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필터를 언제 간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일상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그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좀 필터를 항상 또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겨울, 뭐, 봄을 통해서 에어컨 안 쓰니까 네. 너무 오래 놔뒀다가 갑자기 틀면 냄새 아시죠?
1: 맞아요. 음흠. 아무리 커버를 씌워놨다고 해도 네. 그게 에어컨 관리가 잘 안 되면
0: 그렇습니다.
1: 청소를 또 쓰기 전에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0: That's right. So, 그런 일상 대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아, 뭔가 냄새가 났나 봐요.
1: 네.
0: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밀폐돼 있잖아요. 그게 확
1: 그쵸.
0: 느껴지거든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냄새도 잘안 빠져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장난해?
1: 응?
0: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아, 이거는 뭐 놀라울 것도
1: 오,
0: 없다. 일단, 오래됐나 봅니다.
1: 당장에 갈아야겠네요.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에어컨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잉글리시 토크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0: 도전!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yeah.
1: AC?
0: The air conditioning.
1: 에어컨.
0: It smells
1: Smells
0: weird when I
1: weird.
0: turn it on.
1: 잠깐만.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0: 응?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필터. 필터.
0: Peter.
1: No, 필터.
0: No, Peter, not.
1: 저기, 에어컨 필터.
0: Oh, filter?
1: Yes,
0: What
1: yes.
0: about it?
1: When did you, 체인지?
0: Oh,
1: 응.
0: I replaced it 2 years ago.
1: 장난해?
0: What?
1: 아니,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네.
0: What?
1: 어? You're a joke?
0: 2 years
1: Two years
0: ago?
1: joke?
0: No. Why?
1: 아니, 그 weird smell is, 저기, 당연해. It's okay.
0: Oh, it's
1: Two
0: okay.
1: years.
0: Okay.
1: Not okay, but this is weird. 당연하다고. 아, 몰라.
0: 아이고. 에어컨 필터 아니라 엔진오일 필터가 같다고 들었어요.
1: 아, 그게 이렇게 한끗 차이인데 어렵네요.
0: 다른 필터입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활용어 완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3: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2: I replaced it 2 years ago.
3: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배워보겠습니다.
1: 네.
0: 자, 차에 타고 있는데 슉 하면서 냄새가 나는
1: 아,
0: 거예요.
1: 그쵸.
0: 아, 에어컨을 켜면 이상한 냄새가 나. 어떻게 할까요?
1: The AC smells, when I turn it on. 이거는 그럼 AC겠네요. 오, 여기서 끊을 수 있겠고요. AC smells 이상한 냄새네. 이상하다. 이상한은 그거잖아요. Weird. 이상한 냄새가 나.
0: 스펠링도 이상하다네.
1: Weird. 이거 아니에요?
0: 오케이, 오케이. WEIRD 맞아요?
1: 예.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0: Right, so the AC smells weird. 언제? When I turn it on. 맞습니다. 스펠링이
1: Yes.
0: 우리는 weird 이러면 IE 이렇게 될것 같은데
1: 네.
0: 뒤집혀져 있죠. 그렇게
1: 맞아요.
0: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계속
0: 그렇죠?
1: 헷갈렸는데 저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됐나 봐요.
0: Right. 좀 이상한, 괴상한인데 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상하네 이런 느낌.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smell 뒤에 바로 형용사를 썼죠.
1: 예.
0: Smells weird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mell이라고 하는 건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아니라
1: 네.
0: 어떤 냄새가 나다예요. 오케이?
1: 아.
0: 자, 이럴 경우에 구조는 smell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어주면 그러한 냄새가 난다. So the AC는 weird한 냄새가 난다가 될 수가 있겠죠. So smell like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smell 형용사. Alright? 예를 들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자, 썩은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1: Rotten?
0: 한번 써보세요. 이거 말 아는지 한번 나 확인해 봐야겠어.
1: 어서 들은 건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Rotten.
0: 맞습니다. 오호호. 오케이. 자,
1: 컨디션 좋은데요?
0: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알면 되죠.
1: 네.
0: Rotten. 그러면은 뭔가가 썩은 냄새가 나. 뭐 음식 같은 거 그냥 밖에 놔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뭔가 썩은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할까요?
1: Smell something rotten.
0: 주어가 아예 없죠, 지금.
1: It.
0: 뭐? 무언가가 영어로 뭐예요?
1: Something.
0: Something.
1: Something smells rotten.
0: 그렇게 해야죠.
1: Ah.
0: Something smells rotten.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자, 그리고 맛있는 냄새, 좋은 냄새 난다 할때 그냥 good 하시면 돼요.
1: 네.
0: 자, 그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뭐예요?
1: pork.
0: 아, pig라 그런가 봐 깜짝 놀랐습니다.
1: Yes.
0: 자, 그 돼지고기는 좋은 냄새가 나.
1: The pork smells good.
0: Smells good.
1: 먹고 싶네요.
0: 어, 그러니까요.
1: 예.
0: 오케이, okay, so 여기서도 보면 smell 뒤에 둘 다 바로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음식 등이 썩은이라고 할 때는 rotten이라는 단어 rotten.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1: 네.
0: rotten보다 사실은 rotten처럼 T 사운드가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1: 네.
0: 한번 이거 발음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okay? rotten, rotten,
1: rotten,
0: 오,
1: rotten.
0: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Something smells rotten.
1: Something smells rotten.
0: Ooh, the pork smells good.
1: Oh, the pork smells good.
0: Okay. 자, 그리고 냄새가 나다 할 때 smell 쓰는데 이거 네. 말고 전에 한 번 정도 나왔을 텐데요. 부정적으로.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 아, 저는 그래서 smell이 없었으면은 네. 이걸 썼을 텐데
0: okay.
1: 이게 기억이 안 나요.
0: 발음 드릴게요.
1: 예.
0: Stink.
1: 아! 스팅, 스팅, 스팅크.
0: 오케이, 스팅크 맞습니다.
1: 오.
0: 이건 생활 영어 수준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so stink라고 하는 건 특히나 안 좋은 냄새가 나다란 동사입니다.
1: 그럼 stinky 하면 형용사가 되나요?
0: That's right.
1: 오, 맞아요.
0: That's right. 오케이,
1: 아,
0: 자 읽어볼게요.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0: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 아까 슬기 씨가 맞췄지만 the AC를 얘기를 하는
1: 네.
0: 거예요. 아, 켜면은 뭔가 냄새가 이상해. 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1: 약간 메케닉이세요.
0: 예,
1: 지금 예, 오셨거든요.
0: Okay.
1: When was the last time? 언제가 마지막이야?
0: 아.
1: You changed the filter.
0: 오, 나 일단 나눠볼게요.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야? 이런가 본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0: 언제가 마지막이야?
1: 그쵸.
0: 당신이
1: 이거를 간 것이 이 뒤에는 뭔가 평소문 느낌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필터가 되겠네요.
0: 네. 필터 써본 적 있나요? 혹시?
1: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feel. 필터.
0: 오케이.
1: 이거 아닐까요?
0: 필터라고 해서 P로 쓸 줄 알았는데 F였네요?
1: 예, 왜냐면 제가 네. 즐겨보는 채널이 있는데
0: 네.
1: 거기가 무슨 필터 이러거든요.
0: 아,
1: no filter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0: 어, 오케이. 네. 스펠링에 그래도 좀 익숙한.
1: 익숙해요.
0: 오케이.
1: 네.
0: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Perfect. P가 아니라 F입니다. F-I-L. T-E-R.
1: Mm-hmm.
0: 자, 근데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fill 할 때 L 있죠?
1: 네.
0: 그리고 tur 할 때 R.
1: 와.
0: Right? L-R.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혀하고 입모양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L 발음 오랜만에 갈게요. L 발음은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혀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앞쪽을 밀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fill, fill 먼저 해볼까요?
1: Feel. Feel.
0: Feel. 혀가 앞쪽으로 갔다가.
1: Feel.
0: 자, 이제 R 사운드 내야 되겠죠?
1: 네.
0: So, tur. 이때는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1: 오.
0: 해볼게요. Tur. Tur.
1: Tur. Tur.
0: 자, 이 상태에서 한번.
1: 네.
0: Filter. Filter. LR.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1: 네. Filter. Filter.

0: torture.
1: There you go. 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0: 어렵네요.
1: 그래서 제가 비슷한 패턴을, 발음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0: 네.
1: 이 shelter가 뭔지 아세요?
0: Shelter, 선반.
1: 나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건 shelf고요.
0: 아,
1: 얘는요, 이런 보호소라든가 은신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So, L-R, 얘도 똑같죠?
0: Shelter.
1: 그래서 shelter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hell, 아, shelter, L-R 해봐야 되거든요. 두 번 해보세요.
0: Shelter, shelter.
1: 자, 이번에는 네? pillar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뭐 필라, 뭐 이렇게 되는데 네? 필라 안 되죠? Pillar.
0: Pillar.
1: 두 번 해보세요.
0: Pillar.
1: Uh-huh.
0: Pillar.
1: 여기가. 자, 세 번째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0: 예.
1: So, Walter. 이게 아니라 Walter. Walter.
0: Walter. Walter.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 패턴 한번 볼게요. 당신이 the filter를 change 한지 when was the last time이냐?
0: 오.
1: 이거 언제죠?
0: 그쵸.
1: The last time이 뭐예요?
0: 마지막.
1: 마지막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마지막 그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아예 다 가져오기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뭐 한 거 언제예요? 이런 말 많이 쓰죠.
0: 네.
1: 그래서 아예 앞에 하나도 안 바꾸고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이 언제예요? 자, 도대체 뭐 한 게라고 할 때는 그냥 평소문으로 써주시면 돼요.
0: 아~
1: right?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평소문의 시제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0: 과거.
1: 그렇죠.
0: 오~
1: 마지막으로 과거에 뭐 한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 과거. 여기서 뭘 썼어요?
0: Changed.
1: 그렇죠. Changed. So, for example, 내가 그에게 전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니? 그러면 일단 앞에 어떻게 해요?
0: When was the last time?
1: 자, 그 다음에
0: 네.
1: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것. 그냥 당신은 그에게 전화했다. 과거형으로
0: You called him.
1: You called him.
0: Yeah.
1: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오.
1: 우, 엄청 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how about this? 메시지를 하다는 그냥 동사로 message예요.
0: Message
1: someone.
0: Yeah.
1: Right?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한 게 언제니?
0: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이렇게 긴 문장을 제가 막힘없이 하다니.
1: 그러니까요.
0: 말도 안 되는데요.
1: 언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했어? 한 1년 됐어. 아, 그럼 끝난 거야.
0: 예.
1: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했죠?
0: 예.
1: 같은 의미로 쓸 때는요. When did you last change the filter?
0: 아!
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0: 언제 마지막으로 갈았어?
1: 맞아요.
0: 이렇게.
1: 동사 바로 앞에 last를 넣으면 마지막으로 언제 했다, 뭘 했다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내가 약간 욕심난다?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든 것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0: 네.
1: 오케이? Just give it a try,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네, 다음 문장 볼게요.
0: 네.
1: 2년 전에 교체했지.
0: 아이고. 그래도 근데 오래됐는데 보통
1: 잘 모르죠.
0: 맞아요.
1: 사실은요. 그리고 처음에 냄새 나다가 보통 에어컨 틀어두면 좀 괜찮아지니까.
0: 괜찮아져요. 에이,
1: next time.
0: 네, 창문 쫙 열어놓으면.
1: Right.
0: I eat 2 years ago.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나는 교체했어. 그것을 2년 전에. 그러면 아까
1: 교체하다가 뭘까요?
0: 전 문장에 change 쓰면 되죠?
1: 오, 오케이.
0: Changed. I changed it
1: 오케이.
0: 2 years 자, ago.
1: Change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또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0: Exchange구나.
1: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주고 뭔가 받고 하는 교환의 느낌이거든요.
0: 예, 그게 교환이잖아요.
1: 오케이.
0: 아닌가요?

0: 뭐예요?
1: 아, replace?
0: 그렇죠. replace라는 동사가. 이게 뭐냐면요. place가 놓다예요.
1: 네.
0: 근데 다시 거기다 놓는 겁니다. 뭐를? 새 거를. 오케이. 그래서 replace 시킨다는 것이 교체하다, 대체하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인 영어로도 쓰고,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게
1: 예,
0: replace입니다. So,
1: replace.
0: I replaced it 했어. 뭐, 2 years ago. 이거는 뭐, 타이어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언제 했다고요?
1: Two years ago.
0: 자, 여기 지금 또 얼마 전에 나왔던 ago가 나왔어요. ago.
1: Yeah.
0: ago는 무슨 뜻이에요?
1: 뭐뭐 전에.
0: 뭐뭐 전에요.
1: 예.
0: 어떤 시간이나 기간 전에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죠?
1: 현재.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금 기준 얼마 전에.
1: 네.
0: Alright. 자, 6개월 전에.
1: 6 months ago.
0: 3일 전에.
1: Three days ago.
0: 그렇죠. 문장 만들어 봐야죠,
1: Yes.
0: 여러분들. 해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1: Uh-oh.
0: 근데 6개월 전에 결혼을 했대요. 자,
1: Oh.
0: 결혼하다가 동사로 뭐예요?
1: Get married.
0: 해리는 6개월 전에 결혼을 했어.
1: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그렇죠. 과거니까 당연히 get married 아니라
1: Got married.
0: perfect. 혹시 헤어지다라는 표현 아세요? 덩어리 표현. 헤어지다.
1: Break up?
0: break up.
1: Yes.
0: 과거형 뭐예요?
1: Broke up.
0: 그러면 우리 3일 전에 헤어졌어.
1: We broke up 3 days ago.
0: We broke up 3 days
1: 더
0: ago.
1: 이상 묻지 마.
0: 아, 묻지 마.
1: Yes.
0: 그래서 왜 헤어졌어? 막 이러면서
1: 오, 정말
0: 맙소사,
1: 짓궂다.
0: 맙소사.
1: 예.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1: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We broke up 3 days ago.
1: We broke up 3 days ago.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 replaced it 2 years ago.
1: I replaced it 2 years ago.
0: 그렇죠. 여기서 isn't the filter 얘기하는 거겠죠?
1: 네.
0: 자, 문장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션입니다.
1: 네.
0: 장난해?
1: 오.
0: 아우,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뭐, 2년
1: 오.
0: 전이라니, 이러면서.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어우, 궁금하지도 않네. 놀랍지도 않네. It smells 그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게이 퀴퀴한. 퀴퀴한? 아까 스팅키.
0: 오호호호.
1: 예. 스팅키겠네요. 오.
0: 아니, 이것을 응용하다니. 자, 오늘은 다른 단어인데요.
1: 네.
0: 일단 이 모양으로 썼다는 거저 칭찬합니다.
1: 와.
0: 아까 smell 뒤에 어떤 품사 왔죠? smell?
1: 형용사.
0: That's right. 그래서 만약에 내가 퀴퀴한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냄새 나는 게 stink라는 걸 동사인 걸 알아요.
1: 네.
0: 그럼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 stinky로 써야겠다. 이게
1: 오.
0: 중요한 거예요.
1: Yes.
0: 자, 일단 보겠습니다.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stinky. 일단은 맞아요.
1: 예.
0: 맞지만 다른 단어 제가 가져왔을 뿐입니다. 바로
1: 펑키.
0: funky.
1: 펑키.
0: 네. 들어봤어요?
1: 펑키는 뭔가 펑키 헤어 할때 펑키.
0: 그런 뜻도 돼요. 하지만
1: 오.
0: 그게 아니라 냄새를 얘기를 할때 something smells funky
1: 오,
0: 이러면은
1: 그래요?
0: 퀴퀴한 냄새가 난다. 퀴퀴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특히나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musty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musty.
1: Must는 뭔가 먼지여가지고.
0: 그건 더스트죠?
1: 아,
0: 아,
1: 맞네요.
0: 그렇습니다. 자, funky, musty 둘다 약간 퀴퀴한 냄새 있잖아요.
1: 예.
0: 좀 불쾌한 냄새
1: 예.
0: 얘기하는데 특히 musty는 좀 곰팡이 같은 냄새 강조할 때또 많이 써요.
1: 아,
0: 둘다
1: musty.
0: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funky, musty 심지어 거기다가 stinky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Are you kidding me? 하면서 no wonder it smells. 전에도 이 패턴 나왔었습니다.
1: 어허.
0: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들.
1: 기억납니다.
0: 네.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no wonder인데 원래는 앞에 이게
1: It's
0: 있어요.
1: no
0: It's
1: wonder.
0: no wonder.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it's를 붙이는 게 맞는데
1: 네.
0: 대부분 구어체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빼버려요. 그래서 it's no wonder. 괜찮은데 보통은 oh no wonder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버려요. 오케이?
1: 예.
0: 자, 이게 뭐예요? no wonder 하고 평소문 문장을 쫙 이어가면 아유, 뭐뭐인 게 당연하네. 뭐뭐일만 하구만. 이
1: 네.
0: 얘기는 너무 그게 뻔했다. 누구나 알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wonde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놀라움이란 뜻이에요.
1: 네.
0: Wonder Woman, right?
1: 예.
0: 놀라운 여성인 거예요.
1: 그쵸.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놀랍지도 않다야 이렇다는 게. 여기서는 펑키한 냄새 난다는 거 wonder 하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아. 왜냐면 2년 전에 갈았으니까.
1: 당연한 일이다.
0: 뭐 당연한

0: 다 그죠.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의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라는 걸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
1: It smells bad.
0: 그러면 아, 안 좋은 냄새 나는 게 당연하구만.
1: Oh, no wonder. It smells

0: 빨리 해고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널 해고한 거 당연하다. 그럴만하구만.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그렇죠. 과거로 써서 fired you.
1: 아, fired you.
0: 왜냐면 이미 해고를 했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Right? 자, 그래서요.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저의 추천은 얘하고 얘를, 아, 얘하고 얘를요. 띄지 마세요.
1: 그렇죠.
0: No wonder. It smells bad. 이상해요.
1: 아.
0: 연기하듯이 한 번에 No wonder it smells bad. 이렇게 가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네네.
0: 아시겠죠? 여러분들 같이 연기하듯이 연결해서 낭독해 볼게요.
1: Yes.
0: No wonder it smells bad.
1: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they fired you.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Mm-hmm. 자, 그리고 앞부분에 Are you kidding me? 영화에서 너무 많이 들어봤죠?
1: 맞아요. 네,
0: 이게 너 나한테 장난하니? 한마디로 장난해?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걔는 me가 안 들어가고 그냥 Are you
1: kidding?
0: 어, 아, 그것도 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1: Are
0: 말고.
1: Are you joking?
0: 그렇죠.
1: Uh-huh.
0: 한번 써보겠습니다.
1: Are you joking?
0: That's right.
1: 이렇게요.
0: 정답 맞아요.
1: 네.
0: joke가 농담하다, 장난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희한하게도 me를 쓰지 않아서 Are you joking me? 라고 하진 않아요.
1: 오.
0: Are you joking? Are you kidding me? Are you serious? 너무 그런 표현들이 많죠.
1: 네. Okay?
0: 자, 그런 연기 톤으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장난해.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3: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2: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Ne, 입으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좀 길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돼요.
1: Okay.
0: When was the last time 평서문? 평서문은 과거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걔한테 그에게 전화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야?
1: When was the last time?
0: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게.
1: You called him.
0: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Yes.
0: 마지막으로 걔가 너한테, 그녀가 너에게 문자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1: When was the last time?
0: 그녀가 너에게 메시지한 게.
1: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1: When was the last time?
0: 어허, 당신이 그 필터를 간 게.
1: You changed the filter.
0: 그렇죠.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그레이트!
1: Yeah.
0: 자, 다음 패턴은요?
1: No wonder
0: 어쩌구 저쩌구
1: yeah.
0: 여러분, 뻔했다, 그럴만하네 이 표정을 안 하고 억양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1: 기억이 더 잘 돼.

0: 함께 연기를 좀더
1: Of
0: 가미해봐야겠어요.
1: course.
0: 네.
1: 자, 냄새가 안 좋은 게 당연하네. 자, 놀랍지도 않아.
0: No
1: No
0: wonder.
1: wonder. 그게 나쁜 냄새가 나는 게.
0: It smells bad.
1: 그렇죠. No wonder it smells bad.
0: Yes.
1: 자, 이번에는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0: 네.
1: 쉬지 말고. 퀴키한 거는 펑키였습니다.
0: 응?
1: 자, 아우, 퀴키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그게 펑키한 냄새 나는 거 당연해.
0: No wonder it smells funky.
1: 오, 좋아요.
0: 응?
1: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널 해고할 만했네. 그들이 널 해고했을 만했어.
0: No wonder they fired you.
1: 그죠? No wonder they fired you. 읽어볼게요. No wonder it smells bad. No wonder it smells funky. No wonder they fired you. 좋습니다.
0: 네.
1: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3: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2: I replaced it 2 years ago.
3: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5: Oh,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4: I replaced it 2 years ago.
5: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4: Is 2 years too long?
5: Too long.
4: Really?
5: Yes. Every year you have to change it.
1: Great job.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arn how to sing high.
1: There you go. High는 안 됩니다.
0: 네.
1: High는 매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high가 맞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en was the last time? 그다음 평소문 넣는 것.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0: 오.
1: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니?
0: 꽤나 충격적이었던
1: 네.
0: 모양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예문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아가인 사촌 동생을 돌봐주겠다는 동생. 잘 자고 있는 아가에게 좋은 꿈 꾸라고 노래를 불러주겠대요. 아니, 잘 자는 아가 깨울 일 있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Don't scratch the problem?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Hurry, Kevin! We have to finish cleaning up before your mom comes home.
2: Okay, I just need to wipe this area. Mom is going to be so happy to see the clean house.

0: Kevin, since we're spring cleaning, why don't we clean out the storage?
1: Storage? Don't think about the storage room right now. It's not a good idea to open that door.
0: Why? Is there a monster in there? Don't worry, I'll fight off the monster.
1: Please, Christine, stop. Don't open a can of worms. Don't open a can of worms. Don't open a can of worms.
0: Come on out, monster.
1: Oh, Christine, I warned you. You shouldn't have opened that door.
0: Kevin, this is scarier than a monster.
1: I'll leave you now. Have a good time fighting the monster alone. Bye!
0: Kevin, don't go! Let's do this together!
1: What did I say? I warned you!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더 잘하고 싶어서 일을 조금 크게 벌렸는데 그 일이 다 어그러질 때 우리 이럴 때 아,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크리스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자,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청소하나 봤더니 아, 우리 케빈 어머니 외출한 사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둘이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틴은 청소하는 김에 Why don't we clean out the storage? 뒤에 창고 보이시죠? 우리 청소하는 김에 창고 정리까지 싹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게 어때? 하고 제안하는 표현이 Why don't we? 하고 동작 붙이는 건데요. Why don't we take the stairs? 우리 계단으로 가는 게 어때? 또는 Why don't we eat out today? 우리 오늘은 외식하는 게 어때? 이렇게요. Why don't we? 동작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케빈은 웬일인지 아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래요. 창고 문도 열지 말라고 극구 말립니다. 그럼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크리스틴이 아니 왜 뭐 안 해? 뭐 괴물이라도 있나? 내가 괴물과 싸워주겠어! 라고 얘기를 하며 막 야심차게 창고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케빈 표정 보세요. Please, Christine, stop!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엄청 강하게 말리는데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 표현은요. Don't open a can of worms 라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Don't가 하지 마잖아요. 그리고 open은 열다입니다. 무엇을 여나 봤더니 a can of. can 하나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worms, 지렁이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렁이들이 막 들어있는 캔을 딱 열면 지렁이들이 꼬물꼬물꼬물꼬물 막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don't니까 하지 마입니다. 우리 의미 생각하면서 함께 말해볼게요. don't open a can of worms. 다 붙여서 말해볼게요. don't open a can of worms. 좋습니다. 야,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왜 그러냐고 봤더니 문을 열자마자 창고 속 짐들이 와르르르 아! 그거 봐요, 그거 봐요. Christine, I warned you. 무슨 뜻? 내가 경고했잖아. 한숨 나오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요. 상대방에게 내가 말했잖아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말했잖아. I told you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케빈처럼 강하게 내가 경고했지라고 할 때는 경고하다라는 warn 쓸 수 있습니다. I warned you. I told you. I warned you. 물론 I told you도요. 말하는 표정이나 톤에 따라서 warn만큼 강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경고했잖아. 문 열지 말았어야지. You shouldn't have opened that door. 아이, 그 문은 열지 말았어야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약간 후회가 담긴 또는 책망이 담긴 그런

0: 표현인데요. 이때 쓰는 게 shouldn't have 그리고 과거 분사형입니다. 과거 분사형 종종 나오죠. shouldn't have PP 형태는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죠? 후회와 책망입니다. You shouldn't have told him. 너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았어야지. 즉, 아, 왜 말했어? 이런 뜻이죠. 또는 I should have brought her there. 아, 내가 걔를 거기 데려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가 느껴지죠. 자, 이거 어떡해요? 이게 지금 괴물, 크리스틴이 생각한 뭐 창고 괴물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짐이 막 순서 없이 뒤죽박죽이죠. 그랬더니 케빈이 그거 보라면서 너 혼자 괴물이랑 잘 싸워봐. 나는 간다. 하고 크리스틴을 두고 떠나려고 하네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I warned you. 내가 말했지. 경고했잖아. 혼자 다 치워. 이거 다 언제 치우죠? 지금 크리스틴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재미있는 오늘의 한 문장.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Don't open a can of worms. Don't open a can of worms 입니다.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워볼까요? 자, stir the po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tir the pot은요, pot, 냄비를 stir, 젓는 거예요. 이렇게 냄비를 저어서 뭔가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 냄비 안이 뿌옇게 되잖아요. 괜히 문제를 일으키다 라는 표현이 stir the pot 입니다. 우리는 하지 마니까 앞에 don't 붙이면 되겠죠? Don't stir the pot. Don't stir the pot.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우리 반의 한 아이는 친구들 뒤에서 말을 막 전해서 친구 사이를 갈라놔요.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 어떻게 말한다고요? Don't stir the pot. Don't stir the pot. Great.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 문제가 없는데 괜히 문제 찾아다니지 마라 라는 표현이 Don't go looking for trouble 입니다. Trouble이 문제 상황이죠. Look for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Don't go looking for trouble.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 문제 일으키지 마.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체육대회 응원을 맡은 나와 짝꿍. 굳이 반 친구 모두 옷도 맞춰 입고 응원 준비도 하자고 하네요. 대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 어떡해요? Don't go looking for trouble. Don't go looking for trouble.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비유적인 표현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배워봤죠. Don't open a can of worms. 지렁이. 그리고 don't stir the pot. Don't go looking for trouble.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표현은 머리에 잘 남잖아요. 이 표현 꼭 적절한 상황 됐을 때 꼭 꺼내서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Bio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하트 EBSE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요, 조금 발음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쉽게 잡아볼게요.

0: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Library. It's a public library. February. I was born in February. Ordinary. It was an ordinary day.
0: Okay, 여러분. 자,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체크해 볼게요. 잘 들었나요?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 다 하나씩 읽어보기 전에 일단 스펠링만 보고 우리 공통점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 뒷부분이 끝나는 표현이 그 글자들이 다 같네요. 이렇게 A, R, Y로 끝나고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 꽤 많은데요. 이거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으니까 우리 이거 쉽게 발음하는 법 오늘 같이 한번 익혀봐요. 오케이? 자, 여러분. A, R, Y로 끝날 때 발음 팁 어떻게 하냐? Airy.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Airy. 아하. 이걸요. Airy보다는 에에 가깝게 Airy.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 우리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말인지 하나씩 단어들의 우리 규칙 한번 적용하면서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도서관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이거 마지막에 이 A-R-Y 부분을 표기할 때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어로 표기를 하죠. 그런데 조금 우리 영어 발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library 이렇게 에에 가까워요. library보다는 rary. Alright? 자, 예문으로 한번 좀 볼게요. 그곳은 공공도서관이야. It's a public library. Library. 이렇게 여러분이 발음을 한다면요. 영어 원어민이 들을 때 훨씬 더 아, 진짜 우리 발음에 가깝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It's a public library. 신경 써보세요.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이거는 2월이네요. 2월 역시 마지막에 똑같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거 일단 발음하기 어렵죠. 이 발음, 이 단어 자체가 February.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요. 이 brew 가운데 부분은 뷰라고 발음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워낙 빠르다 보니까 February. 이렇게요. February. 우리 오늘은 뷰라고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예문으로 볼까요? 난 2월에 태어났어. 겨울에 태어난 친구네요. I was born in February. February. 이것도 역시 February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에로 한번 바꿔보면요. 자연스러워진다는 거. I was born in February. 오케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역시 마지막 이 A 부분을 우리 에 발음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Ordinary. 그렇죠. 이건 평범한이란 단어예요. 평범한. 별거 뭐 딱히 특별할 거 없을 때 Ordinary라고 하는데 Nary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예문 볼게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 It was an ordinary day. It was an ordinary 보다는 네, nary, ordinary day. Okay, 여러분, A-R-Y.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오늘의 포인트도 확실하게 이해됐죠?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한번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발음 큰 소리로 연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도서관, 우리 여기 자주 가면 좋은 곳인데요. Library, 이렇게 re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발음 연습해볼게요. 자, 듣고 따라해주세요. Library.

0: Very good. One more time. Library. Great job. 좋아요.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이거 발음 자체가,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2월. February. 이렇게 갈게요. 자, 듣고 바로 갑니다. February. 조금 더 천천히 해볼까요? February. Great job. 자, 마지막 단어는 평범한이라는 뜻도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서 발음 듣고 따라해 주세요. Ordinary. Great. One more time. Ordinary. Very good.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예문으로도 훈련해 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 볼까요? 그곳은 공공도서관이야. Public Library야 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자, 듣고 갑니다. It's a public library. Library, great. 여러분 차례일 때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One more time. It's a public library. Library, good job.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난몇 월에 태어났다? 2월에 태어났어. I was born in February. 이렇게 갈게요. 갑니다. I was born in February. February. Great. 한번 더요. I was born in February. I was born February. Great.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 자, 이것도 여러분 듣고 바로 갈게요. It was an ordinary day. Great. 한 번 더요. 큰 소리로. It was an ordinary day. Ordinary day. Wonderful.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ARY로 끝나는 단어들 이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는지 오늘의 팁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연습해 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Library. Library. It's a public library. It's a public library. February. February. I was born in February. I was born in February. Ordinary. Ordinary. It was an ordinary day. It was an ordinary day.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I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4: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2: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All. A. L. L. All. All. Most. M. O. S. T. Most. Most. Many. M. A. N. Y. Many. Many.
0: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궁금한데요. 오늘은 quantity, 수량이란 뜻이에요. 뭐가 적고 많고 이런 거를 같이 영어로 배워볼게요. Our first word is all, 모든 또는 모두란 뜻이에요. All the people are smiling.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네요. 그 다음은 most, 가장 많은 또는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이게 all처럼 100% 모든이란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또는 가장 많은이란 뜻이에요. most. 그 다음은 many, 많은이란 뜻이에요. 자, 적은의 반대말, many.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모든, 모두, all. 친구들, 올이 아니라 크게 밑으로 벌려서 all이에요. 잘했어요. 가장 많은, 대부분, most. 친구들, o 소리가 나고요. 끝에 t 발음까지 해야 돼요. most. excellent. 많은, many. 이거는 조금 쉬워요. many. good job, everyone. 이제 단어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all. All. Most. Most. Many. Many.
0: 이제 예문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First sentence. I like to play all sports. 나는 모든 스포츠를 하는 것을 좋아해. Oh, that means you like to play tennis, golf, basketball, soccer. All. Okay, now 같이 말해볼게요. I like to play all sports. Good job. Next. Most of the leaves have fallen. 대부분의 나뭇잎은 떨어졌다. 자, have fallen은 떨어졌다란 뜻이에요. 나뭇잎이. 하지만 all, 모든 게 아니에요. Most,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Okay? 그래서 어떤 거는 아직 달려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같이 말해볼게요. Most of the leaves have fallen. Good job, everyone. Next. Many people were swimming at the beach.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엄청 붐비겠는데요. 친구들, many는 많은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many people,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many를 쓸 때는요,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랑 함께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들, it's your turn. Many people were swimming at the beach. Great job, everyone. Now let's move on.
1: Much. M-U-C-H. Much. Much. Few. F-E-W. Few. Few. Enough. E-N-O-U-G-H. Enough. Enough.
0: Okay, our next word is much. 많은 또는 매우란 뜻인데요. 친구들, 좀 전에 우리가 many,

0: 많은을 배웠죠. 근데 much랑 뭐가 다를까요? many는 셀수 있는 명사랑 같이 쓰이는 거고요. much는 셀수 없을 때. 돈은 우리가 x가 너무 커서 셀수 없어요. 물도 우리는 액체라서 셀수 없고요. 자, 여러분 또셀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 시간도 셀수 없어요. 자, much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은 few, 적은 또는 약간의 란 뜻이에요. few는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였어요. few olives 이렇게요. 그 다음은 enough, 충분한이란 뜻이에요. 오, 나 충분히 많이 먹었어. I've had enough. 이런 문장으로 쓸수 있어요. enough. Good job, everyone.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많은, 매우, much. 자, 멋지가 아니라 하나로 발음하는 거예요. much. That's right. 적은, 약간의, few. 자, 앞에 F 발음을 정확히 해보세요. few. Good job. 그 다음, 충분한, enough. 끝에 GH는 F 발음을 내는 거예요. enough.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Much, much. Few, few. Enough, enough.
0: Now, let's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저를 초대해줘서 매우 감사합니다. 친구들, much는 매우란 뜻도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때 thank you so much 이러면 돼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외국인처럼 말해볼까요?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Oh, that was very good. Next, there were a few cookies on the plate. 접시에 쿠키가 몇개 있었다. 많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들, few는 적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cookie는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예요. One cookie, two cookies. 그래서 few를 쓸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practice 해볼게요. There were a few cookies on the plate. Excellent. Our last sentence. I don't have enough money now. 나는 지금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죠. I don't have enough. 무엇이 충분하지 않다. 이럴 경우 money, 돈이 충분하지 않대요. Oh, then you have to earn some money. 그럼 벌어야겠는데요. 자, 친구들 같이 말해볼게요. I don't have enough money now. 와우, 오늘 왜 이렇게 잘해요?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All, all. Most, most. Many, many. Much, much. Few, few. Enough, enough.
0: 친구들, 오늘 어땠어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s for watching.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everyone.

0: Unit 127. Soft TH. Let's go. Phonics soft TH. The mother.
1: The mother.
0: The father.
1: The father.
0: The brother.
1: The brother.
0: The weather.
1: The weather.
0: The feather.
1: The feather.
0: The leather.
1: The leather.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T 소리가 나는

0: 알파벳 T와 H 소리가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F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V V V Good job! 이렇게 부드러운 V 소리가 나요. 그럼 부드러운 V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엄마, mother예요. V 소리 들렸나요? 우리를 길러주신 아주 소중한 우리 엄마, 영어로 mother. mother, mother. Very good. V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아빠, father예요. 여기도 V 소리가 들렸네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 영어로 father. father, father. Perfect. 또 어떤 단어가 V 소리 날까요? 아, 남자 형제, brother가 있었네요. 오빠, 형 또는 남동생을 brother라고 해요. 우리 듣고 따라해봐요. brother, brother, brother. Good job! 또 the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날씨, weather예요. 여기도 the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날씨가 가장 좋나요? 저는 sunny, 햇빛이 쨍쨍한 날씨를 가장 좋아해요. 날씨, 영어로 weather. weather, weather. Very good. V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깃털, feather예요. 역시 V 소리가 들리네요. 새를 보면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어요. 깃털, 영어로 feather. feather, feather. 발음이 너무 좋네요. V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가죽, leather예요. 가죽은 아주 질겨서 이걸로 옷이나 가방을 만들 수 있어요. 가죽, 영어로 leather. leather, leather. Great job! 와우! 이렇게 V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Hi.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T 소리가 나는 알파벳 T와 H 소리가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The.
0: Good job! 이렇게 부드러운 V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세 번 발음해 볼게요.
1: The, the, the.
0: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를 길러주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영어로 뭐였죠?
1: Mother.
0: Good job! 여기 부드러운 V 소리 나는 mother예요. 그럼 우리 mother 같이 그려보는 거 어때요? 로건이가 한번 그려보세요. Wow, everyone, let's have a look. 한번 볼게요. 짠! 로건이가 그린 mother예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엄마, mother 다시 발음해보세요.
1: The mother. The mother. The mother.
0: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부드러운 the 소리가 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 영어로는요?
1: Father.
0: Correct. Father. 여기 the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같이 father를 써볼 거예요. What's missing? 오늘의 소리가 빠졌죠? 로건이가 채워보세요. Very good. 아빠, father. Everyone, let's say it again.
1: The father. The father. The father.
0: 아주 잘했어요.

0: Okay, Logan, this is a quiz. 이거 퀴즈예요. 예를 들어, 오빠 또는 형, 아니면 남동생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Brother.
0: 맞았어요. Brother. 여기도 부드러운 the 소리가 나네요. 그럼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The brother.
0: Perfect. 또 어떤 단어가 the 소리 났죠? 아, 항상 바뀌는 날씨도 the 소리 났잖아요. 날씨 영어로 뭐였죠?
1: Weather.
0: 맞았어요. Weather. 자, 그럼 써니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What's your favorite weather, Logan? 방금 sun을 그린 것 같은데 혹시 sunny weather를 좋아하나요? Wow, me too. I love the sunny weather. 그럼 날씨 weather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The weather.
0: Well done. 또 the 소리가 나는 단어는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는 온몸에 이걸로 덮여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1: Feather.
0: 아주 잘했어요. The 소리 나는 feather, 깃털. 자,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The feather.
0: 너무 잘하는데요. Th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gan, this is a quiz. 이것은 아주 즐겨서 이걸로 가방도 만들고 옷을 만들어요. 이건 뭐게요?
1: Leather.
0: 맞았어요. Leather. The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로건이가 가죽 leather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The letter.
0: Great job! Wow, we did it!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2: Let's chant. Let's go. Phonics soft TH. The mother.
1: Mother.
2: The father. The brother.
1: The brother.
2: The weather.
1: The weather.
2: The feather.
1: The feather.
2: The leather.
1: The leather.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the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떤 상태가 아니야 라는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나 아직 안 끝났는데? 라는 표현을 오늘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done yet.
0: 자, 오늘 공부하기에 앞서서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the family is going somewhere. 우리 가족이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Mom's ready, dad's ready, and sister is ready. 엄마랑 아빠랑 여동생은 다 준비가 끝났네요. But what is the boy doing? 우리 남학생은 아직도 블록놀이를 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빨리 가자. 너 다 됐니? 준비 다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그쵸?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 그럼 대화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1: Are you done?
2: I'm not done yet.
1: Hurry up.
2: I'm trying.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Are you done? Are you done? 자, done이 끝난, 뭐 마무리가 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Are you done? 물어보면 끝났어요? 다 됐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표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Are you done? Are you done? 잘했어요. 자,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상태가 오면 당신 그 상태예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당신 지금 괜찮은 상태예요?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친구가 넘어졌다. 친구가 울고 있다. 이럴 때 괜찮아?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잘했어요. 너 어디 아프니? Are you sick? Are you sic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물어볼까요? Are you sick? 너 화났어? 라고 할 때는 Are you angr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Are you angry? 엄마 화났어요? Are you angry?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Angry가 화가 난 이란 뜻이죠. 혹시 추워요? Are you cold?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여름에는 냉방기를 너무 세게 틀어놓으면 추울 수도 있고 겨울에는 또 추운 날씨 때문에 추울 수 있잖아요. 뭔가 담요를 주겠다, 코트를 주겠다 뭐 이럴 때 Are you cold? 이렇게 물어보겠네요. Are you cold? 잘했어요. 자,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상태 넣는 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Are you done? 물어봤더니 I'm not done yet.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I'm not done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나 아직 안 끝났어. 인데 요 yet가 들어가서 아직이라는 그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I'm not done은 나 안 끝났어. yet이 들어가서 아직 안 끝났어. 요거. 자, yet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I'm not done yet. I'm not done yet.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m not done yet. I'm not done yet. 잘했어요. 이 yet라는 단어가 맨 뒤에 와서 이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I'm not 어떤 상태 yet. 아직 나는 그 상태가 아니야 라는 말이겠죠. 배고파요? 나 아직 배 안 고파. I'm not hungry yet. I'm not hungry ye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준비 다 됐어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I'm not ready yet. Ready가 준비된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m not ready yet. I'm not ready yet.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Sure가 확실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I'm not sure yet. I'm not sure ye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걱정은 안 돼요. 라고 할 때는 I'm not worried yet. 이렇게 말하면 돼요. Worried가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발음은 worried 이렇게 발음하는데 중간에 R 발음할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돼요. 혀의 양쪽만 긴장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음을 해볼게요. 나 아직 뭐 걱정하지 않아. I'm not worried yet. I'm not worried yet. 이렇게 말하면 되죠. Hurry up! 아직 안 끝났어 라고 하니까 Hurry up!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Hurry가 서두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up은 무슨 뜻이냐? up은 그냥 강조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특별하게 크게 뜻은 없어요. Hurry! Hurry up! 둘 다 비슷한 뭐 표현이죠, 그쵸? 그런데 up이 들어가서 조금 더 긴박함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Hurry up! 서둘러!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I'm trying!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try가 노력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나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라는 말이죠. I'm trying! 연습해 볼까요? I'm trying. I'm trying.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Are you done?
2: I'm not done yet.
1: Hurry up.
2: I'm trying.
3: Singing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에요. 자, let's go back to the picture again. 자, 이제 모든 가족이 다 준비됐는데 여기 블로그라는 친구만 준비가 안 됐네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죠. Are you done? 끝났니? 너 하는 거다 마무리했니? Are you done? 자, 요 표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Are you done? 자, done 했나요? 안 했나요? I'm not done yet. 아직도 놀고 싶은 거죠. 우리 친구는 아직 끝이 안 났대요. I'm not done yet. yet가 들어가서 아직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준다라고 했어요. 자, 이 표현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I'm not done yet. 잘했어요. 자, 이제 답답한 아빠가 물어보죠. Are you finished? done이 끝난이었잖아요. finished도 똑같은 말이에요. 끝이 난, 끝난 뭐 이런 뜻이죠. Are you finished? Are you finished?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 대답은 뭘까요? 아, I'm almost done. almost 기억나죠? 거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끝났어요 라는 말이죠. 그쵸? I'm almost done.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m almost done. I'm almost done. 잘했어요. 아, 근데 우리 여동생도 답답한가 봐요. 빨리 가야 되는데. Are you ready to go? 이렇게 물어봤죠. Ready가 준비된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가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됐니? 라는 질문으로 오빠 갈 준비 다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re you ready to go? 이 표현도 우리 같이 외워둘까요? Are you ready to go? 한번 더. Are you ready to go?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가 준비가 됐을까요? I'm not ready. 아이고야, 아직도 준비가 안 됐네요.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야. I'm not 다음에 상태가 오면 된다 그랬죠? I'm not ready. 나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야. 이런 말이겠네요. I'm not ready.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not ready. I'm not ready. Hurry up. 온 식구가 이제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을 하네요. Hurry up. 이 표현 기억나죠? 서둘러. up을 빼고도 해도 상관없어요. 자, hurry up. 큰 소리로 해볼까요? Hurry up. 잘했어요. 아니, 나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I'm try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I'm trying. 이 표현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trying. 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hurry up에 대한 대답으로, 아, 그렇게 할게 라고 할 때는, I will.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I will. I will. 그렇게 할게. 이런 뜻입니다. 자, I will. 이렇게 해서 빨리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운 표현들이 꽤 많았죠, 그쵸? Are you done? Are you finished? 그랬을 때 대답은 I'm not done 이라고 해도 되지만, yet를 넣어서 아직, 나 아직 안 끝났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연습했죠? 자, 이 배운 표현들 다.

0: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et's do the chant together. Follow me. Are you done? Are you done?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sick? Are you sick? Are you angry? Are you angry? I'm not done yet. I'm not done yet. I'm not hungry yet. I'm not hungry yet. I'm not ready yet. I'm not ready yet. I'm not sure yet. I'm not sure ye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done yet.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라는 말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I'm not done yet 뿐만이 아니라 done 대신에 다른 상태를 넣어서도 우리 연습해 봤고요. Are you 상태? 라는 질문도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서둘러! 어떤 표현이었나요? Hurry up! 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오늘 꼭 복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바이바이!
1: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my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자,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기분을 더 업시켜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Tuesday. Beat the heat. I can use an idiom to talk about staying cool on a hot day.
0: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쌤만 궁금한 거야?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Oh,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뭔가 싸움이 났네요. 그쵸? 일단, I see a very big sun. I see the very big sun. 그쵸? 근데, the sun looks very

0: upset. 굉장히 좀 화나 보입니다. 뭐 기쁜 표정은 아니에요. Okay. 그리고 여기 versus 여기 오른쪽에는 이 아이들 세 명이 보입니다. 이 아이들도 굉장히 뭔가 무슨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에요. So this boy is holding ice cream, holding some ice cream, an ice cream cone.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fan인가요? 선풍기를 들고 있어요. The girl is holding a fan. 그리고 저기 남자아이는 부채를 들고 있어요. 부채도 fa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n, F-A-N. So the boy right here is also holding a fan. 뭔가 햇님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Alright. 자, 무슨 일인지는 이따 cartoon talk에서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Beat the heat.
2: It's so hot outside.
1: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2: Great. I'll get my swimsuit.
0: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다이얼로그를 한 문장씩 쌤이랑 살펴볼게요. Here we go. 빠밤. 자, 첫 번째 expression은요. Beat the heat입니다. One more time. Beat the heat. Beat the heat. 이번에도 관용구 idiom이 나왔네요. 자, beat는 일단 이기다란 뜻입니다. 이기다. 오케이, 싸워서 이길 때 그 beat예요. 자, heat는 더위라는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겠어? 더위를 beat, 이기다란 뜻이 됐죠? 더위를 이기다, beat the heat. Beat the heat. 근데 얘들아, beat와 heat가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입모양을 좀 유지하면서 다시 발음을 해보자. Beat the heat. 시작! Beat the heat. 자, beat와 heat 둘 다 이 소리를 내줘야 돼. 윗니, 아랫니가 다 보여야 돼요. One more time. Beat the heat. Beat the heat. 입을 조그맣게 하면 이렇게 된다. Beat the heat. 이러면 안 되지, 그치? Beat the heat이 뭐야? Beat the heat라고 크게 입을 벌려서 옆으로 샥 늘려서 해주세요. Okay, 더위를 이기다. Beat the heat 표현도 기억하면 너무 좋겠지, 여름에 쓰기. Okay, 자 그럼 한번 예문에서 보자.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One more time.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다죠.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있죠. 더울 때 더위를 이기려고 하는 행동을 말할 때 beat the heat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자, 이 문장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let's go swimming. 자, 수영을 하러 가재요. 자, 얘들아, 우리 더위를 이기기 위해 수영하러 가자 라는 겁니다. One more time.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Okay,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Okay, beat the heat라고 한 거 아니죠? Beat the heat. Alright. 자, 또 보자. 빠밤. We can beat the heat by drinking cold drinks. One more time. We can beat the heat by drinking cold drinks. 자,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다죠. 자, 우리는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By drinking cold drinks. Cold는 추운 차가운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drinks, 음료수입니다. 자, 우리는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면서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We can beat the heat by drinking cold drinks. 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We can beat the heat by drinking cold drinks. 좋아요. 쌤도 the dog days of summer, 완전 찜통 더위 때 항상 음료수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벌컥벌컥 마셔요. 자, 또 볼게요. Okay, let's go to the beach to beat the heat. Beat the heat. Okay, 자, 이번엔 또 뭐래요? 자, let's go to the beach. Beach는 뭐야? Beach는 해변이죠. 자, 그래서 let's go to the beach니까 우리 해변에 가자라는 거겠죠. 왜 간대? To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려고. 아, 우리 더위를 이기러 해변에 가자, beach에 가자라는 뜻입니다. Let's go to the beach to beat the heat. 자,

0: 해볼게요. 시작. Let's go to the beach to beat the heat. 좋아요. 얘들아, beat the heat 다시 한번 발음해볼게요. beat the heat가 아니야. 입을 크게 이렇게 늘려줘야 돼. beat the heat. 시작. beat the heat. 자, beat the heat이 무슨 뜻이에요? 더위를 이기다. 오케이. beat가 이기다니까.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꼭 beat the heat 하세요. Alright.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Let's go, ing, ing 해볼게요. 자, let's go는 쌤이랑 꽤 많이 했어, 그쵸? let's는 뭐뭐 하자란 뜻이잖아요. go는 가다란 뜻이죠. 그래서 let's go, ing 하게 되면 우리 뭐뭐 하러 가자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어떻게 쓰나 선생님이랑 볼게요. Let's go swimming 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swimming. 자, swim은 바로 수영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s go swimming 하게 되면 우리 수영하러 가자 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면 beat the heat 해야 되잖아요. 너무 더울 때, 어우, 얘들아,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해보자. 시작. Let's go swimming. 좋아요. 우리 뭐 하러 가자? Let's go. ING. 꼭 기억하세요. 자, 또 봅시다. Let's go riding bikes. One more time. Let's go riding bikes. 자, ride. R-I-D-E. 가 타다라는 뜻이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bike가 나왔네. What's bike? 따라랑, 따라랑. 그쵸? 자전거죠? 그래서 let's go riding bikes. 하게 되면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go riding bikes. 해볼까? 시작. Let's go riding bikes.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쌤 혼자서 하는 거 아니지? 자, 또 보겠습니다. Let's go running. Let's go running. 우리 친구들 run은 알 것 같아. 뛰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let's go running 하게 되면은 우리 뛰러 가자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 요즘 이렇게 뛰면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멋져요. 다시 해볼게요. 자, let's go running. Let's go running. 잘했어, 얘들아.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게요. Beat the heat. 이 정도 했으면 알 거야. Beat the heat. 무슨 뜻이야? 더위를 이기다. 자, 더위를 이기기 위해 뭐 하나 봅시다. It's so hot outside. One more time. It's so hot outside. Outside는 밖에란 뜻이죠. 밖에 너무 더워. 찜통더위야 라는 거겠죠.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무슨 뜻이야? 우리 알았잖아, 그쵸?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뭐하러? 뭐 왜? To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기 위해. 자, 우리 더위 이기기 위해 빨리 수영하러 가자. 라는 뜻입니다.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그랬더니, great. I'll get my swimsuit. 자, swimsuit은 뭐예요? 수영복입니다. 그래서 great. 좋아. 내가 수영복 얼른 가져올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쏙쏙 됐어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cartoon talk 시간이 왔어요.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얘들아? 막 태양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었어. 쌤이랑 한번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빠밤. Okay, this is today's picture. Oh, the sun is very angry right there. 그쵸? 태양이 굉장히 화가 나 보여요. 근데 아이들도 역시 뭔가 전투하려는 모습입니다. Beat the heat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쌤이랑 대화 한번 보자. 빠밤. Bring it on, heat! 라고 합니다. 아, 아이들이 bring it on, heat! 라고 외쳐요. Bring it on! 하면 무슨 뜻이게, 얘들아? Bring it on! 한번 알아맞혀볼래? Bring it on! 하면은 덤벼란 뜻입니다. Bring it on! 덤벼봐란 뜻이에요. heat는 쌤이 알려줬듯이 뭐야? 더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bring it on heat 하게 되면 더위야 덤벼 라는 뜻이 돼요. 아이들이 지금 더위랑 싸움 중이네요.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 bring it on heat 시작. bring it on heat. 오케이, 좋아요. 자,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자, 그랬더니 태양이 이럽니다. Do you think you can beat me? 라고 하죠. 자, 푸프 이럽니다. 흠. 이런 뜻이에요. 자, poof. Do you think you can beat me? 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합니다. Oh, okay. Do you think you can beat me? 자, beat는 이기다란 뜻이죠. 기억할 수 있겠죠? 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We've got fans and ice cream to beat the heat. Let's go! 라고 합니다. 어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죠. 자, fans가 무슨 뜻이냐면 선풍기 부채를 말할 때 fans가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겐 부채와 이렇게 선풍기가 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있어. 자, 그 아이스크림이 있어. 다시 해석하면은 우리에겐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부채와 아이스크림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Let's go 하니까 가자 라는 뜻이 되겠죠. 아, 이런 뜻이었군요. 이런 cartoon talk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쵸? Beat the heat. 우리 친구들도 꼭 해보세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다시 확인해 볼게요. I can use an idiom to talk about staying cool on a hot day. Idiom은 관용구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더위를 이기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관용구를 알 수 있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Beat the heat. 기억할 수 있겠죠? 더위를 이기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했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Yeah.

Thank you.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니콜 선생님. 전 할 일을 다 해놓고 마음 편하게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놀러 온 친구에게 숙제 먼저 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당당하게 표현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나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니, 숙제 먼저 하고 놀고 싶을 수 있죠.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메시지 보낸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나는 뭐뭐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것 당당하게 표현하는 문장들 오늘 배워볼게요. Do to want I homework I want to do homework. I want to do homework. 자,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문장은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 번 연습해 본 want to. 무슨 뜻?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 뒤에 동작이 와서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 수 있어요. 문장의 주인공이 오늘은 나예요.

나 뭐뭐 하고 싶어. 이 문장들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요. 나는 숙제를 하고 싶어. 이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나는 먼저 와야죠. 맞아요. 문장에서는 누가라는 부분이 먼저 와요. I. 그 다음에는 하고 싶다가 올 거예요. 어떻게? Want, to, 그리고 맞아요. 하다라는 동작. Do. 마지막으로 homework, 숙제. Do homework가 숙제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다 모아봤더니 I want to do homework.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네요. 친구들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to do homework. I want to do homework. Very good. 자, 그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표현하는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Homework. Ice cream. Coke. 오늘도 함께 단어 배워봐야죠. 첫 번째 단어. Homework. Homework. 우리 친구들 매일 하고 있는 거죠. Home이 집이고 work가 뭔가 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붙여서 homework 써볼게요. O, E. 이 소리 나지 않아요. Home 그리고 W. O, R 만나서 R 그리고 마지막 K까지 썼어요. Homework, homework 숙제.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네요. 아이스크림. 소리 나는 대로 써볼게요. 참 여기 I, C 다음에 E 올때 C 소리는 S 하고 나요. 아이스 소리 안 나요. 쿨. E, A 만나서 E 길게 소리 나고 마무리는 아이스크림 붙이면 아이스크림. 세 번째 단어. 엄청 길었죠? 세 번째는 코크. 코크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콜라예요. 콜라라고 영어로는 하지 않고 코크라고 오 소리 나게 발음해요. 크. 오. 이 소리 나지 않네요. 코크. 콜라. 자, 그럼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 문장의 주인공 누구예요? 나. 맞아요. I로 시작하는 문장들이에요. 나는 숙제를 하고 싶어. 우리 시작할 때본 문장이니까 요거부터. 나는 숙제를 하고 싶어. 어떻게? 그래요. 나는 I. 뭐뭐 하고 싶다. 뭐뭐 고 싶다. Want to. 그 다음에 하다란 동작. Do. 뭘 한다고요? 숙제, homework. 다 붙여볼게요. I want to do homework. I want to do homework. I want to do homework. Very good. 두 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예를 들어서 누가, What do you want to eat? 너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어떻게? 나는 I 뭐뭐 하고 싶다. Want to 진짜 동작 나와야죠. 먹다. Eat 아이스크림.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 아이스크림. 다 붙여서 I want to eat ice cream. 한번 더. I want to eat ice cream. I want to eat ice cream. 좋아요. 이번에는 eat, 먹는 거 말고 마시는 거. 나 콜라 마시고 싶어. 어떻게? I want to 마시다. Drink 콜라. Coke. 조금 전 단어 할때 배웠죠? 붙여서 I want to drink Coke. I want to drink Coke.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친구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나 전화기 사고 싶어. 그죠? 나 전화기 사고 싶어. 어떻게? I want to 사다.
by. 그리고 전화기는 하나니까 a phone. 다 붙여서 I want to buy a phone. 한번 더. I want to buy a phone. Excellent.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젠트로 불러봐야죠. Let's chant. I want to do homework. I want to do homework. I want to eat ice cream. I want to eat ice cream. I want to drink Coke. I want to drink Coke. I want to buy a phone. I want to buy a phone. I want to do homework. I want to eat ice cream. I want to drink Coke. I want to buy a phone. Yay! 자, 친구들. 우리 오늘은요, 나 뭐뭐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것 당당하게 표현하는 문장들 만들어 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오늘 영어로 도전해 보는 거 어때요? 그림 보면서 상황에 맞는 문장 크게 크게 외쳐봐요. 맛있는 보고. 아, 콜라 마시고 싶다. I want to. I want to drink Coke. 힝, 다른 친구들은 다 전화기 갖고 있는데 나도 폰 사고 싶다. I want to I want to buy a phone. 아, 엄마, 엄마,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I want to eat ice cream. 오,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 모두 모아서 맞아요. 미션 해볼 시간이에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그림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자, 친구들 그림 보이죠? 이 상황에서 문 앞에 있는 저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A, B 문장 없어요. 친구들 듣고 골라주는 거예요. Listen. A. I want to do homework. B. I want to buy a phone. 한 번 더. A. I want to do homework. B. I want to buy a phone. 자, 그림에 맞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 확인해 볼게요. A는 I want to do homework. 나 숙제하고 싶다 였죠. B는 I want to buy a phone. 나 전화기 사고 싶다 였어요. 그림에 어울리는 표현은 B. 주어진 단어 블록을 순서대로 이어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드세요. 자, 지금 단어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맛있게 버거 먹는 친구가 이거 사는 걸 깜빡했네. 나 콜라 마시고 싶다.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누가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싶다. 그리고 마시다라는 동작, 무엇을 마시는지 차례대로 이어주면 되겠네요. 문장 만들어 봤나요? 같이 체크해 볼까요? 먼저 나는 I 하고 싶어. Want to 마시다. Drink 무엇을? Coke 콜라를. 다 붙여서 순서대로 읽어보면 I want to drink Coke. 나 콜라 마시고 싶어. 다 되겠네요. Very good. 잘 듣고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I want to eat ice cream.
I want to eat ice cream. 아,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찾았나요? 고쳤나요? 확인해 볼게요. 3, 2, 1. 정답은 2가 빠졌구나. I want to 해야지 뭐뭐 하고 싶다 뒤에 있는 동작 eat와 연결할 수 있어요. I want to eat ice cream 이라고 했다면 정답.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나 뭐뭐 하고 싶어 I want to 하고 동작을 써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표현하는 문장들 만들어 봤어요. 친구들 하고 싶은 거 많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죠? 오늘 배운 문장들 내가 매일매일 하는 말로 영어로 바꿔서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때는 I want to 동작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Brush. Okay, I'll put brush back in the box and grab the second card. Okay, the second card. Spell it out with me. T-E-E-T-H. Once more. T-E-E-T-H. 저번에 이렇게 같은 게 두 번 있으면 double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T-E-E-T-H 라고도 할 수 있어요. T-E-E-T-H. Teeth. Teeth. Your turn. Teeth. Teeth. Okay, I'll put teeth back in the box as well. So let's see what those two words exactly mean. Alright, so this was the first word, B-R-U-S-H, brush. Brush, 여기 뜻이 여러 개가 있죠. 그만큼 brush는 무엇에다가 그 브러쉬를 쓰느냐에 따라서 한국어 뜻이 조금씩 다 달라져요. 그래서 브러쉬를 머리에다가 쓰면은 빗는 거고, 브러쉬를 또 다른 모양의 브러쉬겠죠? 브러쉬를 치아에다가 쓰면 이를 닦는 거, 양치하는 거고, 그 브러쉬를 바닥이나 뭐 이렇게 책상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먼지 같은 걸 쓰는 거죠. 쓸다 할 때. So brush has many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where you're using it. 그래서 브러쉬는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지는데 그냥 브러쉬질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So brush, brush, brush rhymes with the following words. Hush, blush, and rush. Hush는 shit, 조용히 하다 이런 뜻이에요. Hush, shit, and blush, 얼굴이 빨개지다, 약간 핑크빛이 되다. Blush, 그리고 rush, 서두르다. They all end in ush, don't they? Let's read the words out together. Brush, hush, blush, and rush. Once more. Brush, hush, blush, and rush. Okay, so let's sing brush. 오늘은 닦다 해볼게요. Because we have the following word, which I will show you in a minute. Brush, 닦다. Let's sing it. Brush, 닦다, brush, 닦다, brush, 닦다. Brush sounds like hush. Brush sounds like blush. Brush sounds like rush. Hush, blush, rush, and brush. Brush, 닦다. Okay, let's do it one more time. Brush, 닦다. Brush, 닦다, brush, 닦다, brush, 닦다. Brush sounds like hush. Brush sounds like blush. Brush sounds like rush. Hush, blush, rush, and brush. Brush, 닦다. Okay, let's move on to the second word. Teeth, teeth, 치아예요. 근데 여기 이 괄호 안에 들이라고 써 있는 게 치아가 하나면 tooth 라고 하고 치아가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많으면 teeth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치아들인 거죠. 치아 same thing as 이 이빨. 그런데 이빨은 이제 동물한테 쓰는 거고 이제 사람한테는 치아 또는 이라고 하죠. teeth 치아 그리고 teeth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Keith, Heath, and Leith.
1: 여기 단어들 보면 다 대문자로 써있죠?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셋 다 보통 주로 남자 이름으로 사용이 돼요.
0: So let's read the words out. Teeth, Keith, Heath, and Leith. Once more. Teeth, Keith, Heath, and Leith. Teeth, 치아. Okay, let's sing it. Teeth, 치아, teeth, 치아, teeth, 치아. Teeth sounds like Keith. Teeth sounds like Heath.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 할게요. 예이! 좋아요, 좋아요. 자, 친구들, 혹시 여러분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또는 어떤 배우 좋아하세요?
1: 와, 굉장히 많은 답변이 있는데, 근데 잠깐 궁금한 거, 그 가수 또는 그 배우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인기 많나요?
0: 여러분 친구들에게 잘 알려져 있나요? 자,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런 적 있어요. 샤이니는 잘 그 가수 또는 그 배우 모르는데 10대 소녀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1: 왜 나는 모르지? 자, 여러분, 과연 그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0: 그는 많은 10대 소녀들에게 알려져 있어. 근데 샤이니는 왜 몰라? 아, 그러게요. 10대가 아니니까 그렇겠죠? 자, 여러분,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단어 나와라.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아요. 자, 친구들,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봐요. 짠! Be known to.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인가요? 보니까 축구장 같아요. 그렇죠? 이분 굉장히 팬인가 보다. 와! 보니까 어떤 선수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같이 야! 하면서 환호성을 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가 봐요. 자, 이렇게 누구

0: 내게 알려지다라고 할 때, be known to 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깐만 친구들, 이 단어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잠깐만요. 자, 제가 하나만 가려볼게요. 요거 끝에 있는 N.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단어일 거예요, 아마도? No. 이거 뭐예요? No? 알다라는 단어잖아요. 여기에 N을 붙였어요. 자, 이게 다른 단어가 아니라 보면 No, 알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No, 알다, knew, 알았다. 즉, 과거형. 그 다음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요. known. 자, 이게 바로 그 단어, know라고 하는 단어의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인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자, be known to 누구, 누구에게 알려지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알아봐요. 크게 따라해봐요. Be known to. Be known to. Very good. And next. Teenage. Yay! 이 친구들 지금 다 teenage girls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바로 10대의 girls, 소녀들인 것 같습니다. 바로 10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teenage예요. 친구들, 이것도 사실 잘 보면 이렇게 teen, 이게 바로 열을, 10, 열, 그쵸? 숫자 10을 의미하고요. age, 나이잖아요. 즉, 10대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Teenage. Very good. And next. Invention. 아하! 우리 비슷한 단어 얼마 전에 봤는데 살짝 다릅니다. 자, 친구들. 보니까, 뭔가 칙칙칙칙 끓고, 뭐 자전거 뭐 가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뭔가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맞아요. 발명 또는 발명품을 말할 때 inven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Invention. Very good. Next. Few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잠깐, 여기 어떤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덕에, 나무가 많이 있나요? 여기 일단 화면에 보이는 건 하나? 그쵸? 우리 저기 뭐 하나 좀 있을까? 한두 개 있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거의 없을 때 우리는 few 라는 말을 써요. Few.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단어 착착착착 만나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보내봐요. 아, I love the singer. What's his name?
1: His name is Mike Smith. He's known to many teenage girls.
0: I see why so many girls love him. 그래, 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어떤 목소리의 소유자인가 봅니다. 자, 대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짜란! 자, 이 A 친구가 이제 음악을 듣는 거죠. 근데 처음 듣는 음악인가 봐요. 이 가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와우! The singer. 야, 이 가수 진짜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What's his name? 그의 이름이 뭐야? 아하, 이거 처음 듣는 노래니까 가수도 모를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말해봐요. Wow, I love the singer. What's his name? 와우, I love this singer. What's his name? 오케이. 그랬더니 B answers like this. Oh, his name is Mike Smith. 라고요. 그의 이름은 Mike Smith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He's known to

teenage girls라고 해요. 자, 그는 여기서 이 가수 얘기하는 거죠. 마이크 스미스. 그는 is known to. 우리 이거 배웠잖아. be known to. 누구? 에게 알려지다.

0: known to many teenage girls. His name is Mike Smith.
1: His name is Mike Smith.
0: He's known to many teenage girls.
1: He's known to many teenage girls.
2: 자, 그렇다면 더 많은 문장 만나봐요. 아, 그래요.
0: His invention is known to the world. 라고 하네요.
2: 어, invention? 아까 봤죠? 발명품. 그의 발명품이 알려져 있다. 근데 누구에게?
0: To the world.
2: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그만큼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렇구나. 와, 여러분 말해봐요.
0: Oh, his invention is known to the world.
1: His invention is known to the world.
0: His invention is known to the world.
1: His invention is known to the world.
0: Very good. And next.
2: 와, 그녀는요,
0: is known to, 알려져 있다.
2: 자, 근데 잘 보세요, 친구들.
0: Few people?
2: 잠깐만, 우리 아까 few라는 단어 봤죠? 어, 이렇게 언덕에 나무 하나 있었어요? 그 옆에 하나 더 있을까? 말까? 그렇죠. 거의 없는 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few people, 그녀는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 거의 사람들이 잘 몰라 그녀가 누군지. 이런 말이에요.
0: Okay. She's known to few people.
1: She's known to few people.
0: She's known to few people.
1: She's known to few people.
0: Very good. And next. Ooh, the actor is known to many Asians.
2: 라고 해볼까요? 그 배우는요. 알려졌어요. 근데 누구에게?
0: To many Asians.
2: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0: Okay,
2: 읽어봐요.
0: Oh, the actor is known to many Asians.
1: The actor is known to many Asians.
0: The actor is known to many Asians. Very good.
2: 네, 자, 이렇게 많은 10대 소녀들에게 그 가수 알려져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A가
0: Oh, I see why so many girls love him. I see.
2: 친구들, 여기서 see는 보다가 아니라 알겠다 라는 뜻이에요. 아유, 왜 그렇게 많은 소녀들이 그를 좋아하는지
0: 알겠네.
2: 그만큼 노래가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런가? 그렇죠? 말해볼게요.
0: Oh, I see why so many girls love him.
1: I see why so many girls love him.
0: I see why so many girls love him.
1: I see why so many girls love him.
0: Very good.
2: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3: 와, 이 가수 정말 마음에 든다. 이름이 뭐야?
0: Speak.
1: Wow, I love this singer. What's his name?
0: 그의 이름은 Mike Smith야. 많은 10대 소녀들에게 알려져 있어. Speak.
1: His name is Mike Smith. He's known to many teenage girls.
0: 아, 왜 그렇게 많은 소녀들이 그를 좋아하는지 알겠네. Speak.
2: Banana는 퀴즈 시간이에요. 여러분 문제 갑니다. 그는 많은 10대 소녀들에게 알려져 있다. 자, 과연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두두두두두두두. 정답은
0: 쭝. That's right. Known.
2: 다시 한번 읽어봐요.
0: He's known to many teenage girls.
1: He's known to many teenage girls.
0: Very good. And next.
2: 그 배우는 많은 아시아인에게 알려져 있어요. 과연 어떤 말이 들어갈까? 3, 2, 1.
4: 두두두두두. 정답은
2: 바로 be known to. 예! Yeah! 다시 한번.
0: The actor is known to many Asians.
1: The actor is known to many Asians.
2: 잘했어요. 마지막
3: 단어 어떤 단어?

들으시나요? 야! 어떤 발명품인 것 같은데? 3, 4, 2, 1, 2! 바로, 두두둔둔, 인벤션! 굿잡! 네,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be known to 누구? 요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 known이라는 거 봐서 이거 뭐지? 겁먹으셨나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꾸 보면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는 많은 10대 소녀들에게 알려져 있어. 어떻게 했다고요? That's right. He's known to many teenage girls. 이 문장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미션 문장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현재 분사 어땠나요? 복습을 열심히 했어야 오늘을 따라올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는 언급을 했었던 과거분사를 배울 차례입니다. 오늘은 과거분사가 규칙도 있고 불규칙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슬로우하게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바로 사진이랑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뭔가 저 경찰분들이 오늘 또 등장하셨습니다. They are looking for a lost child 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 첫 번째와 매우 유사한 듯 다른 문장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거 보지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설계도를 그리고 수정하는 그런 느낌의 사진이죠? Is this the finished vers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ED의 형태가 하나 보이네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오, 어떤 분이 창문을 열어서 청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I opened the closed window라고 되어 있습니다. ED가 두 개나 있네요. 뭐가 동사지?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미스터리를 선생님이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현재분사라는 친구를 배우면서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를 갖고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과거분사는 좀 새로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선은 과거분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 복습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자, 분사라는 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아직은 반은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동작의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뭐 그 A와 B가 이렇게 때리는 그림 기억나죠? 어떤 사람은 A가 B를 때렸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B가 A한테 맞았다고 할 거고 그거를 보고 능동, 수동으로 구분을 해서 분사를 총 두 개로 본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해석도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현재 분사

0: 능동에 해당하는 친구였고, 오늘은 과거 분사, 수동에 해당하는 친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수동이라는 그거에 걸맞게 해석한 거 보니까, 뭐뭐 된, 해지는. 자, 우리 국어 배웠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자, 이히리기 우구추. 이거 우리 6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국어 막그 사동전미사, 피동전미사 할 때? 선생님, 전 6학년 국어 시간에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자, 뭐뭐 된, 뭐뭐 해지느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드는 이라고 하면, 내가 만드는 능동이죠. 만들어지는 지는 수동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의미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선생님이 요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분사는 현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능동이다. 과거 분사는 과거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수동에 가깝다. 요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요 수동에 관련이 있는 과거 분사를 배우게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의 규칙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동사에 ed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매우 매우 쉽게도 기본의 형태는 동사의 과거형과 같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왜? 새로 외울 게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동사에 ing? 이거 우리 이미 배웠던 형태니까 새로 외울 게 없네. 동사에 ed? 이거 우리 이미 배웠던 거니까 새로 외울 게 없네. 그쵸. 같은 맥락이죠. 자, 근데 헷갈릴 수는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또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튼 과거분사는 기본적으로는 동사의 과거형과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3단 변화라고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 외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 게 과거분사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 게 동사 현재형, 두 번째 게 동사 과거형, 마지막 게 PP형이라고 해서 과거분사형인데요. Love, loved, loved. Have, had, had. Lost, lost, lost.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ey are looking for. 그들은 찾고 있는 중이다. A lost child 하면은 잃어버려진 아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missing child라는 게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었고, 오늘은 잃어버려진 아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lost가 child를 수식한다. 즉, lost라는 게 형용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길을 가다가 아, 여기가 어디지? 하고 잃어버린 게 약간 missing child라면 lost child 같은 경우는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건 아닌 느낌이 강한 거죠. 수동이니까. 자, 요거 해석해 봅시다. Is this? 이것이 그것인가요? The finished version? 그? 완성된 버전인가요? 끝이 난 버전인가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Finished가 version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Finish가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finishing 하면 완성하는, finished 하면 완성된. 어떻게 의미 차이가 생기는지 알겠어요? finish라는 동사 하나를 가지고 ing를 붙이면 완성하는, ed를 붙이면 완성된. 능동, 수동으로 각각의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거. 신기하죠? 자, 마지막. 자, 요거는 앞이 주어, opened가 동사입니다. 나는 열었다. 그 닫혀 있는 창문을, 닫혀진 창문을. 한마디로 창문이라는 거는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창문을 생각해 봅시다. 창문에게 생명이 있는가? 그렇진 않죠. 창문에게 손과 발이 있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사람이 열고 닫아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losed 라고 수동의 형태를 붙여준다. 수동 분사처럼 붙여준다.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closed가 윈도우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해 주면은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losing window라고 하면은 창문이 살아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창문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볼 만한 거 문화 차이 관련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Lost child와 missing child 차이가 있나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문법도 맞고요.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거는 lost child이긴 합니다. 둘 다 뜻은 미아예요. 길을 잃은 아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는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구분을 해서 씁니다. Lost child는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아이 자체를 뭔가 길을 잃고 막 으아 여기가 어디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때 lost child를 사용하게 되고요. 혹은 부모가 뭔가 정말 부모가 정신을 놔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디 있죠 하는 상황에서 lost child를 많이 쓰고요. Missing child는 애가 룰루랄라 내가 의지로 길을 가다가 여기가 어디지? 이게 약간 missing child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문법이었고요.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1: They are looking for a lost child. They are looking for a lost child. Is this the finished version? Is this the finished version? I opened the closed window. I opened the closed window.
0: 자, 오늘은 과거분사들 위주로 들어봐야겠죠? Lost. Lost. A lost child. 그들은 잃어버린 한 아이를 찾고 있다. They are looking for a lost child.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y are looking for a lost child. They are looking for a lost child.
0: 자, 이번에는 finished. 근데 뒤에 명사랑 같이 붙으면 finished version. finished version 해서 드가 거의 안 들립니다. The finished version. Is this the finished version? 이것이 그 완성된 버전인가요? 두 번 듣겠습니다.
1: Is this the finished version? Is this the finished version?
0: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losed 인데요. Closed window 붙으면 ED가 잘 안 들릴 겁니다. Closed window, closed window, closed window. I opened the closed window. 나는 그 닫힌 창문을 열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opened the closed window. I opened the closed window.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They are looking for a lost child. They are looking for a lost child. Is this the finished version? Is this the finished version? I opened the closed window. I opened the closed window.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자, 한국어로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그들은 잃어버린 지갑을 찾고 있다.

당신이 저 닫힌 창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자, 잃어버린 지갑. 지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갑이 살아있는가? 지갑이 스스로를 잃어버릴 수 있나요? 아니죠. 지갑은 잃어버려져야 합니다.

입니다. 지갑에게는 발이 달려 있지 않아요. 가끔 발이 달린 것 같긴 한데. 지갑은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지갑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림 당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losing 아니고 lost를 사용해야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잃어버린 지갑을 찾고 있다. They are looking for a lost wallet. 한번 더. They are looking for a lost wallet. Very good. 그 다음입니다. 자, 이것이 그 수정된 원고인가요? 인데요. 자, 수정된. 자, 원고 입장에서 또 생각해 봅시다. 원고라는 것이 스스로 손이 달려가지고 스스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작가들이 고생을 하나도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형태를 과거 분사로서 쓰셔야겠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Is this the edited draft? Is this the edited draft?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당신이 저 닫힌 창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인데요. 자, 창문의 입장, 아까 말씀드렸죠. 창문은 손이 달려서 스스로를 열 수가 없습니다. 창문은 누군가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closed라는 과거분사를 사용하는 거고요. 같이 읽어보지요. Can you open that closed window? 자, closed window 할때 ED 발음 거의 안 들리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고 읽어줍시다. Can you open that closed window? 마지막. Can you open that closed window? 아주 좋습니다.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바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My brother, 나의 남동생이 boat, 샀다. A car, 한 사용이 된 차를 샀다. 즉, 중고차를 샀다는 건데요. 답은? 자, 차가 사용이 된 거니까 수동의 형태인 과거분사 쓰셔야겠고요. And found, 그리고 발견했다. 이렇게 뭉개진, 뭔가 이렇게 으깨진 캔들을 어디에서? 뒷좌석에서입니다. 혹은 부서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될수 있겠는데요. 정답이. 자, 캔은 스스로가 이렇게 구겨질 수는 없으니까요. 이리를 쓰셔야겠고요. 자, 이건 영작입니다. 그는 또한 트렁크 안에서 잠겨진 박스를 발견했다. 자, lock 이라는 거를 과거분사로 바꿔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He also found a locked box. Lock이 잠그다라는 뜻인데, locked 하면 잠겨진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는 해야만 했다. 이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썼다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깨끗해지게 만들어야 했답니다. 자, 차는 스스로를 청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분사 형태를 쓰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My brother bought a used car and found crushed cans in the back seat.

0: He also found a locked box in the trunk. So he had to get it cleaned and spent a lot of money.
1: 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분사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고요. 해석은 니은니을로 하되 현재 분사는 능동에 맞는 해석, 과거 분사 오늘 배운 거는 수동에 맞는 해석, 뭐뭐 된, 뭐뭐 해지는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거 분사 규칙을 배웠습니다. 동사에 ed를 넣는 게 기본 규칙이었고요. 동사의 과거형과 같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로 love, loved, loved, have, had, had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 다음 시간엔 불규칙을 배울 거라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분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는데요. 오늘 기억하실 거는 과거분사는 수동의 해석이 된다는 거랑 동사의 과거형과 기본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 두 개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은정이고요.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오늘도 또 중요한 전치사들 계속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 퀴즈 정답은 I try not to eat at night 입니다. 나는 밤에 먹지 않으려고 노력해 인데요. 여러분들, 밤에는 영어로 at night. 이런 거 외워주는 게 좋아. 자정에. At midnight, 밤에, at night,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at이었고요. 오늘의 대화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리지야. 무슨 일이야? 엄청 화가 난것 같네. 그랬더니 5시 반에 그를 만나기로 했는데 7시 10분 전에 나타난 거 있지?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날 만하구나. 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아마 여기 시간이 나와 있는 표현에 등장을 할 텐데요. 어떤 표현 들리는지 오늘은 특별히 5시 반을, 7시 10분을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1: Hey, Liz, what's wrong? You look so upset.
2: I was supposed to meet him at 5:30, but he showed up at 6:50.
1: No wonder you're angry.
0: 잘 들어보셨나요? 5시 반과 7시 10분 전, 내가 생각했던 표현이 아닌데 라고 당황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 대화문 속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Hi, Les,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보통 what's wrong 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좀 어두울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을 때 쓰는 표현이었죠?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다 같은 표현이죠. You look so upset. 너 화가 나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I was supposed to meet him at 5:30, but he showed up at 10 to 7.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일단 여기에서 be supposed to 이 표현 중요하죠. 우리 비동사 그다음에 supposed 그리고 to 부정사를 써서 to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그럼 I was supposed to meet him. 그랬으니까 그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어떤 시각 앞에는 전치사 at을 쓰죠. 자, 그리고 오늘은 초점이 뭐였죠?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5시 반을 그냥 5:30라고 하는 게 아니라 half past 5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half라고 하는 건 절반이란 뜻인데, 우리 시간에서 60분의 절반이면 그럼 30분인 거잖아. 그래서 시간에서 우리 half 그러면 30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분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 past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온 거야. 그리고 우리가 past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지난,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30분이 5시를 지난 거야. 그러니까 half past 5는 5시 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But he showed up at 10 to 7. 자, 이거는 7시 10분 전이야 라는 뜻이었는데요. 자, 앞에가 마찬가지로 분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 to를 쓴 겁니다. 우리 전치사 to는 항상 방향성 강조했었잖아. 그러니까 10분이 7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7시가 되려면 10분이 남았어. 요만큼이 7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시 10분 전이라는 표현을 10 to 7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랬더니 no one there, you are angry. 자, no one there 하면 뭐뭐 하는 게참 당연하다. 이게 원래 궁금하다라는 뜻인데, 아, 궁금하지도 않아. 즉, 당연하네. You are angry. 야, 너가 화날 만도 하다. 화나는 게 당연하네. 이런 대화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have는 영어에서 30분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전치사를 써서 시간을 나타낸다. 그때는 항상 분이 먼저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past는 뭐뭐뭐 이마만큼을 지나간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30분이 5시를 지난 거야. 그러니까 have past 5가 5시 반, 즉 5:30라는 뜻이었고요. I was supposed to meet him at half past 5. 그러면 나는 그를 5시 반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됐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전치사 to를 써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앞에 당연히 또 분이 오고, 그 다음에 to가 방향성이었고요. 뒤에가 시간이었잖아. 그래서 이만큼이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은 거예요. 이 10분이 그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즉 7시 10분 전을 10 to 7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바꿔 말해서 6시 50분을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쵸? So he showed up at 10 to 7. 그러면 그가 7시 10분 전에 나타난 거 있지? 약속이 5시 반인데 1시간도 훨씬 지나서 등장을 한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past와 to를 사용해서 시간 쓰는 거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거든?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 계속해서 특징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 복습을 해보면, 영국식 발음은 얼 발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식 발음은 얼 발음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식에서는 문장 중간이나 끝에 있는 얼 발음이 다 생략이 되면서 뭔가 좀 투박한 느낌이 들릴 수가 있고요. 미국식 발음은 얼 발음으로 막 굴리듯이 발음하니까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이제 발음이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트와 드 발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와 드 발음을 정확히 발음을 해주는 반면, 미국식 발음은 트와 드 발음이 문장 중간이나 끝에서 생략이 되거나 오히려 얼 발음으로 동화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아주 큰 영국식, 미국식 발음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음입니다. 이 모음에서도 영국식과 미국식 발음의 아주 큰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이아 발음이야.

우리가 이제 스펠링 A가 보이면 미국식에서는 이 A라는 스펠링이 R로 발음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예를 들면 뭐 사과만 해도 미국식에서는 애플인데 A로 쓰지만 에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 근데 영국식에서는 이 A라고 하는 철자를 곧이곧대로 아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아까 대화문에서 봤던 그 단어들을 한번 영국식으로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30분을 나타냈었던 half. 이거 미국식으로는 half였지만, 그 영국식으로는 half.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한 번씩 따라해봐, 얘들아. half.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30분이 지난 할 때 have passed five 였잖아. 근데 이게 영국식으로는 past. 다시 past.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안경이 영어로 뭐죠? 안경은 glasses 라고 우리는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영국식으로 들릴 때는 glasses. 다시 glasses.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빠른, 빠르게 라는 뜻의 fast. 그쵸? 근데 얘가 영국식으로 발음될 때는 그렇죠. fast. 이렇게 들리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I can't do it. 나 그거 못하겠어. 우리는 can't 라고 알고 있지만, 영국식으로는 can't. 그렇게 발음이 되는구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그럼 어떻게 발음될까? ask. 미국식. ask. 영국식입니다. 우리 오늘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다시 넘어와 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시계를 좀 보면서 전치사를 활용해서 시간 나타내는 방법 다시 한번 익숙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to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 분을 말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시간을 말해주면 되고요. 이제 to 언제 쓰는지 아시겠죠? 몇 시, 몇분전할때 to를 씁니다. 자, 그럼 시계 보니까 지금 12시가 되기 10분 전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분, 10 to 12. 좋습니다. 10 to 12. 그러면 12시 10분 전이고요. 이건 바꿔 말하면 11시 50분이란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11:50. 11:50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10 to 12.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구나. 자, 요거 해볼까, 그러면? 자, 이번에도 to를 쓸 거고, 이번에는 7시가 되기 10분 전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 10 to 7. 한번 더. 10 to 7. 자,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6시, 그렇지. 50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6:50라고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또뭐 6시 50분이야 라고 하기도 하지만 7시 10분 전이야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 다시 한번 10 to 7, 6:50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우리 이번엔 패스트를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지나간 거였잖아. 시계를 보니까 10시 10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분을 먼저 말해요. 10, 10분이 지나갔어. 근데 몇 시를 지나간 거야? 역시나 또 10시를 지나간 거야. 그러면 10 past 1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사실 이거는 그냥 10시 10분이야 라고 할 때도 그냥 10, 10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또는 10 past 10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응용을 해서 만약에 10분이 아니라 20분이다. 10시 20분이다를 우리가 past를 써서 나타낼 때는 그렇지. 20 past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또 해볼게. 이번에는 뭐야, 얘들아? 이번에는 좀 정확히 해보면, 뭐, 대략 한 3시 5분 전인 것 같은데, 여기 한 7분이야. 정확히 말을 할 거야. 지금 3시 7분 전이야. 를 영어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렇죠. 앞에다가 7분. 7, 2, 3. 7 to 3. 이렇게 얘기하면, 3시 7분 전이야가 되고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2시 53분이야. 이런 거지. 정확히 얘기할 때. 그래서, 2:53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3시 5분 전이야. 라고 할 때는 그럼 다시, 뭐, 5:5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번에는 우리

11시 45분인가요? 그쵸? 11시 45분째 12시가 되기 15분 전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는 영어로 15. 그러면 15 to 12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간에서 우리 아까 30분이 다른 말로 30 말고 half 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서 15분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바로 quart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원래 quarter라고 하면 이게 영어에서 4분의 1을 뜻해요. 4분의 1이 quarter인데요. 이거를 이제 분해서 나누면 60분을 4로 나누면 15가 되거든. 그쵸? 그래서 시간에서 quarter가 들린다. 그럼 이거는 아, 15분을 뜻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2시 10분 전이야는 15 to 12도 되지만 우리 quarter를 써서 a quarter to 12로 나타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봤을 때 아, 12시 15분 전이구나. 즉 11시 45분이구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11:45를 뜻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응용을 해서 만약에 12시 15분이다를 나타낼 때 past를 써서 나타낼 때는 A quarter past 12. 그러면 아, 12시 15분이구나. 이렇게 응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참고로 아까 전에 이제 past 같은 경우는 past 대신에 뭐 after 이거를 쓰기도 해요. 이게 뭔가 이후란 뜻이 있기 때문에 past 대신 after를 쓰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to 대신에 before를 쓰기도 합니다. 그치만 뭐 to나 fast가 좀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요걸 활용한 시간 표현 익숙해지시고 우리 이번에는 since와 from의 좀 차이를 정리를 해볼게요. since from 하면 전부 다 뭐뭐로부터라는 뜻인데요. 얘가 쓰임이 아예 같진 않지. 우리 since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할 때도 공부를 해봤었는데 주로 완료형과 쓰이면서 뭐뭐 이래로, 뭐뭐 이유로 줄곧 쭉 해왔어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he had changed a lot since graduation. 그러면 그는 졸업 이후로 많이 변했다. 요 정도. 졸업 이래로 쭉쭉 많이 변해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I have learned Chinese since last year. 그럼 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중국어를 배워왔어라는 느낌이라면 우리 from이라고 하는 거는 때나 순서의 시작 시점을 말하고 보통 이때 시작해서 언제까지인지 to하고 같이 쓰여요. 다시 우리 from은 from A to B 구조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지. So she will practice playing the piano from Monday to Friday. 그래서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아노를 연습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 시점을 나타내고 언제까지인지와 같이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문 속에서 한번 맞춰볼게요. 그들은 중학교 이후로 쭉 친한 친구 사이야. 자, 이 느낌에서는 뭘 썼죠? 완료 시제도 보이고. 그렇죠. 이때는 그냥 since. They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middle school. 이렇게 쓰는 게더 맞고. 자, 이번에는 우리는 4시에 리즈를 만나기로 되어 있어. 자, 몇 시에 시각 앞에는 전치사,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요. at을 씁니다. We're supposed to meet Liz at 4. 자, 밑에를 한번 해볼게요. 걱정 마. 4시 15분 전이야. 우리 4시 15분 전이야를 영어로 한번 나타낼 텐데, 우리 전치사 뭘 썼죠? 그렇지. to를 쓰고, 그 다음에 15분을 먼저 씁니다. 그러면 15 to 4. 자, 또 하나 배웠죠. 우리 영어에서 15를 또 어떤 표현으로? 그렇지. a quarter를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a quarter to 4. 이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don't worry, it's a quarter to 4. 지금 4시 15분 전이거든. We won't be late. 우리 안 늦을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since from 중에 맞춰볼게요. She will study Chinese March to July. 자, 뒤에가 힌트죠. 3월에서 7월까지. 어떤 시작 시점에서 7월까지. 이때 짝꿍이 되는 건 from A to B 였습니다. 정답은 since가 아니라 from이죠.
그래서 그녀는 중국어를 3월에서 7월까지 공부할 겁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5시 10분 전이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타내면 되니? 분 먼저. 10, 2, 5. Hurry up. It's already 10 to 5. 5시 10분 전이야. 서둘러.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지야, 무슨 일이야? 너 엄청 화난 것 같다. Hi, Liz, what's wrong? You look so upset. 그랬더니 5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I was supposed to meet him at half past five. 근데 7시 10분 전에 나타난 거 있지? But he shows up at 10 to 7. 이 표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화가 날만 하구나. No wonder you're angry. 였습니다. 자, 퀴즈 풀고 마무리할게요. 몇 시인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It's a quarter to eight 입니다. 정답 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먼저 볼게요. 얘들아, 이거 무슨 수업 같아요? 아이들이 매트 같은 걸 깔아놓고 앞에 선생님을 따라하고 있네요. 자, 이런 체육 수업, 체육 시간을 영어로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흔히 PE라고도 하고요. Physical Education, 바로 체육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 strength. strength는 힘이라는 명사이고요. 다음 단어, burn off라는 단어를 볼게요. 원래 burn이라고 하면 무언가 태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burn off라고 하면 칼로리 등을 소비하다, 칼로리 등을 태우다라는 그런 표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burn off, burn off로 발음할 수 있고요. 다음 단어 볼게요. excess. excess란 단어는 초과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단어, stimulate. stimulate는 자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concentration이라고 하면요.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vocabulary clear에서 다룬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지금 listening clear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Hello, students. I'm Mr. Smith. Your physical education teacher.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school sports club. In our school days, we don't often have enough time to exercise. As you know, to stay healthy, everyone should try to do about 1 hour of exercise a day. When you exercise regularly, you can build up your physical strength and burn off excess body fat. In addition, exercising on a daily basis stimulates your brain activity. It also improves your concentration and mood. Improve your health and your life by joining the school sports club.
0: 자,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쌤이랑 같이 독해 볼게요. Hello students, I'm Mr. Smith, your physical education teacher.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체육교사인 미스터 스미스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네요. 자, 줄여서 뭐라고 할 수도 있다? Physical Education을 시간표에서 PE라는 이렇게 단어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체육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지 좀 더 볼게요.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school sports club. 자, 저는 여러분에게 school sports club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sports club이라고 하면 운동 동아리가 되겠고요. 배경이 지금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운동 동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래요. 바로 이게 지금 전체 지문에서의 메인 topic, 소재가 되는 겁니다. In our school days, school days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어떤 시간표 일정,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We don't often have enough time to exercise. 자, 보통 학교에 다니는 그런 시간표에 따르면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시간? 그렇죠. To exercise. 운동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to 부정사는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이란 의미를 자연스럽게 꾸미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 글 쓴 사람은 이 to 부정사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썼나 봐. 그래서 보통 학교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업들이 많죠. 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As you know,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처럼 쓰였구나 라고 챙기시면 됩니다. 당연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veryone should try to do about 1 hour of exercise a day. 자, 뭘 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시도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try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려고 애를 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얘들아 어느 정도요? One hour라고 하면 한 시간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의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When you exercise regularly, 자, 이렇게 콤마에서 끊어 볼게요. 여기에서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regularly라고 하면 규칙적으로라는 부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때 you can build up your physical strength and burn off excess body fat. 자, 우리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될 때 일단 너는 뭘 쌓을 수 있다? 그렇죠. 신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and라는 접속사 우리 오랜만에 나왔죠. and라는 아이는 앞에 뒤에 있는 것을 맞춰주는 전형적인 병렬의 아이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첫 번째로 뭐 할 수 있다? You can build up. 두 번째, you can burn off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힘을 기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뭘 태울 수도 있다? 그렇죠. body fat. 자, 얘들아, fat가 형용사로는 뚱뚱한이라는 뜻인데요. 명사로 쓰이면 지방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체지방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In addition 이라는 연결사로 시작을 하네요. 자, in addition 이란 말은 게다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운동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이 되겠죠. Exercising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날마다 하는 거예요. 뭔가 날마다 근간을 두고 exercising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 exercising은 전체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앉아 있는 동명사로 보는 게 맞아요. 날마다 운동을 하는 것은 stimulates 자극합니다. 무엇을? Your brain activity 너의 뇌의 기능, 뇌의 활동에 자극합니다. It also improves,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exercising on a daily basis가 되겠죠. 날마다 운동하는 것은 역시 향상시킵니다. 무엇을? Your concentration, 너의 집중력과 그리고 your mood, 너의 기분을 향상시킨대요. Improve your health and your life by joining the school sports club 하고 말은 끝납니다.
자, 이 선생님은 체육 담당 선생님이셨고요. 뭔가 학교 운동 동아리를 홍보를 하고 있는

0: 자, 마지막에 어떤 말로 마무리를 짓냐면요. improve. 자, improve라는 이 단어는 향상시키다라는 동사죠. 자, 이렇게 문장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이 된 것을 명령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your health,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삶을 향상시키세요. 뭐 함으로써? By joining, 가입하는 거죠. 학교,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함으로써 건강도 챙기고 뭔가 삶의 그런 부분들도 향상시키세요 하고 담화는 끝납니다. So, 자, 요약하자면, it's like a benefits of joining school sports team, right? 뭔가 학교 스포츠 팀을 하게 되면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일과 시간에는 충분한 운동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학교 동아리를 들어라, 운동 동아리를 들어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everyone should try라는 부분에서 should라는 조동사 the 사운드로 끝나고요. 다음 단어 try라는 이 단어 to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should try, should try 이 부분을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should try, should try, should try로 들릴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볼게요. 이 사람의 말은 everyone should try to do about one blank of exercise a day. 하루에 이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이 단어에서 스펠링은 H가 있지만 이 단어의 발음은 H 사운드가 묵음이 나죠. 자, 묵음이라고 하면요. 철자상 보이긴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은 hour. hour처럼 생겼지만 이 단어의 발음은 hour. hour가 맞죠. 자, hour는 시간이니까 one hour. 한 시간이죠.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같이 전체 문장 발음해 볼게요. As you know, to stay healthy, everyone should try to do about 1 hour of exercise a day.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도 쌤이 확인해 줄게요.
1: As you know, to stay healthy, everyone should try to do about 1 hour of exercise a day.
0: 네, 정말로 should try, should try로 들렸고 두 번째 one hour라는 부분 이 단어 발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직접 체육 선생님이 학교 운동 동아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죠. 실은 쌤은 고등학교 때요, 미국에 잠깐 교환학생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 신기한 점들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운동 동아리를 남학생들이 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니까요, 남녀 같은 성비, 혹은 남자 축구팀 있으면 여자 축구팀도 있고, 남자 야구팀 있으면 여자 야구팀도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한 운동 동아리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쌤이 서칭을 해보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 특히나 미국에서는 대학에 들어갈 때 이렇게 운동선수로 활약한 이런 이력들이 있으면 플러스가 된다라는 내용들 잠깐 소개해 줄게요. 자, 먼저 three benefits to join a school sports team. 자, 특히 어떤 상황? 미국 상황에서요. 자, 장점들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실은 이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친구 사귀는 게더 용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it's a great way to make friends. 친구들을 사귀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동아리도 있지만 특히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동아리에 들다 보면은 친구들하고 더 많이 정이 들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it helps you stay active and relieve stress. 자,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분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컨디션들을 액티브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이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주로 미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It can be a great opportunity for leadership. 맞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리더들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식축구 같은 주장이라든지 어떤 운동팀에서의 주장은요, 대학 갈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해요. 자, 그 내용이 뭐다? Which colleges love to see on your resume? 자, resume는 이력서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력서라고 하면 대학의 원서를 낼 때, 나의 어떤 프로파일을 낼 때, 그런 resume에서 운동선수, 특히

자, 이제 그래머 클리어로 어법 문제 확인해 볼게요. 다음 밑줄 친 A에서 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먼저 위치 확인해 볼게요. A번에 regular versus regularly가 이렇게 묶여 있고요. 자, B번에는 stimulate 그리고 stimulates, 그 다음에 C번은 improvement을 쓸 건지 아니면 improve를 쓸 건지 우리 같이 함께 맞춰볼게요. A번의 출제 의도는 이거예요. When you exercise regular or regularly. 자, 얘들아 봐봐. 자, 여기에서 regular한 단어는요, 형용사예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자, 영어에서 형용사는요, 주로 명사를 꾸며요. 그래서 뜻은요, 규칙적인이라는 뜻이고요. regularly라는 이 단어는 부사인데 해석은 규칙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와 부사가 묶여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푼다? 맞아요. 어법 문제를 예전에는 마치 공식처럼 대입해서 문제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당연히 어법도 이것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그렇죠.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써놓은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어법이기 때문에 요즘 어법 문제도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대세예요. 자, 형용사는 뭘 꾸민다고요? 맞아요. 명사를 꾸며요. 그런데 특이하게 영어에서 부사는요, 일반적으로 명사만 꾸미지 못해요. 그래서 부사가 꾸밀 수 있는 것은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다 꾸밀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점이 그 극명하게 대비가 돼서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았을 때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내용의 뜻이 명사를 꾸며서 말이 자연스러우면은 형용사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답은 부사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when you exercise regular, 자, 형용사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형용사가 꾸밀 수 있는 명사는요, 앞에 you밖에 없어요. you라는 아이 뒤에 exercise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서 이 아이를 명사로는 볼 수 없고요. 자, 그렇다면 규칙적인 당신이에요. 다시 when you exercise regular라고 하면 당신이 규칙적이란 이야기예요. 너가 규칙적인 너. 자, 그 의미가 아니죠. 뭐 하게 된다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될 때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서 말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정답은 regular가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요? 아, 간헐적으로가 아니고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라고 해서 동사의 의미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regularly를 고르면 됩니다. 자, 이제 B번도 볼게요. B번에서 동사에 S가 붙어 있고 그냥 원형으로 나와 있으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바로 수의 일치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으러 가볼게요. 일단 콤마에서 이렇게 끊고요. Exercise on a daily basis. 날마다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가 나와 있어서 동명사가 주어로 나올 때는 하나의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규칙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취급, 그래서 뭘 쓴다? 동사에 S나 ES를 붙여서 정답은 stimulates를 쓰시면 돼요. Right? 자, 이제 C번 볼게요. C번에서의 포인트는 명사를 쓸래 아니면 동사를 쓸래 라는 거예요. improvement는 전형적으로 improve에 대한 명사이고요. improve는 동사인데 여기에서 improvement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인가? 얘가 지금 명사 자리가 맞나? 주어가 맞나? 라고 봤더니 뒤에 보니까 얘들아 동사가 있어 없어? improvement에 걸려있는 동사가 your health and your life by joining the school sports club 이라고 해서 동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모든 문장에는 주어 하나의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명사만 혼자 나와 있는 것은 어법적으로 맞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improve라는 동사를 써야 하는데 바로 명령문이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 앞에서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명령문은 주어가 없는데요? 네, 그런데 명령문은 실은 주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할 때, 명령을 할 때, 암묵적으로 내가 너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문의 주어는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은 거예요. You improve your health and your life. 당신의 삶과 당신의 건강을 향상시키세요라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동사로 시작하는 improve를 쓰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들아 수업 듣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꼬이 스코이 정답 확인해 볼게요. 동사에 ing를 붙여 준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 맞아요. 정답은 O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나 또는 현재 분사로 쓸수 있는 거죠. 오늘의 웍스 퀴즈는 이거예요. 부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The School Sports Team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저는 케빈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영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재미난 cartoon 만화를 보면서 Let's go, go, go.
1: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2: That's right, I am.
1: Well, you can't catch up to me, though.
2: You really think so? Shall I show you what I can do?
1: Oh, Kevin, you don't look well. Don't overdo it. Where? I hate mice.
2: No, not a mouse. My leg. It hurts.
1: Oh, you scared me, Kevin. You should have said cramp. Let me help you.
2: Thanks. What would I do without you? You saved my life.
1: Since I'm your lifesaver, how about thanking me with pizza?
2: It's always food.
1: Of course.
0: 네, 오늘의 cartoon 재밌었나요? 자, 저와 함께 복습 들어가 볼게요. Alright. 자, 케빈과 크리스틴이 함께 있습니다. 크리스틴이, I've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내가 듣기론 요즘 너 운동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 I heard that. 내가 듣기로는 이라는 뜻입니다. 엄청 엄청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주세요. I heard that. 내가 듣기로는. 자, 우리 케빈은 That's right. 맞아. 맞아. 나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That's right. I am. 라고 케빈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는 Well, you can't catch me up to me though. 그래도 날 못 따라와. 자, 케빈이 You really think so? 정말 그렇게 생각해? Shall I show you what I can do?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까? 오, 쌀 한 가마를 들고 있습니다. 와우! 그러자 크리스는 Oh, Kevin, you don't look well. 케빈, 너 아파 보여. Don't overdo it. 오버하지 마. 자, 케빈 얼굴 빨

0: 뺐네요. 땀을 뻘뻘 흘리고요. 자, 그러자 케빈이, 어? 아! 아우!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그러자 크리스는, 아! Where? Where? 어디? 어디? 어디? I hate mice! 어, 나 쥐! 쥐! 너무 싫어! 쥐 싫어! 그러자 케빈은, No! Not a mouse! My leg! It hurts! 아우, 그 쥐 말고 내 다리 쥐, 쥐, 아우, 아우, 아파, 아파, 아우. 그러자 크리스는, You scared me, Kevin. 아, 깜짝 놀랐잖아, Kevin. You should have said cramp. 쥐가 낫다라고 해야지. Cramp, let me help you. 내가 도와줄게. 자, 여러분, cramp. cramp가 쥐가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쥐는 rat 혹은 mice라고 해주시고요. 쥐가 나다는 cramp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그러자 케빈은 thanks. 고마워. What would I do without you? 정말 너 없으면 어떡하겠니? You saved my life. 넌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아, 케빈이 정말 감사하다고 하네요. 자, 그러자 크리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Since I'm your lifesaver, 내가 너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How about thanking me with pizza? 감사의 표시로 피자 쏘는 거 어때? 라고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케빈은 It's always food. 정말 먹을 것만 생각하는구나. 네, 여기서 인정을 하네요. 자, 그러자 크리스는 바로 Of course. 당연하지. 오늘의 카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케빈과 크리스의 티키타카.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in, Jamie. Oh, my best friend, Jamie. 오늘도 도와주실 거죠? 오늘의 핵심 표현은 I heard that. 내가 듣기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I heard that. I heard that. 쉽죠? 자, 그러면 이 I heard that을 갖고 응용을 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줄래요?
1: I heard that you are studying hard these days.
0: 그렇죠. 내가 듣기로는 I heard that you are studying hard these days. 너 요즘 공부 열심히 한다던데. 자, 한번 쭉 해볼까요? I heard that you are studying hard these days. Very good. 자, 다음 문장, 다른 문장 한번 응용해 볼까요? I heard that. 내가 듣기로는 you are dating a girl. 내가 듣기로는 너 요즘 데이트 한다던데. 와우.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heard that you are dating a girl. I heard that you are dating a girl. Jamie, I heard that you're dating a girl.
1: 난 데이트도 못하냐?
0: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갖고 다시 한번 만화를 보면서 복습해 볼게요. Let's go, go, go!
2: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3: That's right, I am.
2: Well, you can't catch up to me, though.
3: You really think so? Shall I show you what I can do?
2: Kevin, you don't look well. Don't overdo it.
1: Where? I hate mice!
3: No,
4: not a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어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오늘은 특별히 업이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어떤 표현일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까요? To be honest, it's up to you. 솔직하게 말하면 이건 너한테 달려있어. What do you mean? I thought we had a plan. 무슨 뜻이야? 나는 우리가 계획이 있는 줄 알았지. I'm sorry, but everything is up in the air at the moment. 미안해,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선 모든 게 다 미정이야. 자,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대화였습니다. 뭔가 계획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현장에서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선생님이 실제로 어떤 뭐 EBS 외에 다른 촬영장에 가면 종종 겪는 일입니다. 어떤 선생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다이얼로그에 녹아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Up to A와 up in the air인데요. 이때 up 마찬가지로 우리 계속 배웠죠? 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 혹은 탁 뒤집어 보니까 이런 거더라 라는 게 바로 이 up이 갖고 있는 그림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up to A부터 살펴봅시다. 자, 요거는요, A에 달려있다 라는 표현으로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It's up to you. 아까 요렇게 나왔었죠? It's up to you. 이거는 너한테 달려있어. Up to가 up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너가 이거를 up 할지, down 할지, up 할지, down 할지, 너한테 이렇게 댕글댕글댕글댕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약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많은 것들을 떠안는 그런 상황이 보통 up to A의 상황이겠죠. So it's up to you 하면 너한테 달렸어. 너 좋을 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라는 뜻으로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자, up to you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도 많이 써요. The decision is up to the CEO. 이런 예문인데 decision 하면 결정이죠. CEO는 우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그 최고 경영자한테 이 결정이 달려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보통 중요한 결정은 전부 다 위에서 제일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하곤 하니까요. 이런 예문이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up in the air입니다. 요거는 딱 제가 이거 가르쳐야겠다라고 하자마자 이거 어제 원어민 교수님들이 치원쌤 좋은 생각이에요.

0: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굉장히 또 핫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Up in there가 그냥 직역을 하면 위에 있어. 위로 올라가 있어. In the air. 공중에. air 하면 공기잖아. 요 공중에 계속 올라가 있는 거야. 즉, 붕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붕 떴어. 하면 그 사이 시간에 뭘 할지 모르는 상태고, 계획이 붕 떴어. 하면, 계획이 갑자기 뭐 없던 일이 되고 뭘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up in the air는요, 아직 미정인. 즉, 아직 안 정해졌다는 뜻이고, 말 그대로 공중에 있는이라는 의미도 가능은 합니다. 자, 일단 아직 미정인부터 요 의미를 보면요. I'm sorry, but everything is up in the air. 모든 것들이 다 공중에 붕 떠버린 거야. 아직 미정이다. 모든 것들이 정해지지가 않았다. 계획 같은 게다붕 떠버렸다. 요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공중에 있는 이란 뜻은 바로 요 예문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I threw my hat. 나는 내 모자를 집어 던졌어요. Up in the air. 공중에. 약간 그 졸업식 같은 거할때 학사모를 머리 이렇게 집어 던지잖아요. 그 그림 생각하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죠. 이건 정말 해석 그대로. 공중에 떴어. 즉, 그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훨씬 더 많이 쓰는 건 아직 미정인이라는 의미로 훨씬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Up to A. 너한테 땡글땡글땡글땡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너한테 달려있다. 라는 뜻이고, Up in the air는 전부 다붕 떠버렸어? 아직 미정이야? 공중에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 기억하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우리 외식할까? 아니면 그냥 집에 있을까? 너한테 달렸어. 자, 너한테 달려있어. 너 좋을 대로 해. Up to you죠. It's up to you. 자, 중요한 거는 It's up to you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Shall이라고 지금 물어보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Shall이 should의 현재형이기는 한데요. 현재는 그 should의 의미는 많이 사라져 있어요. 뭐뭐 하지 않을래? 라는 제안하는 의미 정도로 shall은 그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Shall we eat out or stay in? It's up to you. Shall we eat out or stay in? It's up to you. 중요한 건 It's up to you.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모든 게다 나한테 달려 있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자, 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나한테. Up to me죠. Me. Up to you가 아니라 up to me로 사용하시고요. Overwhelmed가 내가 압박감을 이렇게 확 느끼고 있는 거야.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I'm overwhelmed because everything is up to me. I'm overwhelmed because everything is up to me. 좋아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비가 와서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아직 미정이야. 자, 정해지지 않았어요.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그쵸. Up in the air 사용하면 되겠죠? 읽어봅시다. Due to the rain, things are now up in the air. Due to the rain, things are now up in the air. 좋아요. 마지막 문제 보죠. 그게 아직 미정이라서 너한테 지금껏 얘기 안 했던 거야. 요런 상황 많죠. 친구한테 얘기를 안 했던 게 정해지지 않아서였던 경우. 자, 붕떠 있는 거니까 up in the air 사용하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I haven't told you yet because it's still up in the air. I haven't told you yet because it's still up in the air. 좋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맞춰볼게요.
1: To be honest, it's up to you. What do you mean? I thought we had a plan. I'm sorry. but everything is up in the air at the moment.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 up 시리즈였습니다. up이 맨 앞에 나와 있는 두 표현 봤는데요. up to A 하면 A한테 땡글땡글땡글 달려있다라는 표현이었고, up in the air, 붕 떠버렸다, 아직 미정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4 시리즈가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공하자고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All. A. L. L. All. All. Most. M. O. S. T. Most. Most. Many. M. A. N. Y. Many. Many.
0: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궁금한데요. 오늘은 quantity, 수량이란 뜻이에요. 뭐가 적고 많고 이런 거를 같이 영어로 배워볼게요. Our first word is all, 모든 또는 모두란 뜻이에요. All the people are smiling.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네요. 그 다음은 most, 가장 많은 또는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이게 all처럼 100% 모든이란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또는 가장 많은이란 뜻이에요. most. 그 다음은 many, 많은이란 뜻이에요. 자, 적은의 반대말, many.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모든, 모두, all. 친구들, 올이 아니라 크게 밑으로 벌려서 all이에요. 잘했어요. 가장 많은, 대부분, most. 친구들, o 소리가 나고요. 끝에 t 발음까지 해야 돼요. most. excellent. 많은, many. 이거는 조금 쉬워요. many. good job, everyone. 이제 단어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all. All. Most. Most. Many. Many.
0: 이제 예문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First sentence. I like to play all sports. 나는 모든 스포츠를 하는 것을 좋아해. Oh, that means you like to play tennis, golf, basketball, soccer. All. Okay, now 같이 말해볼게요. I like to play all sports. Good job. Next. Most of the leaves have fallen. 대부분의 나뭇잎은 떨어졌다. 자, have fallen은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나뭇잎이. 하지만 all, 모든 게 아니에요. Most,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거는 아직 달려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같이 말해볼게요. Most of the leaves have fallen. Good job, everyone. Next. Many people were swimming at the beach.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엄청 붐비겠는데요. 친구들, many는 많은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many people,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many를 쓸 때는요,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랑 함께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들, it's your turn. Many people were swimming at the beach. Great job, everyone. Now let's move on.
1: Much. M-U-C-H. Much. Much. Few. F-E-W. Few. Few. Enough. E-N-O-U-G-H. Enough. Enough.
0: Okay, our next word is much. 많은 또는 매우란 뜻인데요. 친구들, 좀 전에 우리가 many, 많은을 배웠죠. 근데 much랑 뭐가 다를까요? many는 셀수 있는 명사랑 같이 쓰이는 거고요. much는 셀수 없을 때. 돈은 우리가 x가 너무 커서 셀수 없어요. 물도 우리는 액체라서 셀수 없고요. 자, 여러분, 또셀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 시간도 셀수 없어요. 자, much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은 few, 적은 또는 약간의 란 뜻이에요. few는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였어요. few olives 이렇게요. 그 다음은 enough, 충분한이란 뜻이에요. 오, 나 충분히 많이 먹었어. I've had enough. 이런 문장으로 쓸수 있어요. Enough. Good job, everyone.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많은, 매우, much. 자, 멋지가 아니라 하나로 발음하는 거예요. Much. That's right. 적은, 약간의 few. 자, 앞에 F 발음을 정확히 해보세요. Few. Good job. 그 다음, 충분한, enough. 끝에 GH는 F 발음을 내는 거예요. Enough.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Much, much. Few, few. Enough, enough.
0: Now, let's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저를 초대해줘서 매우 감사합니다. 친구들, much는 매우란 뜻도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때 Thank you so much 이러면 돼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외국인처럼 말해볼까요?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Oh, that was very good. Next, there were a few cookies on the plate. 접시에 쿠키가 몇개 있었다. 많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들, few는 적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cookie는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예요. One cookie, two cookies. 그래서 few를 쓸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practice 해볼게요. There were a few cookies on the plate. Excellent. Our last sentence. I don't have enough money now. 나는 지금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죠. I don't have enough. 무엇 무엇이 충분하지 않다. 이럴 경우 money, 돈이 충분하지 않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4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4형식에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라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찾아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래요. 우리 일단 3형식에서 목적어라는 친구는 봤어요. 을을이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4형식에서는 직접 목적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직접 목적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 을을에 해당해요. 그런데 4형식에만 있는 특별한 목적어가 바로 간접 목적어입니다. 동사 행위가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향하는지를 나타내는 말로 뭐뭐에게라고 해석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She sent me a letter.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문장은 주어 she, 동사 sent, 그리고 간접 목적어 me, 직접 목적어 a letter로 구성이 된 4형식 문장입니다. 나에게 me가 간접 목적어, 편지를 a letter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I gave my friend a gift. 나는 내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주어는 I, 동사는 gave. 간접 목적어가 my friend, 내 친구에게입니다. 무엇을? 선물을. A gift가 직접 목적어, 4형식 문장이에요. Mom made us lunch. 엄마가 우리에게 점심을 만들어 주셨다. 마찬가지로 주어는 mom, 동사는 made. 간접 목적어는 us, 우리에게이고요. Lunch가 직접 목적어, 점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을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형식은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동사 뒤에 반드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순서로 적어주셔야 돼요. 바꿔 쓰면 안 돼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 해주다라고 해석하고요. 이 4형식 동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목적어가 두개 필요한 동사들 볼게요. Give A, B. A에게 B를 주다. Send A, B. A에게 B를 보내다.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 Write A, B. A에게 B를 써주다. Buy A, B. A에게 B를 사주다. Make A, B.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Ask A, B. A에게 B를 묻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가 두개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4형식은 3형식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볼게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게 원래 사형식이죠. 그런데 우리 삼형식에 이 직접 목적어 을이 있으니까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뒤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때 주의할 게 바로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넣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알맞은 전치사를 써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to. to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 방향성이 명확한 전치사였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잘 드러나는 동사들과 어울립니다. give, 주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무언가를 주는 거죠. give는 to를 써요. send, send도 역시 보내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성이 확실합니다. show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다. tell, 말해주다. write, 써주다. teach, 가르쳐 주다. lend, 빌려 주다. bring, 가져오다. 이렇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방향성이 확실한 동사들은 to를 씁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to를 쓴다. 그리고 for, for를 쓰는 동사들을 살펴볼게요. for이 무슨 뜻이 있었죠? 뭐뭐를 위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or을 쓰는 동사들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그런 동사들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buy, 사주다. 여러분 친구 생일 선물 사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아, 친구가 뭘 좋아할까 고민 고민하면서 고르고 정성스럽게 포장도 해주잖아요. 무언가를 사준다라는 건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치사 for하고 어울려요. make, 만들어주다. 만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죠. cook, 요리해주다. 정말 많은 시간,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for과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of는 딱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ask. ask는 of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그래서 to는 방향성이 확실한 동사들, for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동사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ask 같은 경우에는 ask a question, 질문을 하다, ask a favor, 부탁을 하다와 같은 표현에 of를 사용한다라는 거 우리 이따 예문 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예문입니다. Ethan gave his brother a video game. Ethan이 그의 남동생에게 비디오 게임을 주었다. 사형식인데요. 이걸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간접 목적어 his brother 뒤로 보내줄 거고, 그 다음 동사를 봤더니 gave예요. 주다는 방향성이 확실하죠. 그래서 전치사 to를 써야겠습니다. Ethan gave a video game to his brother. 이렇게 써주면 삼형식 문장으로 바뀐 거예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a video game이 왔고요. 뒤에는 전치사 구가 붙어있는, 수식어 구가 붙어있는 형태의 삼형식입니다. Mia made their mom breakfast. 미아는 그들의 엄마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었다랍니다. 사형식인데요. 이걸 삼형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간접 목적어인 their mom 뒤로 보내줄 거고, 동사가 made예요. 만들어 주다.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전치사 for 써줘야겠습니다. Mia made breakfast for their mom. 이렇게 적어주면 주어, 동사,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앞에 오면서 뒤에 전치사구가 붙은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Daniel asked his friend a favor. 다니엘이 그의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Ask a favor 하면 부탁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거를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간접 목적어 his friend 뒤로 보내고, ask는 of랑 짝꿍. 그래서 Daniel asked a favor of his frien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Emily gave her cousin a teddy bear. 이거 바꿔볼게요. 삼형식으로 간접 목적어인 her cousin 뒤로 보내줄 거고요. gave, 주었다는 우리 방향성이 확실하니까 to를 쓰기로 했죠. Emily gave a teddy bear to her cousi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mily는 테디베어를 그녀의 사촌에게 주었다. 2번, My dad bought me a new backpack. 우리 아빠가 나에게 새 가방을 사주셨다.
사주다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for 쓰기로 했습니다. 간접 목적어 뒤로 보내면서 앞에 for 붙여서 My dad bought a new backpack for me. 아빠가 새 가방을 나를 위해 사주셨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3번, Sophia and Tom sent their

friend a gift. 소피아와 톰이 그들의 친구에게 선물을 보냈다. 그들의 친구 간접 목적어 뒤로 보내주고요. sent는 방향성 확실합니다. 전치사 to를 써야 돼요. 그래서 to their frien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라는 그녀의 할머니에게 스카프를 주었다. 간접 목적어는 her grandmother. 직접 목적어는 a scarf.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형식 문장 배워볼게요. 안녕!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2강인데요. 오늘은 신나는 파티와 관련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할 예정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맛있는 케이크와 간식도 준비할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고 게임도 하면서 신나게 놀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요. 오늘은 파티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은 파티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 invite가 나와 있죠. 초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잘 보시면 in이라고 하면 안으로 라는 의미죠. 그리고 vite는요, call이에요, call. call이라는 건 부르는 겁니다. 안으로 부르다, 즉 초대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invite 하면 초대하다 라는 의미고요. 참고로 명사형도 같이 기억해 둘까요? 명사형은 뒤에 ation을 붙여주면 됩니다. invitation. 따라해 볼게요. invitation. 초대하다는 invite. 초대 혹은 초대장은 invit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사 형태에 집중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nvite. I N V I T E. 읽을 때는 invite.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I'd like to invite you to my party tonight 이라고 했습니다. I'd like to invite you 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 하고 싶다는 걸까요? 당신을 내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nvite, 초대하다 라는 의미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명사 형태도 지금 바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decorate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decoration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decoration은 장식이나 장식품을 말합니다. 자, decoration은 ation을 붙인 명사 형태고요. 이 단어는 decorate라는 동사 형태에서 나온 것이에요. decorate 하면 장식하다,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decorate, 장식하다, 꾸미다. 명사 형태는 decoration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동사 형태를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 외워서 같이 써봐요. decorate, D, E, C, O, R, A, T, E. 읽어볼게요. decorate. 한 번 더. decorate. 자,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We decorated the Christmas tree 라고 했어요. With colorful light bulbs. 자,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decorate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colorful light bulbs니까 얘가 전구거든요. 형형색색의 전구들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decorated 어떻게 해석할까요? 장식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트리를 장식했다, decorated the Christmas tree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decorate와 함께 이 decoration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 이어서 present입니다. 자, 우리 파티하면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이 present는 이때 선물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쉬운 단어로는 gift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단어인 이 present 한번 써볼게요. present. P, R, E, S, E, N, T. 강세는요, 앞에 두시면 됩니다. present. 이렇게 읽어주시면 선물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예문을 보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a present for my cousi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I'm looking for 이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I'm looking for a present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게에 가서 아, 제가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파티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나는 혹은 흥미진진한이라는 단어로 exciting, exciting 알아두겠습니다. 강세는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exciting, 이렇게요. 읽어볼게요. exciting. 한번 더. exciting. 네, exciting이라고 하면요. 어떤 대상이 우리를 굉장히 신나게 해주고 흥미진진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스펠링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Exciting, E-X-C-I-T-I-N-G. 읽을 때는 exciting. 네, 신나는 흥미진진한이고요. 예문 속에서 살펴보면 I saw a very exciting magic show 라고 했습니다. 나는 보았는데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A very exciting magic show니까 매우 신나는 마술쇼를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xciting은요, 이렇게 굉장히 신나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루한. 재미없는 이라는 단어는 우리 boring 이라고 합니다. boring. 자, 오른쪽에 써볼게요. B O R I N G. 읽을 때는 boring, boring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The movie was very boring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The party was really boring. 그 파티는요, 매우 뭐 했을까요? 지루했다, 재미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단어들 정리해 볼 텐데요. 내 파티에 초대할 거예요. 초대하다라는 단어는 invite. 자, 우리 파티할 때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꾸밀 수가 있어요. 꾸미다, 장식하다, decorate. 선물이라는 단어는 P로 시작하죠? present. 자, 이어서 어떤 쇼나 파티가 재미없고 지루해요. 재미없는, 지루하는, boring. 그리고 이 파티나 쇼는 굉장히 신나고 흥미진진합니다. 신나는, exciting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단어들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꼭 한번 복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여러분 안녕. 난 종이 나라에서 온 종이 요정 리즐이에요. 그리고 여기 I'm 토끼. I'm 토끼.
1: 어 토끼, 너 왜 그렇게 힘이 없어?
0: I'm hungry. I'm hungry.
1: 우리 토끼 배가 고파서 힘이 없었구나. 아, 사실 이 소리는 내 배에서 나는 소리야.
0: You're hungry. You're hungry.
1: 맞아. 나도 배가 고파서 배가 꼬르륵거리고 있어. 토끼, 우리 뭐 좀 먹어야겠는데?
0: 피자. 피자.
1: 피자 먹자고? 좋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오늘 우리 피자를 시켜 먹지 말고 접어서 맛있게 먹어보자고. 친구들, 오늘은 피자를 접으면서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배워볼까요?
0: Yes, please. Yes, please.
1: Pizza is my favorite food. 피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오늘은 치즈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노란색 색종이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white, 흰색인 단면 색종이입니다. Put the color side facing down. 색깔이 있는 면을 아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old in half. 먼저 절반을 접어주세요. Fold in half again. Unfold. Rotate. Fold to the top. Okay. Now you see this line? Take the right edge to this line. Left edge to the same line. Now fold both lines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렇게 눌려주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Leave it like that. 이렇게 놔두고 fold the right edge to the center line. Fold the left edge to the center line as well. Now, put this one down. 이렇게 너는 누워 있어. Let it lay down. And then fold it in half. 반으로 접어볼게요. Now, this white part looks like a kind of topping. Maybe onion? 약간 양파 같은 토핑이 될 거예요. Now, you see the right flap, 오른쪽 날개를

line up this edge with this edge. And then take the corner to the right, top right corner. 오른쪽 위 모퉁이로 데리고 갑니다. You see the little triangle? Put your

0: on the left side. Now, this is the folding of one slice of pizza. 우리 피자 한 조각 접기를 마무리하셨는데요. 이제 토핑을 쌓아 올려서 피자를 완성해 볼까요? Ta-da! A delicious pizza is complete. These various toppings, 여기 햄, 그리고 다양한 야채, 양파, 올리브까지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피자가 완성되었네요. 그럼 피자 먹으러 가볼까요? 얌! 띵동! The pizza's here! 예! 피자가 왔다! 내가 시킨 피자가 왔다! Pizza is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Yum! It looks yummy! It smells yummy! 냄새도 보기도 맛있는 피자구나! 어디 그럼 피자를 한 조각 먹어볼까? 나는 피자 한 조각을 먹어요. I eat a slice of pizza. 나는 피자 한 조각을 먹어요. I eat a slice of pizza. 맛있어. 오, 그냥 먹으니까 조금 느끼한데? 핫소스를 한번 뿌려볼까? 핫소스. 한번 먹어봐야겠어. 어떤 맛일까? 많이 매울까? 나는 핫소스를 한번 먹어봐요. I try the hot sauce. 나는 핫소스를 한번 먹어봐요. I try the hot sauce. 가득 뿌려서 얍! Ooh, it's too hot. 아, 너무 많이 뿌렸잖아. It was too much. It's too hot. 그럼 너무 매우니까 매운맛을 잡기 위해서 이걸 찍어볼까? 이게 뭐지? 아하, it's cheese sauce. Let me try the cheese sauce. 피자를 치즈 소스에 찍어 먹어요. I dip the pizza in cheese sauce. 피자를 치즈 소스에 찍어 먹어요. I dip the pizza in cheese sauce. 가득 찍어서 냠냠냠냠. So yummy. 우와, 이렇게 피자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다. 우와. 오, 세상에 이렇게 커다란 조각을 다 먹다니. 난 너무 배가 불러요. I am so full. 난 배가 너무 불러요. I am so full. 와, 배가 정말 부르지만 맛있는 피자도 먹고 정말 행복해. It was a great dinner. 최고의 저녁 식사잖아. 자, 여러분, 피자 맛있게 드셨나요? 그러면 원어민의 음성으로 배운 표현들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1: I eat a slice of pizza. I eat a slice of pizza. I try the hot sauce. I try the hot sauce. I dip the pizza in cheese sauce. I dip the pizza in cheese sauce. I'm so full. I'm so full.
0: 오, 피자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I'm so full.
2: Me too. Me too.
0: How many slices? 몇 조각이나 먹었어?
2: Five slices.
0: 다섯 조각? 너 진짜 많이 먹었다. 우리 잠도 깰 겸 복습해 볼까? 나는 피자 한 조각을 먹어요.
3: I eat a slice of pizza.
2: I eat a slice of pizza.
0: 나는 핫소스를 한번 먹어봐요. 그렇죠.
3: I try the hot sauce.
2: I try the hot sauce.
0: 나는 피자를 치즈 소스에 찍어요.

0: Dip the pizza in cheese sauce.
1: I dip the pizza in cheese sauce.
0: 잔뜩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그렇죠. I'm so full.
1: I'm so full.
0: 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 어땠어, 토끼?
1: I'm sleepy. I'm sleepy.
0: 으이구, 잔뜩 먹으니 배가 부르니까 졸리는구나. 친구들, 그럼 우린 이제 쉬러 갈게요. 다음

0: 아가인 사촌 동생을 돌봐주겠다는 동생. 잘 자고 있는 아가에게 좋은 꿈 꾸라고 노래를 불러주겠대요. 아니, 잘 자는 아가 깨울 일 있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Don't scratch the problem?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Hurry, Kevin! We have to finish cleaning up before your mom comes home.
2: Okay, I just need to wipe this area. Mom is going to be so happy to see the clean house.
1: Oh, Kevin! Since we're spring cleaning, why don't we clean out the storage?
2: Storage? Don't think about the storage room right now. It's not a good idea to open that door.
1: Why? Is there a monster in there? Don't worry. I'll fight off the monster.
2: Please, Christine, stop. Don't open a can of worms. Don't open a can of worms. Don't open a can of worms.
1: Come on out, monster.
2: Oh, Christine, I warned you. You shouldn't have opened that door.
1: Kevin, ooh, this is scarier than a monster.
2: I'll leave you now. Have a good time fighting the monster alone. Bye!
1: Kevin, don't go! Let's do this together!
2: What did I say? I warned you!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더 잘하고 싶어서 일을 조금 크게 벌렸는데 그 일이 다 어그러질 때, 우리 이럴 때 아,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크리스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자,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청소하나 봤더니 아, 우리 케빈 어머니 외출한 사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둘이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틴은 청소하는 김에 Why do we clean out the storage? 뒤에 창고 보이시죠? 우리 청소하는 김에 창고 정리까지 싹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게 어때? 하고 제안하는 표현이 Why don't we 하고 동작 붙이는 건데요. Why don't we take the stairs? 우리 계단으로 가는 게 어때? 또는 Why don't we eat out today? 우리 오늘은 외식하는 게 어때? 이렇게요. Why don't we 동작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케빈은 웬일인지 아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래요. 창고 문도 열지 말라고 극구 말립니다. 그럼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크리스틴이 아니 왜 뭐 안 해? 뭐 괴물이라도 있나? 내가 괴물과 싸워주겠어! 라고 얘기를 하며 막 야심차게 창고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케빈 표정 보세요. Please, Christine, stop!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엄청 강하게 말리는데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 표현은요. Don't open a can of worms 라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Don't가 하지 마잖아요. 그리고 open은 열다입니다. 무엇을 여나 봤더니 a can of. can 하나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worms, 지렁이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렁이들이 막 들어있는 캔을 딱 열면 지렁이들이 꼬물꼬물꼬물꼬물 막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Don't니까 하지 마입니다. 우리 의미 생각하면서 함께 말해볼게요. Don't open a can of worms. 다 붙여서 말해볼게요. Don't open a can of worms. 좋습니다. 야,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왜 그러나고 봤더니 문을 열자마자 창고 속 짐들이 와르르르 아! 그거 봐요, 그거 봐요. Christine, I warned you. 무슨 뜻? 내가 경고했잖아. 한숨 나오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요. 상대방에게 내가 말했잖아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말했잖아. I told you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케빈처럼 강하게 내가 경고했지라고 할 때는 경고하다라는 warn 쓸 수 있습니다. I warned you. I told you. I warned you. 물론 I told you도요. 이 말하는 표정이나 톤에 따라서 warn만큼 강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경고했잖아. 문 열지 말았어야지. You shouldn't have opened that door. 아이, 그 문은 열지 말았어야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약간 후회가 담긴 또는 책망이 담긴 그런 표현인데요. 이때 쓰는 게 shouldn't have 그리고 과거 분사형입니다. 과거 분사형 종종 나오죠. shouldn't have PP 형태는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죠? 후회와 책망입니다. You shouldn't have told him. 너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았어야지. 즉, 아, 왜 말했어? 이런 뜻이죠. 또는 I should have brought her there. 아, 내가 걔를 거기 데려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가 느껴지죠. 자, 이거 어떡해요? 이게 지금 괴물, 크리스틴이 생각한 뭐 창고 괴물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짐이 막 순서 없이 뒤죽박죽이죠. 그랬더니 케빈이 그거 보라면서 너 혼자 괴물이랑 잘 싸워봐. 나는 간다. 하고 크리스틴을 두고 떠나려고 하네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I warned you. 내가 말했지. 경고했잖아. 혼자 다 치워. 이거 다 언제 치우죠? 지금 크리스틴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재미있는 오늘의 한 문장.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Don't open a can of worms. Don't open a can of worms 입니다.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워볼까요? 자, stir the po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tir the pot은요, pot, 냄비를 stir, 젓는 거예요. 이렇게 냄비를 저어서 뭔가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 냄비 안이 뿌옇게 되잖아요. 괜히 문제를 일으키다 라는 표현이 stir the pot 입니다. 우리는 하지 마니까 앞에 don't 붙이면 되겠죠? Don't stir the pot. Don't stir the pot.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우리 반의 한 아이는 친구들 뒤에서 말을 막 전해서 친구 사이를 갈라놔요.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 어떻게 말한다고요? Don't stir the pot. Don't stir the pot. Great.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 문제가 없는데 괜히 문제 찾아다니지 마라 라는 표현이 Don't go looking for trouble 입니다. Trouble이 문제 상황이죠. Look for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Don't go looking for trouble.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 문제 일으키지 마.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체육대회 응원을 맡은 나와 짝꿍. 굳이 반 친구 모두 옷도 맞춰 입고 응원 준비도 하자고 하네요. 대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 어떡해요? Don't go looking for trouble. Don't go looking for trouble.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비유적인 표현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배워봤죠. Don't open a can of worms. 지렁이. 그리고 don't stir the pot. Don't go looking for trouble.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표현은 머리에 잘 남잖아요. 이 표현 꼭 적절한 상황 됐을 때 꼭 꺼내서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your tail and stomp your feet. And don't hear the dirty tree.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우리 엘핑톡과 함께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쏙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Don't forget to meet me at 7.
2: What for?
1: It's Kate's birthday today. Remember? We're going to her party.
2: No, it's not. What day is it today?
1: It's Friday.
2: Already? Time flie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Forget, what for 하나로, remember, already, flies 이렇게 다섯 개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forget이에요. Forget. 선생님이 정말 요즘 많이 하는 말,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Forget은 잊다, 기억에서 없어지는 거죠. 잊다가 forget이에요. Forget인데 get 부분을 강조해서 forget. Forget 이렇게 발음하고요. 요건 반대말, 기억하다예요. Remember, remember인데 mem 부분을 강조해서 remember. Remember, okay. Remember은 기억하다, 떠오르는 거. Fly, fly. Fly는 날다 라는 뜻이고요. What for? What for? 이건 친구들 통째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What for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뜻이 되는데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말 why도 쓰지만 what for도 정말 많이 써요. 왜, 무엇 때문에, what for? 그리고 already, already. Already는 벌써, 이미 이런 뜻으로 문장에 덧붙이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대화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자가 Don't forget to meet me at 7 이라고 했어요. Don't 하지 마세요. Forget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말래요? To meet me, 나를 만나는 거 at 7. 7시에 나 만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meet me at 7. 그랬더니 남자가 What for? 왜? 뭐 때문에? 뭔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죠? It's Kate's birthday today. 오늘이 케이트의 birthday잖아. 케이트 생일이잖아. Remember? 기억해? We're going to her party. 우리 걔 파티 갈 거야. We're going to her party에서 이 we're going은 지금 파티에 가고 있다가 아니고요. 곧 하게 될 일,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일도 이렇게 ing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We're going to her party. 우리 걔 파티 갈 거잖아. 그랬더니 No, it's not. 이 No, it's not은 It's Kate's birthday today랑 붙은 거예요. 오늘 케이트 생일이잖아. No, it's not. 아니야.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야? 물어보죠. It's Friday. 금요일이잖아. 그랬더니 Already? 벌써? Time flies. 시간이 flies. 날아간다. 시간 정말 빠르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재미나고 좋은 표현들 많이 배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랑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d 3, 그리고 topic 57 들어가서 509 눌러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단어 눌러보면 문장이 완성. 끝까지 알아봐요.
1: What day is it today?
0: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지? 하고 물어보는 말이죠.
1: It's Monday.
0: It's Monday. 무슨 요일? 월요일.
1: It's Tuesday.
0: It's Tuesday. 화요일.
1: It's Wednesday.
0: It's Wednesday. 수요일.
1: It's Thursday.
0: 이쯤 되면 친구들 알겠죠? It's Thursday. 무슨 요일? 목요일.
1: It's Friday.
0: It's Friday. 금요일이에요.

0: 들어보고 열 답하고가 오늘의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요거는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월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이제는 우리 Let's Talk을 켜고 함께 대화해봐요. 에피소드 50 눌러주세요. 요일을 묻고 답하기.
1: Hello.
0: Hi.
1: What day is it today?
0: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물어보죠. What day is it today? 월요일이에요. 대답해볼게요. It's, 그렇지, Monday. It's Monday. 그렇지.
1: Okay. What day is Children's Day?
0: 오, 어린이날은 무슨 요일인가요? 물어봤는데 여기는 목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it's Thursday. 목요일은 Thursday.
1: Okay.
0: Okay.
1: What day is Christmas?
0: Christmas는 무슨 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 봐요. 여기 일요일이라고 나왔어요. It's Sunday. 일요일은 Sunday. 기억하고 있죠?
1: Okay.
0: Okay.
1: Bye.
0: Bye. 뭐야, 펭수. 요일만 물어보고 가는 거야?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은요, 이렇게 시간이나 요일이나 날짜 물어보는 표현들 모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시간. 요일, 날짜 물어보는 법 알려줄래? 시간 묻기. What time is it? 몇 시지? 요일 묻기.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지? 날짜 묻기. What's the date today? 오늘 며칠이지? 자, 시간 우리 배운 적이 있기는 해요. 시간은 time이니까 what time, 무슨 시간, 즉 몇 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hat time is it? 몇 시지? 물어보는 말. What time is it? 또는 지금 몇 시지 하려면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요일이요. 오늘 우리 배운 내용인데 요일은 day, 그쵸? 무슨 날, 특정한 날, 요일은 day로 표현하니까 What day is it today? Today? 오늘이 what day, 무슨 요일이니? 지금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시간이나 요일, 또 우리 뒤에 볼 날짜 같은 것들은 물어볼 때 it을 사용해서 물어보고 대답도 it을 사용해서 대답해요. What day is it today? 하면 오늘 무슨 요일이지? 당연히 대답할 때도 it's Monday, it's Tuesday, it's Wednesday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날짜는요, 며칠, 며칠이잖아요. 25일, 6일 이런 식으로 날짜는 date라고 해요. 데이트? 오, 데이트. 이렇게 같이 만나서 노는 것도 데이트지만 날짜도 date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what's the date 하면 며칠이지 today, 오늘. 오늘 며칠이지 what's the date today. 많은 친구들이 날짜랑 요일 물어보는 거 헷갈리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요일 주제 다뤘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and Sunday. 요일 이름들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Oh,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떤 상태가 아니야 라는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나 아직 안 끝났는데? 라는 표현을 오늘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done yet.
0: 자, 오늘 공부하기에 앞서서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the family is going somewhere. 우리 가족이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Mom's ready, dad's ready, and sister is ready. 엄마랑 아빠랑 여동생은 다 준비가 끝났네요. But what is the boy doing? 우리 남학생은 아직도 블록놀이를 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빨리 가자. 너 다 됐니? 준비 다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그쵸?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 그럼 대화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1: Are you done?
2: I'm not done yet.
1: Hurry up.
2: I'm trying.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Are you done? Are you done? 자, done이 끝난, 뭐 마무리가 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Are you done? 물어보면 끝났어요? 다 됐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표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Are you done? Are you done? 잘했어요. 자,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상태가 오면 당신 그 상태예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당신 지금 괜찮은 상태예요?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친구가 넘어졌다. 친구가 울고 있다. 이럴 때 괜찮아?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잘했어요. 너 어디 아프니? Are you sick? Are you sic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물어볼까요? Are you sick? 너 화났어? 라고 할 때는 Are you angr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Are you angry? 엄마 화났어요? Are you angry?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Angry가 화가 난 이란 뜻이죠. 혹시 추워요? Are you cold?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여름에는 냉방기를 너무 세게 틀어놓으면 추울 수도 있고 겨울에는 또 추운 날씨 때문에 추울 수 있잖아요. 뭔가 담요를 주겠다, 코트를 주겠다 뭐 이럴 때 Are you cold? 이렇게 물어보겠네요. Are you cold? 잘했어요. 자,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상태 넣는 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Are you done? 물어봤더니 I'm not done yet.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I'm not done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나 아직 안 끝났어. 인데 요 yet가 들어가서 아직이라는 그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I'm not done은 나 안 끝났어. yet이 들어가서 아직 안 끝났어. 요거. 자, yet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I'm not done yet. I'm not done yet.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m not done yet. I'm not done yet. 잘했어요. 요 yet라는 단어가 맨 뒤에 와서 요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I'm not 어떤 상태 yet. 아직 나는 그 상태가 아니야 라는 말이겠죠. 배고파요? 나 아직 배 안 고파. I'm not hungry yet. I'm not hungry ye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준비 다 됐어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I'm not ready yet. Ready가 준비된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m not ready yet. I'm not ready yet.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Sure가 확실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I'm not sure yet. I'm not sure ye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걱정은 안 돼요. 라고 할 때는 I'm not worried yet. 이렇게 말하면 돼요. Worried가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발음은 worried 이렇게 발음하는데 중간에 R 발음할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돼요. 혀의 양쪽만 긴장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음을 해볼게요. 나 아직 뭐 걱정하지 않아. I'm not worried yet. I'm not worried yet. 이렇게 말하면 되죠. Hurry up! 아직 안 끝났어 라고 하니까 Hurry up!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Hurry가 서두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up은 무슨 뜻이냐? up은 그냥 강조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특별하게 크게 뜻은 없어요. Hurry! Hurry up! 둘 다 비슷한 뭐 표현이죠, 그쵸? 그런데 up이 들어가서 조금 더 긴박함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Hurry up! 서둘러!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I'm trying!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try가 노력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나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라는 말이죠. I'm trying! 연습해 볼까요? I'm trying. I'm trying.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Are you done?
2: I'm not done yet.
1: Hurry up.
2: I'm trying.
3: Singing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에요. 자, let's go back to the picture again. 자, 이제 모든 가족이 다 준비됐는데 여기 블로그라는 친구만 준비가 안 됐네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죠. Are you done? 끝났니? 너 하는 거다 마무리했니? Are you done? 자, 요 표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Are you done? 자, 넌 했나요, 안 했나요? I'm not done yet. 아직도 놀고 싶은 거죠. 우리 친구는 아직 끝이 안 났대요. I'm not done yet. yet가 들어가서 아직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준다라고 했어요. 자, 이 표현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I'm not done yet. 잘했어요. 자, 이제 답답한 아빠가 물어보죠. Are you finished? done이 끝난이었잖아요. finished도 똑같은 말이에요. 끝이 난, 끝난 뭐 이런 뜻이죠. Are you finished? Are you finished?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 대답은 뭘까요? 아, I'm almost done. almost 기억나죠? 거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끝났어요 라는 말이죠. 그쵸? I'm almost done.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m almost done. I'm almost done. 잘했어요. 아, 근데 우리 여동생도 답답한가 봐요. 빨리 가야 되는데. Are you ready to go? 이렇게 물어봤죠. Ready가 준비된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가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됐니? 라는 질문으로 오빠 갈 준비 다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re you ready to go? 이 표현도 우리 같이 외워둘까요? Are you ready to go? 한번 더. Are you ready to go?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가 준비

0: 만나게 됐을까요?
1: I'm not ready. 아이고야, 아직도 준비가 안 됐네요.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야. I'm not 다음에 상태가 오면 된다 그랬죠? I'm not ready.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야. 이런 말이겠네요. I'm not ready.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not ready. I'm not ready. Hurry up! 온 식구가 이제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을 하네요. Hurry up! 이 표현 기억나죠? 서둘러! up을 빼고도 해도 상관없어요. 자, hurry up! 큰 소리로 해볼까요? Hurry up! 잘했어요. 아니, 나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I'm try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I'm trying. 이 표현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trying. 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hurry up에 대한 대답으로 아, 그렇게 할게 라고 할 때는 I will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I will. I will. 그렇게 할게 이런 뜻입니다. 자, I will. 이렇게 해서 빨리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운 표현들이 꽤 많았죠, 그쵸? Are you done? Are you finished? 그랬을 때 대답은 I'm not done 이라고 해도 되지만 yet를 넣어서 아직, 나 아직 안 끝났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연습했죠? 자, 이 배운 표현들 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et's do the chant together. Follow me. Are you done? Are you done?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sick? Are you sick? Are you angry? Are you angry? I'm not done yet. I'm not done yet. I'm not hungry yet. I'm not hungry yet. I'm not ready yet. I'm not ready yet. I'm not sure yet. I'm not sure ye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done yet.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라는 말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I'm not done yet 뿐만이 아니라 done 대신에 다른 상태를 넣어서도 우리 연습해 봤고요. Are you 상태? 라는 질문도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서둘러! 어떤 표현이었나요? Hurry up! 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오늘 꼭 복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자,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기분을 더 업시켜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Tuesday. Beat the heat. I can use an idiom to talk about staying cool on a hot day.
0: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쌤만 궁금한 거야?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Oh,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뭔가 싸움이 났네요. 그쵸? 일단, I see a very big sun. I see the very big sun. 그쵸? 근데 the sun looks very upset. 굉장히 좀 화나 보입니다. 뭐 기쁜 표정은 아니에요. Okay. 그리고 여기 versus 여기 오른쪽에는 이 아이들 세 명이 보입니다. 이 아이들도 굉장히 뭔가 무슨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에요. So this boy is holding ice cream, holding some ice cream, an ice cream cone.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fan인가요? 선풍기를 들고 있어요. The girl is holding a fan. 그리고 저기 남자아이는 부채를 들고 있어요. 부채도 fa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n, F-A-N. So the boy right here is also holding a fan. 뭔가 햇님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Alright. 자, 무슨 일인지는 이따 Cartoon Talk에서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Beat the heat.
2: It's so hot outside.
1: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2: Great. I'll get my swimsuit.
0: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다이얼로그를 한 문장씩 쌤이랑 살펴볼게요. Here we go. 빠밤. 자, 첫 번째 expression은요. Beat the heat입니다. One more time. Beat the heat. Beat the heat. 이번에도 관용구, 이리엄이 나왔네요. 자, beat는 일단 이기다란 뜻입니다. 이기다. 오케이, 싸워서 이길 때 그 beat예요. 자, heat는 더위라는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겠어? 더위를 beat, 이기다란 뜻이 됐겠죠? 더위를 이기다, beat the heat. Beat the heat. 근데 얘들아, beat와 heat가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입 모양을 좀 유지하면서 다시 발음을 해보자. Beat the heat. 시작. Beat the heat. 자, beat와 heat 둘 다 이 소리를 내줘야 돼. 윗니 아랫니가 다 보여야 돼요. One more time. Beat the heat. Beat the heat. 입을 조그맣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Beat the heat. 이러면 안 되지, 그치? Beat the heat이 뭐야? Beat the heat라고 크게 입을 벌려서 옆으로 슉 늘려서 해주세요. 이렇게 더위를 이기다. Beat the heat 표현도 기억하면 너무 좋겠지, 여름에 쓰기.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예문에서 보자.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One more time.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Oh,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다죠.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있죠. 더울 때 더위를 이기려고 하는 행동을 말할 때 beat the heat 많이 쓰겠죠. 그렇죠? 자, 이 문장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let's go swimming. 자, 수영을 하러 가재요. 자, 얘들아, 우리 더위를 이기기 위해 수영하러 가자 라는 겁니다. One more time.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Okay,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Okay, beat the heat라고 한 거 아니죠? Beat the heat. Alright. 자, 또 보자. 빠밤. We can beat the heat by drinking cold drinks.

One more time. We can beat the heat by drinking cold drinks. 자,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다죠. 자, 우리는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By drinking cold drinks. Cold는 추운 차가운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drinks, 음료수입니다. 자, 우리는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면서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We can beat the heat by drinking cold drinks. 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We can beat the heat by drinking cold drinks. 좋아요. 쌤도 the dog days of summer, 완전 찜통 더위 때 항상 음료수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벌컥벌컥 마셔요. 자, 또 볼게요. Okay, let's go to the beach to beat the heat. Beat the heat. Okay. 자, 이번엔 또 뭐래요? 자, let's go to the beach. Beach는 뭐예요? Beach는 해변이죠. 자, 그래서 let's go to the beach니까 우리 해변에 가자라는 거겠죠. 왜 간대? To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려고. 아, 우리 더위를 이기러 해변에 가자. Beach에 가자라는 뜻입니다. Let's go to the beach to beat the heat. 자, 해볼게요. 시작! Let's go to the beach to beat the heat. 좋아요. 얘들아, beat the heat 다시 한번 발음해볼게요. Beat the heat가 아니야. 입을 크게 이렇게 늘려줘야 돼. Beat the heat. 시작. Beat the heat. 자, beat the heat이 무슨 뜻이에요? 더위를 이기다. 오케이, beat가 이기다니까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꼭 beat the heat 하세요. Alright,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Let's go, ing 해볼게요. 자, let's go는 쌤이랑 꽤 많이 했어, 그쵸? Let's는 뭐뭐 하자란 뜻이잖아요. Go는 가다란 뜻이죠. 그래서 let's go, ing 하게 되면 우리 뭐뭐 하러 가자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어떻게 쓰나 선생님이랑 볼게요. Let's go swimming 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Swimming. 자, swim은 바로 수영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s go swimming 하게 되면 우리 수영하러 가자 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면 beat the heat 해야 되잖아요. 너무 더울 때 얘들아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해보자. 시작. Let's go swimming. 좋아요. 우리 뭐 하러 가자? Let's go. ING. 꼭 기억하세요. 자, 또 봅시다. Let's go riding bikes. One more time. Let's go riding bikes. 자, ride. R-I-D-E. 가 타다라는 뜻이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bike가 나왔네. What's bike? 따라랑, 따라랑. 그쵸? 자전거죠? 그래서 let's go riding bikes. 하게 되면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go riding bikes. 해볼까? 시작. Let's go riding bikes.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쌤 혼자서 하는 거 아니지? 자, 또 보겠습니다. Let's go running. Let's go running. 우리 친구들 run은 알 것 같아. 뛰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let's go running 하게 되면은 우리 뛰러 가자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 요즘 이렇게 뛰면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멋져요. 다시 해볼게요. 자, let's go running. Let's go running. 잘했어, 얘들아.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게요. Beat the heat. 이 정도 했으면 알 거야. Beat the heat. 무슨 뜻이야? 더위를 이기다. 자, 더위를 이기기 위해 뭐 하나 봅시다. It's so hot outside. One more time. It's so hot outside. Outside는 밖에란 뜻이죠. 밖에 너무 더워. 찜통 더위야. 라는 거겠죠.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무슨 뜻이야? 우리 알았잖아, 그쵸?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뭐하러? 뭐 왜? To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기 위해. 자, 우리 더위 이기기 위해 빨리 수영하러 가자. 라는 뜻입니다.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그랬더니, Great, I'll get my swimsuit. 자, swimsuit은 뭐예요? 수영복입니다. 그래서 great, 좋아, 내가 수영복 얼른 가져올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쏙쏙 됐어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0: 연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커튼 톡 시간이 왔어요.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얘들아? 막 태양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었어. 쌤이랑 한번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빠밤. Okay, this is today's picture. Oh, the sun is very angry right there. 그쵸? 태양이 굉장히 화가 나 보여요. 근데 아이들도 역시 뭔가 전투하려는 모습입니다. Beat the heat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쌤이랑 대화 한번 보자. 빠밤. Bring it on, heat! 라고 합니다. 아, 아이들이 bring it on, heat! 라고 외쳐요. Bring it on! 하면 무슨 뜻이게, 얘들아? Bring it on! 한번 알아맞혀볼래? Bring it on! 하면은 덤벼란 뜻입니다. Bring it on! 덤벼봐! 라는 뜻이에요. Heat는 쌤이 알려줬듯이 뭐야? 더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bring it on, heat! 하게 되면 더위야, 덤벼! 라는 뜻이 돼요. 어우, 아이들이 지금 더위랑 싸움 중이네요.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 Bring it on, heat! 시작! Bring it on, heat! 오케이, 좋아요. 자,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자, 그랬더니 태양이 이럽니다. Do you think you can beat me? 라고 하죠. 자, poof 이럽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poof. Do you think you can beat me? 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오, 오케이. Do you think you can beat me? 자, beat는 이기다란 뜻이죠. 기억할 수 있겠죠? 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We've got fans and ice cream to beat the heat. Let's go! 라고 합니다. 어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죠. 자, fans가 무슨 뜻이냐면 선풍기 부채를 말할 때 fans가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겐 부채와 이렇게 선풍기가 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있어. 자, 그 아이스크림이 있어. 다시 해석하면은 우리에겐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부채와 아이스크림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Let's go 하니까 가자 라는 뜻이 되겠죠. 아, 이런 뜻이었군요. 이런 cartoon talk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쵸? Beat the heat. 우리 친구들도 꼭 해보세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다시 확인해 볼게요. I can use an idiom to talk about staying cool on a hot day. Idiom은 관용구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더위를 이기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관용구를 알 수 있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Beat the heat. 기억할 수 있겠죠? 더위를 이기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했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배가 아파서 곤란했던 적 있나요? 오늘은 배 아프거나 속이 안 좋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볼 거예요. 그럼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9. Health. Tuesday. My stomach hurts. I can say when my stomach hurts.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타다! Let's first look at the picture.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일단은 우리 화장실, bathroom이 보이는데 근데 옆에 왼쪽에 있는 친구가 배를 움켜잡고 있네요. 아이구야, 배가 아픈가 봐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배는 영어로 stomach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stomach, stomach, stomach. 잘했어요. 자, stomach는 배를 전체적으로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 소화하는 몸속 안의 기관인 위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배, 위 둘 다 stomach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보통 그걸 복통이라고 하잖아요. 복통은 영어로 stomachache라고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두통, headache를 배웠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head는 머리, ache는 아픔이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stomach는 배 혹은 위, 그리고 ache는 아픔을 뜻해서 stomachache 하면 복통이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stomachache, stomachache, stomachache. 네, 복통은 stomachache인데 이렇게 복통이 있을 때 우리 자주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은 영어로 bathroom. 따라해보세요. bathroom, bathroom, bathroom. 잘했어요. 화장실도 갈 수 있지만 우리 또 배가 아프면은 구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구토는 영어로 vomit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vomit, vomit, vomit. 네, 이렇게 단어들 배워봤으니까 우리 오늘의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What's wrong?
2: My stomach hurts.
1: Did you eat too much?
2: Maybe. I feel sick.
1: Do you need the bathroom?
2: Yes, right now.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띠링! My 땡땡 hurts입니다. 여기서 hurt는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내 몸이 갖고 있는 증상을 말할 때 I feel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을 갖고 있어. 그래서 I have도 배웠는데 이번에는 어떤 특정 부위를 가리켜서 여기가 아파라고 말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my 땡땡 hurts 하면은 나의 어딘가가 아파인데 일단 첫 번째로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해봅시다. 우리 배가 영어로 뭐였죠? stomach였죠? 그래서 my stomach hurts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my stomach hurts, my stomach hurts, my stomach hurts.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아플 때 my stomach hurts, 내 배가 아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복통이 있어. 그래서 아까 배운 단어 I have a stomachache.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네요. 정말 재미있죠? 그러면은 우리 my 땡땡 hurts 또 다른 단어 넣어서 연습해 볼게요. 이번엔 머리를 넣어 볼게요. 나 두통 있어 하면 I have a headache 또 되지만 my 땡땡 hurts를 사용해서 하면 나 머리 아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head

말들을 이 빈칸에 넣어서 My head hurts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My head hurts. My head hurts. My head hurts. Very good. 이번에는 머리가 아니라 다리가 아파를 얘기를 해볼까요? 다리는 영어로 leg. 그래서 My leg hurts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My leg hurts. My leg hurts. My leg hurts. Very good. 그러면 다음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Did you 땡땡 too much?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안 좋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too much는 너무 많이 이죠. 그래서 너 너무 많이 뭐뭐 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배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너무 많이 먹었니? 라고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먹었니? 먹었다 라는 그 단어를 빈칸에 넣어서 Did you eat too much?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Did you eat too much? Did you eat too much? Did you eat too much? Very good. 이번에는 너무 많이 마셨니? 뭐 물을 마시든 뭐를 마시든 너무 많이 마셔서 배가 아프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마셨어, 마셨다라는 거는 drink이니까 Did you drink too much?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Did you drink too much? Did you drink too much? Did you drink too much? 네. 그리고 너무 달리기를 많이 해도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뛰었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Did you run too much?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네, 따라해보세요. Did you run too much? Did you run too much? Did you run too much? Good. Now, our last expression. I feel 땡땡입니다. 이 I feel 땡땡은 이번 주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만큼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배가 아플 때 어떤 표현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I feel 땡땡. 자, 속이 안 좋아를 이 문장을 갖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우리 속이 안 좋다는 sick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feel sick. I feel sick. I feel sick. 네. 여기서 sick는 아픈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몸이 아파. 몸이 아플 때도 I feel sick 할수 있는데, 속이 안 좋고 울렁울렁거리고, 이렇게 배가 안 좋을 때도 I feel sick 할수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세요. 이번에는 기운이 없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운이 없어. I feel 한 다음에, 나 약해. 약한 기분이 들어.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weak 라고 하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I feel weak. I feel weak. I feel weak. 네.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몸에 기운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I feel weak 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더 연습을 해 볼게요. 나좀 나아졌어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좀더 나아졌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better. better는 좀더 나은, 좀더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I feel better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feel better. I feel better. I feel better. 네. 좀 전에는 I feel sick였는데 아직 I feel good까지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 나아졌어 하면은 I feel better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What's wrong? What's wrong? My stomach hurts. My stomach hurts. Did you eat too much? Did you eat too much? I feel sick. I feel sick.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볼까요? 바로 그림을 봅시다.
띠딘. 일단 화장실 앞에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가 배를 움켜잡고, 배가 아파.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 이제 다

다른 친구가 왜 그래? 라고 물어봤어요.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What's wrong? 그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했더니 이 친구가 나배 아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my stomach 하면 나내 배라고 하는데 이제 아파라는 단어를 그럼 빈칸에

0: My stomach hurts. My stomach hurts.
1: 잘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 똑같은 나배 아파, 나 복통 있어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그랬어요. I have으로 시작해서 한번 이 문장을 끝내볼게요. 3, 2, 1.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나 복통을 갖고 있어. 나 이런 증상을 갖고 있어. 해서 I have a stomachache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I have a stomachache. I have a stomachache. I have a stomachache. Very good.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라고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배 아픈 이유를. 그래서 Did you eat? 하면 너 먹었어? 그 다음에 이 빈칸에 너무 많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 많이 뭐였죠? 3, 2, 1. Too much 였습니다. Did you eat too much? Repeat after me. Did you eat too much? Did you eat too much? Did you eat too much? 아마도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나 속이 안 좋아라고 얘기합니다. 울렁울렁거려. 그래서 아마도 maybe I feel 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3, 2, 1. Sick. Sick가 들어가야 되죠? Maybe I feel sick. 따라해보세요. Maybe I feel sick. Maybe I feel sick. 잘했어요. 여기에서 속이 안 좋아 말고 만약에 나 어지러워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어지러운. 3, 2, 1. Dizzy 였죠? Maybe I feel dizzy. 따라해보세요. Maybe I feel dizzy. 너무 배가 아파서 어지러운가 봐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화장실 가야 돼? 라고 물어봅니다. Do you need the bathroom? Do you need the bathroom? 그랬더니, 지금 당장! 얘기합니다. Yes, right now! 따라해보세요. Yes, right now. Yes, right now. Excellent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배가 아플 때, 속이 안 좋을 때쓸수 있는 표현 배워봤어요. My stomach hurts. I feel sick.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new topic, 새로운 주제가 시작됐는데요. Can you remember what it was? 무엇이었죠? 맞아요. What I like to eat.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가 주제였고요. 오늘도 그 주제하고 관련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So, get ready to

0: read, get ready to listen, and get ready to speak.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19. What I like to eat. Tuesday. What I prefer to eat. I can say what I prefer to eat.
0: Alright guys,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우리 친구들의 뇌를 깨는 시간이죠. 우리 today's vocabulary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do you see, guys? 무엇이 보일까요? Ah, I see a cucumber. 오이가 보이고요. And cheese, 치즈도 보이고요. Some fruits and vegetables. 야채, 과일도 있고. And we see a cat, 고양이도 보이는데요. Where are they?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Ah, in a refrigerator. Fridge, 냉장고 안에 있는데요. 자, 지금 오이를 잘 봐주세요. 오이가 바르바르 떨고 있어요. 아, 아무래도 이 고양이가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게 싫은가 봐요. 가까이 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가까이, 가까운 이란 단어를 배워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Near, near. Good. 아, 지금 가까이 오지 말고 이렇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오이 친구가. 아, 저기 저쪽에 있는 치즈한테 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쪽에 혹은 저기에 라는 표현도 읽어볼까요? Over there. Over there. Good. 자, 그런데 look at the cat. 우리 고양이를 봐주세요. 치즈는 거들떠도 안 보고 지금 오이만 보면서 입을 다시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고양이는 오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무엇을 선호하다 라는 뜻은 prefer. Prefer 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고요. Today's dialogue 함께 듣고 만나요.
1: Oh, please don't come near me.
2: Don't worry, I'm not interested in you.
1: Then try the cheese over there. It smells good.
2: Actually,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0: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선생님하고 오늘 중요한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m not interested in. 자, 여러분 여기서 interested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비동사가 앞에 들어가고요. 여러분 비동사 종류 기억하나요? 맞아요. Am, are, is. 주어에 따라서 맞는 비동사를 써야겠죠? 비동사 뒤에는 not interested in 그리고 명사가 들어가면 무엇 무엇에 관심이 없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입니다. 자,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너에게 관심이 없다. 너라는 단어 you가 들어가죠. 읽어볼게요. I'm not interested in you. I'm not interested in you. Good. 자,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 거예요. 나는 이상한 마술에 관심이 없어. I'm not interested in. 자, 어떤 단어가 빈칸에 들어갈까요? 한글 뜻을 잘 보면 나오죠? 맞아요. 이상한 마술에 관심이 없어인데요. 일단 마술이라는 단어는 magic tricks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앞에 이상한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 이상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써볼까요? W를 시작한 단어를 선생님은 쓰고 싶은데 바로 weird입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이상한 마술에 관심이 없어. I'm not interested in weird magic tricks. 한 번 더. I'm not interested in weird magic tricks. Good. 다음 표현입니다. Then try over there. 자, 여기서 try라는 뜻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try라는 단어 뒤에 음식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음식 이름을 한번 먹어봐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try는 노력하다 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잘 기억해야 돼요. try 뒤에 음식 이름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다? 이 음식을 한번 먹어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럼 저쪽에 있는 치즈를 먹어봐입니다.

0: 자, 여러분, 우리 저쪽에라는 단어 배웠죠? Over there라는 뜻이고요. 그럼이란 단어는 맨 앞에 있는 단어 than입니다. 치즈를 먹어봐. 먹어봐는 try. 음식 이름은 cheese인데요. 저기에 있는 그 치즈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 the를 넣어서 the cheese를 써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Then try the cheese over there. Then try the cheese over there. Good. 자, 다른 단어를 써볼 거예요. 그럼 저쪽에 있는 미트 파이를 먹어봐인데요. 자, 여기서 음식 이름은 뭐죠? 미트 파이. 영어로 해도 meat pie입니다. 앞에 the를 넣어서 가리키는 그 미트 파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Let's read. Then try the meat pie over there. Then try the meat pie over there.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I prefer to 자, 여러분, 여기서 빈칸이 두 개인데요. 선생님이 앞에 있는 칸을 A라고 칭했고, 뒤에 있는 빈칸을 B라고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할 때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prefer A to B라는 표현이에요. 자, prefer라는 단어는 선호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 뒤에 오는 부분이 A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to 뒤에 오는 부분이 B인데, 해석을 할 때는 B를 먼저 해석해서 B보다 A를 더 선호한다 혹은 더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빈칸을 우리 채워보도록 할게요. 나는 유제품보다 채소를 선호해인데요. 자, 바로 빈칸을 채우기 전에 한국어 문장 속에 어떤 부분이 A고 어떤 부분이 B인지를 봐야 돼요. 자, 유제품보다 채소를 선호해. 우리 뭐뭐보다 B 부분이죠. 유제품이라는 단어가 to 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소가 prefer T, 즉첫 번째 칸에 들어가겠죠? 자, 읽어볼게요.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한번 더.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Well done, everyone. All right, guys, it's time to beat and speak. You're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Let's start. I'm not interested in you. I'm not interested in you. Try the cheese over there. Try the cheese over there.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Good job, everybody.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선생님하고 오늘 배운 다이얼로그를 한번더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again. 그림을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이 친구가 고양이가 자기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마 하면서 이렇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나 말고 저기 있는 치즈를 먹어봐 라는 대화문이었습니다. Let's look at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Oh, please don't come near me. 제발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 번 더. Oh, please don't come near me. Oh, please don't come near me. 자, 우리 고양이의 답변은 Don't worry, 걱정 마라고 합니다. I'm not interested in you 라는 문장이 되겠죠. 걱정 마,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빈칸에는 you가 들어갑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Don't worry, I'm not interested in you. Don't worry, I'm not interested in you. 너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이가 대답을 합니다. Then try over there. 그러면 저기에, 저쪽에 있는 이것을 try. 여기서 try는 어떤 의미였죠? 맞아요. 먹어봐입니다. 어떤 음식 이름이 들어갔나요? That's right. The cheese입니다. 읽어볼게요. Then try the cheese over there. 다음 문장 볼까요? It smells good. 냄새가 아주 좋아라고 합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Then try the cheese over there. It smells good. Good. 자, 우리 고양이의 답변입니다. Actually라고 얘기하는데 actually의 뜻은 사실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뭐가 이제 있는 거죠? I prefer to 아, 나는 이것을 더 선호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you remember? 우리 첫 번째 칸에는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고요. to 다음에 오는 단어는 내가 덜 선호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나는 유제품보다 야채를 혹은 채소를 더 선호해라는 답변이었죠. 첫 번째 칸이 vegetables, 두 번째 칸이 dairy였습니다. 읽어볼게요. Actually,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한번 더. Actually, I prefer vegetables to dairy. Good. 이번에는 단어들을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햄버거라는 단어를 읽어볼게요. Burgers, burgers. Good. 우리 샐러드는 salads, salads. Good. 나는 무엇을 선호해라는 문장이죠. 자, 빈칸을 채워볼까요? 자, burgers가 먼저 오고 뒤에가 salads입니다. 그럼 이 문장 뜻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나는 샐러드보다 햄버거를 선호해라는 문장이 되겠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I prefer burgers to salads. I prefer burgers to salads. Great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everybody.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what did we learn today?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아, 단어 이거 하나가 기억난다고요? What is it? 맞아요. prefer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호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prefer 뒤에는 선호하는 단어를 넣고 to 뒤에 덜 선호하는 단어를 넣는다는 점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1: Simjongji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2: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3: 어쩌라고?
2: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3: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4: 게임 오버.
2: 야!
1: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3: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한번 사.

0: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화요일입니다. Today is Tuesday. Tuesday는 선생님이랑 뭐 하죠? 그렇죠. 읽기 하는 날이죠. 그래서 Tuesday is for reading. 선생님이랑 오늘도 재밌는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 주에 주제가 우리 뭐였더라? 기억나세요? 어제 알려줬는데. 자, 이번 주에 주제는요. 빠밤. Week 21. Look around the bathroom. One more time. Look around the bathroom. Look around 무슨 뜻이지? 주위를 둘러봐 였지요. Bathroom은 바로 화장실이잖아. 그쵸? 그래서 화장실을 둘러보세요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선생님이 화장실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화장실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로 했지요. 우리 친구들이랑 또 오늘 재밌게 해볼게요. 자, 어제 배운 단어들 뭐였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빠밤. 자, let's review. 비누가 영어로? 소리 났는데 소프였지요? One more time. Soap. 소프네요. Soap. Soap. 쓰 소리 나야 돼. Soap. Alright. 칫솔은 얘들아. 바로바로 3, 2, 1. Toothbrush였지요? One more time. Toothbrush. Toothbrush. 그 다음에 치약은 뭐였지 얘들아? Tooth가 들어가긴 해. 자, 그럼 치약은요? Toothpaste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Toothpaste. Toothpaste. 자, 중간에 th 발음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One more time. Toothpaste. Toothpaste. 잘했어요. 자, 변기는 뭔가요? T-t-t-t-t-t. Toilet. One more time. Toilet. 좋아요. 샤워는 뭐야? 어, 샤워? 아니죠. Shower. 끝에 R 발음 살려주기로 했죠? Shower. Shower.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Before you read.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상상력을 펼쳐볼게요. 뭐가 보여요, 얘들아? 일단, I see a girl washing her hair. 지금 머리를 막 빡빡빡빡 닦고 있는 것 같죠, 그쵸? 자, 그리고 이거 뭘까요? 변기가 영어로 toilet죠? I see a toilet. 좋습니다. 그리고 쪼기쪼기쪼기 비누가 보이네. 비누가 영어로 뭐였지? 그렇죠, soap죠? 그래서 I see soap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칫솔이네. 근데 칫솔이 약간 변기 닦는 솔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Toothbrush가 보이네요. 칫솔이 보여요. I see a toothbrush. 좋습니다. 자, 그 옆에는 바로 치약이 보이지. I see toothpaste 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지문 궁금하지 않아요?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My mom always says,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Squeeze the toothpaste from the bottom. Use warm water when you take a shower.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0: 얘들아, 잘 들어보고 왔어요. 오늘 리딩은요, 엄마께서 하는 살짝 잔소리 내용이야. 선생님이랑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보자. 빠밤. My mom always says. Always는 무슨 뜻이냐면 항상이란 뜻입니다. Always, always, always. 그래서 우리 엄마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네요. 여기서부터 약간 잔소리의 느낌이 보여요. 근데 엄마의 잔소리는 뭐다? 사랑이다. 오케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My mom always says. 우리 친구들 차례. My mom always says. 좋아요. 자,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빠밤.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이거 뭘까? must 하게 되면 몸을 꼭 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you must 하면 너는 꼭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될까? wash your hands. 손을 씻어야 돼요. 무엇과 함께? soap. 비누와 함께. 그래서 너는 비누로 꼭 손을 씻어야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자.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잘했습니다. 항상 비누로 손 씻는 게 중요해. 그쵸? 물로만 슉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이건 무슨 뜻일까? It's important to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란 뜻이에요. Important가 중요한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자.

0: 중요 아니야. Brush your teeth. 양치질하다. 뭐, 어, 몇 번?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 그래서 합쳐보면은 하루에 세 번 양치질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는 거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 양치하는 것은 중요해. 라고 하신다고 하네요. 자, 오케이. 그 다음 볼게요. Squeeze the toothpaste from the bottom. 이건 무슨 뜻일까? Squeeze 하게 되면 짜다라는 뜻이에요. 자, toothpaste, 치약이죠? Bottom 하면 바닥이란 뜻이야. 그래서 toothpaste,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잔소리 많이 들었어? 사실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맨날 하시던 잔소리입니다. 왜냐면 선생님 그냥 치약 팍 자르는 습관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squeeze the toothpaste from the bottom. 자, 바닥 끝에서부터 치약을 짜렴 이라고 하신대요.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Squeeze the toothpaste from the bottom. 사실 뭐 그냥 푹 짜도 사실 되긴 하는데요.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Use warm water when you take a shower. 자, use는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사용하다라는 뜻이죠. Warm water. Warm은 따뜻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따뜻한 물을 사용하래. 언제? When you take a shower. 샤워할 때.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하렴 이란 뜻이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Use warm water when you take a shower.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Use warm water when you take a shower. 잘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해야죠, 그쵸? 선생님은 아주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엄마께서 너 닭털 뽑니? 라고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은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자, 오케이. 그 다음은요.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이건 정말 중요하죠, 얘들아. Make sure to 하면 몸을 꼭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대요? Flush the toilet. 변기 테러 하면 안 되지, 그치, 얘들아? 변기 물을 꼭 내리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자,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나 있었던 자리도 아름답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퀴즈 타임 해볼게요. 빠바바밤. Number one. What do you use to wash your hands? 당신은 손 씻을 때 무엇을 사용하니? 무엇을 사용하니? 자, A. Soap. 비누. B. Toothpaste. C. Water. 자, 근데 얘들아, 치약으로 손을 씻으면 뭔가 너무 손이 아플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확인해 볼까요? 바바바밤.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뭐예요? 비누지요.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비누로 손을 꼭 씻으렴 이라고 합니다. 물로만 띡 하면은 세균이 안 없어져요.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every day? 자, 매일매일 몇 번 양치를 하니에요? 1, 2, 3. 아까 엄마께서 몇 번 양치하라고 하셨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How many times? Three times.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래요. 자, 그래서 정답은 three 되겠지요?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우리 가져볼게요.
1: My mom always says,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Squeeze the toothpaste from the bottom. Use warm water when you take a shower.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0: 얘들아 벌써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해석하고 따라해 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요번 리딩 지문은요. 엄마께서 하는 사랑이 담긴 잔소리예요. 근데 엄마가 아니고 뭐 아빠가 하실 수도 있고 할머니께서 하실 수도 있고 할아버지께서도 할 수 있는 잔소리입니다. 사랑이 많이 담긴.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My mom always says. 우리 엄마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항상 영어로 always 였지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넘어가기 전에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My mom always says. 우리 친구들 차례. My mom always says.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게요.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Must가 무슨 뜻이었죠? 그쵸. 꼭 해야만 한다. 너는 꼭 해야 돼. 무엇을? 비누로 손 씻는 것을. 그러니까 비누로 꼭 손을 씻으렴 이라고 하시지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우리 친구들 잘해.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비누로 꼭 손을 씻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잔소리는 뭐였을까요? 사랑이 담긴 잔소리.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자, it's important to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었지?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였죠. Brush your teeth는 양치하다자. 뭐, 자, 몇 번 하라고요? 하루에 3번. 그래서 하루에 3번 양치하는 것은 중요해라고 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양치하는 거 중요하다? 그럼 너네 치과 가야 된다? 치과 또 드라라라 무섭잖아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우리 친구들 차례.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Squeeze the toothpaste from the bottom. Squeeze, squeeze, squeeze가 뭐였어? 짜다라는 뜻이었죠? 자, 무엇을 짜요? 치약을 짜요. 어디서부터? Bottom, 바닥에서부터, 끝에서부터죠? 합쳐보면 끝에서부터 치약을 짜렴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중간에 그냥 팍 짜지 말고 끝에서부터 아주 얌전히 이렇게 짜라는 엄마의 말씀이시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Squeeze the toothpaste from the bottom. 우리 친구들 차례. Squeeze the toothpaste from the bottom. 자, 그 다음에는 use warm water when you take a shower. 자, 따뜻한 물을,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사용하렴. 자, 우리 친구들 차례. Use warm water when you take a shower. 자, 마지막은요.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자, 변기 물을 내리는 걸 꼭 하렴. 시작!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자,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얘들아, 어땠어? 오늘 재밌었어요? 선생님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자,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우리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이제 곧 내 생일이야. 물론 모두가 내 생일 파티에 오고 싶겠지만 나는 생일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나를 이렇게 똑똑하게 낳아준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를 즐겨.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려는데 첫 단어부터 전치사가 좀 헷갈려. in, on 중에서 어떤 전치사를 넣어야 할까? 알려주면 내가 생일 파티에 초대할 수도 있고.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

학원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시간 전치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at과 on의 시간 전치사를 복습했다면, 이번에는 in, 그리고 before, after이 어떤 의미였는지, 또 뒤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자, in이라는 시간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은요. 달, 계절, 연도, 세기 등의 어떤 시간이요? 긴 시간. 긴 시간이 in 뒤에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렇게도 쓰이고요. 또, 계절, 뭐, winter, summer 앞에도 in이 오죠. in winter, in summer. 또, 연도. 예를 들어서 1868년 하면 우리가 두 개씩 끊어서 읽는데 그 앞에 in이 와서 in 1868 이런 식으로 읽어주었죠. 100년을 뜻하는 세기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21세기에 라고 하면 in 21st century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efore과 after이라는 시간 전치사도 있었는데요. before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무엇무엇 전에, after, 무엇무엇 이후에, 무엇무엇 후에라는 뜻이었는데, 이두 개의 시간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efore lunch, after rain 이런 것들이 바로 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보면, before lunch, 점심 식사 전에, after rain, 비가 온 이후에 이렇게 before, after 뒤에는 명사가 오는구나.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은 교재 79쪽을 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부터 시작할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신호등은 1868년에 런던에서 시작되었다. 자, 1868년이라는 연도, 즉, 긴 시간이 나오네요. 어떤 전치사를 넣어야 할까요? Traffic lights, 신호등은 started, 시작되었습니다. In London, 런던에서요. 언제? 1868년에. 그럼 연도 앞에 쓰는 시간 전치사는 뭐였죠? 그렇죠, in이었습니다. Traffic lights started in London in 1868. 이렇게 끊어서 읽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날 밤에 모인다. Families, gather, 모입니다. night 앞에 오는 시간 전치사 뭘까요?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저 at이라는 시간 전치사가 와주어야겠죠. At night. 근데 어느 날 밤에? 크리스마스 날 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크리스마스라는 특정한 날 앞에는 어떤 시간 전치사를 썼었죠? 그렇죠. On Christmas.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지금 두 개의 다른 시간 전치사가 사용되었네요. 문장으로 쭉 읽어보면, Families gather at night on Christmas 라고 우리가 읽어줄 수 있겠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우리는 비가 내린 후에 종종 무지개들을 본다. 우리는 often see, 본다. Rainbows, 무지개들을 봅니다. 비가 내린 후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before, after 중에서 어떤 시간 전치사요? 그렇죠. 후에라고 했으니까 after rain. 이두 가지 뒤에는 명사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rain 왔고요. 4번. 아이들은 어머니의 날에 그들의 엄마에게 편지를 쓴다. Children, 아이들은 write. 쓴다. 무엇을요? Letters. 편지를 씁니다. To their moms, 그들의 엄마에게. In, on, at 중에서 Mother's Day 앞에 올 시간 전치사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Mother's Day. 어머니의 날. 특정한 날이니까 on이 와야죠. Children write letters to their moms on Mother's Day. 그렇죠? 5번. 그들은 그 경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They arrived, 도착했다.

actor 중에서 어떤 게 와일까요? 그 경기 전에. 전에. 그렇죠. Before the game이라고 골라주면 우리말 뜻과 알맞은 문장이 되겠네요. 자,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1번 볼까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He had a meeting at the evening. 자, 이상한 부분. 그렇죠. evening이라는 저녁 앞에는 at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전치사요? 그렇죠. in the evening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복습했었습니다. 그래서 at이 아니라 in으로 바꿔서 he had a meeting in the evening이라고 해줘야겠죠. 2번. On 1840, Queen Victoria of England got married. 선생님, 처음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1840년이라는 연도, 긴 시간 앞에는 on이 아니었죠. 어떤 게 와야죠? 그렇죠. in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 on에 표시하고요. 첫 글자니까 대문자 써줘야죠. In 1840, Queen Victoria of England got married라고 고쳐줘야겠네요. 3번은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The train from Rome arrives in 4:30 p.m. 로마에서 오는 기차는 오후 4시 30분에 도착한다. 오후 4시 30분이라는 특정한 시각인데, 그 앞에 in이라는 시간 전치사가 왔습니다. in 아니죠. in이 아니라 어떤 걸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특정한 시각, 특정 시간 at이라고 바꿔줘야겠죠. at. The train from Rome arrives at 4:30 p.m. 맞습니다. 4번. The first traffic light burned down before just 1 month. 자, 첫 번째 신호등은 단한달 후에 불에 타버렸다. 자, 그런데 영어 문장을 보니까 The first traffic light, 신호등은 불에 타버렸어요. Before just 1 month. 자, before just 1 month면 한달 전인데 한달 후에가 돼야 되죠. 그러면 before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요? after. 이렇게 바뀌어 줘야겠죠. After. 자, F입니다. F, T, E, R. After. 이렇게 바꿔줘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word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우리말 뜻과 연결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이게 뭐죠? 그렇죠.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 영어로 무엇인가요? letter. 자, 발음도 따라해 보세요. letter. 자, 그럼 이 중에서 letter 찾아 봅시다. letter. L, E, T, T, E, R. letter. 뜻은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무엇이죠? light. 자, 바로 한번 찾아 볼까요? 여기 있네요. light. L, I, G, H, T. 뜻은 뭐죠? 그렇죠. 불 또는 불을 켜다 라는 동사입니다. 불을 켜다. light. light. 3번. 자, 너무 아름다운 누구죠? 신부. 신부라는 뜻을 가진 단어. 뭐였을까요? 그렇죠. bride. bride. 시작하는 것이 B로 시작하죠. B, R, I, D, E. Bride. 뜻은 신부입니다. 너무 아름답군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엇이죠? 뭔가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선물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Present. Present. P로 시작하는 P, R, E, S, E, N, T. Present. 뜻은 선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넓게 펼쳐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하나 남았죠. 도로라는 뜻을 가진 road. road. R O A D. road. 자, 좋습니다. 도로. 자, 다시 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 선생님과 함께 발음해 볼게요. letter, letter, light, light, bride, bride, present, present, road, road.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보았나요? 자, 여러분 발음하고 그다음에 뜻까지 잘 연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across, down, 가로, 세로에서 우리가 찾아볼 건데요. 먼저 단어의 뜻과 옆에 선생님 단어를 한번 적어 볼게요. 전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무엇이었죠? T로 시작하는 전통. tradition. 자, tradition. T, R, A, D, I, T, I, O, N, tradition, tradition. 2번은요, 인기 있는, 대중적인의 뜻을 가진 단어. 무엇이 떠오르나요? popular, popular. P, O, P, U, L, A, R, popular. 자, down에 있는 단어 보겠습니다. 신호, 신호, signal. 그렇죠. signal. 스펠링은 S, I, G, N, A, L. signal. 선생님이 말하고 적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떠올리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도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city, city, c, i, t, y, city. 설치하다라는 동사 단어 install. i, n, s, t, a, l, l이 두 개입니다. install. 모이다는요? 모이다. gather, gather. 자, 한번 적어볼까요? G, A, T, H, E, R. gather,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단어 여섯 가지는 잘 적어 보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cross, 가로 방향으로 있다고 하네요. Tradition 한번 찾아볼까요? 와, 첫 줄부터 나와 있네요. Tradition. 동그라미 하면서 다시 한번 철자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Tradition. 전통. 2번. 인기 있는 대중적인 우리가 popular이라고 적어 놨죠? popular 찾으셨나요? 그렇죠. 이번에는 가장 아랫줄에 있네요. 자, popular.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dow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로 줄에서 이 단어들을 찾아주세요. 우선 3번. 신호라는 뜻을 가진 signal. signal. 자, S로 시작하는, 아, 맨 왼쪽에 있군요. signal.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신호라는 뜻이요. 4번, 도시. city. city. 자, C로 시작하는, 여기 있네요. C, I, T, Y. C, I, T, Y. city. 설치하다. install. 자, I로 시작하는 install 어디 있나요? 찾으셨나요, 여러분? 아하, 여기에 있네요. tradition 할때 있었던 I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모이다. Gather. Gather. 찾으셨나요? 이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벌써 찾으셨어요?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G, A, T, H, E, R. Gather. Gather.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여섯 개의 단어, 철자와 뜻, 그리고 발음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도 한번 같이 풀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로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s review! 짠! 문장에 들어갈 알파벳들을 번호 순서대로 모으면 완성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신호등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1, 2, 3번에 각각 어떤 알파벳이 들어가야 할까요? 자, 일단 신호등은 신호등, traffic lights, 그렇죠. traffic lights, 그러면 1번 자리에 들어갈 알파벳은 G입니다. traffic lights, 신호등은 뭐뭐하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비동사를 쓰는 자리였었죠. 자, 근데 traffic light가 아니라 traffic lights, S가 붙었으니까 비동사 어떤 게 와야죠? are이 와야죠. 그래서 2번은 A입니다. Traffic lights are 어떠하대요? 중요하대요. 중요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 important. important니까 3번에 와야 할 알파벳은 T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알파벳 알아봤고요. 나머지 세 개 알아보러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그녀의 결혼식에서 그녀는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 겁니다. 그녀의 결혼식에서, 자, 그녀의, 우리가 배웠던 소유격 인칭 대명사네요. 자, 무엇이 와야죠? at her. 그리고 결혼식, wedding이죠, wedding. 그러면 4번에는 h가 와야 her이라는 단어가 완성되겠고요. wedding, wedding. 자, 모음 e가 와야죠. at her wedding, 그녀의 결혼식에서 그녀는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입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네. she wear이 아니라 she wore이라는 단어가 되려면 6번 자리에는 r이 와야 되겠죠. she were. 자, were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wear입니다. 입다의 뜻을 가진 wear인데 입었다니까 were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 앞에 wedding 좀 이렇게 떨어져 보이나요? 다 붙어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at her wedding. she wore a white dress 하면 그녀의 결혼식에서 그녀는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겠군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6번까지의 알파벳을 찾아보았는데요. 모아놓으면 어떤 단어가 완성되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gather. gather. 자, 우리가 앞서 word game에서도 배웠었던 단어인데, 어떤 뜻이었죠? gather. 그렇죠. 모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Let's Review 퀴즈를 통해서 단어 한 가지 더 알아보면서 그 다음 우리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book 15쪽입니다. 여러분 책 활짝 펼치셨나요? 좋습니다. A.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 일단 영어 단어를 보고 우리말 뜻으로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National. National 무슨 뜻이었죠? National Nothing Day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국가의라는 뜻입니다. 국가, 나라라는 뜻이죠. 2번 Install. Install 무슨 뜻이죠? 그렇죠. 우리 했었죠? 설치하다.

설치하다, 인스톨. 3번, 시그널. 시그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뭐죠? 신호. 신호, 시그널. 4번, 트래픽 라이트. 트래픽 라이트. 두 개의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통 신호 등. 교통 신호 등. 라이트가 불이잖아요? 그런데 교통과 관련된 빛은 신호등이죠. 그쵸? 그래서 traffic light 하면 교통 신호등이고요.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자, 이것이 장래 희망인 친구들 많죠? 무슨 직업이죠? 경찰관. 경찰관, police officer. 6번에 get married. get married. 무슨 뜻이죠? 그렇죠.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get married. 만약에 결혼했다. 이면 여기가 got으로 바뀌어서 got married 이렇게도 표현했었죠. 마지막 burn down. burn down. 뭐라고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다라는 뜻은 burn down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우리말 단어를 영어로 한번 바꿔 볼게요. 8번. 전통. 아, 기억나죠? 무슨 단어죠? 발음으로 먼저. tradition. tradition. 자, 적어 볼게요. T R A D I T I O N. tradition. 9번. 결혼식. 결혼식. wedding이었죠. 우리 아까 let's review에서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wedding 할 때는요. W, E, D가 두 개입니다. D, D, I, N, G, wedding. 10번. 인기 있는. 인기 있는. popular. P, O, P, U, L, A, R, popular. 11번, 모이다. 아, 오늘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무슨 단어죠? gather.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적기 전에 빠르게 스펠링을 외쳐주세요. 그렇죠. G, A, T, H, E, R, 모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12번. 아름다운 신부를 나타내는 단어는 뭐였죠? bride. bride. 좋습니다. 13번의 도로. 도로. road. R, O, A, D. 자, 14번. 도시. 도시. 그렇죠. city. C. I, T, Y.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1번. It was a with red and green signals only. 그것은 무엇이었대요? With red and green signals only. 빨간색과 초록색 신호만 있는 무엇이에요? 가스등이었대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gas lantern. gas lantern 위로 이렇게 올라갈게요. 2번. In 1840, in이라는 시간 전치사 사용했네요. Queen Victoria of got married. 자, 빅토리아 여왕인데 어느 나라의 여왕이었죠? 그쵸,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England, 나라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England. Queen Victoria of England got married. 3번. When you go to a wedding, you shouldn't white. When you go to wedding, 당신이 결혼식에 갈때 당신은 뭐뭐 하면 안 된대요. 흰색을 입지 말아야 한다. 자, 흰색 white는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입다라는 뜻을 가진 wear이 들어가야
You shouldn't wear AR입니다. WEAR, you shouldn't wear white. 이렇게 해야 흰색을 입지 말아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4번, on this day,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이 특별한 날에,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special. On

땡.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5번. Before then, brides just wore their dress. 그 전에는 신부들은 그냥 입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드레스요? 가장 좋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이네요. 가장 좋은, 보기 중에 어떤 단어죠? Best, best. 좋은 의미죠, best. 그래서 before then, brides just wore their best dress라고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섯 개의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어도 여러분이 뜻과 철자를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단어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들어왔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냥 끝내면 안 되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죠. 곧 생일을 맞이할 그레이스가 낸 퀴즈를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오늘의 퀴즈 무엇이었죠? 나의 생일날, 나는 나의 가족들과 그날을 즐긴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바꾸기 위해서 in my birthday라고 해야 하는지, on my birthday라고 해야 하는지를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시간 전치사가 들어가야 할지 그레이스에게 알려주어서 생일 파티에 가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고요. 배운 내용도 복습하면서 시간 전치사라는 것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 주세요. 왜냐하면요, 우리 전치사 배우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른 것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배울 거거든요. 시간 전치사가 아니라 과연 어떤 전치사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명사 앞에 와서 무언가를 나타내는 전치사. 여러분, 빨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 만나러 오세요.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필터를 언제 간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일상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좀 필터를 항상 또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겨울, 뭐 봄을 통해서 에어컨 안 쓰니까 네. 너무 오래 놔뒀다가 갑자기 틀면 냄새 아시죠?
1: 맞아요. 음흠. 아무리 커버를 씌워놨다고 해도 네. 그게 에어컨 관리가 잘 안 되면
0: 그렇습니다.
1: 청소를 또 쓰기 전에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 That's right. So, 그런 일상 대화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와, 뭔가 냄새가 났나 봐요.
1: 네.
0: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밀폐돼 있잖아요.
1: 그쵸.
0: 그게 확 느껴지거든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냄새도 잘 안 빠져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장난해?
1: 응?
0: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1: 오.
0: 아, 이거는 뭐 놀라울 것도 없다.
1: 야,
0: 오래됐나 봅니다.
1: 당장에 갈아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에어컨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잉글리시 토크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기롭게 도전!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AC?
2: The AC, yeah.
1: AC?
2: The air conditioning.
1: 에어컨.
2: It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어? 어? 잠깐만.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2: 응?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필터. 필터. 필터.
2: Peter.
1: No, no, Peter. No, Peter.
2: No, Peter, not...
1: 저기, 에어컨 필터.
2: Oh, filter?
1: Yes,
2: What
1: yes.
2: What about it?
1: When did you 그, change?
2: Oh.
1: 응.
2: I replaced it 2 years ago.
1: 장난해?
2: What?
1: 아니,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네.
2: What?
1: Oh, you are joke?
2: Two years ago?
1: Years joke.
2: No, why?
1: What? 아니, 그 weird smell is, 그, 저기, 당연해. It's okay.
2: Oh, it's okay.
1: 2 years.
2: Okay?
1: Not okay, but this is weird. 당연하다고. 아, 그? 몰라.
0: 아이고. 에어컨 필터 아니라 엔진오일 필터가 같다고 들었어요.
1: 아, 그게 이렇게 한 끗 차이인데 어렵네요.
0: 다른 필터입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활용어 완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4: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3: I replaced it 2 years ago.
4: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배워보겠습니다.
1: 네.
0: 자, 차에 타고 있는데 슉 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1: 아, 그쵸.
0: 아, 에어컨을 켜면 이상한 냄새가 나. 어떻게 할까요?
1: The AC smells when I turn it on. 이거는 그럼 AC겠네요.
0: 오.
1: 오, 여기서 끊을 수 있겠고요.
0: 오호.
1: AC smells 이상한 냄새네.
0: 아하.
1: 이상하다. 이상하는 그거잖아요. Weird. 이상한 냄새가 나.
0: 스펠링도 이상하다네.
1: Weird. 이거 아니에요?
0: 오. 오케이. W-E-I-R-D 맞아요?
1: 예.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0: Alright, so the AC smells weird. 언제? When I turn it on. 맞습니다. 스펠링이.
1: Yes.
0: 우리는 weird 이러면 IE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 네.
0: 뒤집혀있죠?
1: 맞아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계속
0: 그렇죠?
1: 헷갈렸는데 저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됐나 봐요.
0: Right.
1: 네.
0: 이상한, 괴상한인데 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상하네 이런 느낌.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smell 뒤에 바로 형용사를 썼죠.
1: 예.
0: Smells weird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mell이라고 하는 건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아니라
1: 네.
0: 어떤 냄새가 나다예요.
1: 아.
0: 오케이? 자, 이럴 경우에 구조는 smell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어주면 그러한 냄새가 난다. So the AC는 weird한 냄새가 난다가 될 수가 있겠죠. So, smell like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smell 형용사. Alright? 예를 들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자, 썩은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1: Rot.
0: 어?
1: Rotten?
0: 한번 써보세요. 한번
1: Rotten.
0: 써보세요. 이거 아는지 한번 나 확인해봐야겠어요.
1: 어서 들은 건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Rotten.
0: 아, 맞습니다. 오, 호호. 오케이.
1: 컨디션 좋은데요?
0: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알면 되죠.
1: 네.
0: Rotten. 그러면은,
1: Rotten.
0: 뭔가가 썩은 냄새가 나. 뭐, 음식 같은 거 그냥 밖에 놔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뭔가 썩은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할까요?
1: Smell something rotten.
0: 주어가 아예 없죠, 지금.
1: It. It.
0: 무언가가 영어로 보여요.
1: Something.
0: Something.
1: Something smells rotten.
0: 그렇게 해야죠.
1: 아.

0: Something smells rotten.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자, 그리고 맛있는 냄새, 좋은 냄새 난다랄 때 그냥 good 하시면 돼요.
1: 네.
0: 자, 그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뭐예요?
1: Pork.
0: 아, pig라 그런가 봐 깜짝 놀랐습니다.
1: Yes.
0: 자, 그 돼지고기는 좋은 냄새가 나.
1: The pork smells good.
0: Smells good.
1: 먹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Okay, so 여기서도 보면 smell 뒤에 둘 다 바로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음식 등이 썩은 이라고 할 때는 rotten이라는 단어 rotten.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1: 네.
0: rotten보다 사실은 rotten처럼 T 사운드가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1: 네.
0: 한번 이거 발음해 보도록 하죠. Okay? rotten. rotten.
1: rotten.
0: 오,
1: rotten.
0: 좋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Something smells rotten.
1: Something smells rotten.
0: Ooh, the pork smells good.
1: Oh, the pork smells good.
0: Okay. 자, 그리고 냄새가 나다 할 때 smell 쓰는데 이거 네. 말고 전에 한 번 정도 나왔을 텐데요. 부정적으로.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 아, 저는 그래서 smell이 없었으면은
0: 네.
1: 이거를 썼을 텐데
0: okay.
1: 이게 기억이 안 나요.
0: 발음 드릴게요.
1: 예.
0: Stink.
1: 아! Sting, sting, stink.
0: Okay. Stink, 맞습니다.
1: 오.
0: 이건 생활영어 수준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Okay? So, stink라고 하는 건 특히나 안 좋은 냄새가 나다란 동사입니다.
1: 그럼 stinky 하면 형용사가 되나요?
0: That's right.
1: 오, 맞아요.
0: That's right. Okay.
1: 아,
0: 자, 읽어볼게요.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0: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 아까 슬기 씨가 맞췄지만 the AC를 얘기를 하는
1: 네.
0: 거예요. 아, 켜면은 뭔가 냄새가 이상해. 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1: 약간 메케닉이세요. 예, 지금
0: 오.
1: 예, 오셨거든요.
0: Okay.
1: When was the last time? 언제가 마지막이야?
0: 아.
1: You changed the filter.
0: 오, 나 일단 나눠볼게요.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야? 이런가 본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0: 언제가 마지막이야?
1: 그쵸.
0: 당신이
1: 이거를 간 것이 이 뒤에는 뭔가 평서문 느낌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필터가 되겠네요.
0: 네. 필터 써본 적 있나요? 혹시?
1: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feel. filter.
0: 오케이.
1: 이거 아닐까요?
0: 필터라고 해서 P로 쓸 줄 알았는데 F였네요?
1: 예, 왜냐면 제가 네. 즐겨보는 채널이 있는데
0: 네.
1: 거기가 무슨 필터 이러거든요.
0: 아,
1: no
0: 아.
1: filter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0: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에 그래도 좀 익숙한.
1: 익숙해요.
0: 오케이. 네.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Perfect. P가 아니라 F입니다. F-I-L. T-E-R.
1: Mm-hmm.
0: 자, 근데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fill 할 때 L 있죠?
1: 네.
0: 그리고 ter 할 때 R.
1: 와.
0: Right? L-R.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혀하고 입모양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L 발음 오랜만에 갈게요. L 발음은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혀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앞쪽을 밀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fill, fill 먼저 해볼까요?
1: Feel. Feel.
0: Feel. 혀가 앞쪽으로 갔다가.
1: Feel.
0: 자, 이제 R 사운드 내야 되겠죠?
1: 네.
0: So, ter. 이때는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1: 오.
0: 해볼게요. Ter. Ter.
1: Ter. Ter.
0: 자, 이 상태에서 한번.
1: 네.
0: Filter. Filter. LR.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1: 네. Filter. Filter.
0: There you go.
1: 오.
0: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1: 어렵네요.
0: 그래서 제가 비슷한 패턴을, 발음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1: 네.
0: 이 shelter가 뭔지 아세요?
1: shelter, 선반.
0: 아,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건 shelf고요.
1: 아, 헷갈렸네요.
0: 얘는요, 이런 보호소라든가,
1: 아.
0: 은신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So, lr. 얘도 똑같죠?
1: shelter.
0: 그래서 shelter,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helter. lr. 해봐야 되거든요. 두 번 해보세요.
1: Shelter, shelter.
0: 자, 이번에는
1: 네?
0: pillar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뭐 필라, 뭐 이렇게 되는데
1: 네?
0: 필라 안 되죠? Pillar,
1: pillar.
0: 두 번 해보세요.
1: Pillar, pillar.
0: 여기가. 자, 세 번째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1: 예.
0: So Walter 이게 아니라 Walter, Walter,
1: Walter, Walter.
0: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 패턴 한번 볼게요. 당신이 the

0: 필터를 change 한 지, when was the last time이냐? 이거 언제죠?
1: 그쵸.
0: The last time이 뭐예요?
1: 마지막.
0: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마지막 그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아예 다 가져오기, 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뭐한거 언제예요? 이런 말 많이 쓰죠.
1: 네.
0: 그래서 아예 앞에 하나도 안 바꾸고,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이 언제예요? 자, 도대체 뭐한 개라고 할 때는 그냥 평소문으로 써주시면 돼요. Right?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평소문의 시제가 뭐가 돼야 될것 같아요?
1: 과거.
0: 그렇죠.
1: 오.
0: 마지막으로 과거에 뭐한게 언제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 과거. 여기서 뭘 썼어요?
1: Changed.
0: 그렇죠. Changed. So, for example, 내가 그에게 전화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니? 그러면 일단 앞에 어떻게 해요?
1: When was the last time?
0: 자, 그 다음에
1: 네.
0: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것. 그냥 당신은 그에게 전화했다. 과거형으로.
1: You called him.
0: You called him.
1: Yeah.
0: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오.
0: 엄청 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how about this? 메시지를 하다는 그냥 동사로 메시지예요.
1: Message.
0: Message someone,
1: Yeah.
0: right?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한 게 언제니?
1: Oh,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When was the
1: 우후.
0: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이렇게 긴 문장을 제가
0: 오,
1: 막힘없이 하다니.
0: 그러니까요.
1: 말도 안 되는데요.
0: 언제 마지막으로 메시지했어? 한
1: 오.
0: 1년 됐어. 아, 그럼 끝난 거야.
1: 예.
0: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했죠?
1: 예.
0: 같은 의미로 쓸 때는요. When did you last change the filter? 이렇게
1: 아,
0: 쓸 수도 있습니다.
1: 언제 마지막으로 갈았어?
0: 맞아요.
1: 이렇게.
0: 동사 바로 앞에 last를 넣으면, 마지막으로 언제 했다, 뭘 했다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내가 약간 욕심난다?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든 것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Just give it a try,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2년 전에 교체했지.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1: 그래도 근데 오래됐는데 보통
0: 잘 모르죠, 사실은요. 그리고
1: 맞아요.
0: 처음에 냄새 나다가 보통 에어컨 틀어두면 좀 괜찮아지니까. 에이,
1: 괜찮아져요.
0: next time.
1: 네, 창문 쫙 열어놓으면
0: Right.
1: I eat 2 years ago.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나는 교체했어. 그것을 2년 전에. 그러면 아까
0: 교체하다가 뭘까요?
1: 전 문장에 change 쓰면 되죠?
0: 오케이.
1: Changed. I changed it
0: 오케이.
1: 2 years
0: 자,
1: ago.
0: change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또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1: exchange구나.
0: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주고 뭔가 받고 하는 교환의
1: 예, 그게
0: 느낌이고요.
1: 교환이잖아요.
0: 오케이.
1: 아닌가요?
0: 뭐예요?
1: 아, replaced?
0: 그렇죠. replace라는 동사가. 이게 뭐냐면요. place가 놓다예요.
1: 네.
0: 근데 다시 거기다 놓는 겁니다. 뭐를? 새 거를. 오케이.
1: 아.
0: 그래서 replace 시킨다는 것이 교체하다, 대체하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인 영어로도 쓰고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게
1: 예,
0: replace입니다. So
1: replace.
0: I replaced it 했어. 뭐 2 years ago. 이거는 뭐 타이어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언제 했다고요?
1: Two years ago.
0: 자, 여기 지금 또 얼마 전에 나왔던 ago가 나왔어요. ago.
1: Yeah.
0: ago는 무슨 뜻이에요?
1: 뭐뭐 전에.
0: 뭐뭐 전에요.
1: 예.
0: 어떤 시간이나 기간 전에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죠?
1: 현재.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So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금 기준 얼마 전에.
1: 네.
0: Alright. 자, 6개월 전에.
1: 6 months ago.
0: 3일 전에.
1: Three days ago.
0: 그렇죠. 문장 만들어 봐야죠,
1: Yes.
0: 여러분들. 해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1: Uh-oh.
0: 근데 6개월 전에 결혼을 했대요.
1: Oh.
0: 자, 결혼하다가 동사로 뭐예요?
1: Get married.
0: 해리는 6개월 전에 결혼을 했어.
1: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그렇죠. 과거니까 당연히 get married 아니라
1: got married.
0: Perfect. 혹시 헤어지다라는 표현 아세요? 덩어리 표현 헤어지다.
1: Break up.
0: Break up.
1: Yes.
0: 과거형 뭐예요?
1: Broke up.
0: 그러면 우리 3일 전에 헤어졌어.
1: We broke up 3 days ago.
0: Mm-hmm. We broke up 3 days ago.
1: 더 이상 묻지 마.
0: 아, 묻지 마.
1: Yes.
0: 그래서 왜 헤어졌어? 이러면서
1: 정말 짓궂다.
0: 맙소사, 맙소사.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1: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We broke up 3 days ago.
1: We broke up 3 days ago.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 replaced it 2 years ago.
1: I replaced it 2 years ago.
0: 그렇죠, 여기서 isn't the filter 얘기하는 거겠죠?
1: 네.
0: 자, 문장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션입니다.
1: 네.
0: 장난해?
1: 오.
0: 아우, 퀴키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1: 오.
0: 2년 전이라니, 이러면서.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어우, 궁금하지도 않네. 놀랍지도 않네. It smells, 그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게 이 퀴키한. 퀴키한? 아, 아까! Stinky!
0: 오!
1: 예! Stinky겠네요.
0: 오.
1: 오!
0: 아니, 이것을 응용하다니. 자, 오늘은 다른 단어인데요.
1: 네.
0: 일단 이 모양으로 썼다는 거 저 칭찬합니다.
1: 와.
0: 아까 smell 뒤에 어떤 품사 왔죠? smell?
1: 형용사.
0: That's right. 그래서 만약에 내가 퀴퀴한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냄새 나는 게 stink라는 걸 동사인 걸 알아요?
1: 네.
0: 그럼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 stinky로 써야겠다.
1: 오.
0: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Yes.
0: 자, 일단 보겠습니다.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stinky. 일단은 맞아요. 맞지만
1: 예.
0: 다른 단어 제가 가져왔을 뿐입니다. 바로 funky. 네. 들어봤어요?
1: funky는 뭔가 funky hair 할 때 funky.
0: 그런 뜻도 돼요.
1: 오.
0: 하지만 그게 아니라 냄새를 얘기를 할 때 something smells funky 이러면은 퀴퀴한 냄새가 난다. 퀴퀴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특히나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musty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musty.
1: must는 뭔가 먼지여가지고.
0: 그건 더스트죠?
1: 아, 맞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자, funky, musty 둘 다 약간 퀴퀴한 냄새 있잖아요.
1: 예.
0: 좀 불쾌한 냄새
1: 예.
0: 얘기하는데 특히 musty는 좀 곰팡이 같은 냄새 강조할 때 또 많이 써요.
1: 아,
0: 둘 다 알아두시면
1: funky,
0: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yes.
0: funky, musty 심지어 거기다가 stinky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1: 예.
0: 자, 여기 보세요. Are you kidding me? 하면서 no wonder it smells. 전에도 이 패턴 나왔었습니다.
1: 어허.
0: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1: 기억납니다.
0: 네.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no wonder인데 원래는 앞에 이게
1: it's
0: 있어요.
1: No wonder.
0: It's no wonder.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it's를 붙이는 게 맞는데
1: 네.
0: 대부분 구어처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빼버려요. 그래서 it's no wonder. 괜찮은데 보통은 no wond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버려요.
1: 예.
0: 오케이? 자, 이게 뭐예요? no wonder 하고 평소문, 문장을 쫙 이어가면 아유, 뭐뭐인 게 당연하네. 뭐뭐일만 하구만.
1: 네.
0: 이 얘기는 너무 그게 뻔했다.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wonde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놀라움이란 뜻이에요.
1: 네.
0: Wonder Woman, right?
1: 예.
0: 놀라운 여성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놀랍지도 않다야, 이렇다는 게. 여기서는, 펑키한 냄새 난다는 거 wonder 하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아. 왜냐하면 2년 전에 갈았으니까.
1: 당연한 일이다.
0: 너무 당연하다. 그렇죠.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의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라는 걸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
1: It smells bad.
0: 그러면 안 좋은 냄새 나는 게 당연하구만.
1: Oh,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it smells bad.
1: Right?
0: 자, about this. 친구가
1: 예.
0: 계속 회사 가서 존 거예요.
1: 아이고.
0: 졸았어요.
1: 피곤했네.
0: 근데 해고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널 해고한 거 당연하다야. 그럴만 하구만.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그렇죠. 과거로 써서 fired you.
1: 아, fired you.
0: 왜냐면 이미 해고를 했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Right? 자, 그래서요.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저의 추천은 얘하고 얘를요 띄지 마세요.
1: 그쵸.
0: No wonder it smells bad. 이상해요. 연기하듯이 한 번에

0: wonder it smells bad. 이렇게 가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네네.
0: 아시겠죠? 여러분들 같이 연기하듯이 연결해서 낭독해 볼게요.
1: Yes.
0: No wonder it smells bad.
1: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they fired you.
1: No wonder they fired you. Mm-hmm.
0: 자, 그리고 앞부분에 Are you kidding me? 영화에서 너무 많이 들어봤죠?
1: 맞아요.
0: 네, 이게 너 나한테 장난하니? 한마디로 장난해?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걔는 me가 안 들어가고 그냥 Are you
1: kidding?
0: 그것도 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1: Are
0: 말고
1: Are you joking?
0: 그렇죠. 아하. 한번 써보겠습니다.
1: Are you joking?
0: That's right.
1: 이렇게요.
0: 정답. 맞아요.
1: 네.
0: joke가 농담하다, 장난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희한하게도 me를 쓰지 않아서 Are you joking me? 라고 하진 않아요.
1: 그냥,
0: Are you joking? Are you kidding me? Are you serious? 너무 그런 표현들이 많죠.
1: 네. Okay?
0: 자, 그런 연기 톤으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장난해.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3: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2: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Ne, 입으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좀 길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돼요.
1: Okay.
0: When was the last time? 평소문. 평소문은 과거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걔한테 그에게 전화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야?
1: When was the last time?
0: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게.
1: You called him.
0: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Yes.
0: 마지막으로 걔가 너한테, 그녀가 너에게 문자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1: When was the last time?
0: 그녀가 너에게 메시지한 게.
1: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1: When was the last time?
0: 어허, 당신이 그 필터를 간 게.
1: You changed the filter.
0: 그렇죠.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3: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그레이트!
1: Yeah.
0: 자, 다음 패턴은요?
1: No wonder
0: 어쩌구 저쩌구
1: yeah.
0: 여러분, 뻔했다, 그럴만하네 이 표정을 안 하고 억양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1: 기억이 더 잘 되게 연기를 좀 더 가미해봐야겠어요
0: Of course!
1: 네.
0: 자, 냄새가 안 좋은 게 당연하네 자, 놀랍지도 않아
1: No wonder
0: 그게 나쁜 냄새가 나는 게
1: It smells bad
0: 그렇죠 No wonder it smells bad.
1: Yes.
0: 자, 이번에는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쉬지 말고 퀴퀴한 거는 funky였습니다. 자,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그게 funky한 냄새 나는 거 당연해.
1: No wonder it smells funky.
0: 오,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0: 거기서 널 해고할 만했네. 그들이 널 해고했을 만했어.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그죠? No wonder they fired you. 읽어볼게요. No wonder it smells bad. No wonder it smells funky. No wonder they fired you. 좋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3: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2: I replaced it 2 years ago.
3: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5: Oh,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4: I replaced it 2 years ago.
5: Huh?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4: Is 2 years too long?
5: Too long!
4: Really?
5: Yes, every year you have to change it.
0: Great job!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arn how to sing high.
0: There you go. Highly는 안 됩니다.
1: 네.
0: Highly는 매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high가 맞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When was the last time? 그다음 평소문 넣는 것.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1: 오.
0: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니?
1: 꽤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얘들아, 안녕! 난 누구지? 바로 짜잔! 여기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뭐든지 대충하지. 숙제도 대충. 그리고 먹는 것도 대충. 씻는 것도 대충. 그런데 이런 건좀 대충 하면 티가 나는데, 영어는 대충 해도 티가 안 나. 왜냐면 사람들이 좀 알아듣거든. 그래서 영어는 주어랑 동사랑 이런 것만 대충 말하면 돼. 그치? 얘들아, 내가 퀴즈 하나 낼게. 바다에 있는 동물 중에 엄청 똑똑한 동물이 하나 있대. 어떤 동물일까? 너희들보다 똑똑할 수도 있다. 누구게? 누구게? 짜잔! 맞아. 돌고래야. 맞춘 친구 있어? 자, 돌핀스. 근데 돌핀이 좀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똑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돌고래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 한번 해보겠어. Dolphins are 똑똑하다. Smart. 그치, 그치. 근데 잠깐만. 더 똑똑하다잖아. 하, 이것도 내가 알지. 뭔가 더 똑똑하다 할때 more smart me. 틀린 거야? 뭐가 틀린 건데? More smart 맞잖아. 잠깐만, 뭐가 틀린 거야? 선생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새로운 문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충 레이디가 잘 몰랐던 건가요? 비교급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더 뭐뭐한. 또는 더 뭐뭐하게라는 걸 함께 알아볼 건데요. 그걸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짜잔! 바로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비교급은요, 우리가 보통 fast라는 거 알고 있죠. 자, fast는요, 빠른인데 나는 더 빠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빠른 것보다 조금 더 빠른 거요. 더 빠르는 단어로 뭐지? 더 빠른이라는 거는 새로운 단어가 있으면 단어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 이러한 형용사에 무언가를 붙이면 얘가 더 뭐뭐한이라는 뜻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기억만 해. 뒤에 뭘 붙이면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 알아둬. 자, 그리고 너네 부사도 더 뭐뭐하게로 바꾸고 싶지? 그럴 때또 마찬가지로 뭘 붙이면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더 뭐뭐하게 이러한 부사적 표현도 우리가 비교급으로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비교급 어떻게 만들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급이라는 거는 일단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는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 벌써 외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토끼. 그러면 얘는 누굴까요? 슉. 선생님, 그림 잘 그리죠? 자, 이건 누굴까요? 그렇죠. 거북이. 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빨라요? 토끼가 거북이보다 빨라요. 그러면 우리는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니까 비교급을 쓸수 있는데요. Rabbit runs. Rabbit이 run 해요. 자, 써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Rabbit. 자, 지금. 보통 토끼들은요, 빨라요. 누구보다? 토끼들은 빨라요. Run. Rabbits run. 누구보다 빠르게? Faster. 하고요. 그 다음에 뭘 붙이냐면, than이라는 걸 붙여요. 와, than? 선생님, 갑자기 이 새로운 건 뭐죠? 아, 지금도 외울 게 너무 많은데, 뭐만 붙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는 친구. faster 다음에 우리가 뭘 붙인다? than. 그 다음에 누구? 거북이. turtles. 자, 그래서, 토끼들은요. 자,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faster. 누구보다 빠르게? 거북이보다 빨리 달린다. 여기서 fast는요. 뭐예요? 더 빨리라는 바로 부사. 부사의 비교급이죠. 더 빨리.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비교급 만들어줄 수 있어요. Tom runs fast. 여기서 fast는 뭐예요? 부사죠, 부사. 그런데 이 부사에 무엇을 붙였어요? 우와, 형태가 변했어요. er이 붙었어요. 그래서 er이 붙으면서 뒤에 뭐가 붙어요? than이 붙어요. 그러면서 Jesse runs faster than Tom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than은 뭐뭐?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나 부사에 er을 붙여서 내가 비교급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는 거죠. This summer will be hotter than last summer. 뭐랑 비교하고 있어요? This summer. 이번 여름이랑요. Last summer. 지난 여름이랑 비교하는데요. This summer will be hotter. 이번 여름이 지난 여름보다 뭐할 거다? 더 뜨거울 것이다. Will be hotter. 여기서 hot이라는 뭐예요? 뜨거운을 더 어떻게 한 거예요? Will be 뜨겁게. er 붙인 거예요. 그런데 t를 또 붙였네. 자, 이거에 대한 규칙은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알려줄게요. Be hotter than last summer. 이렇게 한다. 그래서 비교급 문장은 일단 어떻게 바꾼다? 형용사랑 부사, 형용사 또는 부사에 무엇을 붙이고 er을 붙이고 뒤에 이게 중요해. than을 함께 사용한다. 뭐뭐보다 우리가 비교해야 되니까 두 개의 대상을 놓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뭐 하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뭐보다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faster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더 빠른. 그리고 더 빠르게라는 뜻도 있어요. 왜요? 형용사로 fast고요. 부사로 fast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라는 뜻도 같이 있다. 그럼 taller. 자, taller는 더 키가 큰 그리고 더 높은이라는 뜻이 된다. smarter, 더 똑똑한. 그다음에 bigger, 더큰 그리고 easier, 더 쉬운. 이렇게 여기는 형용사에 무엇을 붙였어요? er을 붙여서 더 뭐뭐한이라는 뜻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급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요. 형용사나 부사에 er을 붙여서 더 뭐뭐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구나. 같이 알아두세요. 비교급의 기본 형태 보도록 할게요. 비교급은요, 형용사나 또는 부사에 우리가 er을 붙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간단한 규칙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런 단어들. 모음이 하나인 단어들 있어요. 단음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음절 보통 우리가 모음의 하나의 모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말해요.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모음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보통은 모음의 개수로 갑니다. tall, fast, smart. 여기 모음 하나, 여기 모음 하나, 그쵸? 여기 모음 하나 있죠? 이렇게 단음절에 형용사나 부사는요, 우리가 er을 붙인다라는데, 이 원급이라는 거는 원래의 모습에 바로 er을 붙여서 어떻게 바꿔요? taller, faster, smarter. 이렇게 er만 붙여요. 쉽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보통 우리가 비교급을 만드는 형태예요. 근데 두 번째, 그런데 easy처럼 끝에 자음 옆에 y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i로 고친 다음에 er을 붙입니다. 그래서 easier라고 해서 여기 i 보이죠? y가 뭘로 바뀌었다? i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조금 헷갈려요. 선생님, 근데 여기 보면요, 지금 모음이 하나요. 여기도 모음이 하나요. 그러면 아까 모음 하나면 단음절이면 er 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다른 규칙인가요? 여기는 이 끝나는 걸잘 보세요.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자음이 붙어서 끝났어요. 자, 여기는 자음이 두 개죠. 그리고 여기도 자음이 두 개예요. 근데 여기는 딱
자음이 하나만 있어요. 이럴 때는 영어에서 어떻게 끝에 자음을 한번더 써줘. 그리고 나서 ER 붙여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igger 할때 G가 한번더 들어갔고요. harder 할때 T가 한번더 들어간 거볼수 있습니다. 이건요, 단모음에 단자음 있는 건요, 바로 ing 만들 때도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했을 거예요. sit, 앉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에 ing 붙일 때요, 바로 단모음과 단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번더 끝자음을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ing 붙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er 붙이는 거 또는 ing 붙이는 거 규칙 같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하는 표현에 유의하며 비교하는 표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wimming is harder than hiking. harder에 er 있고 뒤에 than이 있네요. 일단 비교급 표현 찾았어요. Swimming은 수영이죠. 수영은 뭐보다 바로 등산, 하이킹, 등산보다 hard라는 이건 뭐예요? 형용사죠.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어려운에 er을 붙여서 얘가 뭐 어떤 뜻이 된 거예요? 더 어려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수영은 뭐보다 등산보다

더 어렵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두 번째 볼게요. The shopping mall is busier than the market 이라고 했습니다. The shopping mall 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쇼핑몰은요, 뭐다, 있다, 뭐뭐이다. busier, ier이에요. 얘는 뭐예요? busy라는 바쁜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비교급은 뭐예요? 더 바쁜이 되겠죠? 더 바빠요. 뭐보다. 여기 than 나와 있죠? er, ier, than the market. 시장보다 더 바빠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은 그 시장보다 더 붐빈다, 바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에 er을 붙여서 비교급을 만든다라는 거 하나 우리 알아가고요. 두 번째. 항상 ER만 붙일 순 없어요. 왜요? 왜 ER만 붙이면 안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규칙이 많아요? 영어는 왜 이러는 거예요? 자, 영어는 저도 모르겠어요. 영어에서는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ER 말고요, 앞에 이제 뭐를 붙인대요? 뭐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든대요. 아니, 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자, 뭐를 왜 붙일까요? 자, 뭐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좀 이따가 나와요. 자, digital cameras, 디지털 카메라는요, are more useful than film cameras. 자, 비교하는 대상 볼게요. 디지털 카메라랑 film 카메라입니다. 자, than 나와 있고요. 그럼 앞에 er 붙인 거 나와야 되는데, more useful? 이건요, 더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더, 원래 useful은 유용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more를 붙이면서 더 유용한이 된 거죠. 누가 더 유용하다?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보다 더 유용하다라는 거죠. 아니, 왜 more를 붙일까요? usefuler.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왜 more일까요? 여기 나옵니다. more는 언제 붙이느냐? 이음절 단어. 또는 3음절 이상의 형용사나 부사에 붙여요. 아까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죠. 그런데 단음절, 하나의 음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음절 또는 삼음절이래요. 도대체 음절이 뭐야? 자, 음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죠. 하나의 모음의 소리를 갖는 걸 음절이라고 해요. 여기 한번 볼까요? More expensive.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길어? 자, 그런데 여기다가 er을 또 붙여? 그러면 expensive? 이렇게 뭔가 좀 소리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영어에서는요, 모음이 늘어날 때마다 발음이 좀 어려워져요. 영어의 발음을 어렵게 하는 건 바로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음이 늘어나면서 발음이 어려워지니까 에이, 야, 이거 너무 발음하기 어렵다. 우리 이 모음이 많은 단어들은 앞에 뭘 붙이자? 모어를 붙이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발음해주고 앞에 모어만 해주면 되잖아. 어때? 더 괜찮지 않아? 라고 영어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ore expensive, 더 비싼이 되는 거고요. difficult, 여기도 음절이 너무 많아. difficult에다 er까지 붙여봐. difficulter, 아, 발음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more 붙여줘. more difficult 라고 하고요. more useful, more famous. 그래서 더 유명한, 더 유용한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모음이 몇개 이상부터 붙일까? 우리 여기서, 아, 그러면 이음절 단어부터 우리가 발음을 해봤을 때, 이 이음절 단어의 일부 또는 삼음절 이상부터 우리가 모어를 붙이기로 하자. 알겠지?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 비교급의 기본 형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뭐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언제 붙이는지 일단 이음절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모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useful 이라는 건데요. 모음이 일단 몇 개야 몇 개야 일단 모음이 3개가 나왔어요. 사실 소리는요 useful full 이렇게 돼서 이음절 단어인데요. 아, 일단 모음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한다? 아, 여기에 그냥 more 붙이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famous 마찬가지죠. fa, fa,
must라고 해서 O, U 이렇게 모음이 같이 있으면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famous 이음절 단어로 이것도 뭔가 모음이 많아. 그러니까 more 붙일 거야. 3음절 이상도 보도록 할게요. difficult 해가지고 3음절 이상 difficult more 붙여야겠다. 일단 너무 길어. expensive도 마찬가지죠. expensive 우리가 보이는 이 모음만 뒤에 있는 이는 아니니까 모음 소리 나지 않으니까 얘도 3음절 이상 그래서 more 붙이자. 그래서 more에 원래 그대로의 형용사나 부사의 모습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급 만드는 형태 두 가지다. 하나는 er 붙이는 경우, 그리고 하나는 more를 붙여서 만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문장 해석하는 거죠? 비교하는 표현 찾아보겠습니다. are하고 비동사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Are movies more interesting than books? 자, than 나왔고요. 여기 more interesting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영화는요, 누구보다, 책보다 더 재밌나요? 또는 흥미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more interesting. 여기 interesting 해가지고, 지금 3음절 이상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뭘 붙여야겠다. More interesting. 두 번째. He can do it more easily than us. He can do it. 여기 나왔어요. 그는 할수 있어요. 그것을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 일단 나왔고요. More easily. 쉽게. 근데 더 쉽게. 그래서 부사의 비교급이에요. 자, 부사 비교급이 누구? do라는 동사를 지금 꾸며줄 거예요. 그는 그것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더 쉽게 할수 있어요. 라고 꾸며주는 거죠. 누구보다? 우리들보다. 우리보다 더 쉽게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쉽게 할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급 첫 시간이라서 선생님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일단 비교급 만드는 형태 er 붙이거나 more 붙여서 한다. 그리고 뒤쪽에는 뭐가 온다? than이라는 게 온다. 뭐뭐 보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독해에서 좀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독해 해볼 건데요. 소리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이 독해 읽어보기 전에 우리 아래쪽 먼저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sound, 소리죠? travel, 이동하고 여행하는 거예요. air, 공기. 여기까지는 단어 쉽다. move, 움직이다. 나쁘지 않아요. four times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four times는요, 네 배라는 거예요. time, 이거 시간 아닌가? 시간에 수가 붙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몇배할때 four times, 그래서 three times 이렇게 앞에 숫자가 나오고 times가 나오면 몇 배라는 뜻이에요. Dolphin 돌고래고요. Whale은 고래예요. Each other 서로라는 뜻이고요. Far away 멀리에 있는이라는 거죠. Away 붙은 것 중에 우리가 앞에 go로 바꿔주면 go away는 사라지다라는 거예요. find 찾다 발견. 우와, find라는 단어 생각보다 자주 나오죠? 그다음에 warn 경고하다입니다. 그리고 danger 단거라고 읽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danger라고 읽어야 돼요.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ound travels faster in water than in air. The sound 소리는요, 여행합니다. really 또는 much. faster. 자, 여기서는요, 더 빠른이라는 지금 뭐예요? 비교급이 나왔어요. er 붙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더 빨라요? in water. 물 속에서 더 빨라요. 여기 than. 뭐뭐보다. 어디에서 보다. 바로 공기에서 보다. 공기보다 어디에서? 물에서 더 빨라요를 말하고 싶은데요. 앞에 나와 있는 거는 훨씬 더 빨라요를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훨씬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훨씬이라는 강조를 하는 건 오늘 배우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really와 much 중에는요, 훨씬이라는 강조의

이상의 뜻을 가진 건 무엇이냐? 바로 much가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비교급을 강조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배우지 않았지만, far라던가, 그 다음에 much 같은 단어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요, 아, much가 바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단어에 속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러면 훨씬 더 빨라요. 어디에서? 바로 물에서 소리가 훨씬 더 빠르다. How much faster? 자, 얼마나 더 빠른가요? In water, 물 속에서 sound moves four times more quickly. 자, 볼게요. 물 속에서 sound, 소리는요, move, 움직여요. Four times, 네배더 빨리. 지금 빨리라는 부사의 비교급이죠. Quickly. 를 more를 붙여서 더 빨리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So, 그래서 dolphins and whale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Dolphin은 돌고래고요. Whale은요, 고래였어요. 돌고래와 고래들은 can talk. 여기까지가 동사죠. 이야기할 수 있어요. To each other.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Even when they are far away. 자, 여기서 even when이라는 거 밑줄 뭐뭐 할 때조차도라는 거예요. 자, even when이라는 거는 때를 나타내죠. 그래서 even when은 뭐뭐 할 때조차도 they are far away.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어떻게 할수 있다? Talk. 이야기할 수 있다. 뭘로? 소리가요. 바로 물 속에서 네배더 빠르게 가니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It helps them find food 하고 easier냐, more easily냐라는 거죠. 여기 보면 it helps 도와줘요. 그것은 도와줘요. 그들을. Find food. 뭐 하는 거? 바로 음식을 찾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근데 어떻게 찾을 건데요? 바로 쉬운? 아니면 더 쉽게. 뭐가 와야 될까요? 바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more easily. 더 쉽게. 쉽게라는 뭐가 와야 된다? 부사. 이 부사의 역할은 지금 뭐 한다? 동사 find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동사 find를 수식합니다. 자, help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help라는 동사 나온다. 그러면은 목적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나온다? 목적격 보어라는 게 나와요. 목적격 보어 다시 설명할게요.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건 뭐냐?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얘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helps them이라고 나왔죠. 얘가 바로 목적어가 되고요. Find food가 목적격 보어가 나왔는데 목적격 보어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동사가 나와요. 여기 동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다? 목적어를 자 목적어가 뭐하도록 동사 하도록 도와준다 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어떻게요? 자, 볼게요. 그것은 도와줘요. 그들이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어떻게? 더 쉽게. 그리고 나서 it also helps. 또 나왔어요. help. 그들이 뭐하게? warn each other. 그들이 뭐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서로 경고. each other. 서로 경고하도록 도와줘요. 뭐에 대해서? About dangers. 바로 위험에 대해서. 아, 그래서 help라는 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hel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왔을 때,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아, 이러한 소리들이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소리들이 뭐 한다?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에게 경고하는 것들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글 A와 B에 각각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A는 우리가 무엇을 써주면 돼요? 자, A에서는요, much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more easily 써주면 되겠죠. 첫 번째 much는요, 바로 비교급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사의 비교급 와야 되니까 more easily 써주시면 됩니다. 2번 볼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세요. 첫 번째, 소리는 물속에서보다 공기 중에서 더 빨리 이동한다. A 바뀌었다. 그쵸? 공기 중에서 더 빨리 이동하는 게

far away. 자, 뭐뭐 할 때조차도 그들이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소리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T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독해하는 부분에서 오늘 주의해야 할건 무엇이냐? 바로 비교급 어떻게 만드는데 형용사와 부사에 er 붙이거나 more 붙여. 그리고 문장 안에서 여기에 형용사 비교급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거 부사의 비교급이 들어가는지 해석하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조금 우리 친구들 첫 시간이라서 어려웠을 텐데 너무 또 걱정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비교급 하니까 우리 친구들 계속 반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교급 배웠는데요. 쭉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 봤어요. 자, 이표 안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형용사와 부사, 언제 er을 붙이고, 또 언제 뭐를 붙이는지 우리 친구들 같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조금 외워야 할게 많습니다. 특히 er. 그리고 more 붙이는 단어들 한 번씩 더 봐주시고요. 어떤 뜻으로 변하는지 문장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비교급 더 공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요. 안녕!

강의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네, 4강 품사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닛 1과 2 문제풀이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메인북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품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입니다. 바로 명사와 동사가 들어간 여러분만의 문장을 적어보라 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없어요. 대신에 선생님이 예시 문장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My bag is black. 내 가방은요, 검정색이다. 자, 여기에서는 명사 가방 그리고 is 뭐뭐이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they are my parents. 그들은 나의 부모님이다 라고 할 때도 are 이라는 동사 parents 부모님이란 명사가 들어가 있죠. John plays the piano. 여기도 John 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plays 연주하다 무엇을 피아노, 피아노를 이라는 명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적어주셨으리라 믿으면서 오늘의 4강 열공도장 챌린지 미리 보기입니다. 자, 주어진 단어들 중 형용사와

부사를 고르면 우리 오늘 나머지 품사들 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형용사랑 부사라는 품사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형용사인지, 어떤 단어가 부사인지 구분해 볼수 있을 거고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해보자면 이 단어들을 배열해서 주인공이 폴이에요, 폴. 그러면 주어가 폴이 되겠죠. 이 폴에 대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형용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형용사는요, 문장 구성 요소 중에 무엇을 꾸며주냐?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구에 해당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식어구라는 거 배워봤죠? 근데 이 형용사라는 친구가 수식어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수식어구는요, 꾸며주는 말이다. 근데 형용사는 무엇을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작은, 귀여운처럼 명사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말이 바로 형용사가 돼요. 자, 예시 단어들 한번 볼게요. big, 큰, small, 작은, cute, 귀여운, warm, 따뜻한, cold, 추운, beautiful, 아름다운 이러한 단어들이 바로 명사를 자세하게 꾸며주는 형용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단어들인데요. 지금 어떤 게 명사고 어떤 게 형용사인지 선생님이랑 함께 구별해 볼게요. Sweet cocoa. 자, 코코아인데요. 어떤 코코아죠? 달달한 코코아. 자, 여기에서 명사는 코코아고요. 이 sweet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fresh vegetable, 신선한 야채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fresh, 신선한이란 형용사가 vegetable, 야채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명사는 vegetable, 형용사는 fresh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hot summer, hot은 뜨거운 더운 이런 뜻이 있는데요. Hot summer. 되게 더운 여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름인데 어떤 여름? Hot. 자, hot이 형용사가 되겠고요. Summer. 여름이 명사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아기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Happy face. 행복한 얼굴입니다. 여기서 happy라는 형용사가 face, 얼굴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명사는 face, 형용사는 happy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형용사는 명사를 자세하게 꾸며준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부사라는 친구 한번 볼게요. 자, 부사도 마찬가지로 수식어구에 해당이 됩니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근데 형용사는 아까 뭘 꾸며줬나요? 명사 꾸며줬지.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입니다. 자,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빨리, 조용하게, 천천히처럼 동사나 형용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이게 부사다.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quickly, 빨리, 빠르게, quietly, 조용하게, slowly, 천천히, kindly, 친절하게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혹시 눈치챈 친구들, 선생님, 단어들이 다 ly로 끝나는데요? 오, 눈치챘어요? 잘했습니다. 보통 형용사 뒤에요.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외도 있어요. 예외.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지. 뭐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fast. 부사입니다. 빠르게라는 부사고요. 또 hard. 우리 문제 풀이 하면서 봤던 단어인 것 같은데, 요 hard라는 단어의 품사 선생님이 형용사 부사 다 있어요. 얘기해 줬잖아. 부사로는 뭐, 열심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용사 뒤에 ly가 붙지만 예외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또 동사와 부사가 나오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사는 뭘 꾸며준다 했죠?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준다. 지금은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 보는 거예요. 먼저 run, 달리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달린다? fast, 빠르게 달린다. 그래서 동사 run이고요. 부사 fast 나와 있습니다. sing loudly. 자,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loudly, 크게 부른대요. loudly는 sing, 노래를 부르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get up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early,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는요, get up, 일어나다. early는 일찍이라는 부사 되겠습니다. 자, go slowly, go는요, 우리 어떤 의미의 동사죠? 가다입니다, 가다. 근데 어떻게 가냐? slowly, 느리게 가다. slowly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동사와 부사,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stop to think 아래 있는 부분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사는요, 이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보자면 지금 부사는요, 결론적으로 뭘 꾸며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경우 봤죠? 자, 추가적으로 뭐도 꾸밀 수 있다 했습니까? 형용사도 꾸밀 수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따가 예문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만 꾸미는 줄 알았는데, 부사나 문장도 꾸밀 수 있다네. 아, 그럼 부사는 부사를 꾸며주는구나. 네, 부사는 부사를 또 꾸며줄 수 있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어때요? 부사 역할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약간 되게 자유로운데, 문장의 양념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이 딱 있으면 부사란 양념을 촥 뿌려줘. 그러면 문장이 좀더 뭔가 맛깔나는, 좀더 자세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부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It's very cold today. 자, 오늘은 춥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추운 거야? Very, 매우 춥대요. 자, 여기서 very라는 부사가요, 지금 cold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어떤 경우예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You came really quickly. 너는 정말 빨리 왔구나. You came quickly. 이미 quickly가 부사거든요, 부사. 근데 really quickly라고 해서 요 really가 부사를 한번더 꾸며주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지? 부사는 부사도 꾸며준다. 자, 마지막으로 sadly, 슬프게도 the cat ran away. 고양이가 도망갔대요. 정말 슬픈 상황이죠. 자, 여기서 sadly, 슬프게도는 뭘 꾸며줄까? ran away, 도망갔다? 아니요. 지금 왜 슬픈 건가요? 고양이가 도망간 이 상황이 나를 슬프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요, 그럼 sadly라는 부사는 뭘 꾸며준다?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고양이가 도망간 이 상황 자체가 슬픈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사는요,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부사도 꾸며주고, 문장도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Practice 1에 우리 1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지금 어떤 경우냐면요, 형용사와 명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적절한 형용사를 골라보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Phone, 전화기예요. Old 또는 new. 저는 좀 당황스럽소. 여러분, 이 그림 뭐 같으세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여러분이 모르면 어떤 전화기냐면 old, 오래된 전화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진짜 오래된 전화기거든요. 옛날에 쓰던 거예요. 그래서 old phone, 오래된 전화기다. 자, 2번은요, 덜덜덜 떨고 있어요. 어때 보입니까? 추워 보이죠? weather, 날씨인데요. 어떤 날씨? cold weather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light, 가벼운, heavy, 무거운. 근데 지금 여기 소녀가 어때 보여요? 오, 가방을 무겁게 들고 있어요. heavy bag, 무거운 가방. 마지막 4번입니다. 1 더하기 4, 뭐예요?
오, 좋아. 너무 쉽다. 어떤 문제? easy, 쉬운 문제, difficult, 어려운 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 동그라미 쳐준 친구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넣어 이야기를 완성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이거 사다리 타기 여러분 하는 건데요. 하실 줄 아세요? 선생님, 이거 좀 어려웠거든요, 은근히. 이렇게 이렇게 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 드디어 왔어요. 자, 1번 친구는 어디랑 연결돼요? slowly, 느리게입니다. 그래서 1번은 please eat slowly. 무슨 뜻이냐면, 제발 느리게 먹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slowly라는 부사는 eat, 먹다라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finish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맞춰라. 어떻게? 자, 여러분 다 해보셨죠? 선생님이 그냥 적을게요. Finish your homework quickly가 정답이 되겠죠. Quickly. 자, 무슨 뜻이냐? 빠르게라는 부사예요. 요 빠르게는 뭘 꾸며줄까요? 동사가 여기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빠르게는 요렇게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되겠습니다. 네. 자, 3번 볼게요. Always speak. 항상 말을 해라. 어떻게? 정답은요? 쭉 연결시키면 kindly가 됩니다. kindly. 무슨 뜻이냐면, 진절하게라는 부사예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말해라. speak. 말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4번은요? 4번도 쭉 연결을 해보면, early라는 단어랑 연결이 됩니다. early. 일찍이라는 부사인데요.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라 됩니다. 자, 그래서 early는요. 일어나다. get up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세요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 basic concept로 넘어가 볼까요? 자, 베이직 컨셉 2. 두 번째 개념 들어가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볼 품사는요, 전치사라는 품사입니다. 자, 전치사라는 건요, 명사 앞에서 문장의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말이다. 한마디로 명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앞에서 문장의 뜻을 분명하게, 이것의 역할이 전치사이다. 자, 어떤 식으로 분명하게 해주냐면요, 어떤 명사에 뒤에 명사가 나오면은 그 명사의 위치, 아니면 뭐 장소, 방향 등등을 설명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냐? in 어디 안에, on 어디 위에, by 어디로, under 어디 아래, at 어디에, to 무엇으로, 누구에게. 자, 이러한 것들이 전치사의 역할입니다. 전치사는요, 어디 앞에 붙는다? 네, 명사 앞에 붙는다. 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교재, 네, 24쪽이죠?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Bob goes school school bus.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분명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 같은데 문장의 의미가 좀 전달이 잘안 됩니다. 어떤 말이 추가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Bob goes 학교, 학교에 가다. 무엇으로? 스쿨버스를 타고.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네. 자, 그 아래에 보니까요. 앨리스라는 친구가 스쿨버스 안에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Alice is the school bus. 만약에 Alice is the school bus라고 하면 앨리스는 스쿨버스이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앨리스는 스쿨버스 안에 있다. 뭐뭐 안에라는 말을 추가해 줘야겠습니다. 무엇에, 무엇을 타고, 어디 안에. 이거를 우리가 추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치사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밥은요,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다. 학교에 가다를 goes to. 우리가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to school, 학교에 갑니다. 스쿨버스를 타고요. 우리 무엇을 타고라고 할때 by라는 전치사를 써줍니다. 어때요?
Bob goes to school by school bus. Bob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 비로소 전치사를 활용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전치사는 어디 앞에 붙인다? 명사 앞에 붙인다. 자, 지금 여기 school, 학교라는 명사, school bus, 스쿨버스라는 명사 앞에 쓰인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문장. 앨리스는 스쿨버스 안에 있다. 어디 안에?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땐 우리가 전치사 in 써줍니다. in도 마찬가지로 the school bus, 그 스쿨 버스라는 명사 앞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접속사로 넘어가 볼게요.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단어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어떤 역할? 접착제 역할을 한다. 자, 보시면요. and, 그리고, but, 그러나, 하지만, or, 또는, so,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접속사라고 합니다. bread plus milk, 빵과 우유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가 뭘로 연결해 줄까요? bread and milk 라고 하면 되겠죠. 빵과 우유. 자, 여기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데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Tim is short. 자, Tim은 작대요. 키가 작다. 하지만 Crystal is tall. 크리스탈은 어떻다? 키가 크다. 하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 but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Tim은 작지만 크리스탈은 크다라는 문장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Practice 2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 자, 일단 우리 전치사의 의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there is a table in the room. 이는 어디 안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자, 방 안에 지금 탁자가 있는 거예요. 탁자가 딱 그려져 있죠? 2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Draw a ball under the table. Under 이라고 하면 어디 아래 라는 뜻이거든요. 자, 공을 그려보겠습니다. 탁자 아래에. 자, 공입니다. 네, 탁자 아래에 있는 공. 3번입니다. A vase, 꽃병이야, is on the table. on은요, 어디 위에 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탁자 위에 꽃병을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자, 꽃병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에 A flower is in the vase. 꽃이 어디 안에 있다? 꽃병 안에 있다. 자, 그러면 꽃을 꽃병 안에다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요. A basket is on the table. on 어디 위에이죠? 탁자 위에 바구니가 있습니다. 자, 바구니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6번에 보면 Two apples are in the basket. 자, 바구니 안에 뭐가 있다? 두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자, 사과. 이렇게 그려볼까요? 네, 됐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보셨나요? 지금 우리 전치사의 의미 한번 그림 그리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연습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지금 뭐 고르는 문제냐? 접속사 골라보는 겁니다. 자, 접속사라고 하면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등을 연결해 줄수 있다라고 했죠. 1번 보겠습니다. My brother, 나의 남동생, 그리고 나는 like riding bikes,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해보는 거예요. 남동생과 나, and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My brother falls down. falls down이라고 하면 넘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자, 내 남동생이 넘어졌어요. 하고, But, 그러나, so,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he feels bad. 그는 어떻습니까? 속상하대요. 기분이 안 좋대. 자, 그러면 지금 이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넘어진 것의 결과죠. 자, 우리가 뒤에 결과가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려면, so, 그래서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내 남동생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자, 3번입니다. Do you want orange juice? 너는 오렌지 주스 또는 애플 주스를 원하니? 자, A 또는 B, or 또는이라는 접속사 들어가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My sister likes singing. 자, 내 누나는요, 노래하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I don't like it. 나는 싫어. 그러나, 나는 싫어.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 우리가 but, 그러나라는 접속사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접속사는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6쪽에 Grammar in Real Life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문법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1번에 빈칸 1번 어디 위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1번에 보니까요. Put the pen, 펜을 놓으세요. The stove, 가스레인지 위에 우리가 어디 위에라는 전치사 on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on이라는 전치사를 쓰면 돼요. 자, 먼저 가스레인지에 펜을 올려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urn on이라는 단어의 의미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turn on이라고 하면 켜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가스레인지를 켜라라는 겁니다. 네,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 다음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장 이에 품사를 구별하여 바르게 연결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Oil the pen. 자, oil이라고 하면 기름칠하다라는 거예요. 펜을 기름칠하세요. And 그리고 crack. crack은 깨다라는 뜻입니다. 깨세요. 무엇을? A fresh egg. 신선한 계란을요. 어디에? Into the pen. 펜 안에다가. 아, 지금 펜에다가 계란을 기름 탁 깨라는 거구나. 네,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또 oil은요. 기름칠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동사. 펜은요. 그치. 우리가 아는 그 후라이팬. 명사입니다. 명사. 자, 그리고 and는요.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였죠. 접속사. 자, 접속사. 그리고입니다. 자, fresh egg. 지금 계란인데 어떤 계란이에요? 신선한 계란. 자, 여기서 fresh는요. 명사. 계란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into는요. 펜 안에. into 전치사이죠. 전치사. 자, 우리 이렇게 단어들의 품사를 한번 연결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위 요리법에서 4번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라고 합니다. 4번 볼게요. 계란 위에 치즈와 베이컨을 올리세요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put 놓아라. 무엇을? 치즈와 베이컨을 어디에다가? top of the eggs. 우리가 여기 있는 전치사를 포함해서 the top of라고 하면 어디 위에예요. 자, 근데 이 어디 위에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려면은 o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on the top of the eggs. 계란 위에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무엇을 올리라고 하죠? 치즈와 베이컨. 그럼 put cheese. 그리고 우리가 연결해주는 and라는 접속사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완성이 되겠네요. Put cheese and bacon on the top of the eggs. 계란 위에다가 치즈와 베이컨을 올리세요. 네, 맛있겠다. 그쵸? 자, 우리 이렇게 Grammar in Real Life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마무리 포인트. 오늘 굉장히 많은 품사들 배웠어요. 우리 형용사 받고, 부사 받고, 접속사, 전치사 받습니다. 자, 일단 형용사와 부사의 공통점 뭐죠? 수식어구였습니다. 자, 둘의 역할은요? 무엇을 해준다? 꾸며준다. 자, 근데 각자 꾸며주는 게좀 달랐습니다. 형용사는 무엇을 꾸며줬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줬습니다. 그쵸.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였고요. 부사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꾸며줬죠. 어떤 문장의 마무리에 양념을 탁 뿌리는 그런 역할을 부사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사는요. 일단 동사를 꾸며줄 수 있었고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었고 또 부사는 스스로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도 봤죠.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있었어요. 접속사는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죠. 자, 접속사는요. 연결해주는 친구이다. 자, 마지막으로 전치사는요. 전치사는 일단 어디 앞에 쓰이죠? 명사 앞에. 자, 명사 앞에 쓰입니다.

자, 명사 앞에서요. 무언가의 위치, 방향 등등. 네. 다양한 의미들을 더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전치사라는 친구가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긴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장에서 색깔만 있는 단어들의 품사 한번 구분해서 적어 볼게요. Mary and the kind teacher.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끊어보면 Mary와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Mary와 친절한 선생님을 이어주는 접속사 그리고 and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kind는요, 친절한. 자, 이 친절한이란 단어는요, 선생님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네, 형용사입니다. 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요, study,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요, 어떻게 공부하죠? quietly, 조용하게 공부를 한대요. 자, 여기서 quietly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부사. 네, 자, 근데 어디에서 조용하게 공부를 합니까? In the library. library는 도서관이요, 도서관. 안에서, 자, 이는요, 전치사가 되겠죠. 자, 전치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명사 앞에서 명사의 의미를 더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이니 붙음으로써 도서관 안에서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배웠던 내용 마무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오늘 형용사 부사 배웠으니까 이제 형용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 구별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구별을 해 주시고요. 폴에 대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면 도전하고 인증해야죠. 여러분, 제목은요. 닉네임 붙여 주시고 4강 열공 인증해 주시면 선생님이 열공 도장 쾅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32강. 자,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동명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좀 시작을 했고요. 현재 분사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의 이슈까지를 다루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읽기로 연습하셔야 되는 날이죠. 그래서 동명사 활용해서 자, 읽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순서는 동명사가 포함된 문장, 자, 구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 연습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도 고문장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문장부터 가도 될까요? 1번입니다. The scientist tested. 이게 뭐 보자마자 바로 주어네요? 동사네요? 그죠? 그럼 테스트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뭐뭐뭐를 테스트하다. 따라서 이것은 목적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지금 theor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가시면 이건 뭐 주구장창 보시게 될 그런 단어인데, 자, 중등용으로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의미를 드렸습니다. 발음은 theory. 이렇게 돼서 theory 이렇게 발음하고 이론의 뜻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론을 테스트했다.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어휴, 두 줄이나 되는데 김밥 두 줄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덩어리는 어때요?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나요? 예, 동명사가

등장을 했군요. 그러면 동사 구조로 뒤에 이제 펼쳐지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얘는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동사를 수식하면 자, 부사의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전치사구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니까 그때는 문맥에 따라 판단을 하신다.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 다음에 ing가 오면 제가 뭐라고 조언을 드렸죠? 뭐뭐함에 의해서, 뭐뭐함으로써, 이런 수단의 의미라고 이미 전달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잊어버렸던 분들은 바이 플러스 ing, 자, ing하는 수단에 의해서, ing함으로써 라고 하는 수단의 의미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자들이 이론을 테스트했는데 이러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덩어리로 여러분들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분석을 또 해보시면 되겠죠. 왜? 길이가 기니까요. 자, 해봅시다. 바이 다음에 명사 자리에 누가 나왔어요?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가지 체크포인트 있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자리고, 명사 자리에는 부정사, 동명사가 둘 다 나올 수 있지만 전치사 이하에는 부정사는 안 된다. 그래서 요거 to give가 오면 요 자리는 안 되는 자리다 라고 하는 점 강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giving은 수요동사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를 두 개 취했네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자 박테리아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박테리아가 어떤 박테리아예요? benefit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득의 뜻입니다. 그래서 beneficial이라고 하면 이득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로운 박테리아라고 해서 beneficial bacteria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전치사구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부사적 수식어예요. 주는데 어떤 기간 동안에 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병원 체류 기간 동안에 이렇습니다. 참고로 stay는 여기서 명사로 사용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큰 덩어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결국은 과학자들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깔끔하고 정확하게 해석이 잘 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cientist tested their theory by giving children beneficial bacteria during their hospital stay.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바이 이하만 여러분도 구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복기를 잘 해내시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시면 첫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맨 앞에 지금 getting enough sleep, 그 다음에 eating the right foods 라고 해서 이게 지금 are 앞에 있으니까 이제 뭐겠어요? 주어네요, 전체가. 그 다음에 동사고요. 그 다음엔 어때요? 당연히 보호죠, 비동사 이하니까. 그 다음에 뒤에 that 이하는 뭐예요? that 다음에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불완전한 문장이면 요거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자, 네 덩어리 성분 분석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고요. 이제 내용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두 개네요. 자, A 주어는 뭐예요? 바로 동명사 주어인데 충분한 잠을 얻는 것, 즉 자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3형식이니까 뒤쪽에 목적어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또 eating도 3형식이니까 뒤쪽에 목적어가 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과 1번, 그 다음에 right foods, 올바른,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주어가 이렇게 A and B로 연결되어 있으면 요거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A and B로 연결된 주어는 아주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복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를 is로 쓰지 않고 are로 쓴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암기의 포인트예요. 자, 그것이 뭐라고요? 간단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단한 것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간단한 것들인지. prevent는 예방하다. illness는 질병이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잠을 충분히 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which is true. 이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잠과 그 다음에 좋은 음식 이렇게 잘 섭취하시고 수면을 취하심으로써 건강 유지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자 저희 복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만 주의하시면 되나요?

가좀 굉장히 기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크게는 뭐예요? A and B. A하고 B 기억하십니까? Getting enough sleep and eating the right foods. 이렇게 돼 있어요. Are the simple things. 근데 간단한 것들인데 어떤 거예요? That can prevent illness. 이렇게 지금 문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문장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여기에 있는 getting enough sleep은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어요? 있죠. 여기에 있는 eating도 바꿀 수 있어요?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ing와 투부정사가 둘다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3번입니다. 자, 3번은 지금 어우, 꽤 기네요, 이것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이 덩어리는 무조건 뭐랍니까? 이건 무조건 주어인 거죠. 그리고 keep이라고 하는 동사는 어때요, 여러분들? 당연히 목적어를 취하겠죠? 자, 목적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지금 ing가 나와 있어요. 자, 이 ing는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 지금 의미를 동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러닝이 누가 하는 건지. 자, 그 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잘, 그 다음에 더 오랫동안 그렇게 운전이 되고 운영이 되도록 유지를 시킨다기 때문에 이것은 얘가 이거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keep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고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와 ing를 굉장히 자주 취하는 동사다라고 5형식 동사 강의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좀더 쉽게 접근해서 목적어가 이것 하도록 유지하다니까 목적어 목적 보호의 구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은 사실은 딱몇 단어짜리입니까? 네 단어짜리인 거예요. 자, 주어가 유지시킨다, 목적어가 이것 하도록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어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조금 길죠? 자, 동명사 주어로 자, 길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한번 따져볼까요? 타동사에 ing가 왔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왔네요. 자, 모든 문제들을 fixing 하는 거예요. 자, fix라고 하는 것은 수리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점뭐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는 부사절이 나와 있네요. 동사 구조니까. 언제 픽싱 하는 거예요? 자, 바로 day. day는 뭐죠?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들이 become big problems.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작은 문제를 고치는 것이에요. 자, 그 고치는 것이 유지시켜 줄 겁니다. 자, 누구를요? 당신의 기계를. 그런데 그 기계가 뭐 하도록 유지를 시켜준대요? 바로 운전되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더잘 운전되고, 자, 그 다음에 더 오랫동안 운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주어 부분의 구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ing는 뭐냐 이거죠, 도대체. 목적어와 목적 보호 사이에 동격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ing는 무엇이에요? 얘랑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동명사, 얘는 동격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사 보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무엇입니까? 현재 분사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번 어저께 자,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어떻게 지금 ing들을 우리가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구분할 것인가의 연습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시면, 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xing small problems before they become big problems 가 주어였고요. 그 다음 뭐였어요? 자, will also keep your machine running better and longer.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덩어리,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 자, 복기까지 잘 마무리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맨 앞에 더 joy가 나와 있네요. 당연히 주어겠죠. 자, 문장의 기둥은 이것입니다. 자, lies. 자, lie도 한번 설명했어요. lie는 눕다의 뜻이거든요. 단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 주어였을 때. 사물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놓여 있다. 그냥 있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이 아이는 MA가 되겠죠. 형용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책 읽는 즐거움.

0: 즐거움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이거야 전부 부사구가 되겠죠, 이제. 라이가 일형식 동사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문장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하셔야 될 대목은 어디죠?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기니까. 예. 자, 근데 이번에는 전치사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동명사가 나와 있죠. 투부정사는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자, share는 뭐뭐뭐를 공유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이하에 자신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는 당연히 뒤쪽에 수식어 ma를 데리고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f people도 이 people이 뒤쪽에서 또 수식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기에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뭐가요? 자, 책을 읽는 즐거움이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러시면 자, 4번 이 정도까지 해서 자, 분석도 마무리됐으니까 자, 이제 저희 복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joy of reading books lies in. 인이야만 주의하시면 돼요. Sharing the experiences of people of every century.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가능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번째 문장에 대한 복기도 마무리 지어 보고요. 마지막 5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어때요? 맨 앞에 콤마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들 다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없어서 제 입장에서 좀 깔끔하네요.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주어 동사가 안에 있으니까 얘는 몰라도 접속사인 것이고 얘는 뭘까요? 부사의 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seldom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 부정어가 아니라 준부정어예요. 자, 얘는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의 뜻입니다. 자, 이 단어도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만나실 단어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도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alking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talking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talking하는 것을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뒤쪽에서 보충하니까 이것은 C가 O형식으로 쓰인 용례다. 자, 그리고 지각동사 C는 원형 부정사도 취하지만 ING도 목적보호로 취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다 배우셨다고요. 자, 그래서 콤마 앞쪽을 제외하고 나면 이건 뭐냐면 나는요. 그 사람들이 each other는 서로서로니까 서로서로에게 얘기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 적이 없을까요? 자,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ven though는 뭐뭇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녀의 베프가 뭐예요? 한 명이에요. 직원들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이 거의 서로 얘기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가 지문 안에서 뽑은 자, 그런 얘기인데, 공과 사의 구분, 뭐,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지문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회사에서 서로서로에게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기 한번 해보실까요? Even though her best friend is one of the employees. 까지가 부사절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I seldom see them talking to each other.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복기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언급을 좀 해볼까요? Even though가 이끄는 부사절은요. 좀 C를 수식하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부사절인데 요것의 개념은 뭐냐라고 하면 양보라고 해요. 자, 양보라고 하는 것을 영영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마지못해서 그죠? 예, 그래 해 이렇게 흔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영사전상의 정의는 마지못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양보라고 하고요. 주로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 라고 보통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러면 모든 문장들 다시 듣고 따라 읽어보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The scientists tested their theory by giving children beneficial bacteria during their hospital stay. Getting enough sleep and eating the right foods are simple things that can prevent illness. Fixing small problems before they become big problems will also keep your machine running better and longer.

0: The joy of reading books lies in sharing the experiences of people of every century. Even though her best friend is one of the employees, I seldom see them talking to each other.
1: 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문장 저랑 구문 분석도 해보고 복기도 해보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내일 저희 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AI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배경 지식이 있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책은 훨씬 더 잘 읽히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게 될 Aesop's Fables, 이솝우화죠. The Ant and the Grasshopper,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또 다르구나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Get을 이렇게도 써보세요를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으면서 책을 느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It was a warm, sunny summer's day. There was a grasshopper in a field, and he was hopping about, chirping and singing very loudly. Every day he sang, danced, played music, and ate to his heart's content. After a morning of singing and dancing, the grasshopper started to feel tired. He lay back on a leaf, dozing in the sun.

0: On the ground, just beneath the sleeping grasshopper, an ant was hard at work. The ants huffing and puffing awoke the grasshopper, who looked down from his comfy resting place to see what the noise was. "Why are you working so hard? You should be resting and enjoying yourself like me," the grasshopper said to the ant.
1: "I have to work hard. I need to get all of my food stored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the ant replied.
2: 새로운 책이죠. The Ant and the Grasshopper. 바로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리 친구들 이야기 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런 우화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나라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고요.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다른 경우가 있답니다. 알고 있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와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와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끝부분이 확연히 달랐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를 새롭게 알았답니다. 바로 확인하면서 재밌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It was a warm, sunny summer's day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에서 it이라는 것은 날씨나 날짜나 요일이나 시간이나 혹은 밝고 어두운 이런 명암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비인칭 주어라는 it입니다. 그래서 it을 이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그냥 거기에 it 주어를 쓰고 딱히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날씨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뜻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There was a grasshopper in a field. 뭐가 있었냐면 there was라고 하면 뭐뭐가 있었다.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뭐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a grasshopper,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In a field. Field는 바로 들판이 되겠죠. 들판에 배짱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배짱이가 펄짝펄짝 뛰어 놀고 있었을까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And he was hopping about, chirping and singing very loudly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는, 여기서 he가 누구냐면 저기 있는 he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grasshopper, 배짱이가 되겠죠. 이 배짱이는 was hopping, hop이라는 것은 펄짝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펄짝펄짝 뛰고 있는데요. About은 바로 이 주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펄짝펄짝 뛰고 있었고요. 배짱이니까 점프력이 좋겠죠. 잘 뛰어다니겠죠. chirping, chirp라는 것은 짹짹거리다. 이 배짱이가 뭐 뭔가 낼 수 있는 입에서의 그 노래가 있겠죠. 뭔가 소리가 있겠죠. 짹짹거리고 있었고요. and singing very loudly, 그리고 매우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Every day he sang, danced, played music, and ate to his heart's content라고 돼 있네요. 매일매일 he sang, 그는 노래를 했고요. 이제 이게 이야기다 보니 배짱이가 노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간 의인화된 거죠.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노래를 불렀고요. 춤을 췄고요. 맞죠? 의인화가 되어 있죠. 의인화라는 게 원래는 동물이나 사물인데 마치 사람이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인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를 했고요. 그 다음 댄스도 춤을 췄고요. played music, 그리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played music이라는 것은 노래를 했을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and ate, 그리고 먹었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먹었냐면 to his heart's content. content라는 게 만족하는 혹은 만족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heart라는 게 심장이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심장이 만족할 때까지, 그의 심장, 그의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먹었다라는 것은 마음껏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아, 마음껏 먹었다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After a morning of singing and dancing, the grasshopper started to feel tired. 그렇죠. 뭐 한 후에? After. 뭔가를 한 후에. A morning. 아침이에요. 한 아침 후에. 어느 날 한 아침을 보낸 후가 되겠죠. 뭐 아침 되도록 뭘 했냐면 of singing and dancing.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 아침을 보낸 후에 the grasshopper. 이 배짱이는 started to feel tired.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뭐 했으니까? 노래 한참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 다음에 춤도 추고 하니까 아우 피곤해.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lay back on a leaf dozing in the sun.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했으면 자야죠. 좀 쉬어야죠. 그래서 he lay back. lay라는 것은 lie의 과거형이 되겠죠. lie가 눕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lay는 누웠다라고 하면 되겠죠. back on a leaf. 이 나뭇잎 하나에다가 등을 기대면서 누웠습니다. dozing in the sun. 저도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네요. 나뭇잎에 제가 누우면 바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뭇잎은 아니지만 어떤 벤치나 의자에 이렇게 한가하게 누워서

0: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진짜 졸려서 조는 게 아닙니다. 연기입니다. 그래서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졸면서, 맞죠? 졸면서 나뭇잎 위에 이렇게 기대서 놓았습니다. 아, 그렇죠. 상상만 해도 한가한 배짱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언더그라운드 땅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배짱이는 나뭇잎 위에서 이렇게 기대서 졸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다 하고 쉬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래 땅을 보니까 언더그라운드 땅 위에서는 just beneath the sleeping grasshopper, 바로 아래에서, 맞죠? beneath는 아래에서, just가 있으니까 바로 아래에서, 누구 바로 아래에서? the sleeping grasshopper, 잠을 자고 있는 배짱이 바로 아래에서 An ant was hard at work. 근데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누가 뭘 하고 있었어요? 개미 한 마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배짱이는 위에서 놀고 먹고 이제 피곤하니까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개미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둘이는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 그 결과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It was a warm, sunny summer's day. There was a grasshopper in a field, and he was hopping about, chirping and singing very loudly. Every day he sang, danced, played music, and ate to his heart's content. After a morning of singing and dancing, the grasshopper started to feel tired. He lay back on a leaf, dozing in the sun.

0: Love!
1: On the ground, just beneath the sleeping grasshopper, an ant was hard at work.
2: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ant's huffing and puffing awoke the grasshopper, who looked down from his comfy resting place to see what the noise wa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이 길 때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의미를 파악해 나가면 쉽게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의 huffing이라고 하면은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그 다음에 puff라는 것은 헐떡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숨차서 만약에 달리거나 혹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약간 숨이 찰 수 있잖아요. 그걸 puff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씩씩거리고 숨을 헐떡거리는 것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개미가 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것이 awoke. awoke라는 것은 awake의 과거형인데 누군가를 깨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깨웠습니다. 누구를 깨웠냐면 바로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층에서 위층처럼 보이죠. 나뭇잎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배짱이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 배짱이는 무엇을 했냐면 who looked down.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 밑에 누가 있지? 누가 날 깨우는 거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봤다라고 돼 있죠. 뭐로부터? From his comfy resting place. 그의 편안한 쉬고 있는 그 장소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see. 뭔가를 확인하거나 보기 위해서. What the noise was. 그 소음이나 혹은 자신이 깨운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쉬고 있던 이런 편안한 그 장소로부터 아래로 뭐였지? 누가 날 깨우는 거지? 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Why are you working so hard?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배짱이가 개미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You should be resting and enjoying yourself. 너는 뭘 해야 된다고요? 좀 쉬고 즐겨야 해. 라고 권해 줍니다. 누가요? 배짱이가. Like me. 나처럼. 야, 너도 좀 쉬고 좀 즐겨라, 야. 이렇게 배짱이가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The grasshopper said to the ant라고 돼 있죠. 배짱이가 개미에게 말했습니다. I have to work hard. 나는 열심히 일해야 돼. I need to get all of my food stored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The ant replied라고 돼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할 필요가 있어. 맞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I have to work hard. 나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자세한 것들이 나오겠죠. 나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get all my food stored. get은 원래 얻다라는 뜻인데 지금 곧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혹은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요 뒤에 보니까 모든 나의 음식을 저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저장하게 할

0: 필요가 있다. 맞죠. 저장하겠죠. 그래서 이게 store는 저장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get은 뭔가를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혹은 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음식을 저장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그리고 나의, 여기서는 집입니다. 둥지가 아니겠죠. 원래 nest가 새에 가면은 둥지가 되는데 작은 곤충들이나 작은 동물들의 집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집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For winter, 뭘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요. The ant replied. 개미가 답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좀더 보기 전에요. 여기 있는 이 get 매우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get을 이렇게도 써보세요를 주제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get은 얻다 할 때만 get을 쓰곤 하는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get이 매우 매우 자주 나온답니다. 중학교 때도 나오고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런 영어책이라든가 많은 교재들에서 get이 이렇게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나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한 번만 알아두면은 계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him to clean the room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get 과거형은 got이 되겠죠. 여기서 get은 얻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볼까요? I got him. 여기에 제가 밑줄을 쳐드렸죠. got이 시키다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him. 그에게 시켰습니다. 그에게. 나는 그에게 시켰다. 근데 뭘 시켰죠? To clean the room. 아, 방을 청소하라고 그에게 시킨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get 다음에 시킨 대상이 나오고요. 그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나올 수도 있고 시킨 대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야 되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to clean 이런 형태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한두 단어가 다릅니다. I got my computer repaired. 자, 이것도 시키다로 해석해 볼까요? 나는 시켰습니다. 나의 컴퓨터한테 시켰습니다. 고쳐지라고.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 컴퓨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제 컴퓨터가 있어요.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죠?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시키죠. 야, 컴퓨터야, 너 스스로 고쳐봐. 이게 됩니까? 이게 아니고, 나의 컴퓨터를 어딘가에 수리를 맡기겠죠. 그래서 나는 내 컴퓨터가 수리되도록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My computer이 시키는 대상이 아니고, 이 뭔가, 내가 뭔가 완료하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겠죠. 그 대상이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got을 썼고, 여기에는 고쳐지는 것이니까, repaired, PP 형태를 쓰게 되는 것이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앞에 보니까 him, 이 그라는 사람이 직접 청소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to clean을 썼고요. 여기에는 my computer, 나의 컴퓨터가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고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PP 형태를 썼습니다. 그 다음은요. I need to get all my food stored라고 돼 있죠. 나는 할 필요가 있다. 뭐뭐가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의 모든 음식들을 내 모든 음식한테 시킵니까? 음식에게 시킵니까? 아니면 음식은 저장이 됩니까? 저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stored라는 PP 형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이라는 것은 아,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앞에 있는 이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서 직접 할 때는 to clean, 만약에 뭔가 된다, 뭔가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ed를 붙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ants huffing and puffing awoke the grasshopper, who looked down from his comfy resting place to see what the noise was. Why are you working so hard? You should be resting and enjoying yourself like me, the grasshopper said to the ant.
2: I have to work hard. I need to get all of my food stored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the ant replied.
0: 오늘의 단어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Doze. Doze. Grandpa sometimes dozes in his chair after lunch. Lie. Lie. He laid back on a leaf, dozing in the sun. Beneath. Beneath. On the ground just beneath the sleeping grasshopper, an ant was hard at work. Awake. Awake. The ants huffing and puffing awoke the grasshopper. Store. Store. I need to get all of my food stored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전혀 차이를 못 느끼지 않고 사용하는 그 두 가지 표현입니다. Everyday와 everyday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 띄어쓰기 차이인데요.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I study English every day. 자, 여기 있는 every day라는 것은 every는 매일 할 때 매를 의미하고요. day는 날입니다. 그러면 나는 영어 공부를 매일 한다. 그래서 every day는 바로 매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있는 every는 형용사 바로 뒤에 있는 day를 수식해주는 day는 명사가 되겠죠. 그 형용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완전 다릅니다. everyday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these are my everyday shoes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이것들은 나의 매일 신발이 아니고요. 맞죠? 매일 신발이 아니고 everyday가 하나입니다. 일상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로 합치면은 명사가 아닙니다. everyday라고 하면 덩어리로는 명사거든요. 근데 이 everyday는 일상적인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신고 다니는 일상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띄어쓰기 하나로 큰 차이가 있으니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주 4일 근무제가 단지 한국의 일부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일단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도 여기에 합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켄트 대학이죠. 이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 중국 최초의 코로나 환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선정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죠. Today's Topics입니다. 오늘 토픽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일단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Japan proposes 4-day work week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work week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주일을 기준으로 며칠을 일하는가 그 전체 내용을 따지는 건데요. 일본이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4-day proposes 4-day work week. Japan, well known for its rigid work culture, has unveiled plans to encourage employers to adopt 4-day work weeks, showing a once fringe approach is gaining momentum internationally amid workplac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2: Japan proposes 4-day work week. Japan, well known for its rigid work culture, has unveiled plans to encourage employers to adopt 4-day work weeks, showing a once fringe approach is gaining momentum internationally amid workplac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단어 그리고 표현 꽤 많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Rigid.
2: Rigid.
1: To unveil.
2: To unveil.
1: To adopt.
2: To adopt.
1: Fringe.
2: Fringe.
1: To gain momentum.
2: To gain momentum.

0: To bring about.
1: To bring about.
2: 첫 번째 단어는 rigid이란 단어예요. Rigid, 엄격한, 경직된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 문화가 경직되어 있다 혹은 노동시장, 구직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라고 할 때 rigid, 정말 많이 씁니다. To unveil, 베일을 벗기는 거죠. 발표하다, 공개하다, 참 많이 나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To adopt, 역시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법이나 제도, 정책 등을 채택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Fringe, 많이 보지 못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비주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가장자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fringe. To gain momentum, 역시 종종 나옵니다. 탄력이 붙다, 흐름을 타다, 여세몰이를 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bring about something 이라고 해서 뭔가를 유발하다, 초래하다, cause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 살펴봅니다. Japan, well known for its rigid work culture. 여기까지가 주어 부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장 중간에 이렇게 양쪽에 카마 혹은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이픈이 나오는 경우에 이 내용은 추가 정보를 넣기 위해서 삽입이 된 구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Japan 다음에 이 내용은 없어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 넣은 구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igid란 말이 나와 있네요. 일본은 말입니다. 경직된 근로문화로 정말 잘 알려진 유명한 나라인데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collocation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일까? 여기서는 rigid란 단어와 culture라는 단어가 함께 쓰일 수 있겠구나. rigid culture, 그리고 rigid job marke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는 그럼 반대되는 의미는 뭘까?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의미는 뭘까? 그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igid의 반대말은 flexible이에요. 경직된 근로문화, 이 반대말은 유연한 근로문화 아니겠습니까? flexible. 그리고 구직시장도 flexible job market이라고 하면 유연한 노동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일본이 has unveiled plans, 새로운 계획을 unveiled, 공개했습니다. 바로 to encourage employers to adopt four-day work weeks. 그렇습니다. employers라고 할 때 요거 뭐 고용인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도록 권장하겠다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좀 생각해 보실 거는 여기에 복수 쓰였는데요. 주 4일 근무제라고 하더라도 다 다를 수 있겠죠. 월화수목을 일하는 회사가 있겠고 화수목금이라는 데가 있겠고 월화는 일하고 나머지 3일 중에 이틀 뭐 따로 일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 쓴 건데요. 거꾸로 A 4-day work week이라고 해서 총칭으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Showing a once fringe approach is gaining momentum internationally. 여기까지 끊을까요? 한때는 비주류, 즉 주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접근 방법. 이게 뭘까요? 주 4일 근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는 주류에 편입되지 못했던 접근 방법인 주 4일 근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gaining momentum, 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gain momentum이라고 하면 흐름을 타다, 탄력을 받다라는 개념이고요. 반대말이 아시다시피 lose momentum이라고 하면 흐름을 잃다, 여세가 꺾이다,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Amid workplac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즉, brought about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caused,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유발된 직장에서의 변화 속에서 요것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라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죠. 스페인의 경우에도 3년 기간으로 전국적으로 주 4일 근무제, 정확히는 3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많은 나라가 최소한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 확인하시죠.
0: 주판 proposes 4-day work week. Japan, well known for its rigid work culture, has unveiled plans to encourage employers to adopt four-day work weeks, showing a once fringe approach is gaining momentum internationally amid workplac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1: Japan proposes 4-day work week. Japan, well known for its rigid work culture, has unveiled plans to encourage employers to adopt 4-day work weeks, showing a once fringe approach is gaining momentum internationally amid workplac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2: 두 번째 토픽입니다. Study says, 그죠? A study says, first COVID-19 case could have emerged in China in 2019. 이라고 되어 있군요. 아, 최초의 코로나19 사례 혹은 환자가 2019년에 중국에서 등장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들어옵니다.
0: Study. First COVID-19 case could have emerged in China in 2019. A new British study revealed that the virus that causes the COVID-19 pandemic could have started spreading in China as early as October 2019, 2 months before the first case was identified in the city of Wuhan. China's first official COVID-19 case was in December 2019 and was traced to Wuhan's Huanan Seafood Market.
1: Study. First COVID-19 case could have emerged in China in 2019. A new British study revealed that the virus that causes the COVID-19 pandemic could have started spreading in China as early as October 2019, 2 months before the first case was identified in the city of Wuhan. China's first official COVID-19 case was in December 2019 and was traced to Wuhan's Huanan Seafood Market.
2: 잘 들어보셨습니까? 요 문제가 참 논란이 많이 되던데요. 얼마 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과연 중국 우한에서 실험실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확인해봐라, 보고해라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요즘 요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 일단 세 가지 단어 중심으로 일단 정리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0: To reveal.
1: To reveal.
0: To spread.
1: To spread.
0: To trace.
1: To trace.
2: 첫 번째 단어는 to reveal이라고 해서 드러내다, 밝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Reveal. To spread. 확산되다 혹은 확산시키다.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To trace. 동사만 세 개군요. Trace는 추적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뒷자취를 함께 밟아 나가는 겁니다. 자, 영국 켄트 대학의 연구 결과가 되겠는데요. A new British study revealed that 이라고 되어 있군요. 새로운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that the virus that causes the COVID-19 pandemic, 코로나19 대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바이러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could have started spreading in China, 중국에서 확산이 시작되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As early as October 2019. 이때 요걸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없어도 돼요. 요거는 강조 부사에 해당하니까 없다고 한다면 그냥 in China in October 2019이라고 하면 2019년 10월 달에요. 그냥 10월 달에요. 이게 전부라면 as early as는 2019년 10월 달만큼 일찍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2019년 10월 달에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as 형용사 as가 들어가면 문맥의 흐름에 상당한 강조 그리고 뉘앙스를 풍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문은 조금 신경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could have started라는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인 거 아니죠. 이건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든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2019년 10월은 2 months before the first case was identified in the city of Wuhan. 그렇습니다. 이때 case는 두 가지로 번역하셔도 돼요. 환자가 나온 사례라는 의미로 보셔도 되겠고 환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cancer cases라고 하면 암 사례도 되겠지만 암 환자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은데요.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identified, 확인되기 두 달 전입니다. China's first official COVID-19 case. 중국 정부가, official은 공식적인 거니까요. 중국 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공식 코로나19 환자 혹은 사례는

0: Station was in December 2019, 2019년 12월 달이었는데요. And was traced to Wuhan's Huanan Seafood Market. Be traced to. 그 흔적을 따라가 보니까 우한시의 후안한 여기 수산물 시장으로 흔적이 이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정한 것보다 두 달 전에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이번에 나오게 되었죠. 일단 뭐 전반적인 공방이 오갈 것 같은데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확인합니다.
1: 스터디 First COVID-19 case could have emerged in China in 2019. A new British study revealed that the virus that causes the COVID-19 pandemic could have started spreading in China as early as October 2019, 2 months before the first case was identified in the city of Wuhan. China's first official COVID-19 case was in December 2019 and was traced to Wuhan's Huanan Seafood Market.
2: Study. First COVID-19 case could have emerged in China in 2019. A new British study revealed that the virus that causes the COVID-19 pandemic could have started spreading in China as early as October 2019, 2 months before the first case was identified in the city of Wuhan. China's first official COVID-19 case was in December 2019 and was traced to Wuhan's Huanan Seafood Market.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확인하고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as 형용사 as. 이것이 느낌을 살려주는 부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미 라고 하는 개념으로 as early as를 썼습니다만 정말 많이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가가 자그마치 30%나 하락했는데요. 거의 30년 내 가장 큰 하락세입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냥 유가가 30%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게 많다는 의미는 알겠지만 느낌은 확 안 와닿는데 자그마치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일단 유가는 oil prices, 정확히 원유가라는 측면에서 crude oil prices에서 crude를 보통 생략하고 쓰는데요. Oil prices have fallen by blank 30%. The steepest drop in almost 30 ye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는 얼마 만에 라는 얘기니까 거의 3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예요. 근데 이 가격이 fallen by as much as 30%. 자그마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이제 일단 as much as를 씁니다. 그리고 에게 겨우 꼴랑이라고 할 땐 as little as를 쓰게 되고요. 셀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명사인 경우에는 as many as 혹은 as few as를 씁니다. 이런 표현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Oil prices have fallen by as much as 30%, the steepest drop in almost 30 years.
2: Oil prices have fallen by as much as 30%, the steepest drop in almost 30 years.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work engagement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때 engagement이라는 것이 무슨 약혼, 뭐 일과 약혼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engagement이라고 할 때 이때는 몰입도를 얘기하는 거죠. 직장에서 정말 신경 써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he is engaged, 즉 몰입해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뭐 딴짓하고 말이죠. 가끔 이렇게 뭐 인터넷 보고 이런 경우는 disengaged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일할 때의 몰입도 중요하죠. 주 4일 근무제라고 해서 상황이 좀 편해지는 경우도 좀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은 몰입해야 되는 필요성도 종종 나타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고용 안정성이 취약해지면서 요거는 우리가 며칠 전에도 봤으니까 알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직장에서 소위 목숨 걸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일에 목숨 건다라는 걸 보여줘야 좀 하네? 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소위 잘리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슬픕니다. 자, 일단 실업률 높아진다, 고용 안정성이 취약해진다라는 상황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부분과 목숨 걸고 일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어떻게 쓸까요? 일단 실업률이라고 할 때 unemployment 이것만 쓰셔도 돼요. 아니면 the unemployment rate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고요.

0: 고용 안정성 기억나실 겁니다. Job security. 목숨 걸고 일한다라고 할 때 to risk one's life. 안 씁니다, 이거. To risk one's life라고 쓰려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화재 진압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119 소방대원들이라든가 종군 기자라든가 뭐 파병돼 있는 현역 군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 거죠. 자, 주어를 일단 이렇게 잡겠습니다. High unemployment and last job security. 뭐뭐해지면서 요거를 부사구나 부사절로 문장을 분리해서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주어는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High unemployment and last job security.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have made people feel the need.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To show their blank to their work. 뭘까요? 일에 목숨 걸다. To show their dedication to their work. Dedicate oneself to가 헌신하다가 아니에요. 어떤 일에 시간과 노력과 돈과 땀을 쏟아 넣는 것이 ded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에 전념하다, 일에 목숨 걸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게 옳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ork engagement. High unemployment and less job security have made people feel the need to show their dedication to their work.
2: Work engagement. High unemployment and less job security have made people feel the need to show their dedication to their work.
0: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단어 표현,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Rigid.
2: Rigid.
1: Fringe.
2: Fringe.
1: To gain momentum.
2: To gain momentum.
1: To bring about.
2: To bring about.
1: Job security.
2: Job securit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방송 다시 보기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 자료로 만들어진 스크립트 그리고 MP3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4강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명사대명사의 네 번째 파트죠. 바로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이 말의 뜻을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대명사의 대자. 요 대는요, 무언가를 대신하다 라고 할때 쓰는 바로 그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는 무슨 뜻이에요? 명사를 대신한다 라는 의미죠. 대명사라는 건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희 오늘 아침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나 오늘 아침 먹었어. 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나와 같은 말. 이런 게 대명사인 거예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있는지 이 표를 한번 볼게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살짝 부담이 느껴질 건데요. 이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인칭은요,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1인칭 단수라고 하면 나를 포함하는데 한 명이에요.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죠. 1인칭 단수는 나를 뜻합니다. I예요. 또요, 1인칭인데 여러 명이에요. 나를 포함하는데 여러 명이면 우리라고 하죠. 그래서 1인칭 복수. 복수라는 말은요,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두개 이상이다. 두명 이상이다. 그래서 1인칭 복수는 we, 우리입니다. 2인칭은요, 내가 아니라 너를 포함해요. 너를 포함하고 한 명이면 너밖에 없죠. 그래서 2인칭 단수는 you. 이고요. 2인칭은 독특하게 2인칭 복수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너희들, 너를 포함하는 여러 명, 너희들이라고 할 때도 you라고 해요. 우리 벌써 세개 배웠어요. I, we, you. 그리고 3인칭. 3인칭은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자. 혹은 다른 사물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여러 명 혹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3인칭 단수는 대표적으로 he, 그 남자, she, 그 여자, it, 그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3인칭 복수는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것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they, 그들, 혹은 그것들, 요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요 표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I, we, you, he, she, it, they까지 배웠습니다. 자, 조금 더 알아볼게요. Example sentences. 오늘은 예문을 많이 볼 거예요. I am a dancer. I, 대명사죠. 나는 무용수이다. 라는 말입니다. You are a musician. You, 대명사 나왔습니다. 2인칭이죠. 너는 음악가이다. 또요. Sean is my brother. Sean은요, 대명사일까요? 아닐까요? Sean은 대명사가 아닙니다. Sean은 사람 이름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이름이에요. 명사입니다. Sean is my brother. Sean은 나의 남동생이다. He is a singer. 여기서의 대명사는 he입니다. he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Sean 혹은 my brother이죠. 그쵸? 그래서 이때 he는 Sean을 가리키는, Sean을 대신해서 쓰는 말 대명사 되겠습니다. 그는 가수이다. I love Sarah. 나는 Sarah를 사랑해. 여기서도 퀴즈. Sarah는 대명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Sarah는 이름이니까 명사예요. 그런데 she is kind. 여기서 대명사는 뭐예요? She. 그녀죠. 사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라라고 하지 않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she를 써줬습니다. She is kind. 그녀는 착하다. 그래서 우리 대명사 I, you, he, she 살펴봤고요. 조금 더 볼게요. Sean and I are tall. Sean과 나는 키가 커요. 키가 크다. We are basketball players. 이번에는 대명사 뭐가 쓰였어요? We. 션과 나를 가리키고 있죠. 나를 포함하고요. 여러 명이에요. 두 명이니까 we를 써줬습니다. 우리는 농구 선수들이다. Sean looks like Sarah. 션은 사라와 닮았다. 션과 사라는 모두 명사입니다. They are twins. 그런데요. 션과 사라를 대신해서 쓰는 말 they가 쓰였죠. 대명사 they입니다. 그들은 쌍둥이이다.
그래서 션과 사라를 받고 있는 게 바로 데이예요. Clean the bathroom. Clean the bathroom. 화장실을 청소해라. It is dirty. 이때 is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앞에 나온 bathroom이죠. The bathroom. 그래서 화장실이라고 하는 명사를 it이라는 대명사가 대신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더럽다. 그것은 더럽다. I like beef. beef는 소고기입니다. 나는 소고기를 좋아해. But it is expensive. 하지만 그것은 비싸. 이때 is은 뭐예요? 앞에 나온 명사 beef를 대신해서 나타내주는 말이죠. 대명사 it's였습니다. beef는 셀수 없는 명사죠. 셀수 없는 명사는요, 하나로 취급해서 항상 단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명사를 쓸 때는 it을 써줍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뭐라고요? 단수 취급하고 대명사는 it을 쓴다. 요거 별표 꼭 알아두세요. Listen to the parrots. Parrots, 앵무새입니다. 앵무새의 귀를 기울여봐. 앵무새가 말하는 것좀 들어봐. They can talk. 그들은 말할 수 있어. 이때 they는 앞에서 나온 parrots, 앵무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앵무새라는 명사를 굳이 반복해서 써주지 않고요. 대명사 they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명사의 여러 형태는 여러분 교재에 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주어 자리에 쓰이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볼 거니까 이 라인, 여기를 오늘 배울 거예요. 요 뒷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오늘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어 목적어라고 하는 용어.

용어도 여러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쉽게 뭐뭐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나는, 우리는, 너는, 그는, 그녀는, 그것은, 그들은 이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아이들은 바로 I, we, you, he, she, it, they라고 적어줍니다. 은는이라고 해석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어 자리고요. 그때의 대명사 형태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서도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문장에서 보세요. 나는 여기서는 는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너를 여기서는 를이라는 말을 붙였죠. 우리말에서는 조사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약간의 다른 역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영어에서는요, 아예 단어의 형태를 조금씩 바꿔 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를, 을이 붙는 말. 그걸 바로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을, 을이 붙는 말의 대명사 형태는 이렇습니다. 나를, me. 우리를, us. 너를, 혹은 너희들을도 되죠. you, 그리고요. 그를, him, 그녀를, her, 그것을, it, 그들을, them이라고 씁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여러분? me, us, you, him, her, it, them.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을을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대명사의 형태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형용사 자리라고 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서는 요 정도로만 알아둡시다. 소유격이라는 게 뭐뭐의라고 해서, 예를 들어, 나의 자동차, 나의 책, 나의 펜, 그녀의 머리, 요런 것들, 그쵸?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소유격이고요. 우리말로는 뭐뭐의라고 해석합니다. 나의는 my, 우리의는 our, 너의 혹은 너희들의라고 할 때는 your 쓰고요. 그의, 영어로 his, 그녀의, 영어로는 her, 그것을 할 때는 its라고 하고요. 그들의 할 때는 their 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My, our, your, his, her, it's, their.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요 주어 자리에 쓰이는 아이들이니까요. 요 친구들은 참고로 지금 봐두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나오면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명사와 비동사로 넘어갈게요. 비동사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am, is, are. 자, 이런 애들이 다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의 의미는 뭐뭐이다라는 뜻이고요. 대명사에 따라서 비동사가 달라져요.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별표. 이 내용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꼭다 알아두고 갑시다. 자, 먼저 I라는 대명사의 짝꿍은 누구냐면 am입니다. I am. I am. 얘네 둘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단짝이에요. 다른 친구랑 어울리지도 않아요. I am.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할땐 I a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he, she, it. 얘네들은 3인칭 단수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자 하나를 가리킬 때. 그때 쓰는 이 아이들은요, is를 씁니다. 3인칭 단수는 뭐라고요? is를 쓴다. 그, 그녀, 그것은 뭐뭐이다 라고 할 때는 비동사 is를 써요. 또요, you. you는요, 2인칭 단수 너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2인칭 복수 너희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we는요, 나를 포함한 여러 명, 우리들 복수입니다. they는요, 나와 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혹은 사물들 복수예요. 그래서 you, we, they.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2인칭이거나 혹은 복수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인칭이거나 복수이면 그때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are. are를 써줘요. 너, 우리, 그들은, 땡땡땡이다. 요때는 are를 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인칭 단수에는 뭐 써요? am. 1인칭 단수에는
am.

3인칭 단수는요, is. 3인칭 단수는 is.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 2인칭이거나 복수일 때, 그때는 are 씁니다. 이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대명사에 따라 비동사가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기다가 별표. 별표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다 알아두고 가는 거 목표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대명사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아서 밑줄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he 나왔어요. he는 그 남자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자인데 남자입니다. 찾아볼게요. Tom. Tom 어때요? Tom은 남자 이름이니까 보통 Tom은 그 he라고 쓸 수 있습니다. A boy. A boy. 한 소년, 마찬가지로 남자 한 명이죠? A boy, he라고 대신할 수 있고요. Then sister. Then sister, 요건 어때요? Sister는 여자 형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then sister이라고 했을 때는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he가 아니라 she라고 해야 되겠네요. Three men. Three men. 자, 우리 요 표현 우리 예전에 배웠습니다. Men. 남자 한 명일 때는 a man이라고 하고요. 여러 명일 때는 복수형이 불규칙하게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man의 복수형이 나왔는데요. 여러 명일 때는 he라고 쓸수 없습니다. Three men은 they라고 해야 되겠죠. My grandfather, 내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남자 한 명이니까 he라고 대신할 수 있죠. The tree, the tree, 그 나무. 나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he라고 해야 돼요. Mr. Kim. Mr. Kim, 김 씨. 요 앞에 붙은 Mr.는 남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Mr. Kim 남자 한 명이죠. He라고 받을 수 있어요. My brothers. S가 붙었네요. 복수형입니다. 내 남자 형제들. 여러 명이니까 He라고 할수 없고 They라고 해야 되겠어요. Bill and Peter.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죠. They라고 해야 돼요. Peter. 한 명이면 He 가능합니다. 남자 이름이니까 Peter는 He라고 해주면 돼요. 다음 2번은 she입니다. 이번에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다른 여자 한 명을 찾아볼까요? Sally. Sally는 보통 여자 이름이니까 Sally she라고 할수 있죠. A woman. A woman. 여자 한 명. 여자 한명 역시 she라고 쓸수 있습니다. Mary and Jane. Mary와 Jane은 두 명이죠. 두 명이면 they라고 해야 돼요. Many women. Women은 우리가 여자 한 명일 때는 a woman이라고 하지만 복수형일 때는 women이라고 불규칙하게 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에요. 그럼 she라고 할수 없죠? they가 되겠습니다. Miss Lee. Miss Lee. 자, 앞에서 봤던 Mr. Kim처럼 여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 miss가 붙었어요. Miss Lee 한 명이니까 한 명의 여자 she라고 대신할 수 있습니다. The girl. The girl. 그 소녀예요. 그 소녀. S 안 붙었으니까 한 명이죠. She라고 할수 있고요. My sister, 내 여동생. 마찬가지로 여자 한 명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여자 한 명이니까 She라고 쓸수 있어요. His mother, 그의 어머니. 마찬가지로 여자 한 명이죠. She라고 쓸수 있고요. The school, 학교. 학교는 사람이 아닙니다. It이라고 해야 돼요. The children, the children. 아이 한 명일 때는 a child라고 하고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children이라고 불규칙하게 변화합니다. 복수형이에요. 여러 명이면 they라고 해야 되겠죠. 3번 it. 자, 이번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인데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이거나 사물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A computer. 어때요? 컴퓨터 한 대. it이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The dog. 그 개. 개한 마리예요. it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Health, 건강. 건강도 마찬가지로 셀수 없는 명사도 is이라고 받을 수 있죠. 셀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하고 대명사 is로 써준다고 했습니다. Notebooks, s가 붙었어요. 복수형이면 they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The cookies, 마찬가지로 s가 붙어 있습니다. 그쵸? 쿠키에다가 s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ookies는 they라고 받아줘야 돼요. The cookies는 they. The dentist, the dentist. 치과 의사. 치과 의사는 사람이죠. 사람은 is로 받지 않고 he 또는 she라고 써주셔야 돼요. Our bathroom, 우리 화장실. 자,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도 is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것 하나니까요. Insects, insects. 곤충인데요. S가 붙어서 복수형.

명이에요. 그러면 they라고 해야 되겠죠. sound, sound. 소리, 소리 역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health와 마찬가지로 셀수 없는 명사는 is로 대신해 준다. 자, 요렇게 우리 1, 2, 3번 풀어봤고요. 4번도 볼게요. we. we는 나를 꼭 포함하되 여러 명이에요. 나를 포함하면서 여러 명인 거. my friends. 내 친구들은 나를 포함하지 않죠. they라고 해야 되고요. you and Bill. 너와 Bill. 너를 포함하고 여러 명일 때는 you라고 합니다. 아니죠? Tom and I. 자, I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에요. Tom과 나니까. 그러면 we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Our teachers. 우리 선생님들이요. 자, S부터 쓰니까 여러 명이죠. 그런데 나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they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Americans. 역시 S를 붙여서 복수형이고요. 미국인들이라고 했는데 나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they라고 해야 돼요. My mother and I. 우리 엄마와 나. 나를 포함하고 우리 엄마와 나니까 두 명이네. 그러면 we라고 쓸수 있어요.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이요. 나를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S가 붙어 있으니까 they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자, they는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자 여러 명 혹은 사물 여러 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People, 사람들이요. 한 명일 때는 a person이라고 하고요. 여러 명일 땐 people이죠. 맞아요. You and Mary. 너를 포함하고 여러 명이면 you라고 해야 되니까 땡. My dogs. 내 개들이요. 자, 여러 말이니까 they라고 가리킬 수 있어요. The children. 이거 아까 봤네, 그쵸? 한 명일 땐 a child인데 여러 명이니까 the children이라고 썼고요. they라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The men. 남자 여러 명이에요. 역시 they 가능합니다. 우리 밑줄치기로 했으니까 밑줄로 바꿔줄게요. People. My dogs. The children, the men. Mary and Tom, 어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두 명이니까 역시 they 가능합니다. The building, 건물 하나예요. 그럼 it이라고 해야죠. Your room, 너의 방. 역시 하나입니다. it이라고 해야 되고요. The houses, s 붙어서 복수형이죠. 그 집들, they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명사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우리 한번 찾아봤고요. 이제 다음은 주어진 명사에 맞는 대명사와 비동사를 쓰세요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동사는 대명사에 따라 다르게 쓴다고 했습니다. Your brother, 너의 남동생. 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 3인칭 단수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he is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His sisters, 그의 여자 형제들, 여러 명이니까 they라고 해야 되겠고요. 복수면 비동사는 are 써주죠. They are. Jane and I, 이번엔 나를 포함하는데 Jane과 나예요. 여러 명이니까 we라고 해야겠죠. 복수면 항상 비동사는 못 쓴다, are 쓴다. We are. The tall woman. 키큰 여자. 키큰 여자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이죠. 성별은 여자니까 대명사는 she라고 써줄 거고요. 3인칭 단수는 비동사 is를 씁니다. She is. 5번.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이에요. 복수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hey라고 해야겠고요. 복수면 항상 비동사는 못 쓴다. are 쓴다. they are.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sugar and salt. sugar, salt 둘다셀수 없는 명사인데요. 얘네들이 단독으로 쓰이면 셀수 없는 명사니까 it is라고 해야겠지만 and를 중심으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they are이라고 해줘요. 두 개니까. 그쵸? 설탕과 소금. 7번. milk. 우유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it is라고 해주고요. His photos. S 붙었죠? 여러 개입니다. They are.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것 여러 개. 그래서 they 써주고. 복수니까 비동사는 are 적어주는 거예요. Emily and her sister. 에밀리와 그녀의 여동생이래요. 두 명이죠? 근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두 명이니까 they are이 되겠습니다. 또요, you and Tom. 이번엔 you, 너가 들어있어요. 너가 들어있고 여러 명일 때 you 써주죠. You are, you are.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11번, the light. 자, S가 붙었어요. 그쵸? 빛들, 조명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때 S가 붙어있기 때문에 they are이라고 채워주면 되겠죠. Tom's car. Tom의 자동차예요. 자동차 한 대니까 S가 없으니까 it is. 라고 해주면 되고요.
My parents and

이번엔 내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 있고 여러 명이에요. 그럼 못 써줘야 돼요. We. We는 복수니까 비동사는 are 써야죠. 우리 부모님과 나, we are 되겠습니다. The red light. 빨간 불이에요. 빨간 불에 S 안 붙어 있죠? 하나니까 it is.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Many foreigners. Many foreigners에는 S가 붙어 있네요. 여러 명이에요. 많은 외국인들이니까 they are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C 볼게요. 잘못 쓴 대명사 6개를 찾으라고 하네요. 1번, Peter is my uncle. He is a firefighter. 피터는 내 삼촌이다. 그는 소방관이다. 자, 이때 he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앞에서 나온 Peter. Peter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Peter는 나의 삼촌이라고 했으니까 남자겠죠? 남자 한명 he라고 잘 써줬어요. 2번. Her uncle is an artist. 그녀의 삼촌은 예술가이다. She is very famous. 그녀는 매우 유명하다라는데요. 이때 she의 자리에 쓸건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녀의 삼촌을 가리키는 거일 텐데, 삼촌은 남자인데 she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남자니까 he is very famous. 이렇게 고쳐주세요. 3번. I like beef and fish. 나는 소고기와 생선을 좋아해. But it is too expensive.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비싸라고 했어요. 앞에서 나 소고기랑 생선 좋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너무 비싸라고 해야 될 텐데 it을 썼습니다. 여러 개죠. beef and fish 두 개니까 they라고 써주고 비동사도 it 쓰면 돼요, 안 돼요? they는 복수니까 비동사 are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but they are too expensive라고 고쳐줘야겠습니다. My dentist is a woman. 내 치과 의사는 여성입니다. She is very kind. 그녀는 매우 친절합니다. 자, 치과 의사 여자라고 했으니까 she 써준 거 좋죠? 다음 5번. His grandparents are sick. 그의 조부모님들은 아프셔요. 편찮으셔요. He is in the hospital. 그는 병원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의 조부모님들이 편찮으시다고 했으니까 그의 조부모님들이 병원에 계신다고 써야겠죠. 여러 명이에요. they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복수니까 비동사도 is가 아닌 are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The clerk. 그 점원인데요. At the store이니까 그 매장에 있는 그 점원은 is my brother. 내 남동생이다. It works hard. 그것은 열심히 일한다 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나의 남동생을 가리키는 걸 텐데, 사람이면 이시라고 쓰면 안 되겠죠? He works hard. 요렇게 고쳐줄게요. 7번, sound is very fast. 소리는 매우 빨라요. It travels over 1,000 km an hour. 그것은 1시간당 1,000km 이상을 이동한대요. 자,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sound입니다. 소리는 셀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it을 써준 거 좋아요. We eat meat every day. 우리는 매일 고기를 먹는다. They are delicious. 그들은 맛있다라고 했는데요. 고기는 셀수 없는 명사라서 they라고 쓰면 안 됩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it이라고 쓰니까 it 쓰고 비동사도 it으로 고쳐줄게요. Barry and I are best friends. Barry와 나는 best friend, 절친입니다. We go to school together. 우리는 학교에 함께 갑니다. Barry와 나. 자, 나를 포함하고 여러 명이니까 we 써준 거잘 써줬네요. Mike is an American. 마이크는 미국인이에요. Sally is a Canadian. Sally는 캐나다인입니다. We are foreigners.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마이크는 미국인, 셀리는 캐나다인. 그러면 그들은 외국인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 they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는 똑같이 are 쓰니까요. they만 고쳐주면 돼요. 자, 이제 D.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는 곤충이다. 그것들은 다리가 6개이다. 자, 곤충은 영어로 뭐예요? insect. 그래서 ants are insects.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것들, 개미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것이 여러 개 있을 때는 they라고 해주죠. They have six legs. 나는 무용가이다. I am a dancer. 너는 음악가이다. You are a musician. 그리고 우리는 예술가이다라고 했어요. 나를 포함한 여러 명, we라고 해야죠. We are artists. 나의 남동생과 나는 쌍둥이이다. 쌍둥이는 영어로 twins, 그쵸? 그래서 나를 포함한 여러 명 are twins 이렇게 적어주고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니까 우리 we라고 써야겠죠. We wear the same clothes. 우리는 같은 옷을 입는다. 너와 제이콥은 항상 같이 노는구나.

and Jacob always play together. 너희들은 절친이야. 자, 너희들이에요. 너를 포함한 여러 명 뭐라고 해요? You라고 합니다. 그래서 you are best friend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전등들을 꺼라. 여러분, 전등들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Turn off the lights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할 땐 셀 수 없는 명사지만 전등을 가리킬 땐 셀 수 있는 명사가

0: 보아라. Look at the 불빛. Red light 이라고 쓰고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the red light입니다. 그러니 it이라고 하면 되겠죠. s 안 붙었으니까 it이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It means danger. 그것은 위험을 의미한다. 소금과 설탕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Don't eat too much 소금과 설탕. 둘다셀수 없는 명사죠. 너무 작은 알갱이라서. 그래서 소금 먼저 salt라고 쓰고 설탕 suga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것들은 건강에 해롭다. 원래 셀수 없는 명사 하나 있을 땐 it이라고 쓰지만 그것들이라고 해서 salt and sugar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they라고 받아줘야겠습니다. They are bad for your health. 그것들은 건강에 해롭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한다. 자, 많은 외국인들 요것부터 채워볼게요. Many foreigners 이렇게 쓰면 되죠. Many foreigners 여러 명이라서 S를 붙여줬습니다. 그것은 맛있고 건강에 좋다. 여기서 주의할 거.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한국 음식이에요.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한국 음식을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day가 아니라 eat, eat을 써줘야죠. It is delicious and healthy. 요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이것은 거미다. 그것은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This is a spider. 그 다음에 그것은을 뭐라고 적어주면 좋을까요? Blank has eight legs.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중요한 대명사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뷰 테스트 같이 풀어보면서 명사, 대명사 내용 정리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0: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한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2: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0: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야, 우리 친구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강 65강입니다. 진짜 이 긴 마라톤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 모든 한강 한강을 특히나 다 들었던 친구들은 정말로 선생님이 65강은 진짜 넘사벽인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은 뭘 해도 분명히 확실하게 잘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어떤 어려운 일에는 그 사람의 노력 그리고 실력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운도 필요하다고, 행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입시생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마지막에 진짜 막판 뒤집기에 그 운이 따라주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선생님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아, 이런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관문에서는 본인의 실력과 노력도 절대적으로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행운의 여신이 마지막에 미소를 지어줘야만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정말 아주 종합 이 예술 같은 이 과정이 이쪽에 이런 입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담이기는 한데 선생님 이제 고3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1, 2, 3학년을 특히는 이제 같이 데리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선생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3학년 때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왔는데 봤는데 몰라보잖아요. 왜 몰라보냐? 애가 너무 갑자기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원서 쓰고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아이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선생님은 그걸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아, 진짜 그냥 주지는 않는구나. 공짜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노력하는 이 과정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큰 정말 디딤돌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역시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각이 우리 피날레를 장식할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Dreams bring happiness. 꿈이라는 게 있어야 사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로 가는 여정이 되겠죠. 꿈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greater dreams, 더 큰 꿈, 여러분들의 그 큰 포부는 bring greatness, 뭘 가져다 준대요? 그치, 아주 위대함을 가져다 준대요. 꿈 넘어 꿈에는 위대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분명히 나의 목표, 이게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더 큰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니까 우리 정말 큰 꿈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한 발짝 한 발짝 가보겠습니다. 누구 손 붙잡고, 그렇지, 쌤 손 붙잡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볼게요. 자, 오늘 4개의 질문 준비했습니다. 일단 34, 35, 36, 우리가 앞에 강의 3강에서 했던 것처럼 순서 찾고, 지칭추론 찾고, 그리고 글의 정보 찾을 때 순서대로 나온다. 그리고 한 단락에 평균적으로 하나의 정보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을 때 각 단락별로 우리말에 매칭이 되는 부분을 빠르게 찾는 거죠. 한 단락에 보통은 하나의 정보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하나의 정보씩을 찾고 그 다음에 아마도 나머지 한 단락에서 나머지 그 근처에 있는 위나 아래 단락에서 나머지 정보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전에서는 이 내용 뭐 다 읽을 필요 있겠어? 다 알 필요 있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습, 예행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세 문제, 네 문제, 네 개 지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번 한번 볼게요. A번 달락. It was the first day. 첫날이었어요. Of the semester. 뭐에? 학기의 첫날이었어요. 자,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학기의 첫날이 열린 겁니다. Looking around has shared dorm room. 자, dorm room이라는 게 여러분의 dormitory room이 되겠습니다. dorm이 바로 기숙사예요. 자, 그런데 공용 기숙사가 되겠죠. 공유하는 기숙사니까 자, 그의 공용 기숙사 방을 둘러보고 나서 노아는요. thought, 생각했습니다. That it looked exactly like every other dorm room at the university. 대학의 모든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그 방, 자신이 묵을 그 방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he became disappointed. 그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지칭하는 대상, 지칭 추론을 찾기 위해서 Noah라는 N을 먼저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칭처럼 옆을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his roommate Steve. Steve도 나왔어요. 자, 그의 roommate인 Steve가요. Not is it. 그것을 알아챘죠. 즉, 노아의 이런 마음을 알아챘어요. 실망하는 마음. 뭐야,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노아의 마음을 알아챘고. And asked. 물어봤죠. What was wrong? 뭐가 문제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노아는요. Answered quietly. 조용히 대답했어요. 뭐라고? He thought, 그가 생각하기에는 their room was totally boring. 그들의 방이, 그들이 쓸 방이 완전히 정말로 어떻다고? boring, 지루하다고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 이게 뭐야?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기숙사 가면 진짜 다 똑같잖아요. 그죠? 자, he washed, 그는 바랬습니다. The space felt a bit more like their space. 그가 바라기를 그 공간이 그들이 쓸 그 방, 기숙사 방이 약간은 조금 그들만의 그들의 공간처럼 느껴지기를, 그 공간처럼 느껴지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들만의 공간, 그들의 공간, 즉 그들의 뭔가 특징이나 특색을 담은 그런 공간이길 바랬다라는 의미에서 there가 이렇게 이탈릭체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강조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누가 바란 거야? 그치, 지금 노아가 방일 예. 기숙사 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바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스티브가 그래서 룸메이트인 스티브가 agreed and suggested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했죠. 뭐라고 제안했어? 자, they could start personalizing the room like Noah wanted the next day. 다음날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그들이 그 방을 personalize 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요. personalize는 뭐겠어요? 개별화하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만의 방을 좀 특색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하는 것처럼 노아가 원하는 대로야. 원하는 것처럼 그 방을 좀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날 이야기를 했죠. 친구의 마음을 잘 이렇게 배려해주고 있는 스티브의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그치, 뭔가 방을
변화시킬 것 같은 두

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상이 돼요. 그죠? 자, 그럼 B번 단락 먼저 가볼게요. As he walked through a furniture store. 웬 갑자기 가구 상점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B번 단락은 역시 있다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얘네들이 가구까지 구입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B, C로 가보겠습니다. 노아는요, hardly slept that night. 그날 밤에 hardly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거의 뭐뭐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Making plans, 뭐 하느라고? 그치, 계획을 세우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For the room, 그 방을 위한 계획이요. 와, 노아는 진짜 진심이네. 그죠? 이 방을 뭔가 좀 다르게 바꾸고자 하는 노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After Steve woke up, 스티브가 일어난 후에는요, they started to rearrange. Arrange가 무슨 뜻이에요? 배열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re는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재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가구 재배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의 그 제안을 딱 듣고, 아, 바꿀 수 있어? 그래, 너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밤새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스티브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가구 배치를 다르게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의미로 봤을 때는 C가 첫 단락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자, all of the chairs, 모든 의자와 그리고 소파, 그 방에 있는 모든 의자와 소파가 were facing the TV, TV를 향하고 있었죠. 노아는 mentioned to Steve, 스티브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That이야라고 말했죠. Most of their visitors, 그들의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방문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usually just sat and watched TV instead of chatting. 담소를 나누는 것 대신에, 말을 막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대신에 앞에 TV가 있으니까 TV 켜놓고 어떻게 그냥 앉아서 TV를 시청하기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방의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앉는 소파나 의자의 배열을 좀 재배치를 하겠죠. 그래서 TV만 이렇게 딱 바라보게 향하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떻게 배열하는지 보겠습니다. In response to his idea, 그의 아이디어에 반응해서, 그의 아이디어에 대응해서 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니까 스티브가 이런 제안을 할까요? 노아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스티브가 거기에 맞게 제안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his idea라는 건 역시 노아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How about? 듣기평가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How about? What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뭐 하는 게 어때? We put the sofa over there. 우리 저쪽으로 소파를 놓는 게 어때? By the wall. 벽 옆에다가 소파를 놓는 게 어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So, 그렇게 해서 It will be easier. 더 쉽게 만드는 게 어때? To have conversations. 대화 나누는 걸 좀 더 쉽게 하는 건 어떨까? 벽 쪽으로 소파를 붙여서 서로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 봐요. 그죠? 노아가 동의를 했습니다. And they moved it by the wall. 그래서 그 소파를 벽 쪽으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구 재배치를 하고 있는 둘의 모습, 노아와 스티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제 노아가 아닌 스티브를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As changing the place of the sofa. 자, 여러분들 D번 단락이 C 다음에 나오는 거 어때? 지금 소파의 위치를 바꿨죠. 그죠? 스티브가 제안을, 이 노아가 이런 말을 하니까 스티브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 그래서 소파의 위치를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소파의 위치, 장소를 바꾸고 난 후에 라는 걸로 C번 다음에 아주 찰떡입니다. 그죠? 그래서 D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후에요. They could see.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They now had a lot of space in the middle of their room. 그들 방에, 중앙에, 가운데에 a lot of space. 많은 공간이 이제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쪽으로 소파를 붙이니까 가운데 공간이 텅 하고 비게 된 거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로안은 remembered. 어떻게 했어요? 기억해냈죠. 그리고는 스티브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and로 동사구와 동사구가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볼게요. 노아가 기억해냈습니다. 뭐를요? His brother Sammy. 그의 남동생인 세미가, 남자인 세미가 had a big table. 큰 테이블을 그의 living room, 거실에 놓았다라는 걸요. 뭘 위해서? For playing board games.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리빙룸에 거실에 큰 테이블을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보드게임 같은 거 같이 즐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놀 장소가 마련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둘의 방에도 지금 가운데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테이블을 하나 놓고 뭔가 놀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스티브에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스티브와 노아는요, 둘다 really enjoy playing board games. 보드게임을 하는 걸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정말로 즐겼어요. 그러면 역시 이 동생과 마찬가지로, 쌤이었나요? 그죠? 쌤이랑 마찬가지로 이 보드게임 좋아하니까 가운데다 테이블 놓고 둘이 보드게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So, 그래서요, 스티브가 reply to Noah. 노아에게 대답하죠. 뭐라고 말해요? I think, 내 생각에는 putting a table in the middle of our room, 우리 방 가운데다가 중앙에다가 테이블을 놓는 게 it'd be great for drinking tea as well as playing board games. as well as를 기점으로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뭘 위해서? 보드게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for drinking tea, 차를 마시기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라고 나는 생각해. 라는 거야. 누가 말하는 거야? 스티브가 말하는 거죠. 스티브, 오, 이라는 대상만 다르겠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됐죠? 지침 추론 문제 플러스. 계속 볼게요. Both Noah and Steve, Noah, Steve 둘다 agreed and decided to. 동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Go shopping for a table. 테이블을 쇼핑하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아까 B번에서, 쇼핑하러 갔어. 그죠? 가구 상점으로 쇼핑하러 가서 지나쳐 가. 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 B로 한번 가서 연결시켜 보자고요. 자, B 갑니다. As they walk through a furniture store, 그들이 가구 상점을 지나쳐 갈 때, Steve가 found a pretty yellow table, 예쁜 노란색 테이블을 발견을 했어요. Since,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because의 의미의 접속사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He knew that yellow was Noah's favorite color. 노아가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 노란색이 노아가 좋아하는 색깔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티브는요, ask him, 그에게 물어보죠. 뭐? What he thought about buying that table. 그 테이블, 노란색 테이블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노아가 생각하는지를 노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B에 him도 바로 두고, 노아가 되겠죠? 그래서 B의 대상도 동일한 대상. 이렇게 가겠습니다. 노아는요, was happy about the yellow table. 옐로우 테이블이, 이 노란색 테이블이 happy about.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라고 할때 그냥 like나 love만 쓰지 않습니다. I'm happy about that. I'm happy with it.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happy라는 것이 satisfy의 의미로 여기서 쓰이게 돼요. 알겠죠? satisfied. 자, 그래서 그는, 노아는 이 노란색 테이블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and said 말했죠. It would make their room more unique. 그 노란색 테이블이 그들의 방을 보다 독특하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노아는 뭐야? 이 천편일률적인 모든 이그 돔룸에 대한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방을 정말 their space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노아잖아요. their room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아주 노아가 마음에 들어 하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Delighted, Noah added. 기뻐하면서 노아가 덧붙였죠. 자, 여러분들, delight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PP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being delighted.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수동 형태가 되어야 이 주체가 그 감정을 느낀다라고 저는 이미 전 시간에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기뻐하면서 덧붙였죠. Well, 자, yesterday our room was just like any other place at the school. 어제는 말이지. 이 학교에서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우리 방이 다른 방과 마찬가지였어. 똑같았지. But, 하지만, after today, 오늘 이후로는 I really feel like it will be our place. 그곳이, 그 방이 이제 우리만의 공간, 우리의 공간이라고 나는 정말로 느껴. 그럼 아이가 바로 누구야? 그치, 노아가 되겠습니다. 자신들만의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걸 성공한 노아의 모습이 보여주죠. Now, 이제 they both knew, 그들을 둘다 알게 되었습니다. The place would provide them with energy and refreshment. 그 공간이, 그들이 함께 만든 이 공간이 그들에게 뭘 제공한다고요? Provide it would be,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죠. 에너지와 refreshment를요. 여러분들, refresh라는 게 원래 상쾌하게 하다라는 동사죠. ambient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쾌함. 그들에게 에너지와 상쾌함을 주는 그 공간이 되었다라는 걸둘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 D, B의 순서를 갖고 있는 표현을 선택지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C, D, B의 순서는 어디 있어? C, D, B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칭출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대상은 바로 스티브를 가리키고 있는 I의 그 I는 스티브를 가리켰죠. 자, 알파벳 E, 5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디로? 네, 정보 확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아는 학기 첫날 자신의 기숙사 방을 둘러보고 실망했다. 이게 바로 A번 단락에 나왔었지. 자, 노아는요, 노란색 탁자가 자신들의 방을 더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죠. 이게 바로 B번 단락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스티브가 잠든 사이에 가구를 다시 재배치했어요. 이게 C번 단락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스티브가 일어나자마자 일어났을 때, 일어난 후에 이 둘이 rearrange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스티브랑 같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스티브가 깨어나고 나서 깬 다음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잠든 사이에 가구를 다시 배치했다는 잘못된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을 몇 번으로 하면 돼? 그렇지. 3번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4,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아는 세미의 거실에 커다란 탁자가 있었던 걸 떠올렸죠. 자신의 동생인 세미의 커다란 그 탁자에서 이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세미 이 부분을 연상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들의 공간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노아와 스티브는 둘 다 보드게임 하는 걸 즐겼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E에 나왔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락당 하나의 정보를 평균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3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37번, 38번, 39번 문제 세트로 가볼게요. 자, 요 질문도 참 재밌었는데요. 아, 이 질문이 좀 약간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약간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인처럼 생각했는데 라고 느끼는 제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인이라는 그 인물의 시선이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볼게요. In the gym. Gym은 gymnasium.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서요. Members of the Taekwondo Club. 태권도 동아리의 회원들, 구성원들이, 동아리원들이 were busy practicing. 분주하게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멋지게 아마 도복을 입고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Some were trying to kick as high as they could. 자, as, 이 as도 색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they could, as one can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요. 일부는요, kick,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as high as they could. 가능한 한 높이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었고 and some were striking the sparring pad. sparring pad가 여러분들 겨루기 패드입니다. 겨루기 패드를 striking,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치는 연습 그리고 여긴 지금 발차기 연습 태권도의 이런 동작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as possible 이라는 표현 가능한 한 뭐뭐한 이라는 뜻이죠. 이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사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아니라 원래 형태, 원급이라고 불리는 원래 형태가 들어가죠. as possible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as, 역시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가 들어가고 as one can 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one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을 그냥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지금 they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구로 쓰느냐 뒤에 문장이 나오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석은 가능한 한 뭐뭐한 가능한 한 뭐뭐한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높이 발차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도하고 있었다 이렇게요. 자, Anna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칭추론을 위해서 옆에 대상을 써줘야 되겠지. Anna 갑니다. Anna는 누군데요? The head of the club. 그 동아리의 무두머리, 동아리장, 동아리 반장이라는 얘기예요. 동아리의 장인 애나는요, was teaching the new members basic moves. 기본적인 동작을 새로운 구성원들, 새로운 신입 동아리원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아리 반장이니까 아마도 그 태권도에 열정도 있고 실력도 좋고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나를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Close by, 가까이에서요. 그녀의 친구인 제인이요. Was assisting Anna. Anna를 보조하고 있었어요. Jane은 noticed that year를 알아챘죠. Anna가 was glancing at the entrance door of the gym. 그 체육관의 출입문 쪽을 glancing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챘어요. glancing 하고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glanc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요?

흘끗보다라는 뜻이야. 계속 흘끗거리면서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는 애나의 모습을 죄인이 포착한 거죠. 이 여러분들 출입문을 자꾸 본다라는 건 뭘까요? 그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굴까 궁금합니다. 자, 애나와 제인 일단 두 대상 잡고 갈게요. 자, she seemed to 그녀는 보였습니다. be expecting someone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at last 마침내요. when Anna took a break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이런 뜻이요. 애나가 드디어 휴식을 취하게 됐고 그리고 제인이 came over 다가왔어요.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지금 나온 두 대상이 누구야? 애나와 제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인이 누구한테 다가가겠어? 그치, 애나한테 다가갔겠죠. 그래서 A는 바로 지칭조론의 애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물어보죠. Hey, 야, are you waiting for Cora? 너 코라 기다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인이 아주 애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름을 바로 말해버리네. 그치? Cora라는 인물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볼게요. 너 코라 기다리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 아니야?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B번 단락을 가보니까 코라 walked in like a wounded soldier. 뭐야? 코라가 마치 부상당한 군인, 상해군처럼 걸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코라가 나중에 나와줘야 되겠죠. 코라 기다리니? 그런데 코라가 갑자기 들어온다. 이상하잖아.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애나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B번은 이따 보자. 자, C번 가볼게요. Anna answered. 어, 괜찮은데요? Anna answered the question by nodding uneasily. 애나가 그 질문에 답했어요. 어떻게? By nodding. Nod가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자, 고개를 어떻게 끄덕였어요? 에, 불안하게 걱정하면서, 에, 걱정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불안한데 코라를 기다리는 건 맞는데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in fact, 사실은요. Jane knew, Jane은 알았어요. What her friend was thinking. 그녀의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녀의 친구는 아마도 Anna가 되겠죠. 그죠? 자, 코라가요. was a new member, 새로운 신입 회원인데 이 회원은 Anna가 had personally invited,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초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to join the club. 그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얘가 코라라는 친구가 그냥 와서 저 가입하고 싶은데요가 아니라 이 애나라는 동아리장이 코라한테 직접 한번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애나가 really liked her. 그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럼 그녀가 누구야? 코라를 정말 좋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서 너 마음에 드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겠지? 그러니까 C, 코라가 되겠습니다. 어머나, 지금 애나와 코라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인에 대한 지칭을 찾는 건 아닐 것 같고 둘 중에 한 명의 지칭을 찾는 것 같아요. 계속 갑니다. Although her budget was tight, 그녀의 이 budget이라는 게 예산이에요. 자, 예산이나 혹은 경비, 비용. 여기서는 어떤 비용을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생활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즉, 애나의 그 생활비용이 또한 was tight. 그녀의 생활비용이 어땠어? tight 했대요.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빠듯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부족한 게 아니라 빠듯했음에도 애나는요, bought Cora. 코라한테 사줬죠? 뭐를? A taekwondo uniform. 태권도 도복을 사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얘랑 같이 뭔가 하고 싶었던 예, 애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When she received it, 그녀가 그것을 받으면서 받았을 때 코라가 받았겠죠. 그러면서 코라가 thank her, 애나한테 고마움을 표했죠. 그리고는 약속했습니다. I will come to practice. 내가 연습하러 올게. 그리고 work hard every day. 매일매일 열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인 코라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은요.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예상과는 다르게 she came to practice only once. 그녀가 단 한 번만 연습하러 왔고 and then never showed up again.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너무 상처받았겠네요, 애나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C번 단락을 첫 단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런 애나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제인. 친구가 어떻겠어요? 불쌍하면서 좀 답답하겠죠. 또 걔를 믿다니, 뭐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B번에서 뭐가 나와? 코라가 상해군처럼 다쳐가지고 들어오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 뒤로 가볼게요. Since Cora had missed several practices,
코라가 여러 번의 연습을 빠졌기 때문에 애나는 wondered, 궁금했죠. What could have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했어요. Jane on the other hand, 반면에 Jane은요, was disappointed, 실망을 했고, and said judgedly. 어떻게요? 재단하듯이, 판단하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Still waiting for her, huh? 그녀를 아직까지도 기다려? 너 콜 아직도 기다려? 어? 이렇게. 너 지금 걔 아직도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can't believe. 난 믿을 수가 없어. You don't feel disappointed and angry. 네가 실망하지도 혹은 화내지도 않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Why don't you forget about her? 걔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건 없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단은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나의 생각대로 그냥 재단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C에서 D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Anna replied. Anna가 대답을 했죠. Well, 글쎄, I know most newcomers don't keep their commitment to the club. 나도 알고 있어. 대부분의 신입 회원들이, 신입 그 동아리원들이 don't keep their commitment. 그들의 commitment를 동아리에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 나 잘 알고 있지. Commitment가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 이거 똑똑복화로 넣어드렸었는데. commit가 원래 저지르다, 뭐 아니면 헌신하다 이런 뜻이었죠. 근데 얘가 무슨 뜻이야? commitment, MNT 붙이면, 그치? 헌신, 전념 혹은 약속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 많은 신입 회원들이 그 동아리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 코라는 a bit different,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She would come every day and practice. 그녀는 말했어. 그 코라가 매일매일 와서 연습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 Just as Jane was about to respond to her, Jane이 막 그녀에게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죠. 막 그녀에게 대답을 하려고 하려던 찰나, 바로 그때 the door swung open.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There she was. 거기에 그녀가 있었어요. 코라가 왔어, 드디어. 그죠? 마치 뭐처럼. 부상당한 군인처럼 왔단 말이야. 다쳤었어. 그죠? 자, her. 누구에게 대답하려고 했어? Jane이 Anna한테 대답을 하려고 했겠죠? 자,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지. C번 지칭이 바로 코라. 한 명만 다르고 나머지 네 개는, 네 개의 대상은 전부 다 Anna를 가리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코라가 있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요? 그치, B로 가요. 가보겠습니다. 자, 코라가요, walked in, 걸어 들어왔어요. Like a wounded soldier. 자, 근데 wound가요,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wounded가 됐으니까 상처를 입은, 즉 상처 입은 군인, 상해군입니다. 상해군인처럼 들어왔어요. 부상당한 군인처럼. 어떻게? With bandages. 밴드를, 붕대를 감은 채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On her face and arms. 그녀의 얼굴과 팔, 두 팔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Surprise, 놀라서. 선생님 말씀드렸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놀라게 하다, 이렇게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 Anna와 Jane이라는 주절의 주어가 되겠죠? 이 주절의 주어들이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수동의 형태가 되어야 이 주체들이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빙정도가 생략됐겠죠? Anna와 Jane이 놀라서요. 그냥 단지 그녀를 바라봤어요. With their eyes wide open. 그녀의 눈을, 그들의 눈을 크게 뜬 채로, 눈이 동그래진 채로 그냥 코라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코라 explain. 코라가 드디어 입을 열어 설명합니다. I'm sorry I've been absent. 내가 계속 못 와서 결석해서 미안해. I got into bicycle accident. 내가 자전거 사고가 났었어. I was in the hospital for 2 days. 내가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거든. Finally, 마침내 the doctor gave me the okay to practice. 의사 선생님이 연습해도 좋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셨어. 허락해 주셨어. 이런 얘기죠. 얼굴과 팔에 붕대를 감았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죠?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입원했으니까 당연히 나가지 못했겠고 이제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올 수 있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다른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꼬라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재단을 해버린 제인이 굉장히 조금 부끄러웠겠네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애나가 아주 신나서 이야기를 했죠. 애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얘만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의 예감이 맞았죠. No problem. 아우, 아니야. 괜찮아. We're thrilled. 아, 우리 정말 기뻐. To have you back.

네가 다시 와서 정말 기뻐. Then 그때 제인이 gave Anna an apologetic look. 자, give a look이라는 표현이 쳐다보는 거죠. 애나를 애나에게 apologetic, apology라는 단어가 사과, apologize, 사과하다라는 뜻이죠. 사과하는 그 표정으로 애나를 봤습니다. 자, 그러자 그녀가 대답을 했어요. With a friendly pat on Jane's shoulder. 제인의 어깨를 아주 친근하게 톡톡 두드리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괜찮아. 뭐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누가? 그치. 애나가 그렇게 응대를 한 거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C, D가 없네요. D가 어딨죠? 자, D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네가 그렇게 실망도 화도 안 내는 게 믿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바로 누가? 그치. 애나가 화도 안 내고 실망도 안 한다. 이런 모습. 그죠? 네, 그래서 친구에 대한 이 코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애나의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B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몇 번을 CDB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흔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이런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친구와 믿어주는 친구. 정말 둘 다 아주 훌륭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가리킨 대상 나머지 4과 다른 건 바로 C번만 바로 코라를 가리켰죠. 자, 그 다음 39번 갑니다. 39번은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야? 코라를 보고 놀라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봤는데. 그죠?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네. 40번에 42번 쭉 가볼게요. 자, 이번에 셀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셀리. 일단 잡고 갈게요. When Sally came back home, 셀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from her photography class, 그녀의 사진 수업에서, 사진 수업이 끝나고 셀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she could hear, 그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hear라는 지각동사입니다.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현재 분사 ing.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chopping. 현재 분사 ing가 되겠죠? 케이리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면서, chopping things on the wooden, on an wooden cutting board. cutting board가 이렇게 놓고 자르는, 판입니다. 요리할 때 자르는 판이 뭐예요? 도마죠, 도마. 그죠? 나무 도마 위에서 뭔가 그 재료를 자르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wondering what her roommate was doing. 그녀의 룸메이트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갔죠. 그럼 누가? 셀리가 그 룸메이트인 집에 도착하니까 막 룸메이트인 케이티가 분주하게 다니면서 막 뭔가를 요리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금해서 요리하고 있는 그 부엌으로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바로 H층은 셀리가 되겠습니다. 셀리는요, watched Katie cooking something that looked delicious. 맛있어 보이는 무언가를 요리하고 있는 케이티를 봤어요. 여기도 역시 지각동사에 watch가 나왔죠. 자, but 하지만 케이티는요, didn't notice her.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Because she was too focused on. 그녀가 너무 집중을 했거든요. On preparing for her cooking test the next day. 다음날에 있을 그녀의 요리 시험을 준비하느라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왔는지도 잘 몰랐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굉장히 집중해 있는 케이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She was trying to remember. 그녀는 기억해내려고 했습니다. What the professor has said in class that day. 그날 수업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시험이니까 아,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는 KT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어요? 바로 이어질 것. KT의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당부했던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B번 단락 먼저 가보겠습니다. 케이리는요, surprised by her roommate's words. 그 룸메이트의 말에 놀라서, 자, 케이리는 turned her head to Sally, 셀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and sighed. 한숨을 쉬었어요. I don't know. 모르겠어. This is really hard. 이거 진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찾아야 돼요? 교수님의 당부,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는 이따가, 자, wait, 기다려. You don't have to be start over.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 뭐야. 교수님의 말이 이랬어? 아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D번 달라고 가보겠습니다. In that class, 그날 수업에서요. Professor Brown said, Brown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You have to present your food properly.
너희들의 여러분들의 그 음식을 적절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적절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굉장히 디스플레이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만든 음식을 적절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뭘 고려하면서? Considering every stage of the dining experience. 그 식사의 경험의 모든 단계를 고려하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뭘 먹고, 그다음에 뭘 먹고, 어떤 기분을 먹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구상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게 바로 뭐였지? A번의 끝에 케이리가 궁금하고 생각했던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번 단락, 첫 단락으로 가자 합니다. Imagine, 상상해봐. 자, you are a photographer. 여러분들이 뭐라고 상상해봐? 그치, 사진작가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보세요. Recalling what the professor had mentioned.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자 어떻게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케이리는 said to herself 스스로에게 말했죠. We need to see our ingredients as colors that make up a picture. 자 마치 뭐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라고 말했던 교수님의 말 당부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한 사람이 사진작가임을 생각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림 하나를 구성하는 색감으로서 그 요리의 구성 성분, 재료를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말을 한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잘 생각을 해본 거죠. 아, 내가 사진작가라면? 그러면 사진을 찍어야 했을 때그 사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감이 있을 텐데 그 색감을 나타내는 게 내가 요리를 하니까 그 요리를 하는 그 구성 성분, 재료, 재료의 그 색감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KT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KT의 모습이에요. 골똘하게. 셀리가요, could clearly see. 셀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알수 있었어요. 케이리가 was having a hard time.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요. 뭐 하는데? Preparing for her cooking task. 그녀의 이 요리 시험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겠죠. 여러분들 여기 have a hard time, ing가 나왔는데요. 뭐뭐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뭐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have a trouble ing, have problems ing 뭐 이렇게 뒤에 have difficulty ing 이렇게 이야기할 때 ing 형태가 뒤에 동명사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뭐뭐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뭐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그녀의 이 요리 시험을 준비하는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수 있었어요. Trying to make her feel better. 그녀를 좀더더 기분 좋게 해주려고 셀리는 아주 상냥하게 물어봤죠. 이제 드디어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너뭐 하고 있어? 뭐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누구를 편안하게 해서 케이티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도와주고 싶은 거죠. 룸메이트로서. 그죠? 그래서 E가 바로 셀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요?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내가 뭐좀 도와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번 바로 첫 단락으로 잡고 다음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좀더 대화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B번으로 가볼게요. 자, 케이리가 그녀의 룸메이트의 말에 놀랐어. 그제 룸메이트가 와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셀리가 와인지 몰랐단 말이야. 놀라서 그래서 셀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죠. 그리고 나서는 한숨을 쉽니다. 아, 잘 모르겠어. 이거 진짜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괜찮은데요? 그죠? 연결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D에서 B로 이렇게 가볼게요. 자, stirring her sauce for pasta. 그럼 stir라는 단어가 휘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소스, 파스타 소스를 휘저으면서 케이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Professor Brown said, 브라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 Visual aspects make up a key part of a meal. 이 시각적인 면이, aspects가 면, 측면이란 뜻이죠. 시각적인 면이 식사의 핵심 부분을 make up, 구성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 지금 색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케이티의 모습이야. My recipe seems good. 아, 내이 레시피는 좋아 보이는데, 내가 지금 조리법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I can't think of. 나는 생각해낼 수가 없어. Any ways to alter to the filling of the final dish. 마지막 그 음식, 마지막 요리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변화시킨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도통 생각해낼 수가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똑똑 포카로 alter라는 단어 해드렸죠? 무슨 뜻이에요?
변경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Change랑 비슷하다고 이야기.

했어요. 자,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 KT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visibly frustrated. 눈에 띄게 낙담하면서 절망하면서 절망해 보이면서 she was just about to throw away all of her hard work. 그녀가 그렇게 애써서 했던 그 작품, 즉 요리가 되겠죠? 그 모든 것을 throw away, 막 버리려고 했어요. 그녀가 누구겠어? 지금까지 요리했던. 근데 자신이 요리한 걸 다시 버리려고 하는 누구? K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대상도 역시 KT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는 start again,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 그때 셀리가요, suddenly stopped her. 그녀를 멈췄죠. 갑자기 멈췄어요. 그죠? 갑자기 멈추게 했습니다. 버리려고 하니까, 야, 잠깐만. 다시 시작하지 마. 이렇게 했겠지. 그게 어디였어? 그렇지. C번의 첫 부분이 됐겠죠? C 앞으로 갑니다. 자, wait! 잠깐만. You don't have to start over. No.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 You just need to add some color to the plate. 그 요리에 약간의 색깔만 add, 더하면 되잖아. 더할 필요만 있어. Being curious, 호기심을 느끼면서 케이리가 ask, 물어봤죠. How can I do that?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그게 누구야? 케이리가 되겠습니다. C도 역시 케이리겠죠. 자, 그럼 C도 역시 KT가 되겠죠? Oh my. 지금 잘못 잡았죠? 자, KT가 셀리가 A였고 나머지 B, C, E가 바로 누구야? KT가 됩니다. 완전히 잘못할 뻔했어요. 그죠? 자, A번의 대상은 확실히 셀리가 맞았죠? 자, A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A번 여기. 그녀가 호기심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룸메이트인 KT가 뭘 하고 있는지 부엌으로 달려갔다. 이런 이야기였으니까 지층추론에서 바로 셀리가 A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B, C 아마도 D도 KT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A가 지금 셀리만을 가리키는 지칭추론의 답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번 내용 마무리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갔지? 우리 C로 하고 있었죠? 계속 볼게요. 자, 셀리가요. Took out a container of vegetables from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서 채소 컨테이너, 채소 용기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대답했죠. How about, 뭐 하는 게 어때? Making color pasta to go with your sauce. 네가 만든 소스, 너의 소스에 go with, 어울릴 수 있는 색깔이 있는, 색채가 있는 그런 파스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만든 소스야? 너의 소스는. 그치, 바로 KT의 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D도 역시 KT를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miling, she added.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덧붙였죠. It's not that hard.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All you need are brightly colored vegetables to make your pasta green, orange, or even purple. 너의 파스타를 초록색, 오렌지색, 심지어는 보라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밝은 색감의 채소들만 필요해. 너가 필요한 건 오직 그 채소들 뿐이야. 케이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Knowing that, 알게 되었죠. Now she could make her pasta. 그녀의 이제 파스타를 with beautiful colors like a photographer. 이 사진작가처럼 다채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친구 셀리. 입니다. 그죠? D, B, C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DBC. DBC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칭추론 선생님처럼 이렇게 혼동하지 마시고 셀리가 바로 첫 대상. 하나의 다른 대상이었고 나머지 B, C, D, E가 전부 다 K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A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자, 쭉 보니까 파스타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시각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냉장고에서 채소가 된 그릇을 꺼냈죠. 자, 셀리는 색깔 있는 파스타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셀리가 아니라 KT가 어떻게 색감을 내는지 어려워하니까 셀리가 야,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했다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우리 강의 최종 마지막 지문 43, 44, 45로 갑니다. 자, fighting against the force of the water. 뭐 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뭐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야? 물의 힘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 물의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거기 물과 싸우는 거죠. 물살과 싸우는 거. 그것이 was a thrilling challenge. 정말 신이 나는 도전이었습니다. 신나는 도전. 정말 스릴감 있는 그런 도전이었다는 얘기예요. 뭘 하길래 물살과 싸울까요? 소피아가요. Try to keep herself planted firmly in the boat. 노력했어요. 뭐 하려고? 그녀 스스로를 planted 하려고요. 아주 단단하게
보트에 단단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플란트가 원래 식물이란 뜻도 있지만 식물이 뿌리를 내는

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뿌리 내린 듯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리를 잡으려고, 버틸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디 뭐 하면서? Paying attention to, 뭐뭐 하면서 라는 분사 구문입니다. 자, 집중하면서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To the waves crashing against the rocks. 바위에 부딪히는 그 바위에 대항해서 부딪히는 그 물살들, 물결들에 집중을 하면서요.

있죠. 그죠? 라프팅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중심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소피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소피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소피아 이렇게 잡고 갈게요. As the water got rougher, 어떻게 되면서 물살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she was forced to 그녀는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Paddle harder, 더 paddle, paddle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노를 젓는 겁니다. 노를 더 열심히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Keep from ing. Keep A from ING,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라는 뜻이죠. 물살이 tossing her into the water. 소피아인 그녀를 물속으로 내던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라프팅을 하고 있는 소피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아직까지는 소피아밖에 나오지 않았죠. 지친초론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만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친구들이 나옵니다. Her friends Mia and Rebecca. 자, 그녀의 친구인 미아와 레베카가 were paddling eagerly behind her to balance the boat. 그 보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녀 뒤에서, 소피아 뒤에서 아주 열심히 paddling을, 역시 노를 젓고 있었어요. They were soaked from all of the spray. spray가 이제 여기서는 물보라가 되겠죠. 물이 막 spray가 있는다는 게 물보라 때문에 물보라에 완전히 흠뻑 젖었어요. 물이 흠뻑 젖었죠. 자, Mia shouted to Sophia. 소피아한테 미아가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Are you okay? 너 괜찮아, 소피아? Aren't you scared? 소피아, 너 무섭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ou라는 건 바로 누구야? 소피아가 되겠습니다. A번 지칭 대상, A 지칭은 소피아. 이렇게 잡고 갈게요. 야, 무섭지 않니? 라고 물었으니까 소피아가 대답을 하든 뭘 하든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B로 한번 가볼까요? You've got a good point. 너 일리 있는 말이야. 네 말이 일리가 있어. 너 무섭지 않니? 네 말이 일리가 있어. 이상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이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C로 가겠습니다. I'm great. 나 괜찮아? Sophia가 shouted back excitedly. 어떻게? 아주 신이 나서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C번 단락이 첫 단락으로 나온 게 적절하겠네요. 자, even though the boat was getting thrown around, 여기저기 이리저리 그 보트가 계속해서 막 내던져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girls managed to 그 여자들은 소피아, 레베카 그리고 여기는 미아 세 명의 이 여자들은 managed to 가까스로 뭐뭐하다라는 manage to 부정사입니다. 가까스로 이 바위에 부딪히는 걸 피했어요. 자, 갑자기 almost as quickly as the water had got rougher 물살이 그렇게 거세졌던 것 빠르게 거세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물살이 거세졌어. 그것과 똑같이 The river seemed to calm down. 그 속도로 똑같이 아주 빠르게 강물이 잦아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and they all felt relaxed.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다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물살이 이제 잔잔해진 거죠. 자, with a sigh of relief,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소피아가 looked around,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Wow, wow, what a wonderful view. 와, 진짜 경치 정말 대단히 아름답다. 뭐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겠어요? 소피아가 되겠죠. 그래서 소피아 D. 그럼 우리는 소피아가 아닌 대상만 찾아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머지 내용으로 갑니다. The scenery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그 경치가 was breathtaking. breathtaking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그치, 숨이 멎을 듯한이란 뜻입니다. 그 경치가 숨이 멎을 듯했어요. 너무너무너무 환상적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Everyone was speechless. 모든 이가, 거기 있는 모든 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웠나 봐요. 그죠? As they enjoyed the emerald green rocky mountains. 아, 로키 산맥이었구나. 에메랄드 빛의 초록빛의 로키 산맥을 즐기면서요. 미아가 말합니다. No wonder. 의심할 여지가 없어. 확실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확실히 rafting은 is the best thing to do in Colorado. 콜로라도에서 한 최고의 일. 가장 좋은 일이야. 우리가 가장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아의 말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아가 했던 말에 뭔가 동조를 하거나 뭔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대화를 이어줘야 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C 다음에 바로 그냥 D로 한번 가볼까? Agreeing with her friend, 그녀의 친구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 말이 뭐야? 야, 우리가 콜로라도 와서 제일 잘한 게 이 래프팅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에 동의하면서 레베카가, 그죠? 미아의 말에 동의하면서 레베카가, 괜찮죠? 그죠? 미아 맞나요? 미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레베카가 gave a thumbs up. 엄지를 치켜 올렸어요. 즉, 동의했다는 이야기죠.
Sophia, your choice.

was excellent. 소피아, 너의 선택이 정말 훌륭했어. She said with a delighted smile. 그녀가 아주 이 기쁜 미소,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죠. 자, I thought you were afraid of water. 내 생각에는 소피아, 너가 물을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No, Sophia. 하지만 소피아, 내가 너가 물을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미아가 말했죠.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Well, 글쎄, I was before. 내가 그러긴 했지. 뭐 하기 전에? Before I started rafting. 라프팅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그랬지. I was 하면 생략된 게 뭐겠어요? I was afraid of water가 생략됐겠죠. 내가 물을 무서워했던 거 맞아. 라프팅을 하기 전에는 그랬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대단하지 않아요? 무서워하는 걸 물이 무서워함에도 래프팅을 한 거잖아요. 친구들한테 같이 한다고 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 격렬한 이 래프팅이야. 근데 이 액티비티를 하자고 왜 제안했을까가 좀 궁금하죠. 자, but 하지만 I graduate from college in a few months. 내가 몇 달 안에 몇 달 후에 대학을 졸업하잖아. 대학을 졸업하는데 and before I do 내가 그러기 전에 즉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I wanted to do something really adventurous to test my bravery. 내가 나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adventure라는 단어가 모험이라는 뜻이죠. adventurous. 모험이 있는, 정말 모험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 I thought, 나는 생각했지 that if I did something completely crazy, 내가 정말 미친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한다면 그렇다면 it might give me, 그 경험이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어. 소피아인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지 More confidence, 더 많은 자신감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 어떤 상황에서? When I'm interviewing for jobs. 내가 구직을 하는 그 구직에 직업을 구하는 인터뷰에서 그때 나한테 뭔가 자신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자, now they could see. 그래서 이제 그들은, 친구들은 알게 됐죠. Why she has suggested going rafting. 왜 그녀가 rafting을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용기가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해결함으로써, 잘 해냄으로써 그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제안을 해서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B로 가면 되겠죠? You've got a good point. 네 말이 참 일리가 있어. 소피아 말이 일리가 있어. 괜찮겠네요. 그죠? It's a really real advantage to graduate from college with the mindset of a daring adventurer. Daring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대담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담한, 뭔가 탐험가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건 정말로 도움이 될 거야. 장점이 될 거야. 미아가 말하죠. 레베카가 빠르게 덧붙입니다. That's why. 그래서 내가 went to Mongolia. 몽골에 간 이유야. Before I started my first job out of college. 대학을 나오기 전에 내 첫 번째 직업을 시작하기 전, 대학을 나와서 내 첫 번째 직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몽골로 간 이유야. 자, 거기 그 몽골에서 두 달 동안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 영어를 가르친 건 was a big challenge for me. 나한테는 큰 도전이었어. 하지만 나는 배웠어. A lot from the experience. 그 경험으로도 많은 걸 배웠어. 그럼 누가 배운 거야? Rebecca가 배운 거죠. 그 Rebecca만 다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It really gave me the courage to try anything in life. 그래서 그 경험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나에게 주었지. Listening to her friends,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소피아가 looked at her, 그녀 스스로의 물에 비춰진 그녀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모습이야? 자신의 모습이 되겠죠. 소피아가 자신의 모습을 본 거니까 바로 몇 번도 C도 역시 소피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saw a confident young woman smiling back at her. 그녀를 향해서 다시 그 젊은 자신감에 찬 여성이 다시 미소를 짓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물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소피아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C, D, B의 순서를 갖고 있는 몇 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될까요? C, D, B, C, D, B. 바로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레베카만 다른 대상이니까 정답 몇 번? 지칭은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부딪히지 않았다. 맞죠? 자, 레베카는 가르친 경험이 있고 래프팅하기 전에 물을 무서운 거 맞고요. 용기를 시험할 뭔가 대학 후에 졸업 후에 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졸업하기 전에 모험을 하기를 원해서 친구들한테 제안해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선물. 자, 똑똑볶아 commit가 되겠습니다. commit.
commitment, 저지르다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commitment

단어가 전념이라는 뜻이나 약속이라는 두 가지 의미 둘 다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그치, 마지막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용기에 선생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뭘 해도 잘 될 거예요. 그런 마인드셋도 정말 중요해요.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들 더 좋은 길로 안내를 할 겁니다. 선생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다른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른 강의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필터를 언제 간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일상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좀 필터를 항상 또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겨울, 뭐 봄을 통해서 에어컨 안 쓰니까 네. 너무 오래 놔뒀다가 갑자기 틀면 냄새 아시죠?
1: 맞아요. 음흠. 아무리 커버를 씌워놨다고 해도 네. 그게 에어컨 관리가 잘 안 되면
0: 그렇습니다.
1: 청소를 또 쓰기 전에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0: That's right. So, 그런 일상 대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아, 뭔가 냄새가 안 나와요.
1: 네.
0: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밀폐돼 있잖아요.
1: 그쵸.
0: 그게 확 느껴지거든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냄새도 잘 안 빠져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어, 장난해?
1: 응?
0: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1: 아,
0: 이거는 뭐 놀라울 것도 없다.
1: 야,
0: 오래됐나 봅니다.
1: 당장에 갈아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에어컨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잉글리시 토크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슬기롭게 도전!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AC?
2: The AC, yeah.
1: AC?
2: The air conditioning.
1: 에어컨.
2: It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어? 어? 잠깐만.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2: 응?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피터. 필터. 필터.
2: 피터.
1: 노 피터. 노 피터.
2: No, Peter, not...
1: 저기, 에어컨 필터.
2: Oh, filter?
1: Yes,
2: What
1: yes.
2: about it?
1: When did you change?
2: Oh,
1: 응.
2: I replaced it 2 years ago.
1: 장난해?
2: What?
1: 아니,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네.
2: What?
1: Oh, you are joke?
2: Two years ago?
1: Years, joke.
2: No, why?
1: What? 아니, 그 weird smell is, 그, 저기, 당연해. It's okay.
2: Oh, it's okay.
1: 2 years.
2: Okay?
1: Not okay, but this is weird. 당연하다고. 아, 그? 몰라.
0: 아이고. 에어컨 필터 아니라 엔진오일 필터가 같다고 들었어요.
1: 아, 그게 이렇게 한 끗 차이인데 어렵네요.
0: 다른 필터입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활용어 완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4: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3: I replaced it 2 years ago.
4: Are you kidding?

0: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배워보겠습니다.
2: 네.
1: 자, 차에 타고 있는데 슉 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1: 아, 에어컨을 켜면 이상한 냄새가 나. 어떻게 할까요?
2: The AC smells when I turn it on. 이거는 그럼 AC겠네요.
1: 오.
2: 오, 여기서 끊을 수 있겠고요.
1: 오호.
2: AC smells 이상한 냄새네.
1: 아하.
2: 이상하다. 이상한은 그거잖아요. Weird. 이상한 냄새가 나.
1: 스펠링도 이상하다.
2: Weird. 이거 아니에요?
1: 오, 오. 오케이, 오케이. W-E-I-R-D 맞아요?
2: 예.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2: 네.
1: Alright, so the AC smells weird. 언제? When I turn it on. 맞습니다. 스펠링이. Yes. 우리는 weird 이러면 I-E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 네.
1: 뒤집혀있죠?
2: 맞아요.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계속
1: 그렇죠?
2: 헷갈렸는데 저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됐나 봐요.
1: Right. 네. 이상한, 괴상한인데 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상하네 이런 느낌.
2: 네.
1: 자, 그런데 지금 smell 뒤에 바로 형용사를 썼죠.
2: 예.
1: Smells weird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mell이라고 하는 건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아니라
2: 네.
1: 어떤 냄새가 나다예요.
2: 아.
1: 오케이? 자, 이럴 경우에 구조는 smell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어주면 그러한 냄새가 난다. So the AC는 weird한 냄새가 난다가 될 수가 있겠죠. So smell like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smell 형용사. Alright? 예를 들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자, 썩은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2: Rotten?
1: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이거 말 아는지 한번 나 확인해봐요.
2: 어서 들은 건 있거든요.
1: 그렇군요.
2: Rotten.
1: 맞습니다.
2: 오!
1: 오호호. 오케이.
2: 컨디션 자, 좋은데요?
1: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알면 되죠.
2: 네.
1: Rotten. 그러면은 Rotten. 뭔가가 썩은 냄새가 나. 뭐 음식 같은 거 그냥 밖에 놔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뭔가 썩은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할까요?
2: Smell something rotten.
1: 주어가 아예 없죠, 지금.
2: It. It.
1: 무언가가 영어로 뭐예요?
2: Something.
1: Something.
2: Something smells rotten.
1: 그렇게 해야죠.
2: 아.
1: Something smells rotten.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구나.
1: 자, 그리고 맛있는 냄새, 좋은 냄새 난다라 할 때 그냥 good 하시면 돼요.
2: 네.
1: 자, 그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뭐예요?
2: Pork.
1: 아하, pig라고 그런가 봐 깜짝 놀랐습니다.
2: Yes.
1: 자, 그 돼지고기는 좋은 냄새가 나.
2: The pork smells good.
1: Smells good.
2: 먹고 싶네요.
1: 그러니까요.
2: 예.
1: 오케이, okay, so 여기서도 보면 smell 뒤에 둘 다 바로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음식 등이 썩은이라고 할 때는 rotten이라는 단어 rotten.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2: 네.
1: rotten보다 사실은 rotten처럼 T 사운드가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2: 네.
1: 한번 이거 발음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okay? rotten, rotten,
2: rotten,
1: 오.
2: rotten.
1: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Something smells rotten.
2: Something smells rotten.
1: Ooh, the pork smells good.
2: Oh, the pork smells good.
1: Okay. 자, 그리고 냄새가 나다 할 때 smell 쓰는데 이거 네. 말고 전에 한 번 정도 나왔을 텐데요. 부정적으로.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 아, 저는 그래서 스멜이 없었으면은
1: 네.
2: 이거를 썼을 텐데
1: okay.
2: 이게 기억이 안 나요.
1: 발음 드릴게요.
2: 예.
1: Stink.
2: 아!
1: 아하.
2: Sting, sting, stink.
1: Okay. Stink. 맞습니다.
2: 오.
1: 이건 생활 영어 수준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Okay? So stink라고 하는 건 특히나 안 좋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입니다.
2: 그럼 stinky 하면 형용사가 되나요?
1: That's right.
2: 오, 맞아요.
1: That's right. Okay.
2: 아,
1: 자, 읽어볼게요.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 아까 슬기 씨가 맞췄지만 the AC를 얘기를 하는
2: 네.
1: 거예요. 아, 켜면은 뭔가 냄새가 이상해. 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2: 약간 메케닉이세요. 예, 지금
1: 오.
2: 예, 오셨거든요.
1: Okay.
2: When was the last time? 언제가 마지막이야?
1: 아.
2: You change the filter.
1: 오, 나 일단 나눠볼게요.
2: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야? 이런가 본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1: 언제가 마지막이야?
2: 그쵸.
1: 당신이
2: 이거를 간 것이 이 뒤에는 뭔가 평

0: 홍서문 느낌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필터가 되겠네요.
1: 네. 필터 써본 적 있나요? 혹시?
0: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필 필터.
1: 오케이.
0: 이거 아닐까요?
1: 필터라고 해서 P로 쓸 줄 알았는데 F 했네요.
0: 예, 왜냐면 제가 즐겨 보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가 무슨 필터 이러거든요. 노 필터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1: 오케이. 네. 스펠링에 그래도 좀 익숙한.
0: 익숙해요.
1: 오케이. 네.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Perfect. P가 아니라 F입니다. F-I-L-T-E-R. 자, 근데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fill 할 때 L 있죠?
0: 네.
1: 그리고 ter 할 때 R.
0: 와.
1: Right? L-R.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혀하고 입모양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L 발음 오랜만에 갈게요. L 발음은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혀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앞쪽을 밀어야 돼요.
0: 네.
1: 그래서 fill, fill. 먼저 해볼까요?
0: fill, fill.
1: fill. 혀가 앞쪽으로 갔다가.
0: Fill.
1: 자, 이제 R 사운드 내야 되겠죠?
0: 네.
1: So, ter. 이때는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0: 오.
1: 해볼게요. ter, ter.
0: ter, ter.
1: 자, 이 상태에서 한번
0: 네.
1: filter, filter, LR.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0: 네. filter, filter.
1: There you go.
0: 오.
1: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0: 어렵네요.
1: 그래서 제가 비슷한 패턴을, 발음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0: 네.
1: 이 shelter가 뭔지 아세요?
0: shelter, 선반.
1: 아,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건 shelf고요.
0: 아,
1: 얘는요, 이런 보호소라든가 은신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So, lr. 얘도 똑같죠?
0: shelter.
1: 그래서 shelter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hell, 아, shell. LR 해봐야 되거든요. 두 번 해보세요.
0: Shelter, shelter.
1: 자, 이번에는
0: 네?
1: pillar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0: 오.
1: 오케이, 뭐 필라 뭐 이렇게 되는데
0: 네?
1: 필라 안 되죠. Pillar,
0: pillar.
1: 두 번 해보세요.
0: Pillar, pillar.
1: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0: 예.
1: So Walter 이게 아니라 Walter, Walter,
0: Walter. Walter.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 패턴 한번 볼게요. 당신이 the filter를 change 한지 when was the last time이냐?
0: 오.
1: 이거 언제죠?
0: 그쵸.
1: The last time이 뭐예요?
0: 마지막.
1: 마지막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마지막 그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아예 다 가져오기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뭐 한 거 언제예요? 이런 말 많이 쓰죠.
0: 네.
1: 그래서 아예 앞에 하나도 안 바꾸고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이 언제예요? 자, 도대체 뭐 한 게라고 할 때는 그냥 평소문으로 써주시면 돼요.
0: 아~
1: right?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평소문의 시제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0: 과거.
1: 그렇죠.
0: 오~
1: 마지막으로 과거에 뭐 한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 과거. 여기서 뭘 썼어요?
0: Changed.
1: 그렇죠, changed. So, for example, 너가 내가 그에게 전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니? 그러면 일단 앞에 어떻게 해요?
0: When was the last time?
1: 자, 그 다음에
0: 네.
1: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것. 그냥 당신은 그에게 전화했다. 과거형으로.
0: You called him.
1: You called him.
0: Yeah.
1: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오.
1: 우, 엄청 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how about this? 메시지를 하다는 그냥 동사로 메시지예요.
0: Message
1: someone.
0: Yeah.
1: Right?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 한 게 언제니?
0: 오,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그렇죠.
0: 우후.
1: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이렇게 긴 문장을 제가 막힘없이 하다니.
1: 그러니까요.
0: 말도 안 되는데요.
1: 언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했어?
0: 오.
1: 한 1년 됐어. 아, 그럼 끝난 거야.
0: 예.
1: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했죠?
0: 예.
1: 같은 의미로 쓸 때는요. When did you last change the filter?
0: 아!
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0: 언제 마지막으로 갈았어?
1: 맞아요.
0: 이렇게.
1: 동사 바로 앞에 last를 넣으면 마지막으로 언제 했다, 뭘 했다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내가 약간 욕심난다?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든 것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0: Okay, just give it a try. Okay, 자 읽어 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2년 전에 교체했지.
1: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1: 그래도 근데 오래됐는데 보통
0: 잘 모르죠.
1: 맞아요.
0: 그리고 처음에 냄새 나다가 보통 에어컨 틀어두면 좀 괜찮아지니까.
1: 괜찮아져요.
0: 에이, next time.
1: 네, 창문 쫙 열어놓으면.
0: Right.
1: I eat 2 years ago.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나는 교체했어. 그것을 2년 전에. 그러면 아까
0: 교체하다가 뭘까요?
1: 전 문장에 change 쓰면 되죠.
0: 오, oh, okay.
1: Changed. I changed it.
0: Okay.
1: 2 years 자, ago.
0: Change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또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1: Exchange구나.
0: 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주고 뭔가 받고 하는 교환의 느낌이에요.
1: 예, 그게 교환이잖아요.
0: 자, 오케이.
1: 아닌가요?
0: 뭐예요?
1: 아, replace?
0: 그렇죠. Replace라는 동사가. 이게 뭐냐면요. Place가 놓다예요.
1: 네.
0: 근데 다시 거기다 놓는 겁니다. 뭐를? 새 거를.
1: 아. 오케이.
0: 그래서 replace 시킨다는 것이 교체하다, 대체하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인 영어로도 쓰고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게 replace입니다.
1: 예, replace.
0: So I replaced it 했어. 뭐 two years ago. 이거는 뭐 타이어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언제 했다고요?
1: Two years ago.
0: 자, 여기 지금 또 얼마 전에 나왔던 ago가 나왔어요. Ago.
1: Yeah.
0: Ago는 무슨 뜻이에요?
1: 뭐뭐하기, 뭐뭐 전에.
0: 뭐뭐 전에. 어떤 예. 시간이나 기간 전에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죠?
1: 현재.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게 핵심이에요. Okay? So 어쩌고 저쩌고 ago. 지금 기준 얼마 전에.
1: 네.
0: Alright. 자, 6개월 전에.
1: Six months ago.
0: 3일 전에.
1: Three days ago.
0: 그렇죠. 문장 만들어 봐야죠, 여러분들.
1: Yes.
0: 해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1: Uh-oh.
0: 근데 6개월 전에 결혼을 했대요.
1: Oh.
0: 자, 결혼하다가 동사로 뭐예요?
1: Get married.
0: 해리는 6개월 전에 결혼을 했어.
1: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그렇죠. 과거니까 당연히 get married 아니라
1: got married.
0: Perfect. 혹시 헤어지다라는 표현 아세요? 덩어리 표현. 헤어지다.
1: Break up.
0: Break up?
1: Yes.
0: 과거형 뭐예요?
1: Broke up.
0: 그러면 우리 3일 전에 헤어졌어.
1: We broke up 3 days ago.
0: Mm-hmm. We broke up 3 days ago.
1: 더 이상 묻지 마.
0: 아, 묻지 마.
1: Yes.
0: 그래서 왜 헤어졌어?
1: 오, 이러면서 정말 짓궂다.
0: 맙소사, 맙소사.
1: 예.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1: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We broke up 3 days ago.
1: We broke up 3 days ago.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 replaced it 2 years ago.
1: I replaced it 2 years ago.
0: 그렇죠. 여기서 it은 the filter 얘기하는 거겠죠?
1: 네.
0: 자, 문장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션입니다.
1: 네.
0: 장난해?
1: 오.
0: 아우,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1: 오.
0: 2년 전이라니 이러면서.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아우, 궁금하지도 않네. 놀랍지도 않네. It smells 그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게 이 퀴퀴한. 퀴퀴한? 아, 아까 stinky.
0: 오.
1: 예. stinky겠네요.
0: 오.
1: 오.
0: 아니, 이것을 응용하다니. 자, 오늘은 다른 단어인데요.
1: 네.
0: 일단 이 모양으로 썼다는 거 저 칭찬합니다.
1: 와.
0: 아까 smell 뒤에 어떤 품사였죠? smell?
1: 형용사.
0: That's right. 그래서 만약에 내가 퀴퀴한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냄새 나는 게 stink라는 걸 동사인 걸 알아요?
1: 네.
0: 그럼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 stinky로 써야겠다.
1: 오.
0: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Yes.
0: 자, 일단 보겠습니다.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stinky. 일단은 맞아요. 맞지만
1: 예.
0: 다른 단어 제가 가져왔을 뿐입니다. 바로 funky.
1: funky. funky?
0: 네. 들어봤어요?
1: funky는 뭔가 funky hair 할 때 funky.
0: 그런 뜻도 돼요.
1: 오.
0: 하지만 그게 아니라 냄새를 얘기할 때 something smells funky 이러면은 퀴퀴한 냄새가 난다. 퀴퀴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특히나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musty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musty.
1: must는 뭔가 먼지여가지고.
0: 그건 더스트죠?
1: 아, 맞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자, funky, musty 둘 다 약간 큐키한 냄새 있잖아요.
1: 예.
0: 좀 불쾌한 냄새 예. 얘기하는데 특히 머스티는 좀 곰팡이 같은 냄새 강조할 때 또 많이 써요.
1: 아,
0: 둘 다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funky, musty 심지어 거기다가 stinky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1: 예.
0: 자, 여기 보세요. Are you kidding me? 하면서 no wonder it smells. 전에도 이 패턴 나왔었습니다.
1: 어허.
0: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1: 기억납니다.
0: 네.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no wonder인데 원래는 앞에 이게
1: it's
0: 있어요.
1: No wonder.
0: It's no wonder.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it's를 붙이는 게 맞는데
1: 네.
0: 대부분 구어처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빼버려요.
1: 어.
0: So, oh, it's no wonder. 괜찮은데 보통은 oh, no wond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버려요.
1: 예.
0: Okay? 자, 이게 뭐예요? no wonder 하고 평소문, 문장을 쫙 이어가면 아유, 뭐뭐인 게 당연하네. 뭐뭐일만 하구만.
1: 네.
0: 이 얘기는 너무 그게 뻔했다. 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wonde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놀라움이란 뜻이에요.
1: 네.
0: Wonder woman, right?
1: 예.
0: 놀라운 여성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 놀랍지도 않다야, 이렇다는 게. 여기서는 아, 펑키한 냄새 난다는 거 wonder 하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아. 왜냐하면 2년 전에 갈았으니까.
1: 당연한 일이다.
0: 아, 당연하다. 아, 그렇죠.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의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라는 걸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
1: It smells bad.
0: 그러면 아, 안 좋은 냄새 나는 게 당연하구만.
1: Oh,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it smells bad. Right? 자, about this. 친구가
1: 예.
0: 계속 회사 가서 존 거예요. 이렇게,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졸았어요.
1: 피곤했네.
0: 근데 해고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널 해고한 거 당연하다. 그럴만하구만.
1: 어, No wonder they fired you.
0: 그렇죠. 과거로 써서 fired you.
1: 아, fired you.
0: 왜냐면 이미 해고를 했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Right? 자, 그래서요.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저의 추천은 얘하고 얘를, 아, 얘하고 얘를요, 띄지 마세요.
1: 그쵸.
0: No wonder. It smells bad. 이상해요.
1: 아.
0: 연기하듯이 한 번에, No wonder it smells bad. 이렇게 가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네네.
0: 아시겠죠? 여러분들, 같이 연기하듯이 연결해서 낭독해 볼게요.
1: Yes.
0: 아, no wonder it smells bad.
1: No wonder it smells bad.
0: 아, no wonder they fired you.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Mm-hmm. 자, 그리고 앞부분에 Are you kidding me? 영화에서 너무 많이 들어봤죠?
1: 맞아요.
0: 네, 이게 너 나한테 장난하니? 한번 장난해?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걔는 me가 안 들어가고 그냥 Are you
1: kidding?
0: 어, 아, 그것도 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1: Are
0: 말고.
1: Are you joking?
0: 그렇죠.
1: 아하.
0: 한번 써보겠습니다.
1: Are you joking?
0: That's right.
1: 이렇게요.
0: 정답 맞아요.
1: 네.
0: Joke가 농담하다, 장난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희한하게도 me를 쓰지 않아서 Are you joking me?라고 하진 않아요.
1: 그냥,
0: Are you joking? Are you kidding me? Are you serious? 너무 그런 표현들이 많죠.
1: 네. Okay?
0: 자, 그런 연기 톤으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장난해.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2: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Ebro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좀 길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돼요.
1: Okay.
0: When was the last time? 평소문. 평소문은 과거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걔한테 그에게 전화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야?
1: When was the last time?
0: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게.
1: You called him.
0: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Yes.
0: 마지막으로 걔가 너한테, 그녀가 너에게 문자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1: When was the last time?
0: 그녀가 너에게 메시지한 게?
1: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1: When was the last time?
0: 어허, 당신이 그 필터를 간 게?
1: You changed the filter.
0: 그렇죠.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그레이트!
1: Yeah.
0: 자, 다음 패턴은요?
1: No wonder.
0: No wonder. 어쩌구 저쩌구.
1: Yeah.
0: 여러분. 뻔했다. 그럴만하네. 이 표정을 안 하고 억양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1: 기억이 더 잘 되게 연기를 좀 더 가미해봐야겠어요.
0: Of course. 네. 자, 냄새가 안 좋은 게 당연하네. 자, 놀랍지도 않아.
1: No wonder.
0: No wonder. 그게 나쁜 냄새가 나는 게.
1: It smells bad.
0: 그렇죠. No wonder it smells bad.
1: Yes.
0: 자, 이번에는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쉬지 말고 퀴키한 거는 펑키였습니다. 자, 아우, 퀴키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그게 펑키한 냄새 나는 거 당연해.
1: No wonder it smells funky.
0: 오,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널 해고할 만했네. 그들이 널 해고했을 만했어.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그죠. No wonder they fired you. 읽어볼게요. No wonder it smells bad. No wonder it smells funky. No wonder they fired you. 오, 좋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3: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2: I replaced it 2 years ago.
3: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Oh,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2: I replaced it 2 years ago.
1: Huh?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2: Is 2 years too long?
1: Too long.
2: Really?
1: Yes. Every year you have to change it. Oh, oh.
0: Great job.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arn how to sing high.
0: There you go. High, 리는 안 됩니다.
1: 네.
0: High, 리는 매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high가 맞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en was the last time? 그다음 평소문 넣는 것.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1: 오.
0: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니?
1: 꽤나 충격적이었던 에이. 모양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 추억,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주인데요. 자, childhood memories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fun to compare childhood memories.
0: Which is true, I think.
1: It's very true. It's 네. like, did you experience this or that?
0: 그렇죠. Right? 그래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compare, 비교하는 건 fun, 재미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Mm-hmm. 오늘 주인공은 누구죠?
1: We have Kayla, who is from the USA.
0: 네, 그럼 Kayla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Okay. Kayla 씨, 나와주세요.
2: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0: 네,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So Kayla said,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0: Sharing, 아까는 이제 comparing, compare만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여기서는 sharing까지 추가되었습니다. Share 하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데
1: You want to share these cards?
0: No, I don't really need to because okay. mine are better, although well, they're identical.
1: Well, let me share a story with you.
0: 네. Yesterday? 이런 형태. That's it, that's enough. okay. 이런 형태.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Share는 이렇게 물건을 같이 쓰는 거,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share지만 mm-hmm.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share라고 mm-hmm.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라는 건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비교하는 건 is a great way, 좋은 방법입니다. To learn about other people, mm-hmm.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에요.
1: Mm.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1: 네. Let's move on to English on the go.

0: 다행히도란 뜻인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fortunate라고 했고요. fortunate는 아닙니다.
1: No, not fortunate.
0: 네.
1: fortunate.
0: net 이렇게 끝나고요. Net. 네. 그래서 저는 I'm super 여기서는 very
1: extremely
0: quite 그래서 아주 운이 좋아요. To have some great memories. 정말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그런데 언제로부터의 추억이냐 하면은 from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로부터의 추억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운이 좋아요. 그런데
1: She says, although it seems as I'm getting older, I'm starting to forget them more and more, which is not good.
0: 네, although 하면 약간의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좋은데 이런 면도 있지만요 라고 yeah. 뒤에 붙였습니다.
1: It's good. Although there's this one problem.
0: 네, 네. Right. 그래서 although it seems 뭐뭐처럼 보이긴 하지만요라는 구조고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seems 하고 as가 붙어서 마치 이 두 개가 같이 쓰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as I'm getting older 이게 한 덩어리예요. As I'm getting older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I'm starting to forget them 여기서 말한 them은 childhood memories more and more which is not good.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seems에서 끊고 as I'm getting older를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is to talk with my friends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and compare them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and so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that lived near each other.
1: But yeah,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is
0: 네, 여기에서 but yeah, 뭐 그런데 이런 거 빼고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앞에 나왔던 것은 talk about이었잖아요.
1: Mm-hmm.
0: 동사만 do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yeah. is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are도 되고 is도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Mm-hmm.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는 뭐라고요?
1: It is To talk with my friends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and compare them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0: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talk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and compare them, 그리고 그걸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게 재밌대요.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어린 시절 추억들이 정말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1: How are they different? She says,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and so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that lived near each other.
0: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Mm-hmm. And so, 이건 한마디로 그냥 so. 그래서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아이들의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Mm-hmm. 서로 같이 어울려 도는. Mm-hmm. That lived near each other. 서로 가까이 살고 있는, 같은 동네에 살고 mm-hmm. 있는 친구들이 어울려 놀았다는 이야기죠.
1: So what did they used to do?
2: We would ride bikes and build tree forts and, you know, go dirt biking and just all this outdoor activity because we pretty much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1: And we would ride bikes and build tree forts and, you know, go dirt biking and just all this outdoor activity.
0: 네, 마지막 부분 보시면 all this outdoor activity라고 했습니다. activity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activities라고 해도 돼요. Mm-hmm. 활동들. 그런데 yeah. 그냥 활동이 여러 개여도 활동 전체, yeah. 활동의 양을 가리킬 때
1: There's a lot of activity around here.
0: 네, 네. 그래서 불가산, 새지 않는 명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이것도 all these outdoor activities라고 했어도 맞는 말이고요.
1: Mm-hmm.
0: all this outdoor activity 해도 맞는 말입니다. 둘 중에
1: That's right.
0: 네,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activity 또는 activities는 뭐냐면 뭘 하고 있냐면 we would ride bikes, 자전거 타고 build tree
1: forts.
0: 네.
1: fort.
0: fort는 어원을 보면 강화하다 하는 그 fortify
1: make it strong.
0: 네. 강하게 만들다라는 것에서 왔는데 fort 그래서 요새인데요. tree fort는 나무 요새라고 하기보다 그냥 나무 위에 지은 그 집을 말해요.
1: It's a tree house.
0: Yeah.
1: But children like to be dramatic and call it a fort.
0: 네. 트리포트 한번 인터넷으로 이미지 검색, 사진 검색 해보시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나무 위에 지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집 그런 것들이 딱 나올 거예요. Mm-hmm.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으로 go dirt biking이라고 했어요. Dirt biking은 dirt biking. 네.

0: dirt니까 물론 더러운 거나 흙을 가리킬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dirt biking은 비포장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
1: Yeah, so it's like it's a dirt bike with the big yeah. wheels that you can drive like all through the woods.
0: 네, 타이어가 굉장히 두꺼운 게 있어요.
1: Yeah, 그리고... and you'd ride it through like the mud on days after it rains.
0: Yeah.
1: It's the best countryside American life.
0: 굉장히 그 오토바이가 그리고 뭐 헬멧이라든지 이런 보호 장비가 굉장히 더러워질 것 같은데.
1: And they have tiny ones for kids too.
0: Yeah,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것도
1: yeah,
0: 있다고
1: they got
0: 해요.
1: Little ones.
0: Alright, so 그래,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mm-hmm. 딱 지금 봐도 tree fort도 그렇고 ride bikes는 뭐 충분히 도시에서 할 수 있지만 mm-hmm. dirt biking하고 tree fort는 도시에서는 하기 힘든 것들이죠.
1: That's right.
0: 네. 그런데 그 이유는?
1: She says, because we pretty much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0: Because 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냐면 we pretty much는 거의 almost
1: basically
0: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이랬다.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Mm-hmm. 거의 살다시피 했다. Mm-hmm. lived in nature.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거의 살고 놀았으니까요.
1: Hmm. What about her other friends?
2: But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who would go to the park and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and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1: But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0: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이 부분을 보시면 도시에서 자란 제 친구들이란 뜻인데 some of my friends, 지금 제 친구들, 그러니까 케일라 씨의 친구들 모두와 비교를 한 게 아니니까 some of라는 거를 습관적으로 붙이게 됩니다. 친구들 몇몇 이렇게 말할 때. 그런데 발음이 some of my friends라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some of
1: my friends.
0: 다시.
1: Some of my friends.
0: Some of friends.
1: Some of my friends.
0: 이렇게 됩니다. Some of my friends.
1: Some of.
0: 네. 그런데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도시에서 자란 제 몇몇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1: That was really good.
0: Some of my friends.
1: Some of my friends.
0: All right.
1: You sounded like really native.
0: 그런데 비교했을 때.
1: She says, who would go to the park and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and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0: 그 친구들은 어떤 거를 어렸을 때 하곤 했냐면 go to the park, 공원 가고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1: Shopping malls.
0: 큰 쇼핑몰 가고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Mm-hmm. 푸드코트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던 친구들이죠. Mm-hmm. 그런데 그러면 이들과 비교했을 때 앞에 말했던 거는
1: it's different, right? Mm-hmm. So she says it'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0: 방금 그 메간 선생님이 읽어 주신 것처럼 원래는 it'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Mm-hmm. 이게 이제 it is가 더 완전한 문장이 될 거예요.
1: Alright.
0: 네. 그런데 케일라 씨의 지금 발음은 is a.
1: That's 앞에 true.
0: 앞에 뭔가 주어가 이미 나온 것처럼 이야기가 됐습니다. is a. 그러니까
1: That's true.
0: something compared to 말한 다음에 is a 이걸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1: That's true.
0: 실제 구조는 it's가 있으면 더 좋죠.
1: 그래서, I said that.
0: Yeah. Mm-hmm. You made it perfect. You made it complete. 완전히 다른 어린 시절 추억이에요.
1: All right.
0: 자연과 도시.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it's always fun to compare and share and learn about people and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and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1: So it's always fun to compare and share and learn about people.
0: 그래서 it's always fun, 항상 재미있습니다. To compare and share, 비교하고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여기서는 그 compare하고 share 뒤에 뭘 비교하는지는 아까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뺐어요.
1: Yeah.
0: 생략을 했고 and learn about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건, 알게 되는 건 항상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1: mm-hmm. And lastly, and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and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0: 관점이나 시각을
1: perspective.
0: I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yours.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1: you do? 네, well, 이런 you literally do because you're sitting over there.
0: 아, 그렇죠. 네. 네. 물론 okay. 이
1: Sorry.
0: 지금 앉은 자리 지금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것도 perspective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perspective는 그런 여기서는 perspective on life까지 엮어서 인생관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인생을 보는 시각, 눈,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Who they are는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리키는 굳어진 표현인데 who I am 하면 지금 나는 누구인가.
1: Who we are.
0: 네, who they are. 그래서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0: 습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learn about 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리고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그래서 자란 환경, 어떻게 자랐는가이니까 자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그 어린 시절 추억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게 알아가는 게 재미있다는 뜻입니다.
1: It is really fun, actually. Mm-hmm. All right. How about

0: 네, 오늘은 어린 시절 추억, 기억을 비교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The forgetful sibling me is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with my sister to make sure I didn't fabricate them. At our B&B in Canada, another guest and I compared childhood memories of a hurricane hitting New York City in 1960.
0: 네, 첫 번째 포스팅부터 볼게요.
1: Jeej said,
0: The forgetful sibling. Sibling이라는 것은 형제자매를 가리키고, forgetful은 뭐 건망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
1: Yep, 네. You're a forgetful person.
0: 네, 그래서 뭔가 잘 잊어버리는 그 형제자매인, 즉 나는
1: 네.
0: is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with my sister. 뭐 언니가 됐든지 아니면 누나가 될 수도 있겠고, 아 여기서는 여자분이니까 언니나 여동생이겠네요. 그래서 비교를 한대요. To make sure I didn't fabricate them. 여기서 childhood memories가 them인데, fabricate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
1: Yeah, 그래서 you make up something. You fabricate a lie.
0: 거짓말을 지어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한 거 맞지? 라고 지금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언니 또는 여동생과 비교를 한다고 하고요.
1: All right. And Lou says
0: At our B&B. B&B는 bed and breakfast.
1: Bed and breakfast.
0: 네,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아침 식사도 주고. In Canada, 캐나다에 있는 어떤 bed and breakfast에서 Another guest and I, 다른 어떤 손님과 저는 compared childhood memories, 어린 시절의 기억, 추억을 비교했습니다. Of a hurricane hitting New York City in 1960. 1960년에 이제 허리케인이 왔었던 그 추억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때도 이러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1: All righ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we're going to have to end our show, but just for today, of cours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계속해서 현재 완료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곧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I have seen the Mona Lisa in person. 제가 정말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자자 여기에 먼저 쓰인 현재 완료형만 살펴보자면 have seen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죠. 참고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재 완료형 공부하면서 현재 완료형에는 총 4가지의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오늘 참고로 그 용법 2가지를 더 공부할 텐데 오늘 강의까지 모두 들으신 후에 이 문장이 4가지 용법 중에 무엇으로 써 쓰여진 것인지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습인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 중요합니다. 왜? 예, 기억할 게 좀 많거든요. 자자 해서 현재 완료에 대한 생김새와 특징 한 번만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have 또는 has가 쓰인 다음에 과거분사가 딱 붙어주면 현재 완료형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have와 has는 이런 식으로 apostrophe와 함께 줄여서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읽다가 이런 친구 만나면 그리고 그 뒤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아, 이거 현재 완료형이네 라고 이렇게 알아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얘는 또 뭐래?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현재 완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을 쓴다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과거 시제,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의 어떤 그 역할들이 조금 더 쉽게 머릿속에 구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현재 완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보다 보면 그냥 과거 시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것과 비슷할 때가 있다는 건데 분명히 그 역할의 차이가 있으니까 비록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비슷하더라도 또는 아예 같더라도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형의 해석이 그래도 진짜 이 문장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같은 건 아니라는 점 잊지 않아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완료형의 나머지 두 개 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결과적 용법입니다. 참고로 뭐 결과적 용법, 이 용법의 이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뉘앙스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 용법이라는 거 결국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걸 이제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 일의 결과가 어떤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결과적 용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험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내가 뭔가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런 거를 또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를 갖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그것을 경험적 용법으로서 현재 완료를 사용했구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각각의 용법들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 개만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 바로 이거예요. forget 뜻 알고 있죠? 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동사는요 travel 입니다. 뜻은 여행하다 정도가 되는데 자, 이 두 개 동사 가지고 예문들을 만들 텐데 먼저 과거 시제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 만들면서 그 차이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이렇게 적혀 있죠. I forgot my password. 해석해 보자면 나는 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가 쓰였죠.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래 과거의 네가 까먹었는데 지금은? 이라고 질문을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뭐 비밀번호를 찾았는지 새로 만들었는지 뭐 전혀 아무런 정보가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현재 완료로 살짝 바꿔주면 그래서 I've forgotten my password 라고 말하면 비록 우리말 해석은 과거 시제일 때랑 크게 차이가 없지만 나는 내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라고 물어보면 아! 지금도 몰라. 과거에 내가 그 까먹었던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까먹었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제 비밀번호를 몰라요. 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결과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예문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문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Nick traveled overseas. 닉이 여행했다는 거죠. Overseas, 해외로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뭐 닉은 해외여행했어요. 정글 뜻으로서 자 이거는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단순하게 묘사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여행했네.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완료로 살짝 바꿔주면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Nick has traveled overseas.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경험을 조금 살렸다 봐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닉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과거 묘사, 지금 여기서는 경험을 묘사했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구나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두 가지 용법 함께 살펴봤어요. 그럼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헬렌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 Helen으로 시작하면 되겠고 자 여기 찾았어요 라는 거 저 그냥 과거 시제 써서 found 하지 않고 현재 완료 써서 has found라고 할 거예요. 왜? 직장을 찾았고 지금도 그 직장을 다녀요 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과거의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has found 현재 완료형이 맞겠죠. 그렇죠? 해서 Helen has found a new job. 이렇게 이 문장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갑니다. 시작. Helen has found a new job.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리는 몇몇의 유명 인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느낌 오세요? 뭐뭐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말하고자 하면 현재 완료가 딱인 거예요. 자, 주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Lori. 발음이 어렵죠? Lori. 자, 그리고 만난 적이 있답니다. 현재 완료니까 has met. Lori has met.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누굴 만난 거예요? 적어주면 되죠. A few celebrities. 라고 문장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Lori has met a few celebrities.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까지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have seen the Mona Lisa in person.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모나리자를 직접 in person 본 적이 있습니다. have seen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따져보자면 현재 완료형의 경험적 용법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재 완료형의 네 가지 용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완료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 요런 뉘앙스들을 현재 완료가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것 한번 살펴보는 것이 현재 완료가 그래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니 현재 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용법들 그리고 뭐 특징들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ow are you? Today we will continue to work on our blood flow. Okay? Be excited.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혈액순환 개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혈액순환 개선으로 갈 거고요. 일단 가기 전에 우리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가겠습니다. Let's go.
0: I should have listened when people told me I shouldn't get my hopes too high. What do you mean? The new burger place was so disappointing. If there's a burger that disappoints you, it must be pretty bad.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disappointing 그리고 disappointed 둘의 차이점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disappointing 먼저 보고 갈게요.
0: I should have listened 이름도 좀 들었어야 됐는데 when people told me I shouldn't get my hopes too high 이러죠. 맨날 기대를 높이 하는 것,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들 그 얘기 좀 들을 걸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이러죠.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랬더니 the new burger place was so disappointing. The new burger place 새로운 버거 음식점이 있나 봐요. 그게 너무 실망스럽대요. Disappointing 하면은 실망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t's so disappointing. 정말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친구가 if there's a burger that disappoints you, it must be pretty bad. 이러죠. 아 만약에 버거가 너를 실망시킬 정도였다면 정말 정말 안 좋은 거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거를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배웠습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disappointed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대화 보여주세요. Did you take a look at my portfolio? Yes, and I hate to say this, but I was a little disappointed. Mia, you've been looking at your daughter's drawings. Oh gosh, how did they end up here?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Did you take a look? 한 번 봤나요?
0: Did you take a look at my portfolio?
1: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볼 기회가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yes, 네. 봤대요.
0: And I hate to say this. 그리고 이런 말 좀 뭐하지만,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But I was a little disappointed.
1: 이러죠. I was a little disappointing 이라고 안 하고 disappointe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Disappointed. 실망했다. 내가 실망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I'm disappointing 하면 나는 실망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 돼요.
0: I am disappointed.
1: 내가 실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I was a little disappointed. 조금 실망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Mia, you've been looking at your daughter's drawings. 이랍니다. 아, 저 미아 씨, 지금 당신의 딸의 그림들을 여태까지 보고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당신의 딸의 그림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Oh gosh, 저 밥소사. How did they end up here? 아니, 어쩌다가 여기로 이게 들어오게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의 그림이 포트폴리오인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disappointing, disappointed 차이점 살펴봤어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요가 이제 하러 갈게요.
0: Okay, today we are going to do the four-word fold variation. Okay, it's a four-word fold, but it's a variation. Let's get started. So, let's start on our low squat.
1: Yes?
0: Try putting your entire feet on the ground.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et's start on our low squat. Try putting your entire feet on the ground. Yes? Good. Now, this looks easy, but it's a little difficult, so you

Phew, I think I feel my heart racing a little bit. That was the point of the workout. So that's perfect, right? 심장이 조금 뛰는 게 느껴져요. 그게 사실 오늘 한 운동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었거든요. 이 혈액순환 아주 잘 되는 자세니까 재밌게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어 표현, 우리 disappointing 그리고 disappointed 차이점 공부해 봤어요. disappointing 하면 무언가가 실망스러운 거지만 disappointed 하면은 내가 실망했다. 약간 boring 하고 bored 개념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Bye. Have the best day ever. Okay? Bye.

0: welcome back to 매이시군 영어. 진아킴의 고고 리스닝.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야기 안에 맨 마지막 부분쯤에 도달했을 때 무엇은 성공을 하고 무엇은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끝까지 길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She makes a decision in the worsening weather condition.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진정한 친구를 사귄 것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 대자연의 만남은 실패를 했다라는 부분 캐치하셨겠죠? 자, 놓치신 부분들이 있다면 잠시 후에 저랑 함께 훑어보겠습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making a true friend. 이건 성공한 거죠. 진실한 친구를 만드는 것, 뭐 사귀는 것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산이 준 더 큰 선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자,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2.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네, 여러분 귀에 쏙쏙 캐치됐죠? Good job.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남미의 대자연을 만나는 것에는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진실한 친구를 만드는 것, 즉 사귀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내용이었죠? 네.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이것은요, 산이 준 더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지금 보신 문장들이 되겠는데요. 자, 들었을 때 놓친 부분, 안 들리는데요? 라는 부분 있죠, 여러분?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막 보면서 어디쯤에 안 들렸는지, 왜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She makes a decision in the worsening weather condition.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making a true friend. 자, 이때 기능어는 어죠. 나머지 세 개의 단어는 모두 음절이 있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강세가 있는 내용어들입니다. making, making. 그리고 어는 부정관사 기능어인지라 약하게 소리 나서 making과 연결되면 making a, making a. true가 아니라 t 사운드와 r 사운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ch, ch, ch 이런 소리로 발음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true가 아니라 true, true. Friend는 아시죠? 앞글자 F 발음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술 살짝 긁어주시면 돼요.

0: 어려운 거 없습니다. Making a true friend. 강세는 making true friend에 있다는 거 아시죠?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Making a true friend. 네. Google listening 2. Making a true friend. Friend가 아니라 friend. 이렇게 하셔야 돼요. Google listening 3. Making a true friend.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한번 더.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s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자, 이때 눈으로 볼 때 기능어들은 a, by the, 그리고 내용어들은 greater present given mountain이 되겠죠. 자, 그때 flap 현상에 의해서 greater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greater.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자신있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T 사운드 약해져서 greater, present. 첫 번째 에, 이 부분에 강세 정확하게 주시고 given 할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V 사운드인지라 살짝 긁어주셔야 되겠죠. given, given, by the mountain, mountain. 이때도 역시 T 사운드는 약하게 발음이 돼서 은 사운드, T 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에 T 사운드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mountain. 틀리진 않지만 원어민의 입에서 자주 등장하는, 들리게 되는 소리는 mountain 라고 들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네, Google listening 2.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하실만하죠? Okay, getting better. Google listening 3.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One more time.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2.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She blank in the blank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makes a decision, 결정을 하다, 뭐 결심하다 이런 의미인데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In the blank 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들은요, worsening weather condition이라고 해서 점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악화되고 있는, 악화된 날씨 조건에 결정합니다. 뭘 결정을 할까요? 내용이 이어지죠. Fail, 그리면서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blank 했는데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Mother Nature. 이게 바로 대자연을 뜻하죠. 남미의 대자연을 만나는 것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진실한 친구를 사귀는 것에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Okay, move on. 자, 계속 이어서 보죠. This may be a greater something given by the mountain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뭐일지도 모르다, 더 큰 무엇일지도 모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present인데요. 명사인 present, 선물이란 뜻인데 이 명사는 똑같은 철자로 present라는 다른 발음과 억양, 그리고 강세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 동사로 쓰여서 수여하다, 증정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산이 준 더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2: She makes a decision in the worsening weather condition.

0: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1: 네, 이제 100% 다 캐치하실 수 있겠죠? 아니 된다면, 네, 다시 반복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ake versus roast. Bake versus roa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ake 그리고 roast입니다. 네, 음식 만들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요. 둘 다 뭔가 오븐에서 구우는 건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bake 정리해 드릴게요. bake, 오븐에 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름절입니다. 이거는 bake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깔끔하게 bake, bake. Good. 그리고 마지막에 모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베이크가 아니에요. 마지막 소리가 크 발음해야 돼요. Bake. Bak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살펴볼게요. Bake라는 단어는 주로 빵, 케이크, 과자를 오븐에 구울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Okay, we use the word bake when we are cooking bread, cakes, cookies in the oven, okay? 그리고 불에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간접적으로 구울 때 bak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꼭 빵, 케이크, 과자 아니라도 뭔가 좀 완전한 그런 불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오븐에 구울 때 주로 b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We use the word bake when we're cooking something in the oven. And usually the oven is not like direct fire, right? It's indirect heat. And yeah, it doesn't have to be cookies and cakes and bread. It can be other foods as well. But generally when you cook something in the oven, we say bake.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et's bake some cookies. I baked her a cake.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베이크, 오븐에 굽다. Bake.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 쿠키를 굽도록 하자. 자, 우리 뭐뭐 하자 할 때는 let's로 시작하죠. Let's bake some cookies. Yay! Let's bake some cookies.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븐에 뭐 굽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쿠키예요. 그래서 이런 쿠키, 과자, 빵 종류는 무조건 bake 단어 쓰면 됩니다. Let's bake some cookies.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그녀에게 케이크를 구워줬어. I baked her a cake. 여기서는 bake를 과거 형태로 I baked her a cake. 여기서도 케이크가 나왔죠? 그래서 bake. 그리고 이 케이크는 어디서 구운 거예요? 오븐에 구웠겠죠? 그래서 bake.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우리는 초콜릿 컵케이크를 구웠어. 너무 맛있겠네요. We baked chocolate cupcakes.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We baked chocolate cupcakes.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네, bake는 이해하셨죠? 다음은 roast로 넘어갈게요. Okay, roast. 일단은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roas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단 발음 연습해볼게요. 아마 bake는 더 흔히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roast 같은 경우는 이 R 발음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혀가 천장을 닿으면 그 순간에 L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닿으면 안 돼요. roast, okay?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꼬부리면서 roast, roast, okay? 그리고 이거는 짧은 모음이 아니고 살짝 긴 모음입니다. 그래서 roast가 아니고 roast. 제 입모양 보이시죠? roast,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roast 같은 경우는 고기, 채소를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roast 단어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roast when we are cooking something in an oven or on a fire, when it's usually meat or vegetables, okay? 그리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로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울 때 roas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Okay, so we use the word roast when we are cooking something in the oven that is above 200 degrees Celsius. So we are cooking it on very high hea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e roasted some chicken. I love roasted vegetables. I'm roasting some fish. Roast, 오븐 또는 불에 굽다. Roast.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닭고기를 좀 구웠어. We roasted some chicken, okay? 물론 we baked some chicken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는 느낌이 뭔가 고온으로 뜨겁게 뭔가 구우는 거죠.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okay? 그리고 이거는 오븐 아니고 뭔가 불 위에도 어떤 바베큐에서도 구우는 것도 roas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구운 채소를 좋아해. I love roasted vegetables. I love roasted vegetables. 네, 식당에 가시면 이 roasted vegetables가 나올 때는 뭔가 약간 좀 검정스러운 게 막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 센 불로 이거를 구운 거라서 그래서 roasted vegetables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Roasted. 이미 구운 거잖아요. 그래서 I love roasted vegetables.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생선을 좀 굽고 있어. 근데 뭔가 고온으로 구우는 거예요. I'm roasting some fish.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I'm roasting some fish. I'm roasting some fish. Great work, everyone.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bake. 그냥 오븐에 뭐를 구울 때, 네, 일반적으로 오븐에 구울 때 bak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쿠키나 케이크나 뭐 빵 등등 이런 거를 bake라는 단어를 쓰고요. roast 같은 경우는 좀 더 고온으로 센 불에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사용합니다. bake. 그리고 roas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Let's bake some cookies. Let's bake some cookies. Let's bake some cookies.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Great work, everyone! 너무 잘하셨어요. All 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and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pain이란 단어를 잘 써가지고 문장에 넣는 연습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해야겠죠. 궁극적으로 이제 운동과 올바른 자세로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통증이 있을 땐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료를 받다라는 얘기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정형외과를 가다라는 말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정형외과. 오늘 그 단어 하나만 제대로 외웁시다. treatment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죠? treatment. 치료죠. 치료. 자, 치료를 내가 받는 거니까 get treatment 혹은요 receive treatment. 두 가지 다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하나로 통일하세요. get treatment.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자, 전치사 잘 보시는데 for가 나오는데요. get treatment for 다음에는 병이나 증상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병이나 증상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get treatment for 병명 혹은 증상, 증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back pain 자체는 증상이죠. 허리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get treatment for 소유격 주고 누구누구의 통증이니까 one's back pain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0: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병원에 가다. 이건 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hospital이라고 하는데 동네 병원도 clinic이라고 해요. 근데 병원 가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go see a doctor 요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동네 의원이든 큰 병원이든 어쨌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 중간에는 물론 and가 생략된 콜로케이션입니다. 그죠? Go and see a doctor인데 이거 and를 빼버리고 go see a doctor 이렇게 그냥 관용구처럼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두 개가 붙어있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양쪽의 강세 go see a doctor 들어볼게요.
1: Go see a doctor. Go see a doctor.
0: Oh, my back is stiff. I need to go see a doctor. 이렇게. You should go see a doctor. 너 저 병원 좀 가봐. 그럴 때 쓰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만 외울게요. Orthopedist. 자, 제 발음 잘 들어보세요. Orthopedist. 힘을 얻어주세요. Pedist. 정형외과 전문이란 뜻입니다. 전문의를 부르는 용어예요. 네, 이분한테 간다 그래요. Go to an orthopedist. I went to an orthopedist. 그럼 뭐예요? 정형외과에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외과 그냥 일반 의원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큰 병원에 정형외과를 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영어로 go to an orthopedist. go to an orthopedist. 어디 어디로 갔다 의미로 to를 붙여서 요거 들어볼게요.
1: go to an orthopedist. go to an orthopedist.
0: 그렇죠. 자, orthopedist. 자, 요 단어가 됐으면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나 허리 통증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아까 그 문장 그냥 그대로 넣어볼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아, 나 저 허리 아파가지고 좀 치료받아야 될것 같아. 그럼 아까 get treatment 넣어가지고 need to만 붙이면 되죠.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자, for 연결 잘하세요. 나 허리 통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좀 받아야 될것 같아.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힘을 살짝 노란색에 주시고 들어보세요.
1: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0: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형외과나 이런 일반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의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뭐 척추지압사라고 해서 이렇게 지압을 받고 이렇게 교정받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면 한의원은요, 뭐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의 표현은 요겁니다. Oriental Medicine Doctor. Medicine 자체가 약이란 뜻도 있는데 의학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죠? 동양의학. 그래서 Oriental Medicine Clinic까지 붙이면 한의원입니다. 요거. 그래서 Oriental Medicine Doctor라고 하면 한의사를 주로 그렇게 말하고요. 자, 어쨌든 요렇게 알아두시면 무난하니까 요거 읽어볼게요. Oriental Medicine Clinic. 강세 여기다 주시고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면서 따라해보세요.
1: Oriental Medicine Clinic. Oriental Medicine Clinic.
0: 또 한의원에 가셨으면 I actually went to an Oriental Medicine Clini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가서 뭐 침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부항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자, 그럼 어쨌든 침을 맞는다는 얘기는 요 단어는 좀 알아둘게요. Acupuncture는 그래도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Acupuncture. acupuncture. 요게 침이고요.

0: 침술이죠. 요걸 받은 거니까 get acupuncture. get acupuncture. 요거 읽는 법. 자,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Get acupuncture. Get acupuncture.
0: 맞아요. 자, 이러면 아무래도 통증 완화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완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쉬운 동사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동사를 골라봤습니다. Ease. Ease the pain. Ease the pain. 요 너가 들어간 이유는 뭔가 앞에서 이제 통증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통증 완화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뭔가 나왔다는 의미로 너를 붙여가지고 ease the pain. 요거 앞에다가 help을 붙여볼게요. help. 그 다음에 곧장 동사 원형 나오면 돼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help가 약간 뒤에 원래 이제 help. To ease the pain. To가 원래 들어가 되는데, to 없이 쓰는 게 현대 영어에서 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요렇게 갑니다. 들어볼게요.
1: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0: 자, 침을 맞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거, 그죠? Get acupuncture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 자, 묶으면 돼요. 요거를 동명사로 잡아볼까요? 침을 맞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Getting 해야 되죠? 동명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Can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Can과 could가 이런 경우는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둘다 가능성이에요. 이런 경우는 can이, could가 can의 과거형 이런 게 아니라 둘다 그냥 비슷한 조동사예요. Getting acupuncture could ease the pain 해도 되고, Getting acupuncture can ease the pain 해가지고, 여러분이, can을 넣어도 could 넣어도 되는데, help까지 넣어서 해보세요. 그럼 동사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겁니다. Could help ease the pain. Could help ease the pain. Can help ease the pain. 이렇게 동사 세 개가 덩어리를 붙는 클러스터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0: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 척추 지압사라는 말이 있어요. Chiropractor. Chiropractor. 요거 뭐 외국에선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척추 지압사 요 말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 있죠. 허리가 아플 때 자세 교정 이런 거. Chiropractor. 들어만 볼게요. Chiropractor.
1: Chiropractor. Chiropractor.
0: 이렇게 척추 지압술을 chiropractic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hiropractic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물리치료는 아시다시피 physical therapy라고 합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 physical therapy. 자, 이것도 받는 거니까 치료 쪽은 전부 다 get이에요.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자, 도수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0: 자, 이렇게 그 물리치료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도저히 이렇게 안 돼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수술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Get surgery or undergo surgery. 자, 이것도 이제 수술을 받다 주의 get이 기본적으로 쓰이는데, 수술 받다에 또 특이하게 많이 쓰이는 동사가 undergo. 강세 지혜 주시고, 수술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들어볼게요.
1: Get surgery, undergo surgery. Get surgery, undergo surgery.
0: 오케이, 문장이 나옵니다. 물리치료를 몇번 받고 나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자, 요말 만들어 볼게요. 물리치료 몇번 받고 조금 나아졌다. 자, 그럼 I felt better. 간단하죠, 이 부분은? 나좀 나아졌어. 그러면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몇 번이어도 넣어줬죠? After, 뭐한 후에.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자, 들어볼게요.
1: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0: 자, 정리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허리 치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통증 치료를 받다죠?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요거 기억하시고 들어볼게요.
1: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0: 완화에 도움이 되다. Help ease the pain. Help과 ease를 붙이면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1: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0: 마지막으로 물리치료 받다. Get physical therapy 들어봅니다.
1: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허리 치료 주제 중요한 표현들 정리 잘 해봤습니다.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 와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살짝 짜증이 났거나 혹은 아,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을 그만해요 라는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 뭘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op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 ing를 얘기를 하시면은요, 그 행동 계속하는 거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stop ing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펜을 딱딱딱딱 거리니까 아, 펜 딸깍거리는 거 좀 그만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stop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뭘 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세요 라는 명령을 얘기를 할 때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동사만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멈춰 라는 얘기가 바로 stop 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사만 얘기를 하시면은요 바로 명령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stop 이라는 동사로 멈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여러분이 ing를 붙여주시면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top 뒤에 동사를 ing로 넣는다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 좀 징징거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징징거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징징거리다, 칭얼거리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는 거는요 cry입니다. 근데 찡찡거리는 거는요 바로 whin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top whin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그만 좀 징징거려, 그만 좀 칭얼거리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whining. 한 번만 더. 시작. stop whining. 여러분이 don't와 stop의 차이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셔야 되겠죠. stop이라는 거는 계속 뭔가를 하니까 그걸 하는 걸 멈춰 라는 의미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top whining. 아, 징징거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해라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너 왜 그래? 한숨 좀 그만 쉬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한숨 쉬다 라는 거는요 sig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만 좀 한숨 쉬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바로 stop sigh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sighing. 한 번만 더. 시작. stop sighing 해서 이번에는 한숨 쉬는 거 아 이제 좀 그만 좀 해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펜 그만 좀 딸깍거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딸깍딸깍딸깍거리면은 그쵸? 가끔씩 여러분이 짜증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럴 때 아, 그거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딸깍거리다라는 거를요 영어에서는 클릭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stop clicking your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펜 딸깍거리는 거 그만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clicking your pen. 한 번만 더. 시작. stop clicking your pen. 해서 이번엔 펜 딸깍거리는 거 좀 그만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다리 떠는 거 좀 그만해. 야, 너 다리 좀 그만 떨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떠는 거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동사 바로 shake라는 동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 Stop shaking your leg. 다리 하나만 떨 때는 leg고 두 다리를 막 이렇게 떨면은 그쵸? legs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리를 많이 떨어봐서 아는데요. 대개는 한 다리만 많이 떨어요. 그래서 stop shaking your le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shaking your leg. 한 번만 더. 시작. Stop shaking your leg. 해서 야, 너 다리 떠는 거 좀 그만해.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don't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쵸? 하지마! 라는 의미라면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stop ing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만해라 라는 거를 우리가 네 가지의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top whining. Stop whining. Stop sighing. Stop sighing. Stop clicking your pen. Stop clicking your pen. Stop shaking your leg. Stop shaking your le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징징거리는 거 좀 그만해. 그만 좀 칭얼거려. 라는 거를 stop whining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뭐를 말씀드리죠? 그쵸? 징징거리지 마. 징징거리면 안 돼. 라는 의미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그거는 여러분들 stop보다는 don't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on't로 얘기를 할 때는 그 뒤에 동사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stop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뒤에 ing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혹은 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동사로 얘기를 하고요. 계속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짜증이 나거나 혹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때 그걸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top ing로 얘기를 하시면 그거 두 가지 의미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Don't whine. 징징거리면 안 돼.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n't whine. 한 번만 더. 시작. Don't whine. 징징거리면 안 돼. 라는 문장을 통해서 don't 동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니까 stop ing와 구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펜 딸깍거리는 것 좀 그만하세요. 라는 문장 stop clicking your pen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stop clicking your pen, stop, 하지마 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공손하게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펜 좀 딸깍거리는 거 그만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please stop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펜 딸깍거리는 거 그거 좀 그만해 주면 안 될까? 라는 조금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해서 여러분이 Can you please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돼서 Can you please stop ing? 아, 그거 좀 해주면 안 될까? 라는 부탁이 되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계속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만하세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했죠? 그쵸? stop ing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었고 don't로 얘기를 할 때랑 stop으로 얘기를 할 때 어감 차이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매일 10분 영어 그중에서도 하루 딱

0: 정확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하루에 뭐 두 끼건 세 끼건 three nutritious and square meals, 그렇죠? 영양가 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10분 동안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the first step is your challenge, righ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문장 하나 보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내가 화났을 때 너한테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굉장히 길지만 딱 하나만 잡아놓는다면 미안하다. 뭐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I'm sorry. 그렇죠? 네, 그런데 for나 뒤에 about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인 예들과 함께 그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하면서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Okay, let's try it out. Okay, step one.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미안해. I'm sorry. 그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가 지연되어서 난장판이라서 혼란이 있어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for하고 about 중에 뭐가 쓰일까요? 일단은 지연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에 늦은 게 아니고 어떻게 벌어질 사건이나 행사가 그렇죠. 시간 때문에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그걸 dela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m sorry for the del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D-E-L-A-Y. 내가 늦은 거면 I'm sorry for being late. 그때는 늦은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난장판이라서 미안해. 그러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즐겁게 행복을 쌓아갈 시간도 부족한데 공부를 하고 생각하시면 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뭐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태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와 만족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change your attitude. 한번 태도를 바꿔보시고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난장판이라서 미안해. 실제 그 상황을 넣어보세요. 그죠? I'm sorry for 뒤에 난장판이 뭐예요? M-E-S-S죠. 그래서 I'm sorry for the mess.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저지른 혹은 나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과할 때는 보통 for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about을 씁니다. confusion이라고 했어요.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보세요.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그렇죠? 이렇게 about을 쓰는 이유는 about은 뭣뭣에 대해서잖아요. 이것저것. 그 느낌이 내가 그 상황을 유발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그런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불편하게 해드려서 inconvenience. Inconvenience. 아시겠죠? 그래서 I'm sorry about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보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Confusion, inconvenience. 일부러 여러분 맨 처음에 나왔던 1강보다 굉장히 지금 단어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아마 눈치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나온 거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자, 두 가지 sorry for, sorry about. 제가 먼저 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지연돼서 미안합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for the delay. 늦어진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 죄송해요. 여기 보지 마시고 저 보면서 머릿속으로 난장판 떠올려 보세요. Your turn. 그렇죠. I'm sorry for the mess. 그렇죠. M-E-S-S.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뭣뭣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자,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맨 마지막으로 불편을 드려서 어떡하죠? 죄송해요.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about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 더

늘려볼 겁니다. Step by step, okay? Step 2.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나는 지금 생각해. 그럼 앞에 나왔던 I'm sorry, 뒤에 for가 나왔죠. 왜? 내가 했던 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니까 이때는 about보다 당연히 for가 어울립니다. 내가 했던 말이 뭐예요? What I said. 그렇죠? 그래서 what I said. 물론 my words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I'm sorry for what I said. 근데 내가 화가 났을 때 뭐죠? When I'm angry는 지금 화난 거고요. 화가 났을 때니까 when I was angry. 자, 보세요. I'm sorry for what I said when I was hungry. 아니면 angry. 다 좋습니다. 배가 고프면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yeah, when I was angry, when I was hungry. 그러면 되게 빵 터질지도 몰라요. 웃겨서. 그죠? 자, 그 다음. 그가 너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 그러면 I'm sorry for.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까 했던 말은 what I said. 그가 했던 행동은 what he did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해서 결과가 지금 피해가 나왔다. What he has done. What he has done. He has를 줄여서 his라고도 씁니다. He is의 줄임말이 될 수도 있지만 문맥상 당연히 he has done이죠. 자, 그 다음에 너한테 했다. To you. I'm sorry for what he has done to you. 내가 대신 사과할게. 유감스러운 일이야. 됐죠? 자, 그리고 어제 일어났던 일은 유감이야. 보세요. 내가 그 일을 발생시키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럴 때는 about이 어울릴 겁니다. I'm sorry about. 그러면 뭐예요? 일어났던 일. What happened? 같은 구조죠. What happened? 언제요? Yesterday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I'm sorry about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유감이네요. 자, 오늘 나왔던 중요한 표현 두 번 더 마무리해 보세요. Try it again.

Okay, let's wrap it up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 반응은 뭐예요? 야, 그때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더라. 평소에 내가 아니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안하다. I'm sorry for what I said when I was angry. 그랬더니 야, 너 내 자신이 아니었어.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니었다. You weren't yourself. 난 내 자신이 지금 아니야. I'm not myself. 이 표현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wanna repeat this program and these expressions again, you know where to go. Visit our website here.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위에 함께 많이 나눠서 네, 좋은 기운 계속 업업 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승준율이 약 3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신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welcome back to Beige Punyo, 진아캠의 Google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캠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와 가족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는지 무엇을요? 이야기 들어보시면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The people of the mountain are worried. The people of the mountain hopes a safe climbing for all.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0: 네, 여러분 잘 끝까지 들어보셨죠? 온몸을 녹이기 위해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라는 부분 캐치하셨을 거예요. Good job.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이 안개 속에 사람들이 산을 타고 있는 것, 즉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여기 나왔네요. 내려가서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Decided 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어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2.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0: 네, 오늘 듣기 하실 때 문장이 네, 꽤 길었습니다. 모두 다 캐치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문장의 의미 파악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Just then, I see people climb in this fog. 자, 바로 그때 이 안개 속에 사람들이 오르는 것을 봅니다. 올라오는 모습 여러분도 화면 통해서 보셨죠? 그 얘기예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네, 우리는 내려가서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더 이상 오르지 못하니까 내려가서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로 한 거죠.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The people of the mountain are worried. The people of the mountain hopes a safe climbing for all.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자, 눈으로 보자마자 기능어와 내용어를 빨리 분류하시고 그 내용어의 어느 음절에 강세가 가는지 그것도 파악하시면서 거기에 힘을 줘서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I in this. 요걸 제외한 나머지의 단어들이 모두 다 내용어가 되겠죠.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People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프 사운드를 프로 발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Climbing, climbing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고 fog보다는 fog, fog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네, 잘 되시죠? Google listening 2.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장도 함께.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한 번 더.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Excellent. 네,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가볼까요?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첫 번째 이 동사 부분 decided 그런데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decided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리게 되고 하시면 돼요. 자, the 사운드 자체가 모음 I, 모음 E 철자로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decide, I라는 모음과 did에서 E라는 모음 사이에 껴있죠. 이런 경우 to 사운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the 사운드가 아닌 R 소리에 가깝게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decided. 그리고 발음하기도 편하죠. decided to go. 자, 이때 to는 기능어. go, down, warm up, frozen body. 모두 내용어고 그 나머지가 바로 기능어들이 되겠습니다. decided to go down. 자, 동사와 부사가 맞물려 있는 경우 동사도 내용어, 부사도 내용어지만 좀 더 부사 쪽에 힘을 실어서 발음을 하셔야 돼요. go down and warm up 이런 식으로 말이죠. The frozen body. body 하실 때도 body라기보다는 the 사운드 약하게 들리면서 R라는 모음과 철자는 Y지만 E라는 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플랩 현상에 의해서 body가 아니라 body, 리, 리, 르 이런 소리로 들린다는 거 인지하시고 그렇게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Google listening 2.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되시죠?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One more time.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Excellent. 영국식 발음을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2.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0: Al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자, 첫 번째 빈칸부터 시작되네요. 첫 번째 빈칸에는 just then, 바로 그때 I see people,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보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Climbing in this fog 했습니다. 이 안개 속에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The people of the mountain, 자, 말 그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이 are worried. 함께 지금 등반하고 있는 그 진행자와 가족들이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오케이? The people of the mountain hopes.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산의 사람들, 즉 산 사람들이요.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빈칸입니다. A safe climbing for all. 모두에게 안전한 등산을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we decided to go down. 우리는 결정을 해요.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And warm up the blank body 했는데 빈칸에 어떤 말이에요? 네, 들어갈 말이 바로 frozen이 되겠죠.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때 frozen은 freeze, froze, frozen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점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3: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The people of the mountain are worried. The people of the mountain hopes a safe climbing for all.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0: See you later. 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Thank you. I appreciate you. Now, the question for today in today's job, English job interview is, why did you leave your job? 네, 왜 그 옛날 직장을 그만뒀어요? So, what is the reason? Well, we have to be very careful. 또 어쨌든 너무 솔직하면 안 되겠죠? Like, you know, 적당히, honest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we have today. Let's take a look. 나는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나는 더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I wanted to do more, but I had little opportunity. 나는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I wanted to break free from the status quo. Interesting answer. Let's go ahead and take a look at the whole thing. Alrighty, so basically, 직장을 다녔는데 뭔가 발전이 없고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you know, you wanted to change jobs. I think that's a good reason.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one. 나는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 틀에 박혔다. How do we say that? Here we go. I left my job because I was stuck in a rut. 자, I did tell you before, you can say I quit my job, right? But leave sounds a little bit softer. So I left my job, 직장을 그만뒀어요. Because, 왜냐면은, I was stuck in a rut. This is our key phrase for today. To be in a rut or to be stuck in a rut is basically 이런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 그 햄스터가 있죠. 햄스터가 이렇게 그 wheel을 계속 이렇게 돌죠. 도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뛰는데 그 자리잖아요. 네,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So if you're stuck in a rut,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발전도 없고 정말 좀 지칠 수가 있죠. Right? So 자, 틀에 박혔다. Alright, we can say it like that. Or that you're just tired of doing the same thing again and again. Alright, I wanted to do more, but I had little opportunity. I wanted to do more, but I had little opportunity. 나는 더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I wanted to do more. So, I wanted to do more. 뭐,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좀 더 배우고 아니면은 성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기회가 없었죠. I had little opportunity. 그러면은 little는 작은 거죠. 뭐 I had no opportunity 보다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Little opportunity. It was almost like I had no opportunity. All right. I wanted to break free from the status quo. I wanted to break free from the status quo. Alright, 나는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So, status quo is basically what it is now. 그냥 지금 현재로, 그냥 그대로예요. Status quo. 변함없이 the status quo. 네, 현상으로. Okay, 형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Break free. 감옥을 생각을 해보세요. Prison. Usually we say he broke free from prison or he, you know, to break free means to 어디 그 케이지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gorilla, Godzilla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escape 하는 느낌? 네. Alright, so to get yourself out of a situation. Alrighty, so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Explain versus describe. Explain versus describe. Figure 단어들은 explain 그리고 describe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오늘은 확실하게 저희가 구별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요, explain입니다. 이거는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Explain, explain, explain. 그래서 E로 시작하지만 explain이라고 발음하는 것보다는 I 발음 느낌으로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explain 이거보다는 explain, explain. 아마 사전 보시면 두 가지 발음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Explain,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때 explain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hen you make things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we use the word explain. 그리고 복잡하거나 모르는 것을 설명해 줄 때 explain 단어를 사용해요. We use the word explain also when you are making something very complicated or something very complex into something that is really easy to understand, okay? So when the person doesn't know something or is unclear about something, you explain in order to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explained what happened. Can you explain why? She explained the situation. Explain, 설명하다. Explain.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줬어. I explained what happened. 그래서 누구에게 설명을 했을까요?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I explained what happened. I explained what happened. 두 번째 문장은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 수 있어? Can you explain why? Okay, so I am confused or I don't understand something. That's why I'm asking this question. Can you explain why? Can you explain why?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그녀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 She explained the situation. So when you explain something, you're making things clear. You're making the other person understand.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Explain. She explained the situation.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 explained the situation. She explained the situation. All right, explain.

하셨죠. 이번에는 describe로 넘어갈게요. describe, 묘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DE이지만 여기도 여전히 I 발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훨씬 더 발음하기 쉬울 거예요. describe, describe, describe. Very good. Okay. Describe. 자세히, 세세하게 설명할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describe when we're being very detailed with our explanation.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설명할 때 describ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뭔가 스토리를 쓸 때, 아니면 내 과거에 대한 그런 뭔가 경험이나 이거에 대해서 쓸때 이런 거 주로 describ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상대방의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질 만큼 이게 상상이 될수 있게 이거를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escribe입니다. 그래서 explain 같은 경우는 상대방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explain이지만 describe는 상대방이 정말 그거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문장대 한번 볼게요. I described the house. Can you describe what she looks like?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Describe, 묘사하다. Describe.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은요. 나는 그 집을 묘사했어. Okay? 그래서 이 집을 정말, 디테일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은 갈색이고, 창문들은 뭐 이렇고, 뭐집 크기는 이렇고, 방은 몇개 있는데 이 방은 이렇고, 카페트도 뭐 이런 색깔이고, 되게 묘사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describe. I described the house. 그래서 이거를 묘사를 하면서 상대방이 상상을 할수 있는 거예요. I described the house.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할 수 있겠어요? Can you describe what she looks like? Okay.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는 정말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묘사하다, describe라는 단어를 씁니다. Can you describe what she looks like? Okay, good. 그리고, 너 자신을 세 단어로 묘사해봐.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그래서 이세 단어를 정말 잘 생각하셔가지고 상대방이 정말 아, 이런 사람이구나 상상할 수 있게 describe 단어를 썼어요.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네, 정리해 드릴게요. explain. 이거는 설명할 때 상대방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어려운 거를 조금 쉽게 명확하게 설명할 때 explain. 그리고 describe 같은 경우는 상대방 상상할 수 있게 묘사를 하는 거죠. describe. 이렇게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explained what happened. I explained what happened. I explained what happened. I described the house. I described the house. I described the house. And that is all of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don't forget to review all the expressions that we learned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허리 통증에 대한 주제가 바로 전체적인 테마고요. 소주제로 좀 나눠서 하나하나씩 단어와 표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허리 통증과 그다음에요. 허리 치료 이야기를 같이 연달아 해 봤고요. 오늘은 다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를 삐끗했다든가. 그렇죠? 허리를 좀 다쳐서 좀 아프다든가 그 상황 설명을 할 때 써야 되는 표현과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제일 먼저 다치다라는 얘기하고 삐끗했다라는 얘기의 어떤 뉘앙스의 단어들을 좀 찾아가지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이 허리를 다치다 쪽은 그냥 어디를 다칠 때도 쓸 수 있는 동사가 뭐죠? 다치다. 다치다 아시잖아요. hurt죠. hurt. I hurt my back. 아, 나 허리 다쳤다. 나 손 다쳤어. I hurt my hand. 나 발 다쳤어. I hurt my foot. 그죠? hurt. hurt 자체는 동사 변형이 똑같죠? hurt, hurt, hurt. 과거도 hurt이에요. hurt, 소유격 주고 back. hurt one's back. 들어볼게요.
1: hurt one's back. hurt one's back.
0: 자, 이 삐끗하다를 두 가지 좀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허리 쪽 근육을 좀 삐끗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근육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려면 pull a muscle in one's back. 자, 이것도 사실 삐끗했다 쪽에서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요. pull a muscle이라는 건 내가 어떤 근육을 당겼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당기다의 의미가 아니라 좀 놀랬다는 얘기죠. pull a muscle. 허리 쪽 근육이 좀 놀랬다 혹은 삐끗했다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허리 안에 있는 근육이니까 in one's back 이렇게 묻습니다. Pull a muscle in one's back. 자, 들어볼게요.
1: Pull a muscle in one's back. Pull a muscle in one's back.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허리를 삐끗하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있기는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Twis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Twist one's back 혹은 sprain one's back도 있어요. 근데 오늘 두 가지 또 하면 또 헷갈리니까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여러분, one at a time, okay? 오늘은 그냥 twist만 하세요. Twist one's back. Oh, I twisted my back. 이게 뭐냐면 허리를 살짝 좀 잘못 움직여서 아! 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삐끗이잖아요. 그러니까 twist가 뭘 꼬다라는 얘기인데 이 꼬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부상 쪽에 많이 씁니다. 아, 나 손목을 좀 삐끗한 것 같아. I think I twisted my wrist. I think I twisted my ankle. 아, 나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아. 이런 의미로. 들어볼게요.
1: Twist one's back. Twist one's back.
0: 잘 기억하세요. 이 twist가 부상 쪽에 쓰인다는 거. 자, 나 허리 근육을 삐끗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이 I think I twisted my back. 해도 되고요. 그게 간단한 버전이죠. 이걸 해볼까요? I think I pulled a muscle. 과거니까 I think, 생각한다. 현재 시제. I pulled a muscle, 과거 시제, in my back. 소유격 넣어주고 마무리. 그죠? I think I pulled a muscle in my back. 다시 한 번, 그 상황 생각하면서 I think I pulled a muscle in my back. 아이고, 허리를 좀 다친 것 같아. 그죠? 들어볼게요.
1: I think I pulled a muscle in my back. I think I pulled a muscle in my back.
0: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자, 허리를 다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할 수도 있고, 그죠? 운동을 좀 너무 과도하게 하다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것까지 가는 게 겁니다.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이거는요. 자, 무거운 물건을 들다. 무거운 걸 뭐라 그래요? heavy라고 하죠? 드는 걸 뭐라 그래요? lift라고 하죠? 자, 이 어순만 잘 보세요. lift, heavy가 아니라 lift, 뭐뭐뭐 heavy거든요. lift something heavy. someth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란 뜻이니까, 뭔가 무거운 걸 들다 해요. 그죠? Lift something heavy. Lift something heavy. 자, 들어볼게요.
1: Lift something heavy. Lift something heavy.
0: 자, 운동하다가도 허리 많이 다칩니다. 그렇죠? 역기 같은 걸 들다가도 다칠 수 있고, 아무래도 뭐 격한 운동을 하다가 너무 많이 해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자, 무리하고 좀 과도한 운동을 excessive라고 합니다. Excessive exercise. 뭐 너무 오랜 시간 했을 수도 있고, 강도를 너무 세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0: 생각하면 너무 무거운 걸 막 들려고 했을 수도 있고 excessive exercise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Excessive exercise. Excessive exercise.
0: 무엇이든 간에 excessive는 안 좋은 거죠. 도가 지나친 걸 다 excessive라고 하니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대로 걷지 못하다. 자, 걷다는 walk 동사 쓰시면 되는데 cannot walk properly. 이거 간단하죠? 자, 부정어 주면서 두 단어 하나로 붙여 써야 됩니다. 이거 띄었으면 안 돼요.

0: Cannot walk properly.
1: 좋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허리를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you could hurt your back. 허리가 다쳐서 아픈 거죠.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아플 수 있다야. 다쳐서 아픈 거니까 you could hurt your back. 뭐 할 수도 있다의 가능성이죠. You could hurt your back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While 줄 거면 ing 붙여야죠.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뭐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 허리를 다쳐서 아플 수도 있어. You could hurt your back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들어볼게요.
0: You could hurt your back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You could hurt your back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를 다치면 뭐 파스 붙이고 뭐 찜질하고 막 이래요. 막 뜨거운 찜질도 하고 찬 찜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증상이 호전되면 모르겠는데 악화되고 더 아프고 계속 일주일 동안 가고 이런 이제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상이 악화되는 거 뭐라고 그래요? Get worse. 이건 쉽죠? Get worse. 아, 나 허리 아팠는데 어제보다 더 아파. 그럼 my back pain is getting worse.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게 필요해요. My back pain is getting worse. My back is getting worse. 이래 되고 get worse.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거죠. 들어볼게요.
0: Get worse. Get worse.
1: 어제는 요만큼 아팠는데 오늘은 이만큼 아파. 이거 어떻게 해요? Hurt a lot more. 간단해요. 여러분 이건 콜로케이션 연습이에요. 단어를 어려운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얘네끼리 조합해서 우리가 쓰는 연습을 자꾸 읽어보면서 입에 붙이는 연습입니다. Get, 자, hurt a lot more. 다시 한번, hurt a lot more. 강세 양쪽 주시고 들어보세요.
0: Hurt a lot more. Hurt a lot more.
1: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지속되다. 이게 뭐 일주일이 아니에요. 2주, 3주, 뭐 몇 개월. 고질적으로 아파요. 그럼 이제 지속 기간을 얘기할 때 동사가 필요하겠죠? Last 동사입니다. Last for a long time. 자, for는 기간이니까 오랜 시간 지속되다. Last for a long time. 다시 한번 last for a long time. 들어볼게요.
0: Last for a long time. Last for a long time.
1: 오케이, 좋습니다. 허리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자, 허리 문제라는 거 자체가 그냥 back 다음에 problems 이런 거 붙여주면 돼요. 허리 쪽 문제, 허리가 아프다든가 뭐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좀 약간 휘었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Scoliosis라고 하죠. 측만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back problems 해서 S 붙여서 일반화시킬게요. 일반적으로 허리 쪽 문제가 하루아침에 낫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쭉 오랜 기간 이게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 Can last for a long time. 이 can하고 could는 이런 경우 똑같은 의미라 했어요. Could 해도 되고 can 해도 됩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런 경우는 거의 뜻 차이가 없어요. 자, back problems can last for a long time. Back problems could last for a long time.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Last for a long time. Can에 힘만 주지 마세요. 자, 들어볼게요.
0: Back problems can last for a long time. Back problems can last for a long time.
1: 허리를 다친 경험 오늘 주제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You ready? 허리 근육을 삐끗하다에 해당하는 표현 아까 기억나시죠? Pull a muscle in one's back. 이거 꼭 기억할게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자, 들어볼게요.
0: Pull a muscle in one's back. Pull a muscle in one's back.
1: 그 다음에 들다 뭔가 무거운 걸 어순 기억나시죠? Lift something heavy. 들어봅니다.
0: Lift something heavy. Lift something heavy.
1: 자, 이 통증이 오래가요? Last for a long time. Last for a long time. 들어볼게요.
0: Last for a long time. Last for a long time.
1: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제 허리 쪽 문제 중에서 허리를 다쳤던 경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 원하시면 저희 모든 방송에 대한 다시 보기를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와서 여러분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EBSE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여러분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다 붙여서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덮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듣는 상대방에게 아, 나 그거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행동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저 그 행동을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 패턴이에요. 바로 I won't 하고 나서 동사 agai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 그 행동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 혹은 약속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다시는 나 거짓말 안 할게요. 이런 표현들 바로 I won't 동사 again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I won't 동사 again 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하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해서 저 그 행동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반대로 will not으로 얘기를 해서 I will not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will not을 어떻게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won't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I won't 동사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잘못해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게요. 라는 의미로 다시는 이란 의미까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뒤에 again을 붙여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again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agai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I won't 동사 again 가지고 저 그 행동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저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거짓말하다? 그쵸, 바로 lie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I won't lie agai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나 이제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I won't lie agai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again이 아니고 again으로 발음해 주시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won't lie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 won't lie again. 해서 저는 거짓말 이제 다시 안 할게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저 다시는 진짜 꼭 까먹지 않을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뭔가 잊어버렸을 때는 그쵸. forget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I won't forget again. 혹은 forget what again까지 해서 I won't forget it again.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I won't forget again. 아, 저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안 까먹을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won't forget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 won't forget again. 해서 저 다시는 안 까먹을게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 다시는 욕하지 않을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하다라는 거는요. 바로 swe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swear 뭔가를 간절하게 막 발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swear 욕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won't swear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 won't swear again.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say some bad word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렇죠? 나쁜 말 저 이제 다시는 안 쓸게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도 되겠네요. 자, 혹은 여러분이 say that wor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그 말 다시 쓰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저 그 말 다시 안 쓸게요. I won't say that word again.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do 동사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I won't do that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상대방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못한 지점을 알고 있을 때 저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I won't do that again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won't do that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 won't do that again. 해서 저 그 행동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I won't 동사 again 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won't lie again. I won't lie again. I won't forget again. I won't forget again. I won't swear again. I won't swear again. I won't do that again. I won't do that agai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I won't lie again. 저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라는 문장을 가지고요.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don't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코 하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여러분 뒤에 ever 가지고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ever lie agai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ever lie again. 한 번만 더. 시작. Don't ever lie again. 해서 don't ever가 never의 의미를 갖고 있다. 라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on't ever 동사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는 그 행동하면 안 돼. 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이제 답변으로 Yes, I won't 동사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네, 저 그거 다시는 안 할게요. Promis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I promise 이런 식으로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의 또 dialogue가 완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I won't do that again 해서 저 다시는 그거 안 할게요 라는 문장이었다면요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서요. It won't happen again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it won't happen again. 요 의미는 그렇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I won't do that again은 저 그렇게 다시는 안 할게요. 라는 의미니까 조금 의미 차이 구분 지어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t won't happen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t won't happen again.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과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저 그 행동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won't 행동 again. 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really great and wonderful that you are joining the program.
1: 여러분, 바로 하루 딱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한 문장, 예, 다시 한번 해본다는 의미의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으로 시작하시면 더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for this challenge?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내가 큐바에 간다니 그거 멋진데? 큐바에 가다는 동작이고요. 멋진데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 표시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뭐뭐 하는 게 멋진데예요. 그래서 뭐뭐? 어, 그거 멋진데? 자, 영어로는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It's cool. It's really cool. 이렇게 앞에 다른 말을 붙여줘도 돼요. Really나 so 같은 거. It's really cool that. 아니면 it's cool that. 자, 이거 한번 예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워질 테니까 이것만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바로 갑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more. Step 1. 자, 앞에 나왔던 힌트가 있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본인이 가르쳐야 된다면 이 내용을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혹은 지인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시면 되게 아주 느낌이 달라지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니 멋진데? 이런 표현 얼마나 멋져요. 와, 네가 우리와 함께 있다니 멋진데? 그러면 시작은 It's cool. Cool. 발음은 cool 하지 마시고요. Cool처럼 들려요. Cool. 아시겠죠? It's cool that 네가 여기 있다. You are here. It's cool that you are here. 그 다음에 여기다가 with us, 우리와 함께 이런 거 붙이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 내가 사람들을 도와준다니고 멋지다 라고 할 때 자원봉사하다도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다도 되고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it's cool that 하고 끊으세요. 그건 의견이고 내가 사람을 돕다는 you help people. People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란 뜻으로 others를 쓰셔도 됩니다. It's cool that you help other people. 아니면 others. 됐죠? 발음 하나만 주의하실까요? help라고 안 들리고요. help, help 이렇게 들립니다. 마치 hope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예, p 발음이에요. 그래서 뒤에 을을 붙이시면 예, 안 됩니다. 그래서 it's really cool that you help others. 실제로 들리는 발음이 help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자, 글을 쓰다니 멋진데? 이거 뭐 글을 쓰다가 영어로 뭐예요? write겠죠? It's cool that you write. 뒤에다가 야, 네가 TV 작가라니. 그러면 write for TV, 라디오 작가니. write for radio.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write for the radio program.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리를 한다니 멋진데 어려울 것 같지만 당연히 정말로 쉽게 it's cool that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 you cook. 자, 이렇게 동작과 연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it's cool that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동사 다 쓰셔도 돼요. swim, drive, 그쵸? skate, 그 다음에 뭐 run, 그쵸? 100 kilometers. 그러니까 100km를 뛴다니. 정말 그 멋진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만 보시고요. 하나하나 잡아드릴게요. 내가 여기에 있다니. 정말 그 멋진 일이야. 자, your turn. 네, 바로 It's really cool that you are here. 해서 여기에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니 그거 멋진데? Your turn. 그쵸? It's really cool that you help others.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글을 쓰다니. 자, 여러분, your turn. It's really cool that you write. 물론 really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렇죠.

자, 뭐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다니 라는 얘기니까 Your turn. 네, It's cool that you cook. 네가 요리를 하다니 멋진데? 뒤에다가 뭐 every day cook dinner. 그렇죠? 네, 이렇게 다 쓰시면 연결이 됩니다. 자, 요거 조금만 더 볼까요? Let's find out more. Where? In the second round, step two. 내가 이번 여름 큐바에 간다니 그거 멋진데? 자, 쿠바에 가다. 이렇게 동작이 뒤에 나오는 거 빼놓고는 멋진 데는 이미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it's cool. 그렇죠? It's cool that. 그러면 네가 큐바에 가다? 얼마나 쉬워요? Go to Cuba. Go to Cuba. 다 좋습니다. 그래서 you are going to Cuba. 언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이렇게 쓰시면 어려운 거 없죠? 저는 a couple of years ago, I visited Cuba. 아, La Habana. 예, 하바나라고 하잖아요. Havana가 미국식 발음이고요. La Habana. 이게 바로 스페니쉬식 발음인데 정말 예쁜 도시입니다. 거기서 차를 빌려서 근처에 있는 Via de Viñales. 그 다음에 센타 무슨 비치였는데 거기도 한번 갔었고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Before you die, you need to check out this place. 여기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Beautiful place. 자, 그렇다면 It's really cool that you're going to Cuba this summer. 자, 내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니 그거 참 멋진데? 멋진다는 이미 했죠. It's cool. 그 다음에 You help people이잖아요. 그럼 아까 나왔던 help others. 그렇죠? 아니면 help people.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곤경에 처한 때문에 앞에 나온 곤경에 처하는 요리 재료고요. 정말로 멋진 데는 요리법이에요. 두 개를 혼동해서 곤경에 처한을 몰라서 나는 이거 정말 모르나 봐.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곤경에 처하는 영어로 그냥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예, 하지만 it's really cool. It's cool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n need예요. In need. 이게 필요란 명사의 뜻이고요. in은 이게 필요함에 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 People in need. 어렵지 않으시죠? It's really cool that you help people in need. Really not so는 넣다 뺐다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매일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도 한다니 멋진데? 진짜 멋지잖아요. 그죠? It's cool. 어떻게 cool한 거예요? 네가 뭐뭐 하다니. 작사, 작곡. 작곡은 compose인가? 그 단어는 어려운 단어예요. 쉬운 단어는 뭡니까? You write. 그렇잖아요. 뭘 쓰는 거예요? Songs. 그 다음에 뭐예요? Lyrics. 요 발음 좀 어렵습니다. Lyrics예요. Lyrics. Lyrics. 복성틀만 쓰이고요. 그래서 가사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Lyric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이번 여름에 큐바에 간다고 그거 멋진데?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온 것처럼 It's cool that you're going to Cuba this summer. 자, 무엇인가 오래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거 정해진 표현입니다. Long time coming.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It's been a long time coming. 아시겠죠? A long time coming.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란 뜻의 표현입니다. 자, 큐바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그 근처에 있는 헤밍웨이가 제일 사랑했던 그러한 도시인 바로 꼬히마르라는 곳도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헤밍웨이의 박물관도 있습니다. Okay, so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요. Okay,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브레인마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 아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고대하시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문장 곧장 만나보면서 오늘의 주제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I couldn't call you because I had lost my phone. 보이시나요? 우리 계속해서 시제 공부해 왔잖아요. 시제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탁 표시해 보면 두 가지 시제가 보이실 겁니다. Couldn't call 이라고 해서 과거 시제가 하나 보일 거고요. Had lost 라고 해서 had pp가 보이실 텐데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 had pp 일반적으로 과거 완료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과거 완료형을 제가 기대했을 리가 고대했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어떤 시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had pp 과거 완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기부터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had 그리고 과거 분사가 붙어서 사용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것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had가 줄여져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apostrophe d 이렇게 줄여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apostrophe d가 언제나 had pp의 had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동사 would 같은 경우도 apostrophe d로 줄이거든요. 자, 차이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조동사 would 같은 경우는 apostrophe 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거고요. 그럼 그거 would입니다. apostrophe d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면 그럼 그때 걔는 had가 줄여진 것이다 라고 구별하실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참고하시면서 몇 가지 이 과거 완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과거 완료라는 건요. 말이 좀 어려워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완료형과 똑같은 용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 이제 과거로 이렇게 한 시제 툭 간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과거 완료형도요. 계속적 용법, 완료, 결과, 경험적 용법까지 현재 완료가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 용법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시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뭔가 현재 완료로 표현된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 또 다른 시점의 과거까지에 걸쳐서 일어나서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과거 완료로 표현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개념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가 이번에 지금 제가 요거 말고 이제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용법을 이해해 주는 게 그냥 일반적인 had pp의 쓰임에는 더 많이 적용이 돼요.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요 had pp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어떤 과거의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를 표현할 때 그때 요 had pp가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과거라고 부르는데 요게 had pp의 이해에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대과거가 그래서 뭡니까? 과거의 일들이 여러 개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다른 과거의 일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거. 그때 여기다 우리가 had pp 써준다는 거죠. 요게 대과거다. 대과거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 대과거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문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잘 집중해봐 주세요. 먼저 우리말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지갑을 집에 놓고 왔고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라는 우리말의 의미도 의미인데 그 상황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지갑을 집에 놓고 왔고요. 나중에 지하철을 타려고 딱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걸 나중에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죠. 요거를 그냥 과거 시제만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하면은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I left my wallet at home and I realized it later. 이렇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과거의 시제로만 이렇게 문장에 적혀져 있으면요. 먼저 쓰인 동사가 먼저 일어난 일임을 뜻해요. 집에다가 지갑을 놓고 왔고 그게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이 문장을 그냥 쓰려면은 실제 일어난 일의 순서대로 I left my wallet. 내가 지갑을 놓고 왔고 and I realized it. 그걸 나중에 내가 깨달았다. 요렇게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만 일어난 일의 그 순서대로만 문장을 적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이 헤드피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같은 뜻인데 자자 어떤 동사가 먼저 나왔는지 순서가 바뀌었죠. I realized. 내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먼저 나와서 실제로는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문장에서 깨달은 걸 내가 먼저 말해버렸네. 그런 경우 내가 그래서 실제로 먼저 한 일 지갑을 놓고 온 거 요거를 헤드피피로 표현해주면 비록 요 동사가 앞에 있는 realized보다 뒤에 쓰였지만 실제로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났음을 표시하게 된다는 거죠. 해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I realized I had left my wallet at home. 뜻이 같아요. 근데 동사를 쓴 순서가 바뀌었고 그 와중에 had pp가 아 요요 had pp 쓴 had left라는 동작이 그냥 과거 시제를 쓴 realized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과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누가 어떤 문장을 만든다고 이걸 우리가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은근히 자주 씁니다. 영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이렇게 적혀있죠. 메가는 여권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항 도착해서 여권 안 가져왔네 깨달은 거예요. 와, 정말 그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요 문장을 영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Megan discovered. 메간이 발견한 거죠. 발견한 게 실제로는 나중에 일어난 일인데 이 문장에서는 먼저 그냥 써버렸어. 그러면 실제로 먼저 일어난 일을 헤드피피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Megan discovered she had forgotten. 잊어버린 게 먼저죠. 그리고 발견한 게 뒤라는 거예요. 뭘 근데 잊어버렸어요? To bring,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뭘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Her passport, 그녀의 여권을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지는 거고 헤드피피, 자연스럽게 대과거 쓰임으로써 사용됐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egan discovered she had forgotten to bring her passport. 이렇게 영장 연습 하나 해봤습니다.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내 핸드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에게 전화할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을 자 영어로 만들어 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가 먼저입니까? 잃어버린 게 먼저죠. 그래서 전화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색깔로 보자면 보라색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적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I lost my phone so I couldn't call you.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내가 너에게 전화를 못했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I couldn't call you because I had lost my phone 적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비록 couldn't call이란 동사가 먼저 쓰였지만 had lost, had pp가 저기 쓰였으니까 아 실제로 어떤 동작이 먼저 일어났냐면 아 그래 핸드폰을 잃어버린 일이 그 동작이 먼저 일어난 거네. 그래서 전화를 못했다는 거구나 라고 어떤 과거의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그 순서를 우리가 이 head pp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과거 완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대과거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사실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개념을 잡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기초 영문법 충분히 쌓은 거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0: so happy to see you again. Today we will also work on working on our blood flow. Let's get it pumping, okay?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이번 주 내내 그렇듯이 혈액순환 개선할 수 있는 요가 동작들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우리 영어 먼저 배우고 가실게요. Let's get started, guys.
1: What is this noise? My eyes are covered. I can't see anything. Do you trust me? I did until now. You're kind of scaring me. Ta-da! This puppy is now yours.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은 영어 표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차이점 살펴보도록 할게요. Trust 그리고 believe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살펴볼 건데요. 뭐가 다를까요? 둘 다 믿다라는 뜻인데 이상하게 좀 달라요. 일단 trust 먼저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What is this noise? 이렇게 시작하죠.
0: 야, 이 소리 도대체 뭐야? 좀 이상한 소리가 나나 봐요.
1: My eyes are covered. I can't see anything.
0: 이러죠. 내가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do you trust me? 이러죠. 너 나 믿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rust. 여기서의 trust. Trust라는 단어는요. 믿다라는 뜻이지만 조금 신뢰하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trust 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o you trust me? 너 나 믿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I did until now 이러죠. 야, 여태까지는 그래왔는데 지금 난 잘 모르겠다 이러죠. You're kind of scaring me 이러죠. 너 지금 약간 나 지금 너 때문에 약간 무서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You're kind of scaring me. 그랬더니 타라 이러죠. 짜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짜잔 이거를 타라 이렇게 얘기해요. 타라 this puppy is now yours 이럽니다. 이 강아지 이제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래서 trust 하면은 믿다 그렇지만 신뢰하다라는 뜻에 가깝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제 believe 보러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갈게요.
1: Do you believe in ghosts?
2: No, not really.
1: Would you believe it if I said I can see them?
2: You're going to say it's right next to me, aren't you?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Believe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Do you believe in ghosts? 이럽니다. 어떤 뜻인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유령을 믿니? 이러죠. 믿다. 유령을 신뢰하니? 이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유령이 있다고 믿니?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믿다. 이런 거를 believe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believe in ghosts, believe in God 하면 신을 믿니? 그렇게 해서 believe in ghost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유령이 있다고 믿니? 그랬더니 no, not really. 이러죠.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ould you believe it? 이러죠. 너는 믿겠니? 만약에 if I said I can see them. 내가 만약에 그들을 볼 수 있다면, 유령을 볼 수 있다면 너는 그 말을 믿니? 그러니까 신뢰하다는 뜻인 trust와 달리 believe는 나의 그 말의 사실 여부, 나의 말을 믿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would you believe it if I said I can see them?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ou're going to say it's right next to me, aren't you? 이러죠. 너 내 유령 내 옆에 있다고 바로 옆에 있다고 얘기할 거지, 그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나 놀리킬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believe 하면 어떤 말의 사실 여부 또는 누군가의 말을 믿다라는 뜻에 가깝고 trust는 신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요가 하러 갑시다, 요가.
1: Okay, this pose will get your blood pumping. For sure. So, today's pose is the headstand preparation, okay? It's not a headstand, it's a headstand preparation, okay? So, let's start by kneeling down for this pose.

preparation. So be careful with it, okay? 네, 우리 오늘 물구나무 서기 준비 자세 해봤습니다. 준비 자세니까요. 어제까지나 너무 무리하게 물구나무 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준비 자세까지만 재밌게 해보세요. 알겠죠? 영어 표현 우리 trust 그리고 believe 차이점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둘 다 믿다라는 뜻 맞죠? 그러나 trust는 신뢰라는 뜻, believe는 어떤 사실 여부 등을 믿다 이런 뜻에 가까우니까요.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I will miss you. Bye. Have an amazing d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UBS 생활영어의 선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Welcome back indee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1: Yes,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의 추억 또는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Uh-huh.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did too, but I played in the sandbox as a kid.
0: Sandbox라는 게 나왔어요.
1: The sandbox.
0: 네, I played in the sandbox as a kid. Mm-hmm. 어렸을 때 모래놀이통에서 놀았어요. Mm-hmm. 저는 샌드박스 모래놀이통까지는 아니고 그냥 놀이터에 모래가 쌓여 있어서 그냥 거기서 놀았던 기억은 많아요.
1: In our backyards, we usually have a thing that looks like a kiddie pool,
0: 네네.
1: full of sand, you know. Like the one you buy for your backyard.
0: 저도 친구들한테
1: Think it's that one.
0: 그러니까요. 친구들한테 이야기 듣고 사진을 보니까 그런 통 같은 아니면 이제 집안이나 마당에 놓는 아이들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미니 mm-hmm. 수영장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모래가 가득한 거죠.
1: Mm-hmm.
0: 그런 곳에서 놀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It was awesome.
0: 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미국에 계시는
1: 리처드 씨입니다.
0: 리처드 씨의 요약 문장 바로 만나볼까요?
1: 리처드 씨, 나와주세요.
2: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0: 네, 지금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 중 하나라고 묘사해주고 있어요.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1: So Richard said,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0: 네, backyard sandbox라고 했습니다.
1: Yeah.
0: 그래서 뒷마당에 있는 모래놀이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친구 중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과 놀았던 것이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mm-hmm. from childhood라고 mm-hmm. 하네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 중 하나라고.
1: Mm-hmm.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2: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Just two houses down, one of my best friends also grew up.
1: 네, 이 부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Two houses down이라고 했는데 two houses down이면은 두 집을 건너야 하는 건지 한 집만 건너면 되는 건지 여기서는 사실은 한 집만 건너는
0: yeah,
1: 거예요.
0: Yeah, you just so you just skip one house.
1: Exactly.
0: And then it's the house after that.
1: Mm-hmm.
0: Yeah.
1: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여기 있으면 one house down 그건 바로 옆집이고요.
0: Yeah.
1: 네. 그리고 two houses down 하면 옆 옆집을 가리킵니다.
0: Mm-hmm.
1: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two blocks down, three blocks down,
0: oh, yeah.
1: four blocks down.
0: You never count the three and then the next one, right? It's the first block, the second block, the third block down.
1: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두 번째 집인 거죠. 한 집 건너서 있는 집에 one of my best friends also grew up.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도 거기에 살았다는 거죠. 같은 동네에.
0: Mm-hmm. Yeah. How old is this friend? Let's find out.
2: And he is only 2 months older than me to the day. So because we were virtually the same age and had many of the same interests,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And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my childhood was spending time with him in the backyard sandbox.
0: And he is only 2 months older than me to the day.
1: 네, 한국 문화 속에서는 사실은 two months older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0: Yeah.
1: 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다, 몇 개월이다 이런 얘기 할 때 이외에는 8살이면 다 8살인 거고 9살이면
0: yeah.
1: 다 9살인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나이가 모두 다 1월 1일에 변하는 yeah. 것이 아니고 생일에 변한다 보니까
0: It's literally on your exact birthday,
1: 네, 네.
0: right?
1: 그래서 항상,
0: Not a day before.
1: 그렇죠. 뭐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지 서로 비교를 하다가 oh, you're three months older than me 이런 말을 종종
0: yeah.
1: 하잖아요.
0: Yeah.
1: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차드 씨 머릿속에도 이 친구가 나보다 두 달 빨리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mm-hmm.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나이인데 생일이 그 친구는 몇 월이다 이게 아니고 진짜로 two months older인 거죠.
0: Yeah, and he says to the day.
1: To the
0: so
1: day.
0: That means it's the same date of the month as well.
1: 리차드 씨 생일이 12월 30일이다. 그러면 이 친구의 생일은 10월 30일.
0: Mm-hmm.
1: 정확하게 두 달 먼저 태어난 친구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겠죠?
0: Uh-huh. And next he says, so, because we were virtually the same age and had many of the same interests,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1: 네, 여기에서 핵심 어휘 하나 나왔죠? 사실상 거의
0: virtually, virtually.
1: Virtually. Virtually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것 중에서 앱으로 쓸 수 있는 AR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셋을 쓰고 볼 수 있는 VR도 있습니다. VR에서 V가 뭘 가리키죠?
0: Virtual reality.
1: 가상현실이죠.
0: Uh-huh.
1: 네, 그래서 virtual reality 할 때 그 virtual은 가상이에요.
0: Uh-huh.
1: 현실과는 달라요.
0: Yeah.
1: 그런데 virtually라고 하는 순간 뭐 가상으로라는 뜻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0: yeah.
1: 그 대부분은
0: It's confusing.
1: 사실상이라는 뜻으로
0: yeah.
1: 쓰여요.
0: It means more real. So then it's virtual reality. I guess they made a real reality in the equipment.
1: Okay.
0: On the technology. Okay.
1: 그래서 virtual이라고 그냥 형용사로 쓸 때에는 mm-hmm. 가상 쪽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이고요.
0: Uh-huh.
1: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virtual studio. We are in a virtual studio.
0: We are.
1: 지금 가상
0: This is 지금 not real.
1: 네, 뒤에 있는 엽서가 실제 저 엽서가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virtual인데 부사로 virtually가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0: yeah.
1: 거의 이거나 다름없다라는 mm-hmm.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많이 분리가 돼 있는 느낌인데 나중에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 더 흔해지면 약간 이거 가지고 말장난도
0: It's
1: 많이 나올 것
0: change.
1: 같아요.
0: 예. Yeah.
1: 자, 그래서 because we were virtual we were virtually the same age 거의 나이가 같았고 and had many of the same interests 같은 관심사도 많았기 때문에
0: mm-hmm.
1: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0: mm-hmm.
1: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0: All right. Next he says And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my childhood was spending time with him in the backyard sandbox.
1: 그리고 저의 very earliest memories. 사실은 my earliest memories라고 해도 뜻은 가장 어렸을 때 기억 맞습니다. 그런데 very가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 기억 중에서도 가장 어렸을 때 강조해 주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 기억 중 하나는 was spending time with him in the backyard sandbox.
0: Mm-hmm.
1: 뒷마당의 모래놀이통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0: Hmm. Sounds awesome. Let's keep watching.
2: Do you know what a sandbox is? I don't know if they have them in Korea, but we do have them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still have them. You can buy them now.
0: Do you know what a sandbox is?
1: Sandbox.

0: 있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슷한 종류의 물건인 경우, 같은 종류의 물건인 경우 쓸수 있고요. 그냥 그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I used to have it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1: No, 이
0: 세상에
1: 원.
0: 하나밖에 있는 거, 하나만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1: Of course.
0: 이제 그냥 나도 그런 인형이 있었어요. 저도 모래돌이통 있었어요. 이럴 때는 have one
1: One.
0: 훨씬
1: Yeah.
0: 자연스럽습니다.
1: I used to have one too. And you could even take out when I was a kid. I used to have one too.
0: I used to have one too.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1: Yeah, I used to have one too when I was a kid. Perfec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이번 시간에는 샌박스, 모래놀이통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Can I go back to the days where I just played in the sandbox, chilling in my diaper? I have not played in the sandbox in forever. The last time I played in the sandbox was when I was a kid.
0: 네, 같이 보죠.
1: Adrian says,
0: Can I go back to the days? 이렇게 뒤에 나오는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Can I go back to the days where I just played in the sandbox, chilling in my diaper? 그냥 모래놀이통에서 노는데 얼마나 어렸었냐면 chilling in my diaper. chilling이라는 것은 relaxing.
1: relaxing. 네, 그래서 I'm just chilling on the sofa.
0: 그냥 소파에서 쉬고 있다, chilling인데요. chilling in my diaper 하면 그냥 기저귀 차고 마음 편하게 모래놀이통에서 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1: So Janelle says,
0: I have not played in the sandbox forever. In forever.
1: In forever.
0: 네, in forever이라는 거는 in a long time인데요. 모래놀이통에서 안 놀아본 지 정말 오래됐다는 말이죠. The last time I played in the sandbox was, obviously, was when I was a kid. 가장 마지막으로 모래놀이통에서 놀아본 거는 어렸을 때였다. 이런 글입니다.
1: Okay, grea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Have you guys ever played in a sandbox or experienced a sandbox?
0: 네.
1: Let
0: 저는,
1: us know.
0: 저는 개인적으로 샌박스보다는 그냥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했던 것 같은데요.
1: Right? 네. At the park. I noticed that you have those a lot at the parks in Korea. But anyw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for today.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It took Harry a few moments to gather information from his Chaos True data implant. I'm registering a disturbance in time. 자, 해리가 딱 이제 나타났는데 마일로한테도 greetings friends 서로 강아 개니까 서로 이게 그렇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녕 그러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슈노이도 이 개뿐만 아니라 다 그래. 그래서 해리가 I'm registering a disturbance in time. 자, disturbance is our third word. 자, to disturb는 방해하다 이렇게 동사로 쓰이는데 명사로는요 ance disturbance 방해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a disturbance in time 시간에 방해가 있다. 오케이, 자 우리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Let's continue reading.
1: But how come I'm not affected? Asked Shinoi.
2: It's your phone. You're connected to another dimension in space and time.
1: Cool!
2: The disturbance is radiating from the center of town, Harry growled. Come on, let's go.
0: Harry shot out of the door and Shinoi had no choice but to follow.
3: They wove in and out of all the people frozen in time like statues. It was really weird.
0: Okay. 자, 친구들. Harry가 왜 이렇게 Shinoi는 얼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볼까요? Alright. 자, 왜 나는 괜찮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멈췄는데? 그래서 Harry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It's your phone. 네 핸드폰 때문에 그래. 근데 왜 그러죠? 자, you're connected to another dimension in space and time. 자, 시간과 공간에 다른 차원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 왜냐하면은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슈노이하고 우리 케어스 크루하고 호출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슈노이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도시 중심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They're all frozen. 자, 얼었어요. right? 그래서 조각상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Hmm. This is it right here. So, 그래서 the day that time froze. 시간이 멈췄어요. Why? All right. So, we will continue reading the book next time, so join me soon. Take care. Bye.
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tired of waiting. Spring is here. I'm coming to see you, your dad.

Your lucky charm is me! That's good! That brings good luck!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그린 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요. 그런 배경 지식이 있는 책을 읽으면 자신감도 두 배로 올라가고요. 이해도 두 배로 더 잘 된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자,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이솝과의 개미와 배짱이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서서히 위기감이 생기고 있죠. 배짱이는 놀았고 개미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 두 가지죠. 이 두

0: 가지를 비교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But winter isn't for months, the grasshopper said. Come and play with me. I don't have time for playing, the ant said. I have too much to do.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I don't want to work or be inside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replied the grasshopper.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He sang songs and danced in the field. Munch, munch! He slept in the sun and ate lots of food.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In no time at all, the sun disappeared and the weather turned cold. The field became covered in a layer of frosty white snow.
0: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이야기에서 배짱이가 계속 놀고 있었고요. 그 다음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서 끝났는데요. 그 다음 내용은 어떨지요? But winter isn't for months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Grasshopper said. 배짱이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겨울은 isn't, 아니야, 몇 달 동안 아니야 라는 것은 겨울이 몇 달 동안 아니라라는 것은 겨울이 오려면 몇 달이나 남았다 혹은 아직 겨울이 오려면 멀었다, 한참 걸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Come and play with me. 여기 와서 나랑 놀자. 아, 이거 배짱이가 계속해서 개미를 꼬시고 있네요. 설득하고 있죠. 놀자 개미야. 쉬면 좋아.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I don't have time for playing, the ant said 라고 돼 있죠. 나는 놀 시간이 없어, 개미가 말했어요. I have too much to do. 나는 할 거리가 너무 많아.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이라고 돼 있죠. 이제 개미가 또 한마디 합니다. 충고를 하죠. 너는 should, 하는 게 좋을걸. 이 should라는 건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should라는 것은 약간 이거 하는 게 좋을걸, 약간 조언의 느낌, 충고를 하는 느낌, 그 정도의 어감이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시작하는 게 좋을걸, 너 시작해. collecting, collect라는 것은 이것저것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모으다. 그래서 collect라는 것은 모으다라는 의미고요.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겨울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한 너의 집을 prepare이라는 것은 준비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는 겨울을 위해서 너의 집도 좀 준비하고 그 다음 음식을 모으는 게 좋을걸, 모으기 시작하는 게 좋을걸 이라고 개미가 배짱이에게 충고를 해주네요. 그 다음은요. I don't want to work or be inside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이 배짱이스러운 이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왔죠. I don't want to work. 나는 일하기 싫어. Or be inside. 그리고 실내에, 집 안에 있기 싫어.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어떤 날? 이렇게 날씨가 좋은 아름다운 날. 맞죠? 이것처럼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안에 있거나 혹은 일하기는 싫어. Replied the grasshopper. 배짱이가 대답했습니다. 과연 배짱이의 운명은요? 제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에서는 결국은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 집에 놀러 가요. 놀러 가서 음식을 좀 먹거든요. 그런데 개미가 결국은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 도와주지는 못해서 배짱이가 굶어 죽거든요. 근데 과연 이 책은 어떻게 끝날지 그 결말이 좀 다릅니다. 재밌거든요.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여기 있는 beautiful이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beautiful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day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용사는 뭐냐 하면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잖아요.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 그런데 어떤 남자냐 하면 저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어떤 남자예요? 아, 그렇죠. 똑똑한 남자이죠. 그래서 이 똑똑한이라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왜? 똑똑한이 무엇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까? 남자를 수식해 주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명사이고 똑똑한이라는 것은 남자를 수식해 주는 남자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a beautiful flower 이렇게요. beautiful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flower 여기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 주죠. 이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The flower is beautiful 이라고 하면은 이 형용사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명사 flower 있죠. 이 flower의 바로 앞에서 flower를 이렇게 수식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도 됩니다. The flower is beautiful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꽃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동사 뒤에 이렇게 위치해서 저기 앞에 있는 flower를 수식할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이게 문법용어로 여러 가지 이런 뭐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혹은 뭐 서술적 용법 이런 게 있는데 그 용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 형용사의 위치가 명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비동사나 또 다른 이런 동사 뒤에 올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뭐냐 하면 더해주는 추가적인 말이에요. 약간 소스나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소스. 그런데 그 음식을 즐기는데 부사가 있으면은 그 소스가 있으면 조금 더 맛이 풍부해는 지지만 그게 없어도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약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드 메뉴나 혹은 소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사 더해지는 것의 역할은 뭐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총 네 가지를 화려하게 꾸며주는데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을 수식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 really beautiful flower. 아까 아름다운 꽃이 있었죠. 근데 어떤 아름다운 꽃이냐면 매우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really, 매우, 정말이라는 단어는 이게 바로 부사거든요. 누구를 수식해 주냐면 바로 다음에 있는 beautiful을 수식해 주겠죠.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이 아니라 매우,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되는 거죠. 강조의 의미로 부사. 그러면 저기 있는 really는 빼도 된다, 안 된다? 빼도 괜찮습니다. 빼도 말이 되니까요. 더해지는 것이니까요. 소스 같은 음식에 있어서 소스니까 이 소스가 없다고 해서 음식을 못 먹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부사인데 형용사를 수식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I really like this song.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한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한다고요? 정말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정말이 무엇을 수식해 주냐면 like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좋아한다. 그래서 I really like this song. 바로 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줬죠. like, 좋아한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really I don't understand this problem.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really, 저기 앞에 있는 저게 부사거든요. 부사가 무엇을 수식해 주냐 하면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She runs very quickly. 그녀는 달리는데요. 어떻게 달렸습니까? 정말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그냥 빠르기가 아니라 매우 빠르게 달립니다. 그래서 very quickly가 있죠. 그래서 very는 여기 있는 quickly를 수식해 준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사 very가 quickly라는 부사를 또 수식해 빠르게 어떻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이렇게 매우 빠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라는 것은 네 가지를 수식할 수 있고 제가 예문을 쭉 들어드렸습니다. 부사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형용사와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But winter isn't for months, the grasshopper said. Come and play with me. I don't have time for playing, the ant said. I have too much to do.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I don't want to work or be inside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replied the grasshopper.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그래서 배짱이는 무엇을 했습니까? kept playing. 이 keep ing라고 하죠. keep의 과거형이 kept이고요. 그래서 keep ing는 원래 keep이라는 것은 계속하다, 유지하다라는 것인데 뒤에 나오는 ing 이것을 유지하다, 즉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 있어서는 배짱이는 계속해서 놀았다. 즉 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먹고 노래하고 잠도 자고 놀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He sang songs and danced in the field. 그는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들판에서 춤을 췄습니다. Munch, munch, 아그작, 아그작, 우적우적 이렇게 먹는 소리가 되겠죠. He slept in the sun and ate lots of food.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야죠. 자야죠. He slept in the sun. 태양 아래서 햇볕 아래서 잡니다. And ate lots of food.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고파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반면에 배짱이는 이렇게 한가하고 즐거운 정말 전성기 같은, 맞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개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The ant, 개미는 continue to work, 계속해서 일을 했고요. Storing food,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음식을 저장했고요.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그리고 그의 집을, 즉 개미의 집을 따뜻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게, 맞죠? Cozy라고 하면 편안한, 아늑한이 되겠죠? 따뜻하고 아늑하게 그의 집을 뭘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열심히 아직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짱이가 자신의 삶에서 전성기처럼 이렇게 매우 활기차고 놀 수 있고 편안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미는 지금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요. In no time at all, in no time at all 이라는 것은 즉시,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이라고 하면 되겠죠. The sun disappeared.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바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태양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제 해가 지고 계절도 서서히 바뀌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isappear이라는 것은 사라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사라졌고요. And the weather turned cold. 이제 이 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The field became covered in a layer of frosty white snow라고 돼 있네요. 들판이 따스하고 먹을 것도 많고 했었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서서히 이 들판은 became 되었습니다. covered, 덮인 걸로 변했습니다. In a layer, layer이라는 것은 겹 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입으면은 안에다가 속옷을 입고 그 밖에다가 티셔츠를 하나 입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건 뭔가를 입고 또 바람막이나 자켓을 입고 이렇게 겹층으로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겹이나 층을 의미하거든요. 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층층이 겹겹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레이어인데요. 그러면 어떤 층으로 덮여 있었는데 무슨 층이었냐면 A frosty white snow. Frosty라는 것은 서리로 뒤덮인 싸늘한 흰색 눈에 겹이나 층으로 뒤덮인 것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들판이 이제 얼음으로 이 눈으로 서서히 덮여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배짱이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미리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He sang songs and danced in the field. Munch, munch. He slept in the sun and ate lots of food.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In no time at all, the sun disappeared and the weather turned cold. The field became covered in a layer of frosty white snow.
0: 자, 오늘의 단어들, 오늘도 함께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Collect. Collect. The boy collected coins from many countries. Prepare. Prepare.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Keep ing. Keep ing.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Layer. Layer. The cake had three sweet layers of cream. Disappear. Disappear. My toy car disappeared, and I could not find it. Cozy.

0: cozy.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play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앞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바뀐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We like to play after school. 우리는 좋아한다. 뭐 하는 걸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After school, 학교가 끝난 후에, 방과 후에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놀다라는 그런 단어이죠. 흔히 play라고 했을 때 놀다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주로 학년이 낮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주로 플레이를 많이 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They play soccer on the field. 그들은 경기장에서 무엇을 한다? 뭐, field라고 하면 경기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운동장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soccer를 논답니다. 축구를 논다라고 했잖아요. 축구를 놀지 않잖아요. 축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운동 혹은 경기하다. 운동하다, 경기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축구를 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요. She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그녀는 할 수 있다. 놀 수 있다. 피아노를 놀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아노는 놀 수, 맞죠? 놀면서 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피아노를 치다라고 하잖아요. 피아노를 치다 혹은 연주하다. 그래서 그녀는 피아노를 매우 잘 연주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play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연히 바뀌게 되니 이제 유용하게 앞뒤를 잘 보시고 의미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 굉장히 특이한 job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1: 네.
0: 동네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찾아온 거예요.
1: 우와.
0: 저는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아이스크림 트럭에 노래 소리가 그냥 띠리리딘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면 동네 친구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트럭 왔다고.
1: 아이스크림 트럭은 저희는 이제 커피차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한데 아이스크림 트럭은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0: 아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냉장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옆에 사이드가 열려가지고 거기 파시는 분들이 막.